0: 뭐 두창, 천연두, 그다음에 이제 학질, 그다음에 홍진, 홍역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전염병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1: 혼자 오지 않는다.
0: 왜냐하면 전염병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그거를 지켜낼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1: 그렇죠.
0: 그러면 당시에 왜 이 면역력이 떨어질 정도 건강 상태가 집단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1: 어떤 영양 상태나 위생 상태일 텐데.
0: 그렇죠. 결국은 그게 결국은 식량의 문제인데
1: 식량.
0: 그 식량 문제를 바로 타격하는 게 이제 기후, 기근.
1: 기근.
0: 그래서 네. 우리가 기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네. 아마 조금은 덜 예전까지 다뤘다가
1: 네.
0: 최근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 기근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어떤 비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근이 일어나게 되면은 행정 체계도 약해지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병을 막기 위해서 마을 단위로 봉쇄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1: 허준 같은 데도 그렇게 봉쇄하더라고요.
0: 네, 허준 같은 데도 네. 그렇고
1: 마을을 태우기도 하고.
0: 그렇죠.
1: 네.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퍼지려고 하면 역학조사 통해서 원인을 빨리 규명하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조선시대에도 이런 식으로 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0: 네. 조사가 이루어졌고 나름의 원인 분석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과학적이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나름 합리적으로 이해할 방식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일단 기상이변. 그러니까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덥거나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양의 부조화.
1: 아, 또 음양이
0: 나. 네, 음양 이론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1: 네.
0: 세 번째는 놀랍게도 하천이나 하수도의 문제.
1: 이건 정확하네.
0: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국의 콜레라 얘기할 때 하수도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네. 처음으로 세균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었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억울하게 죽은 원기 잡귀의 문제.
1: 아, 과학적으로 잘 나가다가 또 이런 게 하나 들어가네요.
0: 그리고 네. 사람들이 네. 많이 모이면 역병이 돈다. 그러니까 이런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분석을 했는데
1: 네네.
0: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역병에 대해서 조선은 국가 차원으로 이제 그걸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려 이전에는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전염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1: 조사를.
0: 국가 차원으로 관리할 정도의 행정 체계를 갖고 있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조선은 이와 다르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지방관이 먼저 지역에 있는 장관 관찰사한테 보고를 하면 관찰사는 다시 그거를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 체계를 갖고요.
1: 네.
0: 그럼 거기에 따라 조처라든지 후속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이런 내용들이 아주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한번 생겼을 때 하는 사이에 퍼져버리면
1: 예.
0: 한 동네에서 막을 수 있는 거를 한 지역으로 확장이 그렇죠. 되고 전국적으로 확장이 되니까
1: 그렇죠.
0: 이거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했던 거고요.
1: 네.
0: 그래서 세종 때 이 전염병 환자 보고 체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서활인원 또 서활인서라고 하는 이제 빈민을 구제하는 병원인데 여기서 5일에 한 번 정도 사원부에 보고를 하는데 전염병 환자가 있었느냐. 그 5일마다 한 번씩 그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1: 네.
0: 지방에서도 10일 그다음에 한 달 그다음에 분기별로 모아서 그러니까 보관은
1: 상시보고책이네.
0: 상시보고책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뭐 마을을 폐쇄하든지 의원을 파견하든지 하는 후속 조처를 취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체계가 갖췄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역병이 굉장히 많이 돌았구나라는 걸 왜 이렇게 역병이 많지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보고체계가 잡히니까.
1: 그러니까 그 기록에 많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조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잘했다는
0: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역병이 많았던 게 아니라 이제 이 시대에 이런 관리체계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기록에 남을 정도로 좀 영향력이 있었던 역병은 조선시대에 얼마나 빈번하게 돌았을까요?
0: 네. 네. 그래서 그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규모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던 그 병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계속 기록을 했는데 조선시대 전체를 볼 때 역병이 발생한 해가 32%. 그러니까 100년 중에 32년은 전염병이
1: 돌았고요. 돌았다.
0: 그렇지 않은 네. 해가 이제 68%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요게 조금 더 흥미로운 게 연대별로 세기로 나눠서 보니까 15세기는 한 22%, 16세기는 32%밖에 안 되는데
1: 네네.
0: 그런데 17세기에는 무려 50%, 그다음에 18세기에는 41%로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1: 1600, 1700년대.
0: 그렇죠.
1: 예, 예.
0: 그러니까 1600, 1700년대 그리고 기록이 좀 미진하긴 하지만 1800년 초에
1: 예.
0: 굉장히 많은 전염병과 관련된 보고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런 인구 이동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 거죠.
1: 아무래도 외부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이거 말고도 조선사 최악의 역병 더 나아가 최악의 대기근을 가져온 주요 요인이 있었다던데.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병도 결국은 기근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병하면 이거를 병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못 먹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1: 면역이 떨어지고.
0: 그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기근과 연결된 기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기후 요인이.
0: 그렇죠. 예, 예. 바로 이제 소빙기 또는 소빙하기라고 하는 것들이 예. 12세기부터 한 18세기까지 치는데 특히 17, 18세기에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1: 아, 그 여름이 없는 해.
0: 맞습니다.
1: 지구에 너무 추워가지고.
0: 6월, 7월에 눈이 온다거나 예. 그다음에 서리가 내리거나 예. 이런 사례가 실록 속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그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러 자료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럽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 그렇죠. 벌어졌었잖아요.
1: 아까 말씀하신 통계에서 16, 17세기랑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0: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역병이 퍼져나갔던 것들의 결정적인 영향은 이제 처음에는 병자호란, 임진왜란 같은 어떤 외부의 인원이었지만 예. 결국은 이 소빙기라고 하는 기후가 농사에 타격을 주니까
1: 예.
0: 결국은 먹고 살 게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건 목표로 연명을 하지만 네. 그거 갖고는 제대로 된 영양 상태가 안 되니까 아주 약간이라도 바이러스 또는 세균에 노출이 되면은 네. 바로 이게 전염병으로.
1: 그러니까 경신대기근이 이때인 거죠?
0: 그렇습니다. 현종 때.
1: 예.
0: 그러니까 이 경신대기근이 바로 이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현종이 굉장히 현명한 임금으로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그 시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속 논쟁. 그렇지만 예속 논쟁은 위에서 벌어지는 논쟁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한국 역사를 뒤바꿀 정도의 중요한 인명의 피해가 입었다고 평가하는 게 임진왜란이거든요.
1: 네.
0: 7년 전쟁.
1: 네.
0: 그게 보통 한 100만 명 정도가 희생됐을 거다.
1: 사망자가.
0: 그래서 네. 500만에서 700만 정도의 조선 인구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
1: 네.
0: 그로 인해서 조선의 농경지부가 황폐화되고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1: 네.
0: 이 경신대기근은 딱 2년 만에 한 14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라고 보면 7년에 100만 명 그것도 막 전쟁이라는 참혹함 속에서
1: 그렇죠.
0: 납득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2년 만에
1: 2년 만에 140만
0: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수치가 늘어요. 처음에는 한 60만 80만 예. 80만 100만
1: 예.
0: 하다가 대체로 100만이 좀 가다가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한 140만 정도는 희생당한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1: 엄청난
0: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인구의 뭐 한 11%에서 20% 그
1: 네.
0: 사이. 그러니까 전체
1: 네.
0: 인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이제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 역병이 크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요인이다 보니까 이때 뭐 홍수, 서리, 우박, 가뭄 이런 게 다 연이어서 왔던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역병의 상황도 이전하고 다른 게 이전에는 어떤 한 지역에서 뭐 전라도면 전라도, 평안도면 평안도
1: 예.
0: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 시대의 역병은 뭐냐면 팔도 전체. 전라도 경상도 가릴 것 없이 예. 전국으로 쫙 다 퍼져나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1: 예.
0: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리고 그 전염병의 치사율이 예를 들어 현종, 숙종, 영조 때는 한 45% 병에 걸렸다라고
1: 치사율이?
0: 보고된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조사해보면은 네. 한 절반 정도가 죽어있는
1: 우리 진짜 팬데믹 때도 너무 그게 체감이 많이 됐었는데
0: 그렇죠.
1: 훨씬 더 끔찍한 상황입니다.
0: 훨씬 더 끔찍한 예. 상황이고 예. 결국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농사를 또 못 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심지어 그때는 자연재해에다가 사람 전염병뿐만 아니라 구제역까지 창궐하면서 그 귀한 소들을 집단 피해사시키는 정말 재앙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실록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제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구제역으로 피해사한 소를 땅에 묻어놓은 거를 다시 판에서 잡아먹었다가 이제 당연히 탈이 났겠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 참혹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심각한 역병과 대기근이 닥쳤을 때 나라에서 손을 놓을 순 없잖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왕이 이제 그 본인의 행동을 삼가고 먹는 것들을 줄이고 때에 따라서는 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전염병에 걸리면 나라에서 뭘 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러스는 방법이 없잖아요.
1: 네.
0: 세균은 뭐 어떻게라도 항생제라도 쓰면 되지만
1: 네.
0: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답답함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도 구슬해보건 뭘 해보건 하늘에 재를 올리건 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인 고민을 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경신대기근에 비해서 덜 알려져 있지만 숙종 때도 그 후에

0: 민심이 그리고 그 사람들의 보통의 삶이 어땠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조선 인구의 한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가 죽었다.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전염병이에요.
1: 네.
0: 그렇지만 사실은 굶어 죽은 거죠.
1: 그렇죠.
0: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심각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다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네. 농사를 어떻게든지 다시 지어보자.
1: 그렇죠.
0: 라고 했는데 네. 5월, 6월 달에 가뭄, 그 다음에 서리가 내립니다.
1: 아.
0: 그러면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것들이 그냥 얼어 죽어버려요.
1: 5, 6월에 서리가 내립니다.
0: 5, 6월에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5, 6월에 서리가 내리면 농사는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1: 네.
0: 지금처럼 뭔가 다른 방식, 뭐 비닐하우스를 만들다 이런 시기가 없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예.
0: 결국 숙종이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뭐 기우제, 그러니까 사실은 기우제지만 기상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그리고 이제 7월달에 평안도 황해도에서 메뚜기 때가 황제가
1: 메뚜기 때까지
0: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아마 어떻게 그 요동 지역을 넘어서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진주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7월달에.
1: 7월에 눈이 내릴 정도면 소빙기는 정말 차원이 다르네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기상이 변하고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이 기상 이변은 우리가 이제 손댈 수 없는 영역.
1: 네.
0: 그럼 이제 그 다음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각 관청에 있는 창고 다 열어라.
1: 곶간을 탈탈 털어야 되는데
0: 그렇죠.
1: 남은 게 있으려나.
0: 그러니까 예. 탈탈 털어야 되는데 이게 한 해면은 괜찮은데 예. 4년 5년 반복된 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미 첫 해 두째 해에 더 이상 털 곶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97년에 경기도 광주 백성 사람들 수백 명이 궁궐에 와서 울부짖기도 하고요.
1: 와.
0: 이때 한양 일대에 들어왔던 난민의 수가 기록에 따라서는 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 난민이요?
0: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어떠냐면 흥인지문하고 그다음에 숙례문을 문을 사람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1: 못 살겠다고?
0: 충청도 경기도에서 올라온 사람들 황해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을 먹고 살지 않느냐.
1: 자비교환이네.
0: 네, 우리는 못 먹는다. 그럼 군인들이 밀어내기는 하지만 이제 그 밀어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1: 그리고 서울 사람들도 잘 못 먹고 있어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티브가 돼서 만든 영화가 좀비가 등장하는 킹덤이라고 하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전쟁을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봤는데 시선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이제 기후 이변과
1: 네.
0: 그에 따른 기근
1: 네.
0: 이런 것들을 이제 다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결국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백성들이 민심이 흉흉하고
1: 네.
0: 그다음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아까
1: 그런 기록이 있다면서요?
0: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묻은 소를 잡아먹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1: 네.
0: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제
1: 어떡해요 진짜?
0: 이제 책임 있는 관리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네.
0: 이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그럼 쌀을 수입해서라도
1: 아 쌀을 수입하자.
0: 먹여야죠.
1: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0: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어디서 수입해?
0: 그러니까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곶간이 큰 나라한테 빌려보자.
1: 저기 오나. 당시면은 청인가요?
0: 청나라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청나라의 곡식을 빌려보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근데 이제 숙종 때잖아요. 근데 숙종 시기에서 얼마 전인 효종 때 북벌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0: 그럼요.
1: 청에 대해서.
0: 아직도 북벌론 있을 때예요.
1: 근데 곡식을 요청할 수 있나요?
0: 그렇죠. 그리고 예. 타이밍도 안 좋았어요.
1: 네.
0: 이게 1696년에서 1697년이잖아요.
1: 네.
0: 이게 뭐냐면 병자호란이 일어난 게 1636년부터 1637년, 딱 60년.
1: 아.
0: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60년을 기준으로 뭔가 그 상황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러는데
1: 아 60주년이다.
0: 올해가 자 우리 지금 불구대천의 원수 여진족 청나라한테 우리 윤조임금께서 삼전도에서 머리를 꾸른 지 몇 년? 60년.
1: 아 그거 의미가 있구나.
0: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상황이 보통 때라도 힘들 텐데
1: 예.
0: 굳이 병자호란 60주년 때 예,
1: 60주기라고 해야 되나?
0: 60주기 때
1: 예, 예.
0: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1: 예.
0: 얘기를 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눈앞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것도 내 나라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1: 아, 그럼요.
0: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럼 가자.
1: 곡식 얻으러.
0: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던 인물이 이제 최석정이라는 인물이니까.
1: 아, 최석정 명재성이죠.
0: 네. 네. 그래서 예. 조선 우의정 최석정을
1: 수학천재.
0: 수학천재.
1: 수학천재를
0: 보내기로 합니다.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제 최석정이 예. 이제 그 사신으로 청나라에 가서 이제 황제를 만나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조선에서 쌀을 좀 저희가 구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1: 예.
0: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여기에 강희제가
1: 예.
0: 흔쾌히.
1: 아, 그래요?
0: 조선에서?
1: 네.

0: 하시니?
1: 어.
0: 봤다고?
1: 아, 오히려 반기나요?
0: 에이.
1: 그러니까 뭔가 뿌듯한 거죠, 자기가. 뭐 어, 높아진 느낌이고.
0: 그러니까 병자호란 네. 이후에 사실은 청은 계속해서 조선에 대해서 네. 그 간첩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조선의 상황들을 다 파악을 아,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이유도 1644년 7년 뒤 또는 8년 뒤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잖아요.
1: 아, 예.
0: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적은 명나라고
1: 네.
0: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단 50년, 60년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다른 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1: 네.
0: 청나라 황제가 한 발 딱 얘기를 하면 고개를 딱 숙여요. 그런데
1: 네.
0: 조선은 와서 사실은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1: 네.
0: 조선에서 들려오는 정보에 따르면 네. 북벌이라며.
1: 그러니까. 앞거디가 달라.
0: 그리고 중간에 그 민간에서 연호를 쓰는 거 보면은 그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1: 예.
0: 숭정 백몇 년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이 녀석들이.
0: 그러니까 예. 여기는 아직도 반청의 기운이 남아 있는 거죠.
1: 그런데 담당하지 않았을 텐데.
0: 근데 이제 강희재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니까.
1: 네.
0: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청나라가 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여유가 있을 때였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황제의 어떤 명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 네.
0: 백성이 살 방도가 없고 측은하고 그 나라 왕이 청하는 바에 따라 무역을 허락한다. 라고 해서
1: 네.
0: 아주 공식적으로 그 백성은 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왕이 직접 청을 했으니 나는 그럼 허락하는 게 도리다.
1: 그러니까 무상 지원은 아니고 수출을 하겠다는 거죠.
0: 라고 얘기를 했지만
1: 네네네.
0: 여기에 대해서 4만석은 유상. 그러니까 니네들 값을 치르고
1: 예, 예, 예.
0: 가져가고
1: 예.
0: 1만석은 내가
1: 아, 서비스로
0: 선물한다.
1: 아, 1만석은 무상으로.
0: 사사한다.
1: 많이 좋네 그래도.
0: 황제의
1: 예.
0: 어떤 위엄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1: 네.
0: 이른바 유무상 5만석의 쌀을 가져오는 거죠.
1: 네.
0: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어떨 때는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자신의 모습이 정체성이 네. 좀 올라가는
1: 위상이 올라간다.
0: 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주변에 돕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나타나서 도와드리고 예.
1: 근데 그런 의도로 하는 분도 계시죠.
0: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예. 결국은 그거는 굉장히 선한 일이니까
1: 도움이 되긴 됐겠죠.
0: 그렇죠.
1: 조선에. 예.
0: 그래서 결국 이제 청나라에서는 이부시랑 도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10척의 배에다가 실어서 이제 이 쌀을 보내게 되는데요.
1: 네.
0: 이게 이제 5만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제 백성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1: 네.
0: 심지어는 이제 양반도 이 쌀을 받고 노비 두 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급한 불은
1: 한 시름 났다.
0: 끄게 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아무래도 뭐 당장 급한 문제를 실리적으로 잘 해결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의외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던데요.
0: 그렇죠.
1: 네.
0: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청나라가 조선에서는 원수입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창덕궁 뒤에 대보단이라 그래서 명나라 네. 황제를 제사 지내는 단이 있었거든요.
1: 아 그래도 5만석 받았잖아.
0: 네.
1: 예, 5만석 받았는데.
0: 더더군다나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구시 병자호란이 일어난 해.
1: 60년.
0: 예, 네. 이게 이제 기근이 때를 가려서 오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받아오고 난 것이 이게 나라의 치욕이 아니냐. 최석정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강희재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느냐.
1: 아, 최석정을 비판해요?
0: 그렇죠.
1: 아, 그러면 안 되지.
0: 그리고 쌀을 사는데 은을 써서 나라의 재물이 손실을 입었다거나 그다음에 춘추대의에 어운다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청나라가 보낸 게 썩은 쌀이더라.
1: 그건 사실입니까?
0: 사실에 가깝지 않죠.
1: 아,
0: 오다 보면 썩은 게 있겠죠.
1: 아, 이러면 안 되지.
0: 네.
1: 지금 백성들 먹고 사는 게 제 우선순위예요.
0: 그래서 이제 몇몇 양반들은 네. 기계를 강조합니다. 네. 나는 호미, 오랑캐살, 호자가 오랑캐호자.
1: 아, 호떡처럼.
0: 네. 네,
1: 호미.
0: 호미는 난 먹지 않는다. 난 먹지 않고 차라리 뭐 풀뿌리를 캐 먹었다.
1: 풀뿌리 안 먹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냥 조선 쌀 먹었어요. 얼마 안 남은 거. 예.
0: 그런데 결국은 예. 사대부들의 여론, 그러니까 백성들의 여론은 달랐겠지만
1: 예.
0: 사대부의 여론은 결국은 이제 최석정을 탄핵하는 쪽으로 가게 돼서
1: 진짜. 예, 예.
0: 이제 우의정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1: 아, 최석정 파직.
0: 네, 파직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파직되지만 이제 다시 복귀는 금방 시키게 되지만
1: 예.
0: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최석정은 그 병자호란 당시 화친을 주장한 인물 최명길의 손자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0: 네. 그러니까
1: 최명길
0: 손자니까 그러니까 최명길은 그때 나라 살리려고
1: 아.
0: 그 인조 설득해갖고 여기서 고개 숙여라. 고개 숙이는 게 나라 살리는 거다.
1: 그럼 사대부들은 그런 프레임도 또 씌웠겠네요.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최명길의 손자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명길 집안은 성리학보다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학문을 어떻게 보면 가통으로 가업으로 이어왔었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최석정은 개인적으로는 감수했을 거예요. 이 양반이 영의정만 8번 했던 분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일에서는 내 명예를 버리고 때에 따라서 내가 잠시 관직에 물러났더라도 백성을 살리는 게 먼저였고 숙종 역시 그걸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 어떤 필요성을 인식했다.
1: 그럼요.
0: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단종 복위에도 그 사람 복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최석정입니다.
1: 단종 복위도
0: 그러니까 1698년에 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단종 복위도 최석정이었으니까 최석정이라는 인물도
1: 이제 깨어있는 분이었는데
0: 이 기근 속에서 그러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지만 이제 몇 가지 긍정적인 빛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빛 가운데 하나가 최석정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현실적으로 당시의 사대부들에게 명분을 잃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네. 역설적으로 가장 나라가 위기일 때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위하는 것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지금 바라볼 때는 그들의 여론을 지금 비판하신 것처럼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1: 우리는 최석정이 어떤
0: 우리는
1: 행동했는지 알고 있죠.
0: 네,
1: 그렇죠.
0: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에도 괜찮은 인물들이 꽤 많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결국 그 역사를 바라볼 때 너무 정치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면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695년 그다음에 1670년대 보면은 정치를 중심으로 보면은 예속 논쟁이
1: 네,
0: 보이고요.
1: 그렇죠.
0: 네. 숙종의 황국 정치가 보입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네. 예속 논쟁 뒤에 뭐가 있었냐면은 경신대기근이 있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숙종의 황국 정치 뒤에 보면 을병대기근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시대 조선을 이해할 때는 이 기근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일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들이 역사를 볼 때 조금 더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필요한 예. 부분이라고.
1: 숙종을 평가함에 있어서.
0: 그렇죠.
1: 예.
0: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대처를 했느냐가 이 예속 논쟁과는 별개로 그 정치적인 또는 황국과는 별개로 소론, 노론, 그러니까 최석정 소론 출신인데 노론이 소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소론이 노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위기를 풀어나려고 했는지를 재평가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1: 네.
0: 그렇게 정치의 어떤 권력 다툼을 넘어서는 정치인들을 찾아내는 작업
1: 네.
0: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1: 그래서 역사를 좀 다각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오늘은 조선시대 역병의 사례와 최악의 재난으로 꼽히는 경신 을병 대기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라디오 방송이라 여러분 확인은 못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머리를 잔뜩 조아리고 굉장히 공손한 자세로 방송을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이강민은 청취율 조사기관에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올해 세 번째 청취율 조사기관이 오늘부터 2주 동안 이어집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놓치지 말고 받아주시고요. CBS 이강민의 잡지사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뭐 3년 반치 잡지 구독료다 생각하고 예, 꼭 좀 받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옥체 보전하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살포시 내려드리겠습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전날 밤에 저 내일 출근하기 어려워요. 일단 출근을 한번 해봐요. 딱 100일만 버텨봐요. 드디어 100일이 됐어요.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고요. 데이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난 17년 동안 정신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같은 분들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조직까지도 다 바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히즈빈스의 임정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이지라는 분입니다. 데이지는 한때 잘 나가는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고요. 실력도 인정받아서 영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9살,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런던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누워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웠어요. 눈을 떴는데 병원이었습니다. 진단은 조현병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했던 거였어요. 유학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졌고 대인 기피증도 심해졌습니다. 매일 집에서 천장을 보면서 지내셨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데이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지난 17년 동안 정신장애인 동료들과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데이지 같은 분들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됐어요.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럽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은 강점을 발견할 때 다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데이지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44살이 되던 해에 데이지는 용기를 내어서 히즈빈스 명동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할 때 누군가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어서 택시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매장에도 고객이 오면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고요. 처음에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퇴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데이지 옆에 레치암이라고 하는 매니저가 있었어요. 저희는 영어 이름을 부르거든요. 전날 밤에 저 내일 출근하기 어려워요 연락이 오면 레치암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퇴도 좋으니까 일단 출근을 한번 해봐요. 우리 딱 100일만 버텨봐요. 매니저는 본인의 점심시간을 다 반납하고 불안해하는 데이지 옆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데이지는 매니저와 동료들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100일이 됐어요. 동료들과 축하 파티를 열었고요. 데이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 시작하셨어요.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커피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셨어요. 마음의 안정감이 생겼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데이지는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지금은 새로운 매장에서 선임 바리스타가 돼서 후임 바리스타들과 함께 일하는 롤모델이 되셨어요. 이제는 퇴근하면요. 명동백화점 쇼핑을 딱 하고 집에 가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다른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과 함께 사는 공동생활가정을 만드는 꿈이 생기셨대요. 본인의 회복 스토리를 다른 분들과 나눠서 그들의 회복을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데이지를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매일 정신과 약을 챙겨 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에 내가 사랑하는 매니저와 동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성실함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 데이지가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데이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는 이런 회복의 이야기를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히즈빈스는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첫 매장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외에 38개 매장과 공장에서 약 180명의 바리스타, 로스터, 파티셰, 셰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모두 장애를 갖고 있고 각자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지만 각자마다 꿈이 있어요.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여정을 동행하고 있는 고군분투 중인 비장애인 직원들도 90여 명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지난 17년간 그 많은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게 힘들지 않았냐고요.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몇 년 동안 수익이 나지 않은 적도 있고요. 그때 스트레스가 온몸에 염증이 가득 찰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포기하고 싶었을 때마다 힘을 줬던 분들, 장애인 직원분들, 가족분들이었어요. 저에게 종종 전화가 옵니다. 임 대표 힘들지 않냐고, 힘내라고, 매일 저녁 8시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한 직원의 어머니께서는요, 히지빈스 같은 곳이 없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적자였던 시기에도 한 명의 해고 없이 기업을 잘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난 너무 출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또는요, 나는 인생에 문제나 고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사실 우리는 모두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삶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나의 삶에 대한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고통의 바다를 열심히 건너가고 있어요. 고통의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폭풍 속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순간도 우리에겐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서운 바다를 잘 건널 수 있을까요? 저는 2009년부터 십수년간 함께 일해온 제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살면서요, 정신병원 입퇴원을 26번을 하셨어요. 제가 처음 제리를 만날 땐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잘 버티실 수 있을까? 그런데 제리는요, 정말 성실하게 매일 출근했습니다. 16년간이요. 어떤 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매장 구석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일어나고요. 어떤 날은 약 기운 때문에 손도 떨리고 입도 떨려서 커피를 내리기가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리는요, 다른 정신장애인들을 돕는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결혼도 하셨고 손주도 보셨어요. 되게 재밌고 말씀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제리, 행복하세요? 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알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지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요, 너무 행복하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어느 날은 산소호흡기에 산소를 빨아들일 그 근력, 그 작은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들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아닐까요? 그러셨어요. 행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서울대의 최인철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행복의 수준은 주어진 환경과 그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로 결정된다. 행복하려면 주어진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반응을 먼저 보면 연구 결과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다 감자로 시작합니다. 세 가지 단어예요. 네, 맞습니다. 감사, 감동, 감탄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어있는 감사와 감동의 요소를 찾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가 기업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한 반도체 회사의 사내 카페가 오픈하게 됐어요. 그 회사 직원으로 고용된 장애인 바리스타 이름이 규리인데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지적장애를 갖고 계시거든요. 카페 오프닝 날인데 긴장한 만도 한데 너무 행복한 미소를 띄고 있는 거예요.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규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본인의 꿈을 얘기하는데요. 언젠간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시래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지금까지 1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셨대요. 22번의 헌혈을 하셨대요. 그리고 퇴근 후에는요, 도서관에 가셔서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공부를 하신대요. 지적 장애가 있지만 진짜 감사하면서 열심히 도전하는 규리를 보면서요, 아,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행복과 성장이 어떻게 일터에서 지속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 직업 유지율은 18.3%입니다. 10명이 일을 시작하면 3개월 뒤에 한두 명 남는 거예요. 선진국 통계도 50%밖에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히지빈스의 직업 유지율이 95%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희 직원분들께. 가장 오래 일하신 분이요. 17년째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보니까요. 직원들이 서로를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신장애 전문가이신 한동대의 정숙희 교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개념이 이 강점 관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약점보다 강점에, 문제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장과 변화를 돕는 실천 철학입니다. 저희 회사에요. 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로스팅 총괄 실장님이세요. 톰은요, 대학에서 기계를 전공했습니다. 자격증도 3개나 갖고 계세요. 그런데 20대 때 정신장애 발병으로 인해서 20년 가까이 일을 제대로 못하시다가 15년 전에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하루는요, 톰이라는 매장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커피를 가는 그라인더라는 기계가 있어요, 카페에. 고장이 난 거예요. 본사에서 출동을 했는데 고쳐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톰이 부품을 다 분해하고 재조립을 해서 고쳐놓으신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톰에게 제안을 해봤어요. 톰, 로스팅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로스팅은 커피를 볶는 과정인데 시간에 따른 화력, 공기 흐름 제어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기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200도에 배출한 커피 원두랑 201도에 배출한 커피 원두가 맛이 다릅니다. 그 디테일이 필요한 거죠. 톰에게는 본인의 강점과 딱 맞는 일이었어요. 현재 톰은 로스팅실의 최고 리더십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비장애인 직원들을 가르치십니다. 별명이 뭔지 아세요? 황금손입니다. 히지빈스 핵심 커피인 게이샤 커피 수십 톤이 그분의 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한 단맛을 강화하는 커피 제조 기술 특허도 얻게 됐어요. 우리는 톰을 정신장애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사랑하고 그 전문성을 지닌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과 조직까지도 다 바꾸었습니다. 본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 이상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본인만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약점 때문에 고민하느라 강점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나의 강점을 스스로 칭찬하고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일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은 분명 고통의 바다입니다. 비장애인도 장애인도 우리 모두는 각자의 파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7년 동안 장애인 동료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바라봐주는 누군가를 만날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톰을 정신장애인으로 보지 않았고 기계를 잘 다루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보았고요. 저는 데이지를요 조현병 환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회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요 12살 아들과 7살 딸이 있어요. 어느 날 회사일로 좀 지쳐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딸이 저를 꽉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쌀과자를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거 아빠 왜 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행복했겠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탄했고 우리 딸의 행동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제가 제리가 저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함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과가 있어서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행복할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누군가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약점보다 강점을 먼저 한번 봐주세요. 그 시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누군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거죠.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축포와 북극놀이 그리고 물 위에 함대 범선까지 아직 그 여운이 남아있는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축제가 우리는 이렇게 어느 곳을 봐야 할지 모를 만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7월의 자연은 며칠 동안의 폭우로 미국의 특히 북동부 뉴저지 마머스 카운티의 오션 타운십에 BJ's의 홀세일 클럽 매장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려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을 지금 전국 뉴스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이 거대한 공간을 덮고 있던 지붕은 다행히도 당시 매장 안에 있던 모두가 대피해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250주년 축제를 잠시 뒤로 하고 결코 편안하지 않은 관계 유럽의 정상들과 나토 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떠나 있는데 어제 월드컵 축구 이번 대회 공동 개최국 세 나라 중에 마지막으로 미국이 시애틀에 모인 어마어마한 홈 관중의 응원에도 허망하게 벨지움에 져서 탈락했습니다. 경기 전에 억울하긴 하지만 레드카드를 그전 32강전에서 받고 출전이 금지됐던 미국팀의 에이스를 복귀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이 설령 이 경기 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승패를 뒤집을 순 없었습니다. 어제 7,000평가량의 비행기가 폭우, 폭풍 등으로 취소돼서 아직 여행객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지 못했다는 소식을 또 들으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젯밤에도 이렇게 온도가 떨어질 걸 모르고 만약에 에어컨과 함께 주무셨다면 그렇죠. 뉴욕의 이 많은 아파트들 창문마다 윈도우 에어컨이 걸려있는데 소리가 여전히 부르뿜는 그런 밤시간을 보내셨다면 창문을 닫아놓고 생활하는 아파트 실내 공간은 정말 이건 뭐 무인 고도와 마찬가지다.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습관적으로 에어컨을 틀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는 프랑스에서 이 에어컨을 좀 설령 설치를 한다 해도 파리 같은 경우엔 특히 외관의 벽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이번에 아주 극심한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한 프랑스 그리고 유럽 전역의 더위 말고는 지중해 기후 때문에 그래도 실내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선선하고 그늘에 가면 견딜만하다. 이래서 에어컨 없이 살아왔던 프랑스 파리 특히 사람들인데 와 이번 더위로 인해서 에어컨을 생각을 하지만 에어컨을 누가 설령 달아준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전기요금 때문에 no thank you. 뭐 이건 우리 영어식 표현이지만요. 아무튼 그렇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북동부의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뭐 20도 섭씨로 이 정도인데 밤새 아무튼 창문을 열어놓고 자면서 이 빗소리를 계속 한편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찬 기운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온도입니다. 화씨로 63도니까요. 이 섭씨로 20도도 안 되는 그런 온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름 낀 비가 잔뜩 와서 성난 뭐라고 해야 하나요? 폭우가 쏟아지면서 여러 곳에 침수가 되고 어제부터 브루클린 뉴욕의 그 코니 아일랜드 그쪽에 특히 이렇게 물이 차기 시작하는 또 그런 영상을 화면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 우리는 BJ's 홀세일 클럽의 천정이 그 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또 무너져 내렸다는 그런 뉴스까지 듣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했는데 진짜네요. 내일은 내일 수요일은 맑은 날이 돌아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올라가고 그렇게 내일부터 해서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에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조금 덥다 싶어서 비가 다시 시작이 되면 금요일까지 이틀은 확실하게 거의 화씨로 90도까지 접근하는 그런 또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그렇게 숨막히게 더웠던 날씨는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게 되면 견딜만 하죠.
토요일, 일요일 맑은 걸로 지금은 예상이 됩니다. 기온도 확실히 80대 중반, 80도 중반 이 정도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맑은 날이 예상이 되는데 비로 인해서 아직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일일이 다 제가 뭐 체리힐부터 뉴저지 쪽에 그리고 저는 오늘 뉴저지 K라디오 포트리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뉴욕 쪽에서 또 침수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 방송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파라모스 뉴저지 지금 피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과 일터가 많이 있다고 어제는 그 전날 썬데이 토요일부터 전기가 나가서 이쪽 뉴저지 지역의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옛날 촛불을 켜고 했듯이 천막교회를 현상케 한다라고 상당히 그냥 향수에 젖은 표현을 했는데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그런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의 빠른 복구 기다리지만 이게 생각대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776년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 그 역사적인 해. 그렇지만 독립 선언이 있고 나서도 전쟁과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의 북동부 허슨강을 따라서 그 양쪽으로 얼마나 많은 격전지가 있는지 미국에 와서도 또 이민자이기 때문에 삶이 바빠서 이렇게 항상 살아왔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면 해마다 이 독립기념일에는 또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미국이 성취해낸 이뤄낸 독립의 그 투쟁을 또 듣게 됩니다. 아름다운 미국의 북동부 여기 캣스킬까지 이어지는 허슨 밸리와 이 지역을 보면서 역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250년이 흘러서 1776년부터 올해는 250주년 기념으로 특별하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프리덤 250를 따로 만들어서 워싱턴 DC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폭죽 불꽃놀이를 또 메이시즈 불꽃놀이 뉴욕의 전통적인 불꽃놀이와 함께 펼쳤던 이번에는 아주 여러 가지로 특별합니다. 그리고 또 허슨강에 오늘까지도 아마 배가 지나다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으로 떠나게 되는 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여러 전투함이라든가 또 범선들 우리가 소식을 듣고 있는데 허슨강에 대한민국에서 문무대왕함이 또 들어왔다는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신데 미국의 독립 250주년 국제 관함식 Sail Forth 250 여기 참가한 기념 또 리셉션을 어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저께가 되겠네요. 이 문무대왕함은 스텔스 기능을 갖춘 대한민국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2번 함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을 일찍 떠나온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배가 있었나? 이번에 또 새롭게 알고 놀라게 되는 문무대왕함 허슨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배 수량이 4,400톤. 제가 의미를 잘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보자면 길이가 150m, 길이 150m 규모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함. 대함, 대공 미사일, 어뢰, 헬기를 탑재하고 있고 전천후 작전 능력을 갖고 있는 문무대왕함. 과거에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파병 등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해온 그런 또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리셉션 행사에서는 미 해군에서도 또 중요한 인물들이 참석을 했고 또 여러 정부 인사, 외교단, 경제문화, 학계 인사, 우리 동포들 해서 한 150명이 참석을 해서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함께 뉴욕 지역에서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고 한미동맹 국제해양협력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멋진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제가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무대항함 관함식 이후에 제가 듣기로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항에 한국으로 귀국하는 게 첫 번째로 기항을 하게 돼서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한 보훈 외교 또 선상 K-방산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샌디에고 항을 거쳐서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처음에 뛰었던 샌디에고 미국이 서부 해안의 대표적인 해군기지가 있는 이곳에 기항을 한 뒤에 대한민국 제주 해군기지로 최종 귀환을 하게 된다. 문무대왕함 소식을 또 잠깐 들어봅니다.

월드컵 축구 소식은 미국이 어제 떨어졌습니다. 미국 팀이 이렇게 사실 우리와 작년인가요? 네, 친선 경기 A매치를 뉴저지에서 할 때만 해도 미국 팀이 지금 이번 월드컵에 뛰었던 선수들이 다 합류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미국 팀이 뭐 진짜 개인기는 뛰어난 선수들 그리고 유럽의 클럽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때 손흥민 선수 한 골을 포함해서 2-0으로 미국 대표팀을 이겼던 그때 그 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막연하게 하면서 왔는데 아무튼 미국이 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 지금 경기 소식을 조금 더 듣고요. 오늘 16강전이 두 경기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이집트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늘 12시 그러니까 정오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테디움에서 리오넬 메시가 뛰는 아르헨티나 살라가 뛰는 이집트가 맞붙게 됩니다. 와, 지난대에 우승국인 아르헨티나가 카보베르데라는 그런 10개의 섬으로 된 인구 52만 명 정도의 나라에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본다면 시간이 조금 길었다면 연장전까지 이렇게 끌려갔는데 아르헨티나가 질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0: 네, 영상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천 몇백 명의 팔로워가 생긴 인스타그램에. 네, 이걸 이렇게 보징야는 이 나라를 대표하는 뭔가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관광산업도 더 많이 붐을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데, 포르투갈의 그런 아름다운 집들, 그 옛날에 그런 모습이 여기 그대로 또 한쪽에 있기도 한 카보베르드를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16강 경기는 스위스와 콜롬비아가 4시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밴쿠버에서 잠시 후에 월드컵 소식 더 듣겠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7월 7일 사사의 모던 아침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라디오를 차에서 내리시면서 이제 뭐 꺼야겠구나 생각하신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아니 이미 차 안에서만 듣는 라디오가 아닙니다. K라디오 앱도 K라디오 홈페이지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K라디오 웹사이트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여러분께 편리하게 뉴스 보시고 방송 들으시고 또 우리 한인 커뮤니티 세계 소식 다양한 정보 만나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www.kradio.us kradio.us 들어가시면 지금 방송 나오는 거 듣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on air 이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기 전에요.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뭐 TV 화면이나 또 뉴스, 라디오 여러 곳에 자주 보여지고 언급이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선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 네, 물론 월드컵 축구 그리고 250주년 미국 건국 기념 이런 여러 가지 축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메인주에 연방 상원 의원 중에 한 명 수잔 컬린즈, 지금 현재 공화당 소속으로 리사 마카울스키 알래스카 연방상원 의원과 함께 한 번씩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정책에 연방상원에서 또 반대표를 던지기도 해온 그런 연방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그러니까 연방상원 의원은 6년 임기이기 때문에 3분의 1씩 2년마다의 이 선거에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수잔 컬린즈가 다시 나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예비선거에서는 좀 도전해보려던 후보들이 이렇게 사퇴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공화당 현역 연방 상원 의원으로 11월 본선거에 진출해 있는 메인주의 수잔 컬린즈 의원. 그런데 당연히 민주당의 도전자가 있죠. 6월에 예비선거에서 도전자가 민주당에서 그램 플래트너 남자 후보입니다. 이 남자 후보가 이겨서 본선거에 진출한 그런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섹스 스캔들이 섹슈얼 어설트 그러니까 레이프 강간 사건의 주장이 있어서 얼굴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램 플래트너라는 이름과 플래트너 누군가 궁금해 하신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하실 수도 있지만요. 2021년에 술이 취한 상태로 한 여성에게 그런 섹슈얼 행위를 시도했다. 그래서 이것은 레이프 강간이라고 규정한다라고 폭로를 한 여성 제니 레스컷이라는 여성이 이 주장하는 것이 처음엔 폴리티코 그다음에 CNN 그리고 뉴욕타임즈에서 구체적으로 이 여성의 이게 자세한 그 묘사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묘사를 기사로 실으면서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지금까지 이 후보를 지지해 온 그런 중심 인물들의 사퇴의 압력을 넣고 있다. 그램 플래트너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승리해서 본 선거에 지금 현재 공화당 현역 의원인 수잔 컬린즈에 도전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후보 사퇴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얼굴 보이시면 이 남성의 얼굴. 그러네요.

미국 남자 축구 대표팀 어젯밤 벨기에와 월드컵 16강전 경기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월드컵 돌풍을 한층 끌어올리고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월드컵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열심히 찾았지만 공동 개최국의 월드컵 여정은 어제 확실하게 끝이 났다. 뭐 확실하다라는 표현을 저도 동감합니다. 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선수 폴라린 발로건 선수는 레드카드를 그전 경기에서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FIFA에 이렇게 이거 좀 억울하다 뭐 대장 징계 이거 철회해라 이렇게 해서 전화 한 통으로 결국은 출전할 수 있게 돼서 어제 나왔죠. 그런데 미국 팀의 시애틀에서 펼쳐진 이 경기에서 무려 1-4 4골이나 벨기에에 허용을 하면서 이 그동안 꿈같던 행진의 끝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8강에 오르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프기도 하지만 너무 좀 아프게 처절하게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골은 아주 특별히 어떻게 이게 특히 네, 이게 골키퍼가 이렇게 나와버렸는지, 그래서 그냥 빈 골 안으로, 이렇게 골대 안으로 집어넣어서 세 번째 골. 그리고 네 번째 골은 추가 시간에, 이것도 골이 참담한, 네, 표현이 맞겠네요. 참담한 어제 미국 팀의 패배였다. 그 말라건 선수가 원래 나이지리아 부모들에게서 그러니까 나이지리아로 뛸 수도 있었고 태어난 곳이 브루클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에서 미국 팀으로 뛸 수도 있었고 그리고 두 살 때부터 또 영국에 가서 계속 거기서 뛰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를 그러니까 영국 팀으로 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말라건 선수는 미국 팀으로 뛰어서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드카드가 억울하긴 했지만 아무튼 많은 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전화 한 통으로 뛰기는 됐는데 크게 공헌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결국은 어제 보면 세 골을 허용하고 나서 59분경이던가요.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상징적인 캡틴 아메리카라는 별명을 가진 크리스찬 폴리식 선수가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벤치로 물러나야 하는 정말 또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수의 이름만 들었지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손으로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우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참 너무나 이 월드컵 무대에서 팀에 공헌할 수 없는 그 부상이 얼마나 괴로웠고 너무 슬펐겠구나. 제가 이게 잠깐 내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팀의 말릭 틸만 24살의 나이로 지금 정말 잘 하고 있는 선수인데 한 골을 그래도 기록을 해서 이 선수 역시 미국인 아버지 또 독일인 어머니 사이에서 미국과 독일 사이에 미국을 택해서 왔는데 이번 대회에서 아주 잘해왔죠. 틸만 선수의 한 골이 미국 팀의 0패를 그래도 면하게 했다. 네, 이 시애틀 스테디움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함께 내뿜는 실망의 호흡. 정말 이게 TV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그런 무거운 패배였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세 공동 개최국 중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국마저 탈락하는 순간. 미국 서부의 시애틀 태양이 아직 석양으로 지려면 뭐 한두 시간 정도 남아있던 그 시점이었는데. 중계화면 한쪽에선 한밤중에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시간 빠른 유럽의 벨지 현지예요. 그러니까 새벽 몇 시인 거죠? 응원하는 사람들이 밤잠을 포기하고 나와서 그 환호하는 모습이 또 아주 그랬습니다. 축구공 하나에 울고 웃는 또 하루가 한쪽에선 저물고 있고 또 한쪽에선 밝아오는 태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 앞서 열린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대부분 경기를 주도했고 포르투갈이 호날두 여섯 번째 월드컵 대회를 뛰는 아마 마지막 월드컵이 될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를 또 했죠. 호날두 선수를 중심으로 역습을 노렸지만 마지막 기회를 결정적인 그걸 잡지 못해서 후반 중반에 한 골을 기록한 스페인이 1-0으로 포르투갈을 이겼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월드컵 모두 6회 대회, 6번의 대회 동안 제가 갖고 있는 호날두 선수의 기록은 26경기를 뛰었고요. 8골을 기록해서 남자 선수로는 최초로 월드컵 6회 출전에 정말 엄청난 대기록을 남기고 아쉽지만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아르헨티나, 이집트 동부 시간으로 12시, 스위스, 콜롬비아 오후 4시, 네, 또 이제 내일부터는 8강 경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워낙 커리어가 길기도 하고 그래서 가사를 자신의 작품을 인용했다라는 소송이 지금 계속해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승리를 했다. 뭐 이거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판사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하는데 7월 3일 그 아유 뭐 밤을 지새우는 결혼식 그것도 메리슨 스퀘어 가든 여기서 꼭 해야 했었나 그렇게 하면서 하지만 아무튼 메리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 건 최고 수준의 보안 사생활 보호 어디에서도 1,000명 정도의 하객들을 초대해서 그것도 정말 유명한 그런 인물들이 다 하객인데 이 정도의 보안 그리고 비공개로 또 내릴 수 있는 그 에어리아가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이렇게 유명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오리고기, 돼지갈비, 삼겹살을 두 분까지 기존 가격에 그리고 세 번째 손님부터는 25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시원한 박항수용 아이스팩 선물 세트도 받으세요. 노던 블라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와 트래비스 켈시가 드디어 결혼식을 했는데 왜 마디슨 스퀘어 가든 그 바쁜데 맨하탄을 결정을 했는가. 1,000명 정도의 뭐 휴 그란트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하객들이 들어오는데 이 마디슨 스퀘어 가든만큼 그렇게 대규모의 하객들이 들어오고 완전히 통제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시큐리티의 면에서도 뉴욕에서도 극히 드물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쉽지 않으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마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커리어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레지던시. 거기서 이제 계속 공연을 하는 우리가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가 대표적인 마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어마어마하게 150인가요? 그 공연을 한 그런 지금 가수 중에 하나인데 10억 달러 규모의 레지던시가 어쩌면 마디슨 스퀘어 가든과 있을지도 모른다. 테일러 스위프트. 그렇게 되면 공연 산업에서 뉴욕이라는 문화적인 도시하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결합된 뭔가 새로운 브랜드로 인해서 빌리 조엘이 10년 넘게 이 월간 레지던시를 이어왔던 여기에 새로운 아티스트로 뉴욕도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또 테일러 스위프트도 자신이 좋아하는 뉴욕의 마디슨 스퀘어 가든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경제적인 것도 생각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호텔, 레스토랑, 교통, 관광산업에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한 이건 그냥 루머일 뿐이지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근데 결혼식 진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정도 마디슨 스퀘어 가든에 숨어서 해야지 그래서 제가 떠들썩한 비밀 결혼 표현도 맞는 거고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하는데 괜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침 식사는 어디서 했을까 그 다음날 뭐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보석입니다. 47스트리트 5에비뉴 6에비뉴 사이 2층 높이에 한글이다.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택한 골드바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실 실버 킴스가 쌉니다.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칼리지 컨설팅 어디에 문의하면 좋을까?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회,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생각을 하신다면 월드컵 경기도 있고 하니까요.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한 만나방에 사세요. 성이모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 입맛 없을 때 또 국은 물론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입니다.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찍지 마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그런데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는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 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레벤머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죠.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 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또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잠깐 쉬고 있지만 이 쿨링 매트 필요하죠.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안녕하세요. 킴스워서의 김남표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이 더위를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예, 아주 굉장히 폭염이었었는데.
0: 네.
1: 다행히 어저께부터 날씨가 좀 풀어진 것 같아요.
0: 네, 뭐 엘리베이터 전기가 만약에 끊어졌으면, 아, 전기 끊어지면 엘리베이터 힘든 거 맞죠? 제가 에어컨인가요?
1: 에어컨, 엘리베이터 다 안 됩니다.
0: 에어컨, 엘리베이터 다 안 되는데 에어컨도 괜찮으셨어요?
1: 네.
0: 네, 여러 곳에서 이번 더위 또 정전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데 이 반지가 뭔가요? 벨기에에서 미국 건국 250주년으로 미국에 준 선물 어마어마한 반지가 보입니다. 이 남자 반지인 건 맞는데요. 반지의 링보다 그 손등에 있는 거기에 너무나 많은 걸 한 상, 잔치상을 차렸네요. 벨지엄에서 미건국 250주년 기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이 독립운동도 하고 독립전투도 전쟁 중에 했던 그 선조들에게 줄 반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갔는데요. 이 반지 좀 설명해 주시죠.
1: 예, 이 반지는 아주 제가 보니까요.
0: 네.
1: 진짜 굉장한 그 뜻이
0: 네.
1: 250주년 독립기념 그 상징을 해서
0: 네.
1: 뭐 독수리 등등을 다 보석으로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네. 에메랄드, 루비 등등 해서 네. 성조기도 들어가고 1770년도 해서
0: 2016년에서 2000까지 26년 날짜 저 연도도
1: 네. 들어가 그것까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하고 좋았는데
0: 네.
1: 그 옆에가
0: 네.
1: T자가 들어갔어요. 반지 옆에가.
0: 아, 그 T가 무슨 T일까요?
1: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크게 해서 아, T를 박았는데
0: 네.
1: 아마 트럼프 상징하는 것 같아요.
0: 네, 그걸 하나 그냥 박았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나쁜 마음이 없어도 이거는 250주년으로 선물을 줬으니까 그냥 이대로 줬으면 좋았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지라 이게 그, 벨기에에서
1: 그럼요.
0: 예, 얼마나 다이아몬드가 큰지 또 좋은지는 정보가 있나요? 이 다이아몬드가.
1: 예, 아무래도 이 벨기에 중에서도 그 엔트워프에서 만들었다는데요.
0: 네.
1: 이 엔트워프에 있는 그 데이빗 고틀리라는 그 보석상은
0: 네.
1: 그 세공으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요.
0: 아.
1: 예, 근데 진짜 정성을 들였고
0: 네.
1: 그래서 저도 아주 놀랐고 거기에
0: 네.
1: 또 이 슈퍼맨 로고가 들어가고
0: 슈퍼맨 로고
1: 거기다가 또
0: 네.
1: 놀란 게
0: 네.
1: 숫자에 45, 47이라고 적어놨어요. 그거는 아마 45대 대통령,
0: 네.
1: 47대 대통령.
0: 트럼프 대통령 거기 또 확실하게 박았네요.
1: 대통령이 아주
0: 아, 네. 그거 네. 안 해가지고 주면 또 다시 뭐 돌려보내고 이거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아무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초호화. 이거 뭐 슈퍼맨도 있고요. 45대 47대. 1776년에서 2026년까지 산 사람 같습니다. 뭐 그렇게 250년 산 인물 같이 한데 이게 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중에 하나로 이게 우리가 관세, 뭐 무역, 관세 전쟁 이렇게 했던 관세가 이거 위헌이다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고 나서 뭐 이게 뭐 관세 0% 트럼프 대통령이 해줬다 그래서 고마워서 또 주는 담례의 선물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직접 사이즈를 지금 상상을 하는데 손가락에 딱 들어가면 시계하고 비슷하겠네요 손목 시계하고
1: 그렇죠 예
0: 네.
1: 그만큼 시계가 크고
0: 네
1: 사실은 이 벨기에가 그 벨기에 중에서도
0: 네.
1: 이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그 안트워프는
0: 네
1: 전 세계 보석 시장이에요
0: 네
1: 근데 작년까지 이 관세 때문에
0: 네.
1: 굉장히 고통을 받았어요.
0: 그렇겠죠.
1: 미국에 많이 수출해야 되는데
0: 네.
1: 왜냐하면 관세가 아시다시피 막 10%, 20%, 30%까지 해서
0: 네.
1: 고통을 받다가 진짜 관세를 철폐해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연간 20억 달러가 세금을
0: 아.
1: 냈었어요. 거기에 대한 세금을 냈었어요.
0: 네.
1: 관세를. 근데 그게 다 제로로 됐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0: 그래서 보니까 18K 옐로우 골드고 네. 321개 천연 다이아몬드를 박았나요? 그리고 네. 사파이어가 56개, 에메랄드가 13개, 루비가 6개. 이걸 다 어떻게 반지 그 아무리 그게 시계 손목시계 사이즈라고는 하지만 손등에 보이는 부분 이걸 어떻게 다 담았을까? 제가 지금 보면서 지금 감탄을 하는데 이 모든 걸 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이 반지는 가치가 이게 생각보다는 뭐 3 얼마예요?
1: 네, 3만 5천 불, 2만 5천에서 3만 5천 정도 그 밸류가 나가는데요.
0: 네.
1: 아무래도 반지니까 뭐 거기에 큰 보석이 아닌 네. 작은 보석으로 아. 세팅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공전이 많이 들어간 거죠.
0: 네.
1: 이게 그 디자인하고 그거지.
0: 네.
1: 18K 옐로우 골드는 반지 손에 껴야 얼마나 크겠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네. 예, 아주 그 가장 좋아할 수 있는
0: 네.
1: 이건 좀 여담인데요.
0: 네.
1: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전 부인인 이바나가
0: 네.
1: 보석상을 했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그래서 그 딸인 그 이방카도
0: 네.
1: 그 보석상을 하다가 그 쿠스너 만나면서 보석상을 접었어요.
0: 아, 남편과 결혼하면서.
1: 예, 네. 이 그 트럼프 집안이 이 보석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보석, 또 특히 황금, 노란 그걸 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요즘 백금도 유행일 수 있지만 또 황금으로. 18K를 한 것은 뭐 이게 약간 너무 24K로 하면 약하니까 손가락에 혹시 끼고 이 집무실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쓸까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세공을 따지면 어마어마할 텐데 2만 5천 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정도의 가치다 제가 놀랐어요. 100만이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봐야 손가락 위에 반지가 커봐야 보석들이 작은 것이 들어가니까 그랬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이거야말로 우리가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앤킴 디자이너가 캐스 보석에서 이걸 똑같이 만든다. 이 보석들을 넣고 이거 가능한 거죠. 충분히.
1: 아, 그럼요.
0: 그럼요.
1: 네.
0: 그러면 이건 세공에 들어가는 그거 빼고요. 뭐 얼마에서 얼마 정도 가치가 될까요?
1: 예, 그러니까
0: 세일 가격?
1: 세일 가격으로 타는 게 이게 사실 이제 금하고 네, 다이아값인데요.
0: 네. 네.
1: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적은 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코스트는 많이 맥히지 않지만 디자인이 아주 특별하게 그 이제 독립기념 같은 거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그런 문구.
0: 네.
1: 심지어는 그 안에 문구에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이렇게 써놨대요.
0: 아, 안쪽에 그.
1: 안쪽에.
0: 그 예, 예. 맞아요. 그 디자이너들.
1: 예, 예. 디자이너가 그러죠. 선물을.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 윤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네. 게 고가의 선물을 개인한테는 할 수가 없대요.
0: 그렇죠. 그 전에 대통령들이 그걸 다 이렇게 퇴임하면서 이렇게 주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에어포스 1 비행기도 받아서 그거 자신이 퇴임하면 거기 라이브러리 기념관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다시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드린 질문 이게 가능한 거죠. 앤킴 디자이너가 이거 똑같이 만들면 이거 뭐 팔 수는 없겠지만 가치가 어느 정도 이 정도 가치가 돼요? 2만 5천, 예, 3만 5천.
1: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적게 나오죠 제가 만든 거.
0: 네. 세일 가격으로?
1: 세일 가격으로 한
0: 만 불 정도?
1: 만 불에서 만 5천 불 정도 충분히 만들 수
0: 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방송을 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들면 또 더 기가 막히게 예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후대가 생각하는 이 그전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있었다 하면서 두고두고 이야기할 그런 것들인데 이번에 많이 가지고 나오셨네요. 이게 은으로 된 목걸이인데 우리 그동안에 그냥 은 뭐 이렇게 체인 목걸이만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아, 작정하고 만드셨네요. 이 하트로 목걸이 펜던트가 그 또 내면은 약간 안에가 깊이도 경사가 진 것 같은 거기에 자잘하게 다이아몬드로 모래알 같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사랑의 상징으로 실버 펜던트로 만드셨고요. 체인도 실버로 했는데 이게 지금 시중 가격이 1,500불 그래도 이 정도 공을 들여서 이 정도 실버인데 얼마 안 되네요. 이것도 이게 말하자면 셀 가격은 또 다른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셀 가격은 더 싸죠.
0: 네,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예쁘고 크네요.
1: 예, 그게 유명한 그 티파니 하트 목걸이 디자인하고 흡사한 건데요.
0: 비슷해요.
1: 저희는 거기에
0: 네.
1: 보석을 박았어요.
0: 오, 이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많은 우리들의 이야기들, 뭐 노래 가사처럼 진짜 아이디어 좋네요.
1: 예, 우리 앵김 씨가
0: 네.
1: 이제 다이아몬드는 너무 단가가 비싸고 CG로 했는데 예, 퀄리티는 좋아서 꼭
0: 네,
1: 다이아몬드 박힌 것 같은 거고
0: 너무 예뻐.
1: 디자인은 오히려 티파니 거를 능가할 정도로 더 세련되게. 제가 그래서 샘플도 티파니 거 갖고 왔는데요.
0: 네.
1: 비교해 보시면 아마 저희께
0: 네.
1: 훨씬 더 세련된 거예요.
0: 아, 이 티파니는요. 티파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펜던트를 아주 납작하게 왜 동전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표면이 사라져버렸을 때 그 납작한 그러니까 실버로 그냥 하트를 만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랑을 다 담나 해갖고 이거 펜던트가요. 또 이렇게 경사가셨어요. 목걸이 체인이 닿는 부분이 조금 높고 그리고 약간 얕은 하트라서 딱 목에다가 걸면 이게 쫙 붙는 그런 또 아주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1500불 시가. 근데 얼마나 되나요?
1: 예, 이것도 지금 썸머 스페셜로요.
0: 네.
1: 은값에 지나지 않는
0: 네.
1: 300불로 책정했습니다.
0: 이거 정말 안 사면 안 되겠다. 선물 안 하시면 안 되겠다. 갑자기 이게 뭔가 이렇게 탁 찔리는 것 같은 너무 painful. 1500불 시가 실버 티파니 디자인의 펜던트가 꼭 보셔야 합니다. 진짜 예쁜 이 실버 목걸이가 나와 있습니다. 1500불 정도의 가치인데 300불에 세일이 나와 있고요. 제가 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시간이 맞춰가 않네요. 이건 체인이 아닌 지금 세 가지 종류의 각각 다른 실버로 또 이렇게 못을 냈는데요. 이건 저 사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준비하고 여러분 원하시면 보내드리겠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의 목걸이가 상당히 길어요. 두 겹으로 할 수도 있나요?
1: 예, 두 겹도 네. 할 수 있고
0: 길게 그냥
1: 길을 수도
0: 있고
1: 저희가 길게 한 이유는
0: 네.
1: 옷 밖에 찰 수도 있고
0: 그러니까요.
1: 어떤 분들은 줄여달라면 저희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일부러 어제스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0: 네. 네.
1: 이것도 순수한 실버가 무려
0: 네.
1: 45g 정도 들어갔어요.
0: 네. 지금 네. 한 2분 정도 남아있는데 네. 이걸 제가 이것도, 다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1: 이것도 제가 시중 가격은
0: 네.
1: 2,500불입니다. 보석이
0: 네.
1: 들어가서 33인치고 이것도 썸머세일로 450불.
0: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누가 보면 이게 실버인지도 모르고 감탄만 할 것 같아. 이게 특히 약간 블랙 이거 뭐죠?
1: 블랙스톤이라고 블랙실버라고요.
0: 네, 이거 너무 예쁘죠.
1: 진짜 정성 많이 들였어요.
0: 이것도 이게 지금 세일 가격이 450불인 거예요?
1: 네, 똑같이.
0: 어머. 이거 걸어봐야지. 어머, 이건 진짜 예쁘다. 이게 실버 블랙. 실버?
1: 네, 블랙 실버.
0: 네, 블랙 실버 꼭 한번 전화해서 확인하십시오. 전화번호 미리 잊어버리기 전에 212-840-3412. 네. 212-840-3412. 블랙 실버, 이거 지금 한 점밖에 없나요? 더 있어요?
1: 두 점이에요.
0: 두
1: 점씩 만들었습니다.
0: 450불에 지금 세일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2,500불. 세 가지 종류의 실버 목걸이고요. 팔찌에, 이게 보석이 에메랄드, 루비, 뭐, 사파이어가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거 물결 모양으로. 이것도 꼭 사진으로 확인하셔서, 반지와 함께 있는데요. 반지와 팔찌. 이게 지금 골드하고 실버가 들어간가요? 아니면 이건 실버?
1: 실버인데요.
0: 옐로우.
1: 골드 컬러를 집어넣고.
0: 아.
1: 여기 내추럴 보석입니다. 그래서
0: 네.
1: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 반지와 비슷한
0: 네.
1: 에메랄드, 루비, 사파이어 다 들어갔어요.
0: 다 들어갔어요. 나는 그 반지 필요 없고 요거 내가 와 이거 진짜 예쁜데 귀걸이네요.
1: 반지하고 귀걸이하고 뭐 팔찌인데요.
0: 네, 세트로.
1: 예, 세트로
0: 네.
1: 하는데
0: 네.
1: 이것도 저희가 300불 팔찌는
0: 아, 네.
1: 반지는 100불
0: 어머나.
1: 귀걸이 100불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예, 많은 분들이 그 불경기라서 힘들잖아요. 네. 또 은은 착용할 수가 없잖아요, 커서.
0: 그렇죠.
1: 그래서 저희가 썸머 세일로
0: 네.
1: 특별히 다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0: 네.
1: 공전 뺀 은 가격만 작정한 겁니다.
0: 네. 제가 막 방송 보통 안 하던 어머나 뭐 이렇게 저런 이런 뭐 이런 게 나오는 만큼 이거 꼭 보셔야 합니다. 팔찌 그리고 귀걸이 반지 세트인데 금같이 입혔어요. 실버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벨지움 벨기에에서 받은 그 어마어마한 반지에 들어간 그 보석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지금 뭐죠? 이게 목걸이인가요?
1: 편한데요? 네 가지를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저희가 하트 목걸이 하나하고 네. 그런 은으로 만든 팔찌를 선물로 줍니다. 무료로.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 번요.
1: 212-840-3412
0: 212-840-3412 오늘 실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킴스 보석의 김남표 대표님.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7월 7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진 이 초호화 반지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또 뭔가 국가의 기념을 상징하긴 하지만 누군가의 권위를 또 의미한다라는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실버 목걸이 내 목에 걸면 올여름에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7월 7일입니다. 혹시 숫자 7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7이라는 숫자를 보면 행운을 떠올리죠. 미국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해서 7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고 스포츠 유니폼 번호까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7처럼 기분 좋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부쩍 가볍게 느껴지는 날, 오랜 친구에게 반가운 연락이 온 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들었던 날, 어쩌면 행운이라는 것은 커다란 사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알아차리는 작은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 하루에도 작은 행운 하나가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일이 생긴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건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께 찾아온 작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Today 출발합니다.

네, 7월 7일 아침 투데이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어제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더 수월한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7일 제가 오늘 7, 7이 겹치다 보니까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7월 7일 하면은 또 우리가 어린 시절 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좀 떠오르죠. 저는 그 동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견우와 직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전통 대한민국의 명절 칠석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우리가 흔히 7월 7일 칠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칠석은 양력으로 7월 7일이 아니고요. 음력으로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즈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칠석이라는 것은 한국뿐 아니고요. 중국과 일본 등 보통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명절이었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역시 그 견우와 직녀 설화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하늘나라의 목동 견우와 배를 짜는 직녀가 서로 너무나 사랑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그만 맡은 일을 소홀하게 하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이 하늘의 왕이 노해서 둘을 은하수 양쪽으로 떨어뜨렸다라는 설화예요. 하지만 너무나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안타깝게 여긴 까마귀와 또 까치들이 1년에 딱 한 번 음력 7월 7일에 하늘로 올라가서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다리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네, 아시는 분은 좀 보내주십시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이야기 속 은하수가 실제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인데요. 옛날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단순히 어떤 천문현상으로 보지 않았고요. 별과 별 사이의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칠석이라는 것은 단순한 연인의 날이 아니라 그냥 그리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날이기도 했어요.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칠석이 되면 여러 가지 풍습을 즐겼죠. 보통 여인네들은 바느질과 또 길쌈 솜씨가 좋아지기를 빌었고요. 선비들은 글을 잘 쓰고 또 나의 학문이 점차 발전하기를 기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 칠석날 비가 내리면요. 견우와 또 직녀가 만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또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 조상들이 그 자연현상의 의미를 담아서 만든 민속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그 견우와 직녀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좀 찡하게 움직이죠. 왜 그럴까요? 아마도 누구나 마음속에 이렇게 견우와 직녀처럼 그리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가족에게 뭐 전화 한 통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친구에게 안부 한번 묻지 못한 채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우리 모두 느끼다시피. 그런데 이 인연이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이어질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칠석에는 잠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그 같은 하늘 아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을 떠올려보는 거죠. 견우와 직녀처럼.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났던 달이 맞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상식이 풍부하세요. 우리 애청자들께서는. 오작교 이렇게 맞춰주셨네요. 감사해요. 이게 퀴즈는 아니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오작교라는 달이었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소중한 인연을 다시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따뜻한 오작교 하나가 놓이는 행복한 날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작교에서 혹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도 있는데요. 어떻게 한번 연락을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입니다.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요,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합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은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0: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빈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빈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빈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2: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아삭이 고추 파운드당 3불 99, 시험누수밥 금, 토, 일, 3일간 4불 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 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 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3: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한숨 이하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죠. 요즘 세상 이 트렌드를 읽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집안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몇 년 전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샀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아마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아요. 매일 정리해야지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요즘 미국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소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점점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보다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람들은 물건보다 경험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경험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999년 미국 경제학자들이 처음 제시한 개념인데요. 최근에는 공유 서비스와 구독 서비스가 발달을 하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예전에는 이제 캠핑을 간다 하면 뭐 텐트, 의자, 각종 장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입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필요한 장비를 그냥 빌려서 한번 경험해보고 나에게 맞는지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비싼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덜컥 사서 집에 큰 기계를 들여놓기보다는 뭐 짐에 가거나 운동 클래스를 이용하면서 경험의 돈을 쓴다라는 것이죠. 여행도 좀 문화가 변했는데요. 예전에는 뭐 좋은 호텔과 비싼 물건을 남기는 여행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특별한 체험, 맛있는 음식, 그리고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남겨지는 물건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뭐 새로 샀던 내가 가방이나 예전에 내가 들여놨던 새로운 가구 이런 게 평생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과 함께 웃었던 시간, 어디 놀러 가서 체험했던 그 순간, 친구랑 나눴던 그런 이야기, 즐거웠던 그 추억들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중년, 장년층에게는 이 변화가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는 뭐 무엇을 더 가져가야 할까, 무엇을 더 마련할까 보다는 앞으로 내가 어떤 경험을 좀 더 해볼까, 이것을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 또 가보고 싶은 곳을 여행하는 것,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공부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을 더 젊게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물론 모든 것이 다 정답은 아니죠. 모든 것을 빌리는 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용할 물건은 또 현명하게 소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물건보다 그 순간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있지요. 하나씩 새로운 경험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결국 우리가 가진 물건의 목록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추억의 목록인지도 모르니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참 좋습니다. 바로 오늘 만날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인데요. 오늘은요,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이시죠. 데이비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1: 우진숙 씨, 건강하시죠?
0: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도요?
1: 네, 우리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요즘에 이제 더운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0: 그렇죠.
1: 네, 여름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0: 네.
1: 그,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이 시간에 우리 우진숙 씨가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0: 네.
1: 우리 회사 슬로건입니다.
0: 그렇죠.
1: 방송할 때마다 이거 얘기해 주시니까.
0: 네.
1: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떤 고객님이.
0: 네.
1: 사장님 다짜고짜 얘기하십니다.
0: 네.
1: 사장님 크리스찬이죠.
0: 아, 뭐. 느껴지셨나 봐요.
1: 그래서 네. 아니, 이거 이 얘기만 듣고서 어떻게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막 그러시던데.
0: 그렇군요.
1: 뭐 우리 모든 분들이 네. 건강하게 또 자연에서 이 채취한 연구한 우리 제품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건강을 회복합니다.
0: 네.
1: 요즘에는 후쿠이단 문의가 꽤 많아서.
0: 아, 그래요?
1: 네, 우리 뭐 뉴욕 뉴저지 뿐만이 아니라
0: 네.
1: 본사가 있는 버지니아도 그렇고 또 LA, 또 시애틀, 아틀란타
0: 네.
1: 많은 곳에서
0: 네.
1: 우리 후쿠이단에 대한 문의도 많아서
0: 네.
1: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모이면 이제 건강 얘기만 하거든요,
1: 네.
0: 우리도. 그런데 후쿠이단에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네. 많이 계십니다.
1: 그렇죠.
0: 네.
1: 우진숙 씨한테도 물어볼 거예요.
0: 네.
1: 후쿠이단이 뭔데 그렇게 좋아?
0: 그러니까요.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1: 뭐,
0: 오늘.
1: 예. 뭐, 네. 항암 효과, 또 면역력. 최근에 후쿠이단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상담하시면.
0: 네.
1: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0: 네.
1: 백세 건강 삼총사. 삼총사가 우리 회사에 많습니다.
0: 많지요.
1: 하절기에 먼 여행 갈 때 차에 앉을 때 무릎을 꼬리빌면 아야야야.
0: 아유, 있습니다.
1: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정말 많은데
0: 네.
1: 오늘은 제가 세종 관절 보감
0: 네.
1: 그리고 우리 또 휴가 때 먼 여행 가면 자동차 세워라
0: 아유,
1: 세워라.
0: 맞아요.
1: 시간마다 방광
0: 맞아요.
1: 건강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요로 청보감
0: 네.
1: 그다음에 덤으로
0: 네.
1: 5월달 6월달에 또 우리 기억력 깜빡깜빡 치매 예방에 좋은 세종 뇌보감.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잠깐 네.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요즘에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 관절 네. 사실 안 좋은 분들 뭐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1: 인상부터 드십니다.
0: 그럼요. 고염이죠.
1: 우리가 100세를 사는데 이 관절 문제는 뭐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오래간만에요.
0: 네.
1: 우리 고객 중에 아주 로얄티 있는 우리 회사의
0: 네.
1: 고객이 한 분 계십니다.
0: 그러시군요.
1: 그분이 뭐 2년 전인가
0: 네.
1: 우리 회사의 관절 보감을 드시고 이분 식당 하시는 분이에요.
0: 네.
1: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이분이 상담할 때 이분 60대 초반이신데
0: 네.
1: 사장님 아침에 제가 잼잼이를 못해요.
0: 아이고 그러니까요.
1: 손가락이 부어서.
0: 부어서.
1: 그런 네. 분인데 우리 관절 보감을 복용하시고
0: 네.
1: 너무 효과를 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그 사례를 간단하게 음성을 남겨준 게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네.
1: 한번 우리 다시 들어볼까요?
0: 그럴까요? 그럼 그분의 음성 네.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1: 네. 네.
2: 맨 처음에 내가 관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탈수도 많이 붙이고 아이부프로펜 진통제를 굉장히 에브리데이 먹었어요. 안 먹으면 잠 못 자니까. 그랬는데 이제 관절보감 계속 복용을 했는데 한 2주 정도 먹으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통제를 안 먹게 됐고 내가 옛날에는 그 관절약 같은 걸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아프고 그리고 저 이런 약도 먹었어요. 이거 비싼 약이에요. 이거 엄청 비싼 약인데 이걸 못 먹었어요. 아파가지고 속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이걸 사줬는데 못 먹고 결국에는 버리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먹으니까 아픈 좀 속 쓰리고 뭐 불편하고 이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진통제를 먹을 때는 일을 많이 하고 나면 한 일주일 더 오래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약을 먹고 난 뒤로는 회복되는 게 빨라요. 한 2, 3일이면 이렇게 오늘 힘들게 일하고 그 한 이틀만 쉬면 그 수지가 아픈 게 없어요.
0: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속쓰림이 없다 이런 거는 이게 천연 성분이라 가능한가 봐요.
1: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관절에 대한 문의가 많을 때 이분이 소개시켜준 분도 한 20분은 될 거예요.
0: 아, 그러시군요. 너무 효과를 보니까.
1: 네. 네. 그래서 우리 관절 보감 이 제품은 한방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제가 이제 성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0: 네, 좋아요.
1: 연골 관절 건강에 대해서 한국식약처로부터 인정된 제품이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포를 드시는데 심한 분들은 두 번까지 드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높으신 어른들 무릎, 발목, 손목, 손가락 제가 뭐 다 얘기할 수 없죠.
0: 그렇죠. 마디마디.
1: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러는데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꼭 드시면 좋고요. 또 이분처럼 식당이나 세탁소나 네일샵이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살까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 관절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종 관절 보감 주요 성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네네, 좋아요.
1: 첫 번째 주요 성분은 보스웰리아.
0: 네.
1: 요 별명이요. 사막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식물 이름인데, 요거는 그 염증이라든지 또 상처 치유를 해주는 아주 뛰어난 성분이 됩니다.
0: 그렇군요.
1: 보스웰리아. 요 자체로도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보스웰리아, 그 다음에 상어연골. 요거는 골다공증에 좋은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식이유황, MSM.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0: 유명하죠.
1: 식이유황. 그리고 강황, 콜라겐 성분으로 연구된 제품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천연의 원료로 개발이 됐고요. 저 달라스 쪽에 가면 우리 한인들이 무슨 비즈니스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0: 어떤 거요?
1: 도넛
0: 많이 하시죠. 도넛 많이
1: 하시죠. 그분들도 되게 관절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우리 단골 고객들이 많은데 정리합니다. 관절 보감은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됐고 의약품 제조 기준으로 개발이 되고 한국식약처에서 효능이 인정된 제품이 관절 보호감입니다.
0: 맞습니다. 보스웰리아, 콜라겐, 식이, 유황, 강황 워낙 좋은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1: 그렇죠. 꼭 여러분들 추가하시면 좋고요. 꾸준하게 드시면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관절에 대한 효과를 보시면 좋은데 2개월 한 박스 195불이고요.
0: 그렇죠.
1: 제가 좀 이따가 오래간만에 이 방송에 요 관절 보감 요로 청보감을 소개하니까 제가 세일 정보도 드릴 텐데 일단 가격은 2개월분 한 박스 195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0: 좋습니다. 2개월 한 박스인데 195불. 지금도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오늘 세일 정보 방금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할게요.
1: 자, 두 번째는요. 총사의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제가 그 단체 관광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0: 있죠. 많죠.
1: 시간마다 탈을 세워야 됩니다.
0: 참 미안하잖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쵸?
1: 방광 건강. 이 소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데 이 제품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요로청보감은 소변 관리가 힘드신 분들. 신장 건강. 그다음에 이제 증세로는 빈뇨증. 자주 화장실 가는 거. 또 방광염. 소태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요실금. 남성분들은 전립선 기능 약화로 이 소변 관리가 힘드신 분들에게 좋은 제품인데 이름이 요로청보감.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여성분들도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면은 소태에 걸리신 분들 많이 계세요.
1: 재발이 잦죠. 젊은 여성들도 그렇고요.
0: 맞아요.
1: 조금만 피곤하면 그런데 요거는 성분이 호박에서 추출한 호박 추출물, 크랜베리에서 추출한 고농축 크랜베리 추출물. 크랜베리는 다들 아실 거고요. 복합 유산균, 비수리, 비타민 C, 아연. 이렇게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요건 알약으로 돼 있고요. 요것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아까 그 관절 보감도 2개월분 한 박스 195불인데 요 요로 청보감도 한 번에 두 알을 드십니다. 그래서 요것도 2개월분 한 박스 195불이고요.
0: 네.
1: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두 번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렇게 하시다가 네. 조금 증세가 완화가 되면
0: 네.
1: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0: 네.
1: 소변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주무실 때 7번, 8번 깨시는 분들 계십니다.
0: 너무 힘듭니다, 이게.
1: 너무 그렇죠. 힘듭니다.
0: 그럼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런 분들은 요로 청보감을
0: 네.
1: 꾸준하게 천연의 성분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몸에 부담 없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두 번째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이 세종 네. 마지막 세종 내보감도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1: 내보감은 뭐 워낙에 5월달 마더스 데이
0: 네.
1: 6월달 파더스 데이
0: 그렇죠.
1: 물론 파더스 데이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0: 네.
1: 부모님 선물로 아유, 제일 아유. 사랑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보내신 분도 아주 많았습니다.
0: 맞아요.
1: 요즘에 100세를 사니까 관절 문제도 심각하고
0: 네.
1: 또 이 소변 문제도 심각한데
0: 네.
1: 뭐니뭐니 해도 기억력 깜빡깜빡
0: 그렇죠.
1: 우진숙 씨 동의하시죠?
0: 그럼요. 동의합니다.
1: 저도 동의합니다.
0: 네.
1: 그래서 기억력 개선에 아주 유용하고
0: 네.
1: 특히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치매 예방에 좋기 때문에
0: 네.
1: 요거는 네 가지의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0: 네.
1: 제가 성분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구기자 추출물
0: 네.
1: 은행잎 추출물
0: 네.
1: 홍경천
0: 네.
1: 시티콜린 이런 천연의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0: 네.
1: 심한 두통, 스트레스, 기억력 개선에 아주 유용하고
0: 그렇죠.
1: 특히 여기 홍경천이라는 약재는
0: 네.
1: 우울감 해소에도 좋습니다.
0: 아주 좋네요. 네.
1: 근데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이제 왜 불안증이나
0: 그렇죠. 좀 우울하고
1: 불면증 예, 네. 올 수가 있어요. 우울감도 올 수가 있고요.
0: 네.
1: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은 물론이고 또 중년을 사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우리 중년인들도
0: 그렇죠.
1: 꼭 뇌보감을 드시면 좋은데 요거는 가격이 조금 달라요.
0: 네.
1: 요거는 4개월분이 이렇게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두 병이 들어있으니까.
0: 네.
1: 그런데 210불입니다.
0: 210불. 4개월분이. 네. 와.
1: 4개월분이 210불이고요.
0: 네.
1: 저희 뭐 모친 얘기를 해서 또 안타깝습니다만 저희 네. 모친이 이제 90세가 넘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세상 없어도
0: 네.
1: 세종 뇌보감은 꼭 드십니다.
0: 아유, 잘 챙기셔서 너무 좋네요.
1: 왜,
0: 네.
1: 왜냐하면 네. 제가 가끔 물어봐요, 농담으로.
0: 네.
1: 어머니, 뇌보감하고 관절보감을 꼭 드시는데 뇌보감 왜 드세요? 그랬더니 우리 명언이 있습니다.
0: 네.
1: 내가 치매 걸리면 자네가 고생이잖아.
0: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죠. 그렇죠.
1: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네. 소개했어요.
0: 네.
1: 100세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이 꼭 필요한 것. 천연의 원료로 개발이 됐습니다.
0: 네.
1: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관절보감. 세종 요로청보감, 방광건강,
0: 네.
1: 그 다음에 치매 걱정하시는 어른들, 또 기억력 깜빡깜빡 하시는 중년들,
0: 네.
1: 세종 뇌보감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0: 좋습니다. 오랜만에 소개해 주신 이 삼총사, 오늘 네. 특별한 가격도 제가 세일 정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픈해 주시죠.
1: 네, 바로 네.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오늘 구입하시는 분은 물론 UPS로 집까지 다 배송을 도와드립니다.
0: 네.
1: 자, 오늘 세일은요. 아, 한 박스만 구입을 하셔도요.
0: 네.
1: 일단 배송은 다 해드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장님 맨날 맨날 많이 사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한 박스만 오다 하셔도 쇼핑 차지 안 받고
0: 네.
1: 저희들이 쇼핑을 해드리는데 자, 가격 세일은
0: 네.
1: 두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0: 오늘요?
1: 2 플러스 1인데
0: 2 플러스 1
1: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0: 네.
1: 믹스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저희 어머니는요 요로청보감이 꼭 필요하고요.
0: 그렇죠.
1: 저희 아버님은 뇌보감이 필요해요.
0: 맞습니다. 그럴 수
1: 그러면
0: 있죠. 네.
1: 요로청보감 두 박스에
0: 네.
1: 선물로 뇌보감을 주세요 해도 되고
0: 네.
1: 아니면 지난 5월 달에 어떤 분은 뇌보감으로 뭐 그냥 2 플러스 1으로 주세요.
0: 그렇죠.
1: 이런 분도 계신데
0: 네.
1: 2 플러스 1으로 드리고요. 오늘은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0: 그래요?
1: 리포존 비타민 C 신제품
0: 네.
1: 소화하실 수 있도록
0: 네.
1: 소화하실 수 있도록 뭐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도 한 병을 드리는데
0: 네.
1: 상담이든지
0: 네.
1: 또는 구입이든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0: 네 주세요.
1: 703-256-7671 여기는 본사입니다.
0: 네.
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7월, 8월 이제 뭐 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관절 보감이나 요로 청보감은 네. 정말 필수일 것 같은데요.
1: 그렇습니다.
0: 네, 또 무료 배송 물론 해주시고요.
1: 네, 네
0: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네.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로 상담하시고 또 구입 문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한국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한국도 이거 똑같이 배송해 주신다고 하셨죠?
1: 네, 물론입니다.
0: 아, 그래요?
1: 그 세 가지 제품을 소개했고요.
0: 네, 맞아요.
1: 플러스 원인데
0: 네.
1: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을 믹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0: 맞아요.
1: 한국도 보내드린다는 말씀 드렸고
0: 맞습니다.
1: 특별 보너스로
0: 네.
1: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도 함께 드린다 그랬고요.
0: 그렇죠.
1: 제가 전화번호를 아마 하다가 끝난 거
0: 같아요. 네, 네, 맞아요.
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어떤 분은 사장님하고 통화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0: 네. 네,
1: 언제든지 대의하고 있습니다.
0: 그럼요.
1: 전화 주시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100세 건강에 필요한 천연제품입니다. 삼총사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버지니아 본사 703번호죠. 256-767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직접 상담도 가능하니까 연락을 꼭 주십시오. 오늘 이거 진짜 다 믹스매치로 구입하면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1: 어떤 네. 관절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관절보감을 꼭 한번
0: 그렇죠.
1: 해보시고요.
0: 네.
1: 또 방광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은
0: 네.
1: 노로 청보감.
0: 맞아요.
1: 그다음에 두뇌 건강에는 세종 뇌보감입니다.
0: 그렇죠.
1: 어떤 분이 꼭 그러세요.
0: 네.
1: 사장님 여기에도 GMP 마크가 다 붙어 있죠.
0: 그렇죠. 확인해야죠.
1: 붙어 있습니다.
0: 네, 붙어 맞아요.
1: 네, 상담하시면.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말씀으로 또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좋은 세일 정보 주시려고 그렇죠.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1: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인사 항상 이렇게 드렸죠.
0: 네.
1: 행복과 건강은 돈으로 렌트되지 않아요. 이 말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여러분 오늘 주신 이 행복, 오늘 주신 이 건강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는 거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 그렇죠.
1: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또 7월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행복과 건강은 정말 돈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렌트되지 않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종바이오텍의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연락을 꼭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 시간 이렇게 또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셔야지 저와 오래오래 만나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 하나로 보내시고요. 투데이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0: 라디오 생활백성 오전 11시.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오늘은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지난주보단 좀 야위신 것 같아요.
1: 뭐가요? 날씨가요?
0: 아, 야위다. 아,
1: 얼굴이요?
0: 네, 얼굴이 홀쭉해진 것 같아요.
1: 땡큐.
0: 여러분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K-Radio 라이브 검색하시면 지금 스튜디오에 계신 김동석 변호사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사 한번.
1: 아, 어디 저기 보고
0: 여기,
1: 하면
0: 네.
1: 안녕하세요.
0: 나는 김동석 변호사가 제일 좋더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1: 아, 진짜로요?
0: 네, 진짜로요.
1: 감사합니다.
0: 워낙 이렇게 좋은 인상에다가 그 사람의 말투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아, 이렇게 띄워주시지. 아침서부터. 아니, 너무 야, 감사하고요.
0: 네.
1: 저는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의뢰인 입장에서 좀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네. 네. 그 마음이 느껴지는 변호사 김동석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휴가를 가면서 네. 그 전에 이제 김동석 변호사님과 방송할 때 블랙박스 네. 체크 잘해라 뭐 이런 네.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실제로 잘 체크했고 그 덕분인지 무사히 잘 돌아왔거든요.
1: 네. 좀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0: 그쵸? 그러니까요.
1: 네. 잘하셨어요.
0: 내가 다 받고 이 녹화되고 지금 해놨고
1: 네. 잘하셨어요. 네.
0: 돌아와서는 자꾸 안전벨트를 출발하면서 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1: 그건 한국 사람 성질 급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고쳐야 돼요.
0: 네. 네. 자, 안전 운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또 실제 교통사고 사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석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 교통사고 사고 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뉴욕, 뉴저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한번 알려드릴게요. 866-994-4949번입니다.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는 646-808-7375번이고요. 오늘 생방 중에도 카카오톡 혹은 전화로 문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떡하죠?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에서는 K-Radio US 친구 추가하시고 질문 올려주시면 생방송 중에 바로 확인할 거고요. 스튜디오 전화 가능합니다. 718-225-166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718-225-1660번입니다. 제가 오시자마자 여쭤봤는데요. 저는 뉴욕으로 이사 오기 전에 뉴욕에는 네. 뉴욕에는 네. 뭐 주든 시든 가리지 않고 뉴욕에는 무조건 빨간불엔 우회전 안 된대 이렇게 들었거든요.
1: 네.
0: 근데 와서 보니까 뭐 사람이 건널 때가 아니고서는 막 우회전 하는 차도 많이 보이고 심지어 그래요? 서 있을 때 뒤에서 빵빵하기도 하고.
1: 왜 그러죠? 뉴욕시는 빨간불에 우회전 턴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통상적으로.
0: 네.
1: 예외는 있어요.
0: 예외가 있어요?
1: 예, 보통 간판이 거기 사인이 붙여져 있어요. 그때는.
0: 뭐라고 적혀 있죠?
1: 뭐 right turn permit on red after full stop. 뭐 full stop right turn permit on red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0: 네. 그러면 네. 잠깐 서서 보고
1: 잠깐이 아니라 풀로 스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탑 사인 있을 때 지키는 것 같지.
0: 네.
1: 서서 하나 둘 셋 3초 기다렸다가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면은 그때 우회전하실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런 사인 있는 데는 되는데 없는 데는 무조건 안 돼요. 뉴욕시는
0: 무조건 서 있어야 되네요. 네. 초록불 될 때까지.
1: 그렇죠. 무조건 서 있어야 돼요. 네. 롱아일랜드는 반대예요.
0: 롱아일랜드는?
1: 네. 롱아일랜드나 웨스트체스터는 반대인 게 사인이 없으면 그런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0: 네.
1: 빨간불에서 우회전이 가능해요.
0: 아, 특별한 사인이 없으면 빨간불에도 우회전. 네. 애틀랜타도 그랬거든요. 네.
1: No turn on red 이렇게 써 있으면
0: 네.
1: 턴이 안 되고요.
0: 오.
1: 네, 당연히 No turn on red 그러니까 빨간불에 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 되고요.
0: 네.
1: 그게 없을 때는 턴이 되는데 그것도 서서 3초 기다렸다가 사람 없고 차 없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해요.
0: 아, 그냥 대충 쓱.
1: 안 돼요.
0: 안
1: 네. 롱월랜드 그거 잡는 카메라도 있어요.
0: 카메라도 있어요?
1: 네. 우리 그 퀸색 그 스피딩 잡는 카메라 많잖아요.
0: 네.
1: 25마일 넘어가면 뭐 잡고 매는 카메라 많잖아요.
0: 네.
1: 그런 것 같이 슬라이딩 스탑 잡는 카메라가 있어요. 롱월랜드는요.
0: 와.
1: 그거를 슬라이딩 스탑 쓱 미끄러지는 식으로 가면서 이제 쳐내가지고 가보는 거죠. 그렇죠.
0: 네.
1: 그거는 딱지 먹어요.
0: 진짜 몰랐어요. 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모르셨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롱아일랜드는 빨간불인데 차 없는데 우회전 해도 되는데 우회전 안 하고 기다리신 분들 많으세요.
0: 아, 그 그냥. 찍힐까봐.
1: 네, 찍힐까봐도 예. 있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0: 네. 네. 롱아일랜드에 갔을 때는 빨간불일 때는 딱 서서 네. 1, 2, 3. 네. 천천히
1: 차도 없고 네. 사람도 없을 때 천이 가능한 거예요.
0: 네. 심지어 그걸 단속하는 카메라도 있다는 그렇죠.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어우, 다행이다. 혹시 그 단속 카메라 중에서 이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걸려야 하는 거 또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1: 그거랑 네. 뭐 그 우리 퀸즈에 그러니까 뭐 뉴욕시리에는 속도만 잡는다고 생각하는 네, 하잖아요.
0: 네.
1: 그렇죠. 아니 빨간불 지나가는 카메라도 있어요.
0: 아, 아.
1: 신호등 파란 노란불 됐다가 빨간불 바뀌었지 슝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0: 네.
1: 그 잡는 카메라도 있어요.
0: 제가 처음에 애틀랜드를 이사 갔을 때
1: 네.
0: 주황색 불에 서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1: 네.
0: 주황색 불은 빨리, 빨간색 불은 더 빨리.
1: 주황색 불은 천천히
0: 네.
1: 세워서 쓰라는 거예요.
0: 네.
1: 거기 어디 있냐면은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거는 그 네. 느르네가고 노던보로바드 코너 있죠.
0: 네.
1: 거기 있어요. 빨간불 카메라.
0: 빨간불 뭐 이렇게 적혀 있진 않나 보죠?
1: 아, 적혀 있진 않고요. 그냥 네. 나 잡아봐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건 아니고요.
0: 네.
1: 그냥 그 빨간불 카메라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0: 네. 빨간불에 그냥 무심히, 에이, 되겠지. 카메라는
1: 그,
0: 무슨.
1: 근데 웃긴 게, 뭐가 웃긴지 알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0: 찍혔다.
1: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요.
0: 아, 네.
1: 사고가 나는 게, 막 달려요. 여기 카메라 있지, 알아요.
0: 네.
1: 자, 뒷사람들 막 뒤에 쫓아가, 잘, 이제 쫓아가고, 가고 있어요.
0: 네.
1: 근데, 파란불에서 주황색을 딱 바뀌자마자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는 거예요. 딱지 그럼, 먹으면 안 되니까.
0: 네.
1: 뒷차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니까 그 못 보고 쳐요.
0: 오.
1: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꽤 많이 나. 요새는 좀 덜 나는데.
0: 네.
1: 요새는 하도 카메라 인식을 하고 스피드, 속도 이런 것만 조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덜 나요.
0: 네.
1: 옛날에는 25마일, 뭐, 옛날에 노던보다 30마일, 35마일 스피드 리밋이었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더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빨간불 딱지 안 먹으려고 쓰다가 뒤에 사고 다치는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0: 예.
1: 그 지역에서.
0: 오. 네. 이럴 때는 뒷차가 100% 잘못입니다.
1: 뒷차가 100% 잘못입니다.
0: 네.
1: 그래서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거리 두고 운전해라, 거리 두고 운전해라.
0: 안전거리가 어느 정도죠?
1: 아, 안전거리.
0: 25마일 정도다.
1: 네, 25마일, 그러니까 몇 마일을 떠나서요. 그냥 아까 지금 하나, 둘, 셋 이렇게 쳤잖아요.
0: 네.
1: 거리도 하나, 둘, 셋 이만큼 거리를 둬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0: 네.
1: 앞차가 뭘 물건을 뭐 전봇대든 뭐 집이든 신호등이든 지나가잖아요.
0: 네.
1: 그 다음 지나간 다음에 내가 뒤차가 거기까지 가기까지 몇 초가 걸리냐.
0: 아.
1: 그렇게 따지면 돼요.
0: 네.
1: 그게 하나, 둘, 셋.
0: 아, 내 앞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갔어. 내가 저기까지 가는데 하나, 둘, 셋.
1: 그 정도 걸려야 돼요.
0: 요게, 아, 이게 속도에 따라 다 다르긴
1: 그렇죠.
0: 하겠네요.
1: 네, 그러니까는 네. 과속이다.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꽤 길어요.
0: 어, 네.
1: 예, 네, 꽤 거리가 많아요.
0: 예.
1: 그게 얼마나 많냐면은 55마일인가 이렇게 달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축구장을 골대에서부터 골대까지 간대요.
0: 네.
1: 차가 그만큼 긴
0: 아,
1: 거예요.
0: 무섭다. 네. 네. 항상 안전거리, 안전속도 그리고 빨간불 카메라가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신호도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휴가 기간에 신랑이 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1: 네.
0: 제일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지금 여기 45도 45마일 구간이야 25마일 구간이야 속도 줄여 이거 계속했는데 신랑은 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가는 속도만큼 가야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죠?
1: 그러니까 스피드 리밋을 둔 거는 그쯤 마치라는 거지 딱 정확히 그거 그 속도로 가는 그건 아니에요.
0: 그래요?
1: 네.
0: 제가 계속 낮추라고 해서 옆 차들은 다 지나가더라고요.
1: 네, 그건 아닌데
0: 네.
1: 제가 옛날에 법대 다녔을 때다.
0: 네.
1: 그 법대 졸업하고
0: 엘리트다.
1: 예, 네. 법대 졸업하고 변호사 사무실 일을 하는데 출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0: 네.
1: 출장은 이제 그때도 출장을 좀 업스테이 멀리 가서 와이프도 데려갔어요.
0: 네. 네.
1: 데이트 겸 좋다를 가자를 갔는데 좀 늦었어요. 예, 하여튼 그때 사고상의 변호사 아니었어요. 꽤 옛날이에요.
0: 네.
1: 속도를 밟았죠. 65마일에 한 85 이렇게 밟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경찰한테 잡혔어요.
0: 네.
1: 잡혀가지고 내가 나는 변호사 내가 좀 봐주기는 했는데
0: 네.
1: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65마일 스피드미시 있으면 얼마까지 봐주니 그랬더니
0: 네.
1: 그 경찰 말로는 10%래요.
0: 10%?
1: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65 스피드리미시면 한.
0: 71.5.
1: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뭐, 한, 뭐, 딴 사람들 뭐 10마일이라고 이렇게 네.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그 경찰이 얘기했던 거는 10%까지만 봐준대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10마일이 되고 이런 건 경찰 재량이 걸리는 거예요.
0: 네. 오, 요거 오늘 확실히 알았으니까. 네. 네.
1: 속도. 뭐, 25마일에 10%면은, 너무 적잖아요, 그건 또.
0: 네. 그러네요.
1: 일단 그런 게 있다니까, 뭐, 속도 내지 마시고요.
0: 네.
1: 적당한 속도로 가면 괜찮아요.
0: 천천히 가는 게 사실 좋죠. 네. 또 너무 늦어도 경찰이 잠든 일이 들어가죠.
1: 네. 스피드 밑으로 가도 잡아요.
0: 야
1: 그건 더 위험해요.
0: 아, 예.
1: 그렇죠. 뒤에서... 고속도로에 65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0: 네.
1: 45마일로 달리면, 65마일 달린 사람이, 20마일 앞차하고 뒤차하고 20마일 차이가 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그 판단 잘못하면 사고 나요.
0: 오, 예. 아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있어요.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그 불을 켜야 되죠.
1: 당연하죠.
0: 예. 네. 이걸 안 켜고 가면 또 단속 대상이다.
1: 당연하죠.
0: 네.
1: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 무조건 헬라이 켜는 건 법이에요.
0: 네.
1: 그거는 어느 나라나 법은 똑같을 거예요.
0: 아, 자동을 맞춰놓으면 이제 모르고 그냥 네. 지내는데 사실은 그걸 켜야 되는데 끄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서
1: 모르고 그런 그쵸? 거죠. 킨지 알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딱지 먹고요. 그리고 요새는 안전을 위해서 데일라이트에도 그 키잖아요. 데일라이트 다 키고 운전하잖아요.
0: 날이 하나도 다 키고 운전해요. 네. 저기 저는 캐나다 쪽으로 갔을 때 거기는 더 낮에 다 켜고 있어서 네. 여긴 법이 다른가 그 생각했거든요.
1: 이 뉴욕에는 해당이 안 돼요. 뉴욕에는 차들도 많고 길도 뭐 집도 있고 빌딩도 있고 많은 상관없는데 서부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사방이 사막이에요. 허허 벌판이잖아요.
0: 네.
1: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오는 차,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헤드라이트 없으면.
0: 네. 네.
1: 그만큼 헤드라이트 중요한 거예요. 낮에도.
0: 네. 오. 자 여기까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교통 관련 정보도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도 하나 둘 챙겨 두셨으리라 보고 저희 광고 듣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0: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드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어요.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

0: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6: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백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비가 요게 퀸즈 제가 사는 지역은 뭐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뉴저지 네. 쪽으로는 엄청 왔다고.
1: 네, 네. 많이 왔어요. 네.
0: 만약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차량이 침수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1: 빨리 도망가야죠. 사람 죽어요.
0: 서서히 차오른다.
1: 네. 그러면 피해야죠. 예.
0: 네. 근데 금방 지나가면 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1: 아, 그럼 지나갈 수 있으면 그 차가 막 물에 잠겨서 시동이 꺼지고 그러면 빨리 막 대피를 해야 돼요.
0: 네.
1: 예.
0: 네.
1: 제가 그때 있었어요. 이번에 그 July 4th 때 바람 엄청 불었잖아요. 네. 저희 아들하고 가족 그 보스턴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에
0: 네.
1: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막 테슬라 끌고 갔는데 그 조금만 테슬라가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0: 네.
1: 그 차를 세웠어요.
0: 네.
1: 바람 좀 막 수그러들 때까지.
0: 네.
1: 근데 그 보니까 윈거스트가 100마일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내려왔죠.
0: 네.
1: 빨리 내려왔는데 다행히 그쪽에는 좀 심해. 커네리켓 쪽은 심했는데 좀 내려오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위험해요.
0: 네.
1: 그러니까 차가 그냥 이게 레인으로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바람 때문에.
0: 아, 그럴 때 있죠. 너무 네. 바람 불고 이러면.
1: 네. 무섭더라고요.
0: 네.
1: 네. 저희는 막 나무도 떨어지고 막 나무 낙엽도 막 날리고 막 이러니까 위험하니까
0: 네.
1: 차를 먼저 세웠어요.
0: 네,
1: 동네 내려갔던 빠져서 세웠다가 잠깐 있다가 다시 시작했죠.
0: 네. 그렇게 막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나무가 지금 막 이렇게 꺾여가지고 막 쓰러지고 이러잖아요.
1: 네.
0: 만약에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쓰러져서 내 차를 덮쳤다.
1: 네.
0: 이럴 때는 뭐.
1: 시상대는 안 됩니다.
0: 안 돼요?
1: 네. 네. 본인이 그런 카버리지가 있으면.
0: 네.
1: 컴프레시브 보험으로 이제 그 보험 처리되는 거고요. 네. 내추럴 디자스터 보험을 들어놔야 돼요.
0: 네.
1: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0: 오.
1: 네. 그걸 들었으면 괜찮고요. 안 그러면 시상대로 나무 쓰러졌다고 내 차 고쳐주고 안 돼요.
0: 야.
1: 근데 내 집 안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돼요.
0: 내 집 안에 있는 나무? 네. 왜 되는 거죠?
1: 그 집 주인이 관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0: 아, 네.
1: 그러면 뉴욕 시에서도 관리할 수 있잖아.
0: 네.
1: 맞아요. 그렇지만은 면제가 있어요. 이메일이라고 뉴욕시나 이렇게 그 뮤니시팔리티에서 관할하는 그런 것들은
0: 네.
1: 미리 노리스가 가야 돼요. 아, 이 나무 지금 쓰러지고 일부

0: 썩었습니다. 빨리 고쳐주세요. 빨리 뭐 제거하세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 예. 예.
0: 통보를 받았는데 안 했으니까. 근데 통보를 안 받았으면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치.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게 나무가 뭐 쓰러질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나무를 다 다니면서 체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에이. 계속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1: 에이.
0: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일로 생겼을 때는 뉴욕시나 이렇게 미니시팔리티한테 그 클레임 못하게
1: 네.
0: 법으로 만들 면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민일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이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 겨울에 파톨 생각이 나네요.
0: 그렇죠. 똑같은 컨셉입니다. 파톨이
1: 엄청 큰 파톨이 있어서 내가 다쳤다.
0: 에이.
1: 하지만 이게 누군가 신고를 했던 거라면
0: 그렇죠.
1: 괜찮지만 네. 아니면 안 된다.
0: 그러니까 좋은 시민은 서로를 돕기 위해서 나무가 썩었다. 뭐 나무 브랜치가 너무 뭐 뿌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길이 위험하다.
1: 네.
0: 파롤이 생겼다. 그러면은 드리버만 전화해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돼요.
1: 네.
0: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고치십시오. 아니면 이메일로 기록을 남긴다든지.
1: 네.
0: 예.
1: 네.
0: 근데 그래도 뉴욕시에서 무슨 이유가 됐건 안 고치면은 그것 통해서 누가 피해를 봤으면은 그거는 클레임이 가능해요.
1: 네. 그러면은 3.11에 접수된 민원은 즉각 처리를 하겠네요.
0: 그렇죠.
1: 이런 네. 일들이 네. 일어날까봐.
0: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요.
1: 네.
0: 어,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빨리 고쳐줄게. 이게 정상이에요.
1: 야.
0: 그 컨셉이에요.
1: 네. 그럼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든지 즉각 신고를 하는 게 여러모로 좋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네. 아.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요. 거리 주차할 때요.
0: 네.
1: 어떤 그 주차 그 건물 주차 통로가 있고
0: 드라이브웨이.
1: 네. 드라이브웨이가 네. 있고 조금 여기 자리가 있어요.
0: 네.
1: 한 대 정도 될 수 있는.
0: 네.
1: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어요.
0: 네.
1: 이럴 때 요 사이에 주차하면 안 되나요? 거기 딱지를 끊고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주차될 수 있는 허락받은 자리만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네, 그러니까 여기 자리 있으니까 되겠다.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1: 네.
0: 여기 주차해도 됩니다. 입증을 받고 주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거리 주차는 근데 그 소화전만 빼고는 다 되는 게 아니.
0: 다 사인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차될 수 있고,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는 노 스탠딩이고,
1: 네.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 파킹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비행기만 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될 수 있고 다 써 있어요.
1: 네. 오, 일일이 체크를.
0: 네. 네, 체크하고 주차하셔야 돼.
1: 전 출근하면서 보면서 저기 왜 안 되는 거지? 왜 딱지를 끊는 거야? 그러면서 지나갔거든요. 네,
0: 그러면 보통 간판이 붙어 있어요. 요 시점서부터 여기까지건 파킹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 요만하게 해가지고 여기 드라이브웨이 거 뭐 주차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적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0: 네. 네. 뭐가 있었겠죠.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사례 얘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친구 라이드를 해주고 그러다 사고가 났어요.
0: 예.
1: 상대방과 제가 거의 50대 50 과실입니다. 아유, 복잡하네.
0: 예.
1: 네. 거의 다치지는 않았고 차는 데미지가 좀 있는데요. 저는 클레임을 하고 싶지 않지만 친구는 하고 싶어 합니다.
0: 예.
1: 친구가 저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고 저는 안 해도 되나요?
0: 네.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나면 쉽게 말해서 세 가지 해결해야 돼요. 차 고쳐야 되고 다쳤으면 치료받아야 되고 누구 과실이 있으면 보상금 받아야 되고.
1: 네.
0: 자, 근데 그거는 원하면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1: 아.
0: 차도
1: 예.
0: 자기 엄격히 따지면 자기 차 고치고 싶어서 고치는 거잖아요.
1: 그쵸.
0: 억울하게 네. 당했으니까는 피해 안 보고 손해 안 보려고 고치는 거잖아요.
1: 예.
0: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1: 예.
0: 치료도 똑같아요. 아파서 내가 아픈 거를 치료받고 회복하고 낫기 위해서 원하는 거잖아요.
1: 네.
0: 보상금도 똑같아요. 다친 거 맞죠. 당연히 그거는 보상금에는 상대방 과실이 따라야 되고요.
1: 네.
0: 그다음에 다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거 바탕으로 피해를 본 거를 이제 보상금 받을 수 있는데 원해서 받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내가 안 원한다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1: 오.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는 같이 탄 차에 친구는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좀 이상해 보이나 이런 생각이
0: 아니에요. 그러니까
1: 아니에요.
0: 둘이 타고 갔는데 한 사람은 많이 다치고 한 사람은 안 다칠 수도 있어요.
1: 네.
0: 예.
1: 네.
0: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엄마를 태우고 갔어요.
1: 예.
0: 네. 네. 엄마는 연세도 많고
1: 네.
0: 몸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요.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젊다고 치고요.
1: 네.
0: 건강하고 젊고 유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고가 났어요. 저는 멀쩡해요.
1: 네.
0: 엄마는 다쳤어요. 충분히 네. 가능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네. 네.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는 내 친구가 클레임을 했는데 나는 안 하는데 왜 너는 하니? 나는 안 다쳤는데 왜 너는 다쳤니?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고가 진짜 너무 크게 나가죠. 차가 아코디언 이렇게 누르면 찌그러들잖아요.
1: 네.
0: 아니면 미국 애들 깡통 깡 해가지고 이렇게
1: 납작하게
0: 납작하게 만들 그렇게 됐어요 차가.
1: 네.
0: 아. 그래도 멀쩡하신 분들이 있고요.
1: 네.
0: 톡 쳤는데 허리 많이 다쳐가지고 진짜 심각하게 다치신 분들이 다 달라요.
1: 네. 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안 하는 건 상관없다.
0: 네. 그러니까 동승자가 친구분을 태워서 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 친구가 잘 회복하고 본인의 권한을 다 챙기고 그런 거를 원상복귀 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친구의 도리인 것 같아요.
1: 네.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줄 재과실도 있잖아요. 한 50대 50 정도일 네. 것 같다 하셨으니까 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이렇게?
0: 올라갈 수도 있죠.
1: 네. 네.
0: 근데 클레임을 했다고 해서 더 올라가고 클레임을 안 했다고 들어올라고 그건 아니에요.
1: 네.
0: 과실 바탕으로 본인이 과실이 있으면은 그 과실 바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올라간 거를 떠나서 그 보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사고 났으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서 누구는 얼마 어떻게 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고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책임이 있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는 거지.
1: 네.
0: 클레임을 했다고 해서 보험이 더 올라가고 클레임을 안 했다고 해서 들어오려고 이건 아닙니다.
1: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아유 친구끼리 뭐 조금 다쳤는데 뭐 클레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해도 상관없는.
0: 상관없죠. 네. 네. 해도 상관없고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만약에 그러면 그게 싫으시면은 차 사람 안 태워야 돼요.
1: 네.
0: 예, 내가 내 차에 누구를 태우면은 내가 본인이 아 지금 말이 잘 안 되네 오늘. 내가 책임지고 네. 내가 가진 있는 보험으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태우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 문득 생각나네요. 우리 변호사님 직원들이 변호사님 차 타고.
0: 예. 예. 우리 제 차 타면 되게 좋아하세요 직원들이.
1: 네.
0: 마음이 편하대요. 보험을 많이 들어놨거든요.
1: 그리고 워낙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시니까.
0: 아, 그게 아니에요. 네. 농담으로 말한 거니까.
1: 네.
0: 아, 변호사님, 뒤에서 봤던, 변호사님 봤던 보험 잘 들었으니까 저희는 마음 편합니다.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말해요. 직원들 네. 농담으로.
1: 예. 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돼서 사인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체크가 안 와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이렇게?
0: 아,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요새는 좀 체크 받은 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세요.
1: 아, 네. 네.
0: 특별히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 보상금을 받으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파면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1: 네.
0: 노폴트라는 걸로 치료를 받았고, 노폴트 케이스로 이제 보상금까지 받았는데, 지금 그 노폴트가 다 끝났으니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다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주시고 그 바탕으로 차 사고 관련된 치료나 치료비나 이런 게 갚아야 될 게 있는지 컨펌을 해주십시오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러면은 그냥 빨리 컨펌하고 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1: 네.
0: 아 바빠서 그렇겠죠.
1: 그렇죠.
0: 특별히 메디케이드 쪽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릴 때도 있어요.
1: 예.
0: 이용 씨는.
1: 아 그러니까 뭐 사인했다고 일주일 안에 뚝딱 나로 이게 예, 아니군요.
0: 체크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클리어스 그 허락을 받아야 윌리스를 받아야지
1: 네.
0: 그 보상금을 그 지불할 수 있어요.
1: 네.
0: 그게 오시면 오래 걸릴 때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으면 한 달 지났는데 지금 체크를 못 받으셨잖아요.
1: 네.
0: 그럼 본인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시고 상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면 어느 변호사님 어떤 조치를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셔야 돼요.
1: 아,
0: 예.
1: 변호사님 통해서 빨리 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0: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 네. 예. 요 얘기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세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m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오리고기, 돼지갈비, 삼겹살을 두 분까지 기존 가격에 그리고 세 번째 손님부터는 25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시원한 박항수용 아이스팩 선물 세트도 받으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샌더스앤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교통사고, 사고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뉴욕 주소는요. 플러싱 163-07 디팟로드 스윗 넘버 101호에 사무실이 있고요. 뉴저지에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 866-994-4949번이고요. 위급한 상황에 응급 상황일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입니다. 646-808-7375번입니다. 아, 제가 조금 전에 광고 나갈 때, 변호사님 전요 독립기념일에 우리, 제가 1층이거든요. 우리 집 앞 도로에서 누가 불꽃놀이를 했는데, 타타타타탁! 그래가지고 진짜, 불꽃! 블라인드 내려가고, 온 식구가 다 땅.
2: 총인지 알고요?
1: 총인, 진짜, 네. 소리가 너무 크고, 진짜 그랬어요.
2: 저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 네.
2: 제가 82년도에 미국 왔거든요.
1: 네.
2: 그때 11살 갔다 왔을 때요. 6월 6일에 왔는데. 네. 그때 독립기념일 가깝잖아요.
1: 네.
2: 그때 그 파이어크래커 뭔지 아시죠? 이렇게 중국애들, 중국 그 분들이 많이 쓰는 거 있어요. 네. 다다다다닥 소리 나는 거.
1: 네.
2: 그게 유행이었을 때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왼쪽 뭐 다다다닥 소리가 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사촌, 한 1년, 2년 미리 온 사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1: 네.
2: 그랬더니 총소리래요.
1: 무서워. 예. 네.
2: 그래가지고 여기는 미국 위험하니까 걸어 다닐 때 손을 잡고 걸어야 된대요.
1: 예. 네.
2: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제가 막내거든요.
1: 네.
2: 엄마, 아빠, 큰형, 둘째 형 다. 다섯이 손을 잡고 장을 보러 갈 때도 손을 잡고 걸어가고요. 빨래를 하러 갈 때는 손을 다섯 명이 그렇게 계속 걸어 다녔어요. 네. 몰라서.
1: 네. 그
2: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희도
1: 이제는
2: 다섯 명이 예, 그런 또 웃긴 사연이 있었어요.
1: 네, 저도 믿었을 것 같네요.
2: 예, 저는 뭐 총소리를 들어봤어야죠. 이제 그 어린 나이에요.
1: 네.
2: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1: 사실 그래서. 지금도 못 들어봤어요. 총소리가 얼만큼 차이가 있나요?
2: 더 몰라요. 저도 총에 관심이 없어서.
1: 네. 자, 사고상의 실제 사례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업무 중에 뉴저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변경을 했어요.
2: 네.
1: 그래서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 진짜 제 잘못은 없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유,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렇게. 이럴 때 제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2: 권리가 많습니다. 챙길 수 있는 게 많아요.
1: 아, 네.
2: 일하다가 사고 난 거 먼저.
1: 네.
2: 그 다음에 과실을 따져야 되는 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1: 네.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2: 첫 번째 그 일하다가 사고 나셨으니까 과실을 떠나서 치료받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노폴트를 안 쓰시고 핍도 안 쓰시고 워커스 컴펜세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1: 네.
2: 직원 상해 보험으로 가는 거예요.
1: 네.
2: 여러분 일하다가 사고 났으니까. 일하다가 사고 나서 다쳤으니까.
1: 네.
2: 예. 네. 그러니까는 무조건 워커스 컴펜세이션 할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고용주가 나 대신해서 보스가
1: 네.
2: 내가 가려야 하는 건 나 대신해서 내가 당신을 고용했으니까 내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한 거잖아요.
1: 그렇죠.
2: 그러면 그 대신 일하다가 다친 거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게 그 보험이에요.
1: 네.
2: 그래서 고용주가 들어주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면 치료도 받고 일 못하면 일 못한 주급도 받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세요.
1: 예.
2: 자, 그 다음에 이제 따져야 될 게 상대방 과실도 사고, 제가 지금 과실 안 따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 네네.
2: 그렇죠? 그 다음 따지는 게 이제 과실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직진하고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1: 네.
2: 그러면 끼어든 거 입증을 해야겠죠.
1: 네.
2: 우리가 서로 누가 끼어드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 나 정답 알아.
1: 정답!
2: 네, 말해보세요.
1: 블랙박스!
2: 블랙박스 없으면요.
1: 주변의 증인!
2: 아,
1: CCTV!
2: 고속도로니까 증인도 없고 CCTV도 없어요.
1: 녹취!
2: 과실 인정 안 하면요.
1: 경찰!
2: 제가 다시 말하는데,
1: 네.
2: 끼어드는 사고는요, 끼어들면은 차를 먼저 세우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1: 아.
2: 그렇잖아요.
1: 네.
2: 쾅 부딪혀서 세우잖아요.
1: 네.
2: 그러면은 이 상대방 차가 우리 쪽 레인으로 진입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사진을 찍어야 돼요.
1: 네. 네. 현장 사진. 네.
2: 진입한 네. 거 사진 찍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직진하고 있는데 이 차가 끼어드는 거 사진을 찍어 놓으면 블랙박스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1: 네. 이 속도 차일 때면 좀 애매하게 되면 어떡하죠?
2: 예? 네?
1: 아닌가?
2: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를 쳤던 누구, 어떻게 됐건.
1: 네.
2: 누가 레인을 침범하고 들어왔는지 그것만 입증하면 돼요.
1: 사진을 찍어요. 네,
2: 그러니까 네. 사진이랑 비디오든 아까 말한 대로 증인이든 뭐 과실 입증을 하던 블랙박스든 네. 그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2: 자 그래가지고 그게 입증이 됐다고 쳐요. 상대방 과실 100%예요.
1: 네.
2: 그러면 지금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Back to Original Story 치료받는 건 워커스 컴이라고 워커스 컴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상대방 과실도 있잖아요.
1: 네.
2: 워커스 컴에서 받는 것도 받고 네. 상대방한테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1: 아 이중으로 받을 수가
2: 그렇죠?
1: 있어요.
2: 네. 그 왜 회사에서 아 이거는 우리 회사는 뭐 당신이 배달하고 그런 거 했지만 이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니까 책임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1: 네. 네. 이 회사는 왜 그런 걸까요? 몰랐던 걸까요?
2: 모르겠네요.
1: 오.
2: 네. 그건 잘못된 거고 권한을 다 챙기실 수 있으니까 고용주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일하다가 사고 났으면은 고용주가 책임지게 되겠어요.
1: 네. 아, 이분은 지금 오늘 김동석 변호사님 답변 듣고서 억울함이 좀 풀렸을 것 같아요. 네,
2: 전화 주세요.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 866-994-4949번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맨해튼에서 택시 타고 가던 중에 반대 차선에서 불법 유턴한 차량이 와가지고 부딪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있었는데 목을 심하게 다쳤거든요.
2: 네.
1: 이럴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고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거고 난 뭘 해야 되는 거죠?
2: 자, again.
1: 네.
2: 사고 나면 세 가지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차고 네. 치고 치료받고 보상을 받고.
1: 네.
2: 뒤에 타고 있으니까는 본인 차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차고 친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1: 네.
2: 자, 그럼 빼요, 그거는. 자, 그럼 치료받고 보상금이잖아요.
1: 네.
2: 뉴욕에서 사고 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 차에 타고 있었잖아요.
1: 네.
2: 사고 난 차에. 누구 가해자 피해자 떠나서
1: 네.
2: 그 차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게 돼 있어요.
1: 택시 보험.
2: 택시면 택시 보험.
1: 네.
2: 뭐 친구 차면 친구 차 보험.
1: 네.
2: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차에 누구를 태우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보험의 혜택을 당신한테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조건으로 태운 거라고.
1: 네.
2: 그러면 뒷좌석에 타고 있었어도 그 차의 보험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1: 네.
2: 자, 그러면은 본인 차 같이 취급이 된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1: 네.
2: 그럼 뒷차에 있으신 분은 그 차에 있는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우버를 타셨으면 우버차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고 난 차연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는 가만 뭐 직진하고 있었는데 불법으로 유턴한 사람이 친 거잖아요.
1: 네.
2: 그러면 가해자는 유턴한 사람이에요.
1: 그렇죠.
2: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상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모자른다.
1: 네.
2: 그러면은 본인이 타고 있는 차의 유엠이 어떻게 되나 따져서 그걸 더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있으면.
1: 네.
2: 그래도 모자른다. 그러면 본인이 집에 차가 있다든지.
1: 네.
2: 본인 차가 있다든지 집안에 차가 있으면 그 차 보험을 통해서 유엠을 열어서 또 메꿀 수 있어요.
1: 예. 네. 아, 진짜 택시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뭐 택시 회사 측에서 어떻게 보험을 네. 처리해 주던가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도 방법이 여러 네. 가지가 있네요.
2: 그리고 우버나 리프트 이런 거는 네. UMUM이 높아요.
1: 네,
2: 그 팔리세이드가 높아서
1: 네.
2: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은 피해 안 가게 조치를 잘 할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렇게 하려면 제가 계속 라디오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아무리 비싸고 예쁜 옷이 있어도 단추 하나 억울하게 잘못 끼면 엉뚱하게 끼면 안 예뻐요. 그렇죠?
1: 네.
2: 그런 것 같이 사고도 아무리 케이스가 좋아도 처음부터 단추가 제대로 안 껴지면 안 예쁘게 나올 수 있어요. 케이스 자체가.
1: 네.
2: 그러니까 사고 나면 단추 예쁘게 낄 수 있는 변호사한테 가서
1: 네.
2: 상담받고 잘 해결하시면 됩니다.
1: 네. 사고 나면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에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떤 케이스를 많이 처리해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야지만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를 할 때는 게 제가 지금 약간 버벅한 이유가 테스 형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2: 네.
1: 갑자기 또 다 지우셨어요.
2: 아
1: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택시 타고 하다가 다쳤잖아요. 막 정신없이 내렸어요. 택시 네. 번호만 알고 있어요. 이걸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준비해놔요?
2: 아 그러니까 경찰 리포트가 돼 있으면은 좀 낫고요.
1: 네.
2: 상대방 차량 보험 인포메이션을 받아놓는 게 좋은데.
1: 네.
2: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양쪽 보험 인포메이션, 운전면허증 사진 다 찍어놓는 게 다 좋기는 해요.
1: 네.
2: 근데 만약에 그 우버를 타고 예를 들어서 우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1: 네.
2: 근데 나는 지금 뭐 급한 일이 있어 빨리 가야 되는데 몸은 아픈데. 그거 지금은 그 잠깐 제껴놓고 내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저 같으면은 적어도 사진 찍는데 뭐 오래 안 걸리잖아요.
1: 그쵸.
2: 그러니까는 우리 차 사진 찍고 상대방 차 플레이트 넘버 다 찍고 운전면허증 레지스트레이션 달래 보험증 달라고 할 때 찍 때 아, 안 줘. 뭐 경찰 부르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네.
2: 그러면은 그냥 가셔도 돼요. 그렇게 해놓고.
1: 아, 그냥 가도 돼요?
2: 네. 그러면은 제가 그 정도는 저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우버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우버 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차를 불렀으니까 운전자나 이런 인포메이션이 다 나와 있고요. 네. 탔다는 기록까지 돼 있잖아요.
1: 그죠.
2: 탔으니까 이동이 됐고, 이동하다가 사고 난 거니까. 그죠?
1: 네.
2: 그러면은 그거는 됐고요.
1: 네.
2: 상대방 차량은 타주차만 아니면 뉴욕주 플레이시면은 플레이트 넘버만 찍었어도 우리가 그 차의 인포메이션 다 뽑아낼 수 있다고요.
1: 네.
2: 그리고 사고 난 사연은 사진이 있으니까 입증이 되는 거고요.
1: 네.
2: 거기서 있었으니까 사진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요.
1: 아, 네. 와, 이게 이것저것 챙겨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뭘 챙기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상대가 안 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차 번호만 이렇게 양쪽 차량을 찍어놔도
2: 패센저니까. 이번에 예, 승객이니까 네. 그런 거고요. 운전자면 좀 다르죠. 예. 네. 만약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 쪽에서 나 아무것도 안 줄래. 나 잘못한 거 없어. 이제 가.
1: 네.
2: 그렇다고 쳐요.
1: 예. 네.
2: 그러면은, 아, 뉴욕시에는 경찰 리포트 안 해주지? 아이, 안 되겠다. 그냥 가자. 그러면 안 돼요.
1: 네. 그럼 어떡해요?
2: 예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경찰 리포트 안 해주는 거 맞아요.
1: 네.
2: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이럴 때요. 912 전화해서 이 사람 지금 인포메이션 교환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합니다.
1: 네.
2: 와서 이 사람 불법 행위하는 것 같으니까 경찰 와서 도와주세요. 그럼 경찰이 와서 상대방 인포메이션 받아서 제대로 됐는지 보험이 있는지 운전면허증 사는지 조사하고 문제가 없잖아요.
1: 네.
2: 그러면 교환하게 만들어요. 강제로.
1: 아.
2: 리포트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1: 네.
2: 교환하게 만들어야지 교환하게 해주고요.
1: 네.
2: 반면에 다 인포메이션 주는데 그래도 경찰 리포트를 만들고 싶다. 근데 몸이 아파서 앰뷸런스 타고 가야 된다.
1: 네.
2: 그러면 경찰 리포트 해주게 돼 있어요.
1: 아, 알아서 해줘요.
2: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서, 그러니까, 아, 뭐 경찰이 오겠지. 이게 아니고 911 전화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나 몸 다쳤습니다.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경찰도 불러주세요. 그럼 경찰이 같이 오게 돼 있어요.
1: 네.
2: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면은 경찰 리포트가 돼요.
1: 네. 아니,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뉴욕주는 경찰 리포트를 안 써준다.
2: 이거 뉴욕시를.
1: 뉴욕시는? 네. 왜 그런 거죠?
2: 911이래. 그, 코비드 다음에 법이 바뀌었어요.
1: 아, 네. 예.
2: 코로나 때는 이게 사람 접촉하면 위험하고 이러니까 경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 네.
2: 그냥 간단한 사고는 인포메이션 교환하고 끝내라. 그렇게 시작을 한 게.
1: 네.
2: 2026년 7월 7일까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1: 아, 이거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2: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1: 3일에 전화할까요?
2: 근데 좀 그래도 다들 잘 인포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새는 본인이 경찰이다 생각하고 인포메이션을 잘 받아내야 돼요.
1: 네. 자, 이런 경우 얘기 나눴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고공행진을 하는데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걱정입니다. 운전을 하는 미성년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나면 그것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2: 그 뭐 곤란하다는 게 이제 보험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1: 네. 네.
2: 그 미성년자라고 운전 안 하라는 법은 18살 되면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17살, 16살도 주니어 라이센스로 운전할 수 있게 돼 있고요.
1: 네.
2: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애들 좀 사고 안 나게 잘 가르쳐서 저 우리 교회 친한 그 학생이
1: 네.
2: 저하고 친해요. 친한 그 아들 같은 그런 학생이 최근에 운전면허증 따가지고 차를 샀어요.
1: 오, 예.
2: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아유, 이놈의 자식이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이 걱정 뭐, 그래가지고 제 번호 주고.
1: 네.
2: 얘 번호는 부모님보다 더 중요한 번호니까 가졌어요. 여기까지 농담식으로 얘기해줬는데.
1: 네.
2: 애들 운전하는 거 어떻게 막아요? 다 성장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렇죠. 어차피 예. 해야 되는 일이고. 예.
2: 그러니까는 애들 그래도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는 게 정상이고요.
1: 네.
2: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1: 네.
2: 뭐 아들이 저 외 버펄로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여름에서 와서 부모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
1: 네.
2: 그러면은 얘는 매일 집에 사는 애는 아니잖아요.
1: 네.
2: 학교 다니는 애잖아요.
1: 그쵸.
2: 멀리서 타주에서 이제 뭐 타주는 아니구나 버플로 바꿀까요? 펜실베니아에서 뭐 유펜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치고요.
1: 네.
2: 근데 와가지고 이제 사고 났잖아요. 그러면은 다 돼요. 치료받는 거 아까 말한 거 세 가지 다 돼요. 과실 네. 바탕으로 뭐 컬리션 풀카버 있으면 차도 고치고 치료도 받고 상자본 과실 있으면 보상금도 받을 수 있으세요.
1: 네.
2: 예.
1: 네.
2: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에이 잠깐만 내 차가 내가 당신들한테 보험 가입해 줬을 때는 엄마 아빠 운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아들은 뭡니까?
1: 네.
2: 어 맞아 우리만 운전해 우리 차고 우리만 운전하는데 아들은 여기 안 살아.
1: 오.
2: 저기 타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름에 잠깐 와가지고 뭐 엄마 심부름을 갔다든지 뭐 자기가 잠깐 썼다든지 그런 거니까 원타임이니까 봐주세요 하면 봐줄 때도 있어요.
1: 네. 오. 네. 예.
2: 네, 같이 사는 애들은 보험 넣으셔야 돼요.
1: 무조건 넣어야 네, 돼요.
2: 안 내면은 많이 올라가요.
1: 네, 안 넣고 그, 사고 나면.
2: 네, 사고 나면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고요.
1: 네.
2: 거의 혜택은 받더라고요, 그래도. 혜택은 받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강제로 애를 넣고, 사고 난 기록 있는, 미성년자로 해가지고 보험이 엄청 올라가요.
1: 네. 네. 운전 연습 면허 있잖아요.
2: 네.
1: 그거일 때도 보험에 넣어야 되는 거죠.
2: 이론상은 yes.
1: 예. 예.
2: 이론상은 예스인데 아직 정식으로 운전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1: 네.
2: 그리고 learner's permit 가지고 있는 사람에는 옆에 운전자 없으면 운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2: 예.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그 운전은 하니까 엄격히 따지면 넣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이론상으로는 예스입니다. 네. 네.
2: 아직 피해 가해자가 그 learner's permit으로 사고 나신 분들도 있어요.
1: 어떻게...
2: 피해자가 사고를 네. 당했는데
1: 네.
2: 그 상대방 운전자가 러너 퍼밋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1: 예.
2: 예. 근데 그 친구는 그때는 제 의뢰 이제 진짜 있었던 일인데.
1: 네.
2: 옆에 누가 타고 있지도 않아. 혼자 있었어요.
1: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2: 저 운전 무면허.
1: 운전,
2: 예, 무면허로 예. 운전한 걸로 지급이 된 거예요. 그래도 보험 처리 다 됐어요.
1: 아, 예. 예. 보험료는 다만 많이 올라요.
2: 그쪽 집에는 난리 났겠죠.
1: 네.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오른다는 게 얼마에서 어느 정도로 오르는 거?
2: 그거는 보험에서 연락해 보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1: 그냥 어마무지할 것 같은데 상상이 잘 안 돼서.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사망을 하면 가해자가 형사법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감옥에 가나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2: Vehicle manslaughter라고 그 사람이 차 사고로 사람이 죽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거 조사하는 경찰이 따로 있어요.
1: 아, 예. 네.
2: 그러니까 이게 reckless driving,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했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1: 네.
2: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실수로,
1: 네.
2: 실수로 사람을 쳐가지고 죽었다든지. 연세 드신 그 제 의뢰인 한 분은 할머니예요.
1: 네.
2: 그 데이케어를 가시다가 길 건너가는데 할아버지 외국 할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쳐서 돌아가셨어요.
1: 아이고.
2: 네. 네. 근데 그 할아버지도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속도를 내고 난폭 운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1: 그럼 어쩌다가?
2: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운전하다가 미숙하니까 좀 잠깐 판단 잘못하고 그. 문화행단하는 할머니 친구예요.
1: 네.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한 사람은 살았을 텐데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셨는데.
1: 네.
2: 그것도 조사를 해요. 트래픽 합의. 경찰이.
1: 네.
2: 그 관할된 경찰하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형사처벌 당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1: 네. 근데
2: 거의 의도적인 거 아니고 막 난폭 운전하고 음주운전 이런 거 아니면 형사처벌은 안 당해요. 사람이 죽어도.
1: 네.
2: 미국엔요.
1: 어, 예. 네. 무조건은 아닌 거군요. 상황을 네. 봐서.
2: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봐서.
1: 네.
2: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을 쳤어요.
1: 네.
2: 뭐가 됐건.
1: 네.
2: 근데 도망가잖아요.
1: 예. 네.
2: 그러면은 그거는 형사처벌당해요.
1: 뺑소니.
2: 네, 그렇죠. 도망갔는데 사람이 죽었잖아요.
1: 네.
2: 그러면 더 심각하게 봐요.
1: 네. 그러니까
2: 도망가면 안 돼요, 미국에는.
1: 어떤 상황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2: 경찰 불러야죠.
1: 경찰 네.
2: 불리 전해야죠.
1: 네. 갑자기 사람에서 일로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만약에 동물을 치웠어요.
2: 네.
1: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2: 똑같아요. 동물 처리해야죠. 네. 그러니까 동물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내가 키우는 개, 사랑하는 개.
1: 네.
2: 그러니까 의뢰인들 제가 동물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1: 있어요. 그러니까요.
2: 내 가족 같은 내 셋째인데
1: 네. 네?
2: 아들 중에 개 셋째인데 어떻게 내 식구를 이렇게 물건으로 취급합니까? 법이에요.
1: 아, 물건으로?
2: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푸르를 샀어요.
1: 네.
2: 푸르를 1,500불 주고 샀어요. 근데 2년 후에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1: 네.
2: 그러면은 1,500불 less 2년 썼던 밸류를 받는 거예요.
1: 와, 되게 속상해 하실 것 같네요.
2: 그렇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2: 예. 네, 근데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차 사고 안에, 차 사고 난 데 사람 다쳤는데 걔도 다쳤어요.
1: 네.
2: 그럼 걔도 노폴트 열립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걔는. 물건으로 취급이 돼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방에 뭐가 조금 뭐 고치는데 얼마 되냐 이렇게 취급이 돼요. 걔도.
1: 네. 네. 와, 주인 입장에서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네. 상처가 될 것 같겠는데 애완동물은 또
2: 물건으로 취급이 돼요.
1: 어우, 진짜 몰랐네요.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상담 함께 했고요. 뉴욕 주소입니다. 플러싱 163-07 디팔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유저지는 팰리세이즈 팍 460 버겐블러워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제가 아까 물었거든요. 의뢰인들이 뭐 최근에 해결 잘 된 거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만족해하세요. 그러셨어요. 다음번에 또 웃음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K 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경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북태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결선 투표가 아닌 선호 투표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를 통한 기강잡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오랜만에 방학 특집으로 건강 문제를 다룹니다. 치매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서울대 의대의 무기니 교수와 함께 치매 얘기해보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 방송 더 라코룸이 이어집니다. 박정희 한판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CBS 박종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전대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전당대회 배추.
4: 네.
1: 배추.
4: 배에 뭐 차신 줄 알았어. 전대를 차셨다가
3: 그만해. 네. 네. 네.
1: 시작하자마자 바로 갈등상황.
4: 그렇습니다.
1: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5: 네, 반갑습니다.
1: 예, 그리고 엘레강스정 조홍김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카인디정 장인.
5: 카인디 장인죠. 장인민 네. 대변인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친절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7: 네.
1: 그 방송 시작하기 앞서 배정수 수장이 지난주에 네네. 결석하셨잖아요.
7: 이유가 못하나.
3: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1: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제작진이 추적을 했어요. 준비된 사진이 있죠?
7: 네네.
1: 네.
7: 아, 네.
1: 제보가 있었어요.
4: 제보 좀 지켜줘야죠.
1: 제보. 네.
4: 저 카톡은 지워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3: 재홍이 아니라 재보네요.
1: 네, 재보.
3: 내가 재가 없을 때, 예. 저를 헐뜯는,
1: 네.
3: 이상민 크리에이터.
1: 그렇습니다.
3: 헤드헤드 너무
1: 괜찮아요.
3: 괜찮아요.
4: 저도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1: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뭐, 아무튼,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자, 민주당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출사표를 던지고, 저 한판승부와도 이제 출사표 던지는 첫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일단 지난 1년간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당적을 혼선에 빠뜨렸다. 당대표 교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선망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배추도사님.
3: 대전쟁이죠.
1: 대전쟁입니까?
3: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예. 대전쟁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1: 예.
3: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쯤 되면 막 제가 왜이걸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저는 지금 표현들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네. 전 대표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성윤 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1: 네.
3: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는 전당대회 모든 것을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8.17 전당대회가 한판 승부다. 청취율을 올려가야 되는 우리 한판 승부다. 정말 한판 승부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이거 바라보시는 정욱 의원님? 민주당의 상황.
6: 제가 한번 늘 말씀드렸잖아요.
1: 네.
6: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1: 아, 누아르.
6: 네, 그래서.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죽기 딱 좋은 날씨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나오는 대사 아닌가? 살려는 드릴게요.
1: 아, 살려는 드릴게요.
4: 살려는 드릴게요. 네.
6: 저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1: 네.
6: 내가 만만하니?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 그거
6: 내가 만만하냐?
3: 만만하노?
6: 아, 만만.
4: 조금 나옵니까?
1: 예, 아무튼 네. 장윤미 대변인께 당 상황 보시면서 어떠신지.
7: 네, 저도 어제 실제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CBS 한판 승부에 나오신 네. 인터뷰를 다 들었고요.
1: 네.
7: 그리고 이제 출사표에서도 이 부분이 언론에서 제일 주목하는 부분인 것
1: 예, 예.
7: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정치 그리고 이 폐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바로 직전에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연임이 사실 통상적인 예와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연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7: 직전 그런 당대표에게
1: 예.
7: 당원들이 기회를 줬을 때 잘했냐라고 이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당권주자로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일단 펼쳐졌고
1: 예.
7: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이제 이성윤 의원이 이제 나섰는데 친청계 친정청계로 볼 수 있죠.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는 남탓밖에 없다. 계엄해제 표결 때 왜 불참했냐 공격한 것인데 오늘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친청계의 공세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줄 알았다. 마치 그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았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대장동 이슈를 처음 제기한 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맞습니다. 같이 대선 후보로 네. 경쟁했던 이낙연계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6: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이 예. 요 질문을 했잖아요. 예.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선포가 됐던 그날 예. 국회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거의 그 신경 쓰지 않을 즈음에 예. 질문을 했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어디 있었다고 대답을 했나요? 자고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1: 예, 예.
6: 근데 자고 있을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궁금해지는데 또 친청계 이성일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1: 예, 예.
6: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정치인들은 어디 있었는지 아는 건가?
1: 아,
6: 뭐 이런 느낌이
1: 정보가 있나?
6: 들어요. 예. 그런데 아하. 아무튼 본인이 그냥 뭐 자고 있었으면 그 자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 예. 네.
6: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 예.
6: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논란이 될 소지를 본인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정입니다만.
1: 예.
3: 저는 또 다르게 접근하는 게 예.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이 약간 일종의 방아쇠예요. 이 말씀 뭐냐면
1: 단어 자체가
3: 그렇죠. 예, 이게 그 대장동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장동 대장 대장은
6: 배가 아팠대?
3: 아니요 대장은
4: 아, 그 대장이군요.
3: 잠시만, 잠시만.
4: 아, 대장으로
3: 제가 조금 당황하지 말고 제가 좀 진정할게요.
1: 예.
3: 네네 여기서 대장은 아니 네. 그러면 대장이 누구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이죠.
7: 그걸 얘기하고.
6: 아, 그 대장이에요?
3: 그, 그걸 얘기하면 예. 중의적이죠. 또 하나는, 아, 뭐, 또 하나는 뭐냐면.
1: 건강검진 염상하신 분도 계세요.
3: 저 깜짝 놀랐습니다.
1: 예.
3: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1: 예.
3: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 뭐냐면, 이게 일종의,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예.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 싱크로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게 내부 분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 뭐냐, 뭐, 강기약 성분이 어떠냐. 이게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우리 한판성부 방송에서 한 얘기인지 모르겠도 이건 국민의힘에서 이런 공세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1: 예.
3: 이게 뭐냐면 김민석 전 총리 전략은 이거죠. 날 공격하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다. 그것도 하나 그럼 아마 박지영 앵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당일날
1: 예.
3: 좀 뭔가 그날의 이 동선이 불분명한 건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그 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것까지 연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하게 되면 이게 대통령이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29일 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 이 프로젝트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빅페이트 분석을 해보면
1: 예.
3: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날 공격해봐. 그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야.
1: 자, 일단 김민석 총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그때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또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김민석 총리를 한번 만나볼게요.
8: 네, 김민석이고요. 우선 배종찬 소장은 이렇게 방송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7: 오, 비슷해요.
8: 저는 성대모사학원이 이상민이고요. 저는 이성윤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뭐 국민의힘 의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좀 곤란해지시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야.
8: 아마 저한테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너무 또 목소리가 까시는 것 같아서
8: 이렇게 까이지 않으면은
1: 예.
8: 부산 북구의 한동훈 같다 이런
7: 느낌이구나.
8: 좀 천천히 느슨하게 좀 가야 된다. 애들이 싸워도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1: 예.
8: 어른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좀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1: 예,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 상처는 좀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8: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좋네요. 자,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반격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제가 자기 정치에 요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SNS 글을 올렸는데 현직 총리를 하면서 당 대표가 로망이다. 요게 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이게 자기 정치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장미 대변이 약간 좀 제 시선을 피하시는데
7: 예, 그냥 저도 예, 모르게 피하게 되네요.
1: 한판 승부 해주세요.
7: 아, 한판 승부. 예, 예. 이제 두 분이서 한판 승부를 하고 계시니까 예, 예. 제가 뭐 더 거둘 말은 없는데 예. 일단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8월 17일까지 아주 예. 뜨거운 경쟁이 있을 거고 예. 다만 저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올린 그 글 예. 근데 저는 사실 글을 쭉 읽었을 때 김민석 예. 전 총리를 직격한다는 인상보다는 자기 항변을 좀 강하게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1: 나 자기 정치
7: 나 자기 정치 아니고 나 사실은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거 저것 이런 네. 법안도 했고 검찰개혁도 네. 했고 언론개혁도 했고 합을 맞추려고 했고 그리고 조선 그러니까 조선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합당도 아 그래 거칠었어 네. 그건 내가 수용할 수 있는데 예. 나 이거를 갖고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조목조목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제별 글을 올리겠다고 이제 단서를 남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SNS 상에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이 네. 일단 어딜 가고 나중에 네. SNS로 공개하고 좀 자행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1: 언론인심 안 하시던데?
7: 네, 그래서 네.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SNS 상에 좀 뜨겁게 붙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안 했다는 증거 중 하나로 이제 언론인심 하나도 안 했다. 되게 당대표 하면 신문지와 주요 일간지와 그 인터뷰를 당대표 인터뷰하는데 본인은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 그런 말은 사석에서도 사실 되게 네. 많이 했던 얘기라서 아, 제가 그래요? 그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대표면 자기를 좀 두각시키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자제했다는 네. 취지 이야기하면서 그게 네. 혹여나 이제 대통령께 누가 될까 봐 그 네. 부분을 신경 썼다는 걸 오늘도 그래서 강조한 것 같았습니다.
1: 그렇군요.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니 그러니까요.
1: 근데 이게 뭐가 그래요?
3: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하루 차이에 이 이쪽에 이 승부 방향이 색깔이 변했어요.
1: 왜냐하면 이게 대표에?
3: 예, 예. 6일만 하더라도 단결의 언어 동시에
1: 어제죠 어제
3: 언어만 네.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네. 약간 아웃복싱을 선택하는 듯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 한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3: 그런데 7일을 바로 오늘이죠.
1: 네거티브 바로 시작.
3: 오늘 바로 인파이팅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 승부수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호남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1: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네,
3: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이게 상당히 역효과가 있다고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나 네.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뚜렷해졌어요. 끝까지 김민석은 물고 늘으시자. 모든 걸 거기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거, 검찰 관련된 거, 호남 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인파이팅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당원들을 좀 더 최대한 끌어들여서 얕은 승부를 접전으로 가져가자.
1: 하루 만에 네거티브로 네. 변했다. 정 의원님.
6: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쪽 다 자기 정치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정치가 정치인들에게 흉은 아니에요. 다 자기 정치 하잖아요.
1: 다 자기 정치하고 장방송하고 자기 방송하고
6: 그러니까 예. 자기 정치 한다고 이걸 가지고 서로 지금 그 소위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핑거 예. 포인팅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단지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대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예. 가능한데 지금 대국적으로 진검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개업날 밤에 잤냐 감기약 못 먹었냐 지금 자라 보여요. 그냥
1: 맞습니다.
6: 개인적으로
1: 말로.
6: 네, 그러니까 네. 정말로 그 국가의 미래에 대한 또는 그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물론 서로 이제 알력이 그게 다른 거지만 네. 적어도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쪽이 아무래도 좀 물론 지금 현재 불리한 쪽은 정청래 전 대표이지만 네. 네. 그래서 자꾸 그 지난 그 연찬회였습니까? 세 사람이 왜 하얀 와이셔츠 입고 한테 그래서 워크숍에서 예. 웃으면서
1: 맞아요.
6: 아, 참 그 웃음이 정말로 예. 예. 그래도 정치인 할 줄 아니까 예. 그냥 입을 억지로 이 근육을 벌리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예. 어떤 쟁점들이 튀어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SNS 계속 시리즈를 올린다고 하니까 예. 아, 또 굉장히 그 대포가 어떤 대포가 쏴질까. 그런데 내일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고민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친문계에 또 출마하기 때문에 의원하는 방향도 있는데 이거 사자구도 어떻게 흘러갈까요, 배 수장님?
3: 저는 일단은 삼자구도로 갈 겁니다. 근데 고민정 의원이 왜 고민했을까? 제가 사실은 같이 방송을 했어요.
1: 요 포인트.
3: 다른 방송에서. 제 물론
1: 고민정의 고민.
3: 이상민.
1: 네. 자기 방송. 예.
3: 왜냐면 이미 최고위원은
1: 했죠.
3: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건데.
1: 이재명 대표 시절에.
3: 그런

0: 저는 그러면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점도 보폭도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기 중반기 정도의 장관 자리도 한번 노려봄직 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가 깔려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1: 아, 배선님을 캐치했어요?
0: 감 잡았어.
1: 아, 요 해석에 대해서 우리 정우님은 집중을 못 하시고 계시죠?
2: 굉장히 집중했어요.
3: 아, 죽으신 것 같아요.
2: 집중했어요.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1: 아, 비슷한 생각이요?
2: 그러니까, 아, 대체로 이거는 사자구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세 사람이 너무
1: 강해요.
2: 이렇게 뚜렷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고민정 의원은 왜 나왔을까?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당 대표를 생각했다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라는 또 네.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네. 아마 이제 사자구도로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측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2: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 대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되잖아요.
1: 예.
2: 그럼 나머지는 그걸 누군가가 기억해서 뭐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런 구도만 꼭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시 예, 원위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
1: 근데 이 결선 투표가 아니고 선호 투표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맞아요. 뭐예요?
4: 이게 선호 투표제는요. 네. 저희가 원래는 과반을 얻는 그 당권 주자가 없으면 네. 결선을 간다.
1: 그렇죠.
4: 그래서 50% 1, 얻으면 다시 한번 다시 붙여본다라는 건데
1: 네.
4: 이게 어쨌든 투표를 한번 더 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1: 네.
4: 비용이나 절차나 시간 면에서는 네. 좀 이제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1: 네.
4: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선호 투표 그러니까 아예 처음 투표를 할 때부터
1: 네.
4: 1, 2, 3위, 4위 이제 적어내고 그러면 누군가는 꼴찌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1: 예.
4: 그럼 꼴찌를 1등으로 쓴 당원들이 있을 테니까
1: 예.
4: 그러면 꼴찌를 1등으로 쓴 사람들 중에 2등표를
1: 예.
4: 1등한테 몰아줬을 때 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2: 어렵다. 왜 그렇게
4: 이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2: 왜 그렇게 해요?
3: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1: 예, 송영길 대표님.
3: 그렇다면 장윤미의 선호도는 1위는 누굽니까?
4: 이상민.
3: 물병을 주세요.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내가
4: 송영길이
3: 정답이 나왔습니까?
1: 네.
3: 아, 내일 전당대회 출마합니다.
4: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3: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하면 딱히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4: 네,
1: 그러면?
4: 네, 네. 사실상 결선 투표 가도 그대로 네. 이제 투표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제에서 좀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0: 좀 쉽게 설명드리면.
1: 아시는구나.
0: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결선 투표를 안 가는 이유가 네. 이 갈등이 더 극심해질 거예요. 결선 투표를 가면은. 서로 막 더 이제 극렬해질 겁니다. 그걸 방지하는 게 있고.
1: 네.
0: 저는 약간 사파 싸움에서 조금 김민석 후보가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제 제 뭐 분석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순위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유리한 거거든요.
4: 그렇죠.
0: 결론적으로는
1: 네.
0: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3자구도 4자구도에서 송영길 후보의 이순위는 누굴까요? 우리 예상되잖아요.
1: 네.
0: 김민석 후보의 이순위는 누굴까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이순위가 왜냐하면 아니 정청래 이 후보의 이순위는 별로 정청래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송영길의 이순위, 그다음에 김민석의 이순위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딱 보면은 어떤 구도일 거라는
1: 사실상 얘기는. 그러면 연대를 해주는 투표제네요.
0: 정국이 전 의원께서 지난주에도 계속 연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1: 예, 네.
2: 저 연세대.
1: 예, 네.
4: 출요대
1: 아,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선호 투표제가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지금 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한 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배재구 여가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화됐다. 뭐 이 주장이 논란이 돼서 여권 내부에서의 통합 인사에 대한 반발도 커진 듯한 이 부분은 어떻게 장윤미 대변인께서 보는?
4: 그러니까 네. 저는 이병태 이제 전 위원장, 네. 전 부위원장이 네. 되셨는데
1: 네.
4: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방향성은 너무 명백해요. 보수 인사들도 같이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우리 한번 써보겠다.
1: 네.
4: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아주 상징적인 건 인사고 또 정책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병태 부위원장은 진영 논리에 대해서 반격을 당한 게 아니고요.
1: 네.
4: 틀린 말을 계속 어떻게 보면 반성 없이 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이 정부의 코드를 맞추지 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이들이어도요. 정말 시민을 총각 칼로 희생당하게 한 그 사실관계를 어떤 응원구어로 소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0: 해외에서도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차별, 조롱, 역사인식을 몰이해를 보여주면 무관용 원칙으로 접근을 하겠어요.
1: 예.
0: 그런데 그것이 마치 표현의 자유인 양 이런 분은 사실 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데 대한 아주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퇴를 하신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명태 전 부위원장과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잠깐 나와주시죠.
2: 홍준표입니다.
1: 예.
2: 맞지 않은 신발을 띠고 신고 뛴 거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학자적 양심으로 살아보시라 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할 일은 많습니다.
1: 홍 시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메가 프로젝트 그 호남이 이제 너무 대우받고 영남 소외론 TK에서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2: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김부겸이를 찍어야 대구의 미래가 100년이 준비가 된다. 아니, 그래 보는데 지금 대구의 미래 100원도 못 받게 되시오.
1: 예.
2: 추경호는 대구시장 깜이 아니라 내가 눈을 얘기했습니다. 물병을 자꾸 왜 갖다 주냐.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1: 예.
2: 속담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있죠.
1: 예.
2: 현실은 국물도 없다.
1: 아.
2: 네, 그래 봅니다. 미운 놈은 미운 놈이 뿐입니다.
1: 오...
2: 네, 그래 봅니다.
1: 아유, 저 바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2: 지금. 좋습니다.
1: 예, 저, 장동욱 대표 지금 기강잡기 해서 지금 당 징계 윤리위가 지선이 어제 소집이 됐는데 이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70건에 달한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친한계원들 다수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 조경태 의원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정 의원님 네. 말씀.
3: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1: 네.
3: 지방선거에 본인이 진짜로 기여했다라고 네. 믿는다면
1: 네.
3: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권력투쟁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 예.
3: 그러면 아마 자신 있게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1: 예.
3: 그런데 왜 징계 정치를 하느냐. 그거는 본인도 취약하다라고 지금 인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70건에 달하는 징계 요구안이 있고 여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3: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그 지방선거는 다른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솔직히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당권파들이 오세훈 시장, 그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언급을 했는가?
1: 예.
3: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든 당선이 됐는데 지금 서울 재선거하자는 거 아닙니까?
1: 예.
3: 그러면은 누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나마도 이 정도라도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시장 선거인데
1: 예, 예.
3: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 그렇죠.
3: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이 발상이 그래서
1: 예.
3: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혼자 주도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1: 아하.
3: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원래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총선이 내후년 4월이잖아요.
1: 네, 1년
3: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이미 총선 지금도 올 하반기부터 이제 총선에 대해서 다들 의식하고 있는데
1: 총선 모드.
3: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이 사실은 지방 선거 끝나자마자 상당히 그 지지도가 올라갔다가 지금
1: 예.
3: 거의 다
1: 아, 회복되는 수준이죠.
3: 그 지금 원래
1: 네,
3: 원상태로.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1: 아니, 이게 당원 단계 개정해서 영구 복당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누구를 개정한 거예요?
4: 뭐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영구 영원히 못 구독하겠다.
4: 그러면은
1: 이 가능해요?
4: 당의 리더십이 리더십이 바뀌면은 당원 당규를 또 바꿀 수 있는데
1: 예.
4: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우리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1: 그러니까.
4: 저도 영원히 한판성부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알 도리가 없죠.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1: 밖에서 팬들이 웃고 있어요. 파한 데서. 예. 그저 웃지요 한 명.
4: 예.
1: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4: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연구 재미가 있는 거죠. 이 강명구 의원의 예. 텔레그램 문자에서는
1: 예.
4: 뭐 경고 주의 경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게 아니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집을 해야 됩니다. 지지층들을.
1: 예.
4: 그러려면은 연구 입당 금지를 내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당내에 그러면은 이 분란이 조정될 수 있냐. 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죠. 대안과 미래도 그렇고.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러면 결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미적 이게 뭔가 결단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정우미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분지기가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이 차라리 힘이 세버리면 제압이 될 텐데.
1: 압도가 안 돼.
4: 조경태 의원 관련된 건도 그렇고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노답이다. 답이 안 나옵니다. 노답이다. 노답 아니고 노답.
1: 노담은 노담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3: 아, 이건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습을 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그 원내대표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네, 좀 더 명징하게 힘을 발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바라보신 한동훈 의원님.
5: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아, 무소속인데요. 아, 저랑 치킨 한번 먹었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6: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그건 윤리위의 소관입니다. 저는 한동훈만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마십시오.
5: 아니, 여기 계셨네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 단톡방은 왜 나가신 겁니까? 저기요? 저기요?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 장동혁님이 방송에서 나가셨습니다.
5: 또 나가셨네요. 끝까지 제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아,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징계 국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0: 그러니까요. 이게 길게 갈 것 같은 게 오늘 또 일부 기사에서는 윤리위 많은 분들이 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아, 장동혁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는 좀 이 임박하지 않았나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이런 생각도 또 타당 사람이지만 많이 듭니다.
1: 아무튼 이 징계 국면 시작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여기까지 배트 한판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7: 고맙습니다.
8: K라디오
9: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유수박해당 5불99, 체리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오늘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2: 네, 이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관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처리 절차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1: 예.
2: 허위 조작 정보는 플랫폼이 자체 판단하고요. 이의 신청 절차도 제공이 되고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예.
2: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1: 예.
2: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플랫폼마다 일단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는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요.
1: 예.
2: 또 정부나 정부 지정 기관이 게시물을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으로 인해서 신고 폭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든지 뭐 플랫폼 측의 삭제가 남발될 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1: 예. 뭐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는 것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헌법소원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군요.
2: 네,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반발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1: 예?
2: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사람들에게 신원패를 차고 다니고 했던 것에 해당 법률을 비유했고요.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최근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사투리 논란을 예로 들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했습니다.
1: 예.
2: 국민의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도 헌법소원에서 힘을 합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1: 예, 자, 개정 정보 통신망법 이게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좀 여러 가지 해석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자 일단은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법원의 판결로 이 두 번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 대해 10억 이상 이제 과징 네. 10억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최대. 장애 변호사 이게 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 이게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론중재위에서 위원으로 네. 있을 때 제가 일단 활동할 때만 해도 유튜브는 완전 무법천지예요. 그러니까 네.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언론사라는 걸로 언론중재위의 중재 대상도 되고 네. 피해 구제도 받는데 네. 진짜 더 문제는 돈벌이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연예인이 대상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 누군가가 됐든 그런데 그걸 규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율하겠느냐의 문제의식이 에서 사실 출발한 부분이 상당히 크고
1: 예.
3: 저희가 허위 사실 게재했다고 유튜브 상에 이 사람한테 뭐 10억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그 기준이란 건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게 제일 단단한 건 이제 법원에서의 인정 예. 사실관계다
1: 예.
3: 보니까
1: 예.
3: 그런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가지고 그걸 올린다? 이러면은 그거를 좀 징계를 세게 금전적으로 하겠다는 거.
1: 예.
3: 또 하나는 실무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진짜 허위 사실이 많이 올라가요.
1: 예.
3: 근데 근래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나 너무 피해자야. 이게 그냥 다 오픈돼 있어. 누가 볼지도 불특정 다수한테 다 그럼 내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럼 15일인가 하여튼 임시 차단 조치를 하는데
1: 예.
3: 그 뒤에 게시를 올린 사람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냥 올라가요 다시. 그러면 이거 법원에 가야 돼. 소송해야 돼요. 이거 내려달라는 가처분 신청하고. 너무 비용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당신들이 이런 게시자들 이런 걸로 돈도 벌고 수익도 얻으니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라. 근데 정부에서 이건 조작 정보 이건 허위 정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3: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1: 예.
3: 거기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피해 구제가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1: 플랫폼이 자체 판단 하고 이의 신청 절차도 제공해라.
3: 네.
1: 유튜브는 해외잖아요.
3: 그래도 이거를 한국 네. 건방에 포섭을 네. 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개인 유튜브 사업자 같은 분도 이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3: 그걸 악의적이고 네. 아주 알면서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네. 또 쟁점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 가짜 뉴스를 올렸네 이 정도로는 못하고요. 네. 알면서 아주 고의적으로 이거 거짓말이고 사실 자기도 알아. 이를테면 김세희 씨가 그랬던 걸로 보죠 네. 지금. 네. 이거 다 짜깁기 해가지고 냈다고 법원에서 인정됐으니까. 네. 그 정도로 거기에다가 내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까지. 네. 내지는 타인한테 손해를 끼칠 의도 네. 플러스 타인의 법익까지 침해하는 이 요건이 다 들어맞으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왜냐면 저희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해보면요. 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직장도 잘렸어요. 그 명예훼손으로. 왜냐면 회사에 계속 민원 넣고 이러니까. 예. 그런데 정말 큰 고통을 오랜 시간 당했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이었어요. 본인이 너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준에서 한 5배 정도로 이런 요건이 다 해당하면 이런 민사적으로도 저희가 무슨 금융치료 이런 말들도 막 쓰는데 네. 어쨌든 그런 법의식이 좀 녹아져 있는 겁니다.
1: 예, 이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데 또 반면으로는 국민의힘 주장은 입틀막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홍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4: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겠죠. 예, 예. 근데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의 인격권이라든지 명예를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1: 예, 예.
4: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해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구글 같은데. 네. 근데 허위 조작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법 을 규정하고 개정하는 것만큼 그런 거에 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해서 특정 세력에게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모든 세력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선까지 보장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이른바 뭐 칠칠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김수인 평론가도.
2: 네. 일단 이 법안을 반대하는 쪽 일각에서 정부가 직접 관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직접 심의하지는 않는 것이고 직접 삭제도 않는다. 이거는 네. 좀 사실관계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1: 예.
2: 애초에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주가 무엇이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그 법안을 수정하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구체화되긴 했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단순히 틀린 정보는 아니고 예. 허위 때는 조작된 내용이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1: 예.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 재산권, 공공이익을 침해해야 된다. 조금 예. 구체적인 요건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걸로 뭐 이렇게 좀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시물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 우려되는 것은 네. 혹시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이게 악용된다든지
1: 예.
2: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검열하진 않지만
1: 예.
2: 혹시 플랫폼에서 정부로 의식해서 과하게 게시물을 삭제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는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허위와 조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4: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되는
1: 예. 가짜뉴스, 가짜정보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나라마다 이게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3: 맞아요.
1: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3: 맞습니다.
1: 이 부분은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자, 다음 이슈, 경찰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살인사건 증거인멸이 경찰에서 드러나 충격을 좀 준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 수사 및 증거인멸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1: 네.
2: 경찰 초동수사 당시 장 씨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로 훼손된 리얼돌이 지목이 됐었는데요.
1: 네.
2: 경찰이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실물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1: 네.
2: 또 장 씨의 부친인 A모 경감이 리얼돌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요.
1: 네.
2: 게다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A 경감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1: 예.
2: 주요 범행 도구인 SUV를 보존하지 않은 점도 있고 수사팀장 B씨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누락 혹은 은폐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를 오직 경찰에게만 맡겼을 때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으면서 검찰 보안 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었던 거고 네. 해당 수사팀장의 전임자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잘 알아서 전화해서 뭐 관련 증거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없을 때 그나마 예. 이거라도 핵심 정황 증거라도 있으면 예.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목된 증거들이 있는데 예. 그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았거나 은폐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이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2: 네, 광주지검은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 A경감 자택 등 다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1: 예.
2: 지난 3일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재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고요.
1: 예.
2: 검찰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핵심 정황 증거였다고 보면서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또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차량의 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1: 예.
2: 그리고 경찰도 자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어제 A경감을 긴급 체포했고요. 오늘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경찰도 이제 이 수사권을 이제 가져온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이제 중앙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인수해서 이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 얘기하면서 경찰은 그럼 정말로 안전무계란 수사 주체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을 때 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은폐될 수 있는 정황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3: 네. 검찰도 무결정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제도 설계라는 그렇죠. 건 외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없앴겠어요. 그냥 살인과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없앤 걸로 보여요.
1: 네.
3: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나 우발적으로 이게 충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범행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1: 네.
3: 리얼돌은 실제로 없애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성범죄의 관련성이 있는 이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1: 예.
3: 거예요.
1: 예.
3: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1: 예.
3: 경찰한테만 그러면 계속 수사를 왜냐면 종결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가면 근데 이제 살인죄라는 건 사실 너무 명징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로 안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1: 예.
3: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지금의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은 보안수사권은 주지 않는 걸로 제도 설계는 지금 전제가 좀 가고 있고
1: 예.
3: 그럼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는 건데 이걸 지금 이 경찰에 그대로 이 동일 수사팀에 맡겼을 때 그대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대안이 있어요.
1: 네.
3: 그거를 수사심의관이라고 해서 네. 별도의 제3기관으로 네. 하여금 들여다보게 해야 된다.
1: 네.
3: 그냥 원래 수사팀은
1: 네.
3: 동일한 동의를 갖고 있을 테니까요.
1: 네.
3: 그리고 보안수사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그랬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
1: 네.
3: 그리고 서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보안수사 요구권을 준달지 이런 세밀한 부분이 이런 일이 절대로 암장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1: 정 의원님.
4: 아니 국가의 의무가 네.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보안수사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
1: 네.
4: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1: 그럼요.
4: 그런데 마치 또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것이 마치 또 정치인 수사를 막아야 된다는 걸로 굉장히 그 좁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1: 예.
4: 당장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든지
1: 예.
4: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1: 예.
4: 일반인들 중에 범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요. 경찰들 지금 업무로드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도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거대 여당인 민주당 지금 그 뭡니까 민변에서도 이 보안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히 뭐 이거를 요구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양심적 소신을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지금 권력 투쟁만 하지 말고 피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1: 김수인 평론가.
2: 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경찰 내부에서의 어떤 뭐 의혹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으려면 보안 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 네. 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게 예전에 인천의 한 골프장에 관련된 관계 회사의 간부가 예. 음주운전 사고를 했는데 예. 측정을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예.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돼서 계속해서 불송치가 되니까 검찰이 보안수사를 해보니까 그 증거를 인멸하고 나아가서는 뇌물까지 주고받은 이게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물론 경찰이란 조직도 과거보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청렴해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 뭐 일각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러냐 누가 더 좋은 조직이냐 이걸 떠나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예. 썩을 수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라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좀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는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 회사의 자정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경찰 입장에서도 보안 수사권 문제를 떠나서 조직의 명예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또 스스로 지금 또 이 수사에 또 나서는 것 같습니다.
1: 예, 네. 이게 제도 설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존재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걸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네,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해서 이 부분 언급하고 있는 것 같고. 할 게 많아서 또 배재구로 가보겠습니다. 스벅 응원가로 물을 일으켰던 배재구 야구부 직접 또 광주일보를 찾아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선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6: 배재구 학생들 고개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 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1: 예, 처음 나온 학생의 목소리는 배재구 학생의 목소리였고, 이어서 나온 목소리는 이규현 광주제1고 교장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계속 전해주실까요?
2: 네, 어제 배재구 학생 선수들과 학교장 등 86명은 직접 전남 광주 통합시에 있는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예. 배재구 야구부 선수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팀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야구를 떠나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 예.
2: 배재구 방문단은 이후 광주일고 교정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을 참배하고 광주일고 학생들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했습니다.
1: 예.
2: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은 배재구 학생들에게 고개 들고 어깨 펴라 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해 어깨 움츠리지 말고 다음에 광주일고 학생을 만나면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게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광주 서중 1고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재구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1: 예.
2: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두 학교가 보여준 화해와 관용의 뜻을 지켜봐달라 요청했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직접 배재구 선수들은 사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또 여전히 배재구의 응원가를 두둔하는 경우도 있네요.
2: 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배재구 야구부 측에 응원 화환을 보냈습니다. 배재구 선수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준비하던 어제였고요. 그러니까 예. 오늘 알려진 이 사실에 대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요.
2: 네,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김 의원의 SNS에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재구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공포에 질려있을지도 모를 배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 중 광주 1구 측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구호를 외친 것을 두고 이게 왜 5.18에 대한 모욕이냐면서 스타벅스가 5.18과 광주에 대한 모욕을 상징한다면 스타벅스는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1: 예.
2: 현역 국회의원이 배재고 앞에 응원 화환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진수 의원이 유일합니다.
1: 예, 자, 배재고 학생들 가서 또 진 의원이 사과를 했고, 여기 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어른의 모습으로 잘 받아주는 모습까지 잘 봤는데, 이 와중에 또 정치권이 이걸 또 이용해서 갑놀막하는 모습까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 주실까요?
4: 그 이규현 교장 선생님 예.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고 할까요?
1: 예.
4: 이런 교육자들이 많이 계셔서 학생들에게 아, 진정한 통합이 뭐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르침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민주화 항쟁은 진영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양민들이 학살 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어떤 그 양민의 학살 문제는 비단 광주 말고 한국의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걸 기억하는 것이 보수의 헌법적 가치하고도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배재고에 화환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배재고 학생을 응원하는 화환과 질타하는 화환이 왔다 그러는데 그 화환들은 어른들이 보낸 것 같아요.
1: 네.
4: 지금 어른들이 문제예요. 네.
1: 장인배.
3: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용기를 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민 손을 잡아준 광주일고도 상당한 용기 서로 냈다고 생각하고 저도 배재고 학생들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고 다만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어른들의 몫이에요. 정치권이 배재고 학생들 너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없어요. 5.18은 광주 시민들한테 재산날이에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거를 두둔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폭력을 걷잡을 수 없이 용인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을 두는 거예요. 저 이진수 구원의 행위 진짜 규탄하고 싶습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도.
2: 네. 스타벅스가 사과를 할 때도 사과를 하는데도 잘했다라고 두둔하는 분들이 스타벅스에 방해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배재고 학생들 선수들이 사퇴 수습이라고 하는 다음 베이스로 진루하고 있었는데
1: 예.
2: 이진수 의원 같은 분들이 거기다 화환을 놓으면서 진루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 참 뭐랄까 이 이규현 교장 선생님 보면서 좋은 어른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에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그 와중에 또 좋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현님도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4: 진짜 어른이 어른다운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를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 예.
4: 그리고 왜 우리 어르신 말씀 중에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행동 거지를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1: 예.
4: 모두에게 한 번씩 그 되뇌어야 될 그러한 그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참판성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참판브리핑 여기까지 김수인 평론가는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 키위 싱글 박스 24불 99. 롯데저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화요일. 네, 주말이 코앞이에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조용조용히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송 시작되면 맨날 소리 지르니까 성령아 씨가 굉장히 놀랐는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익숙해졌네요.
1: 그럼요. 이제는 화요일이 주말이 한껏 가까워졌다.
0: 그것도 말해도... 이제 하도 들으니까.
1: 그러니까요. 이제 맞지. 그렇지. 화요일인데 벌써.
0: 월요일보다 훨씬 가깝지.
1: 그럼요.
0: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세뇌라 그러죠. 자, 뉴욕 뉴저진, 우리 점심시간. 에어컨보다 먼저 찾아오는 행복의 시간이죠. 1시의 음악다방입니다.
1: 여러분, 점심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신 분 계시다고요? 그러면 라디오부터 맛있게 드십시오. 칼로리 0%입니다.
0: 이야, 라디오부터 먹어라.
1: 네, 라디오부터 맛있게 드십시오.
0: 제가 이 원고를 오늘 쓰면서
1: 네.
0: 야, 정말 여기에 오늘 온 체중을 다 실었어요. 라디오부터 맛있게 드세요.
1: 네, 꼭꼭 씹어 드세요.
0: 0칼로리입니다.
1: 네.
0: 얼마나 좋아요.
1: 아무리 많이 드셔도 네. 0칼로리.
0: 살 안 쪄요.
1: 그럼요.
0: 살이 빠지는 정보를 주로 많이 알려드리죠. 또 웃겨서 빼드리고 좋은 음악으로 빼드리고
1: 맞습니다.
0: 네, 추억으로 빼드리고 드립니다.
1: 아, 좋아요.
0: 날씬하게 해드리는 인생 살면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몸에 장난을 쳐놓은 원래 이래 잘했는데 옛날에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1: 아 맑고 순수한 그런
0: 그러니까,
1: 몸이었는데
0: 옛날에 정말 아우 나 정말 옛날에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장난이 된 거야. 네, 그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드리는 아, 그런 시간이죠.
1: 너무 안 좋은 게 많이 들어와 있어.
0: 그래요?
1: 네.
0: 아, 그렇죠. 참.
1: 좋은 것만 넣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0: 네. 네. 자, 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지만.
1: 네.
0: 아, 그래도 이번 주는 뭐, 이미. 네. 마음들이 다 휴가로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1: 이거 저거 물난리로 좀 난리 난 것도 많은데.
0: 많은데.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휴가 계획에, 휴가 이미 떠나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0: 그리고 어떡하겠어요. 산 사람은 또 살아야 되니까. 여행 계획을 또 세워야 되고
1: 그러니까요.
0: 그러다 보니까 또 쇼츠도 네. 보다 보면 아 이거 괜찮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1: 아 요즘 또 여행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
0: 많잖아요.
1: 네, 그 친구들 다니는 거 보면은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네.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거 참 많습니다.
0: 옛날에는 또 약간 시험을 꺼내가지고
1: 네.
0: 이게 뭐 좋아 이게 좋은 데인가 이런 싶은데 요즘엔 4K 8K 화질이 너무 좋으니까 막 안 좋은 데도 좋아 보이는
1: 아니 시골 풍경도 너무 가고 싶거든요. 푸릇푸릇하고 색깔이 정말 너무 분명하게 선명하니까 네 정말 가고 싶은 곳이
0: 너무 좋아요.
1: 많더라고요.
0: 너무 좋아.
1: 네.
0: 그래서 존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윤종신의 노래로 바꿔야 되나 첫 곡을. 자 이번 주 여름 휴가 잘 보내는 방법 잘
1: 네.
0: 보내는 방법 이번 주 주간 베스트로 만들었는데
1: 네.
0: 오늘도 많이 많이 여러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비가 와서 꾸리꾸리한데 아 어떤 노래가 좋을까 싶다가
1: 상큼하다 상큼하다
0: 이 노래가 좋다 싶어가지고
1: 네 전주부터 상큼하네요.
0: 상큼하네요.
1: 네.
0: 이승환이 들려주는 세상에 뿌려버린 뿌려진 사랑만큼.

0: 네. 뭘 먹고 사는지 늙지도 않는 우리 어린 왕자 이승환 씨가 들려준 세상에 부러진 사람만큼 성훈이보다 훨씬 형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으면 완전 막내 동생 같죠. 뭘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1: 그러게요.
0: 당신의 식사 습관이 궁금한.
1: 평생 그런, 어린 왕자로 불리는.
0: 앞으로도 네. 계속 그러기를 바랍니다. 뭐 수술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계속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수술이 아니고요. 정말로 뭐 막강 동안이에요. 최고의 동안이 아닐까 싶어요. 이승환 씨가 들려준 노래였고요. 자,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그렇죠? 또 빅 이벤트. 네. 우리 살라흐의 이집트와 우리
1: 아르헨티나.
0: 우승 후보 또 아르헨티나의 경기가 네. 전반이 끝난 상태에서 몇 대 몇이게요?
1: 1대 0 아닌가요?
0: 1대0인데
1: 네.
0: 이집트가 한 골을 넣어서
1: 그렇죠. 네.
0: 이브라임
1: 맞아요.
0: 선수라고 수비수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김민재 같은 선수입니다. 아하. 센터백을 보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들어가서 머리로 턱 받아놔가지고요. 예, 지금 1대0으로 끝난 상태에서 지금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야단 맞고 있습니다.
1: 아르헨티나 팬들 굉장히 마음 졸일 것 같아요.
0: 메시의 경기를 계속 보고자 하는 분들이 네. 사실 많죠.
1: 얼마나 네. 마음 졸이겠어요.
0: 네. 네. 그냥 간단하게 SNS에 팔로워만 5억 명을 자랑하는 메시가 되겠습니다. 성훈이는 4명. 네, 저는 팔로워가 4명 있습니다. 뉴욕에. 막강하죠?
1: 가족들이 4명이라는?
0: 아니요. 가족은 일단 빼야죠. 가족 빼고 4분의 빅팬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휴가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휴가에도 네. 영화식 그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아요?
1: 휴가에 종류가 있어요?
0: 종류가 있어요.
1: 아, 여름휴가, 겨울휴가, 봄휴가, 가을휴가 뭐 이런 건가요?
0: 딩동댕! 그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여행의 그 목적과
1: 네.
0: 또 방향과
1: 네.
0: 어떤 모임들과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1: 아이, 뭐 휴가는 그냥 다 좋은 거.
0: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1: 네.
0: 이게 유급휴가냐? 아니면은
1: 무급휴가냐?
0: 네, 직장이 잘리고 가는 여행이냐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기분이 달라요.
1: 크게 달라지죠.
0: 네, 그래서 네. 유급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1: 무급휴가는 이게 과연 진정한 휴가냐 잘 모르겠는데요.
0: 네. 억지 휴가.
1: 억지 휴가.
0: 억지 춘향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억지 춘향처럼 네. 네, 그럴 수 있죠.
1: 근데 휴가는요 받아놓고 딱 그 얼마 전이 그때가 정말 최고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아, 곧 간다. 나 간다. 네.
0: 뷔페 가기 전에.
1: 그렇죠.
0: 저녁 식사 먹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 기쁨 이제 먹는다. 이런
1: 그러니까요.
0: 거.
1: 그러니까요. 막상 휴가를 가게 되면 아주 새벽부터 너무 바빠요. 뭐, 차 막히죠. 막 이것저것 챙겨야 될 거 너무 많잖아요. 여권 챙겨야죠. 충전기 챙겨야죠. 떠나기도 전부터 체력이 거의 바닥이 나요. 네.
0: 야, 빨리 나와라. 야, 차 막힌다. 빨리 가야 돼. 막 이러면은.
1: 그러니까요.
0: 충전기. 아, 키. 아, 선글라스.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뭐가.
1: 그러니까요.
0: 네, 여권. 아, 여권. 아.
1: 그래서 가는 길이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0: 맞아요.
1: 출발할 때까지 예, 평안하게 잘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큰일이에요.
0: 다행히 그래도 익스프레스 들어서기 전에 좀 대충 발견해가지고 돌아오게 되면
1: 네.
0: 그나마 괜찮은데
1: 제가 예전에요 한참 한 1시간 가고 있다가 제가 그 불 위에다가 된장찌개를 놓고 온 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0: 사실이었어요
1: 진짜로
0: 그게?
1: 네
0: 큰일 날 뻔했네요.
1: 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걸 다시 돌아가야 되냐 어떻게 되냐.
0: 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1: 아니 이게 쉴까봐 좀 한번 이렇게 데워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려고.
0: 우리 주부님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지만 네. 아빠로서는 정말 화가 나네요.
1: 그거 잠깐 한번 데웠다가 지금 냉장고에 넣어놓으려고 했다가.
0: 버려 여행 가는데 버리지. 네, 많이.
1: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했으나 다행히 제가 번호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갖고 옆집에 전화해서 번호키 알려드리고 좀 들어가서 이 불 좀 꺼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정말 착하신 저희 좋은 이웃분께서 네 해주셨죠.
0: 그분 그 된장찌개 맛이 어땠는지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1: 근데 이미 바닥이 다 타서 네.
0: 아, 그 불맛은
1: 이미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아주 네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0: 불맛은 제대로 났을 텐데.
1: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진짜
0: 조심하시기
1: 전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0: 조심하셔야 돼요.
1: 네, 물론 외출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뭐 올려놓은 건 없는지 뭐 켜놓은 건 없는지 꼭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1: 아무튼 이런 재미있는 사연들 휴가 가시기 전에 이런 재미있는 사연들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 사연들 모두 모아서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가 바로 이런 휴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네.
0: 돈을 많이 안 들었는데 최고의 휴가를 보냈다는 뭐 이런 500불 가지고 막 여행을 온 가족이 즐긴 막 이런 경험.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1: 맞아요. 그리고 뭐 특별히 멀리 가지 않았는데 가까운 곳에 어디를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0: 맞아요.
1: 네. 어디로 산책을 갔는데 너무 좋았다. 뭐 이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네.
0: 또 여러분들 다녀보신 곳 중에 뭐 미국이든 아니면 동남아든 아니면 유럽이든 가보신 곳 중에 참 여기 정말 휴가지 추천한다. 좋다. 이런데 뭐 옐로스톤, 뭐 그랜캐니언, 시카고 피자 여행,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 이런 여행들도
1: 네.
0: 뭐 디즈니 저도 여러 번 갔습니다만 디즈니 정말 좋죠.
1: 네. 네.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좋지만 여러분만의 숨은 명소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또 아까 얘기했지만 휴가 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들, 해프닝들.
1: 네, 뭐 렌터카를 빌렸는데 잘못해서 키를 트렁크와 함께 그 뒤에다가 넣고 문을 닫아버렸다. 뭐 이런 거.
0: 이런 거.
1: 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갔는데 부모님이 뭐 더 재밌게 놀았다.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나만의 휴가 꿀팁도 좋고요.
0: 네.
1: 짐 싸는 방법도 좋습니다. 장거리 운전할 때 이런 이런 노래를 들으면 너무 좋았다. 아니면 이렇게 가다 보면 휴게소에서 뭘 파는데 정말 맛있다. 야, 이런 것도 좋습니다.
0: 어떤 휴게소.
1: 네.
0: 너무 맛있는 휴게소가 있다. 그런 데들도 좋고요.
1: 예.
0: 가성비 숙소. 뭐 에어 무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 정말 좋았던 그런 곳들도 여러분 또 함께 또 소개를 해주시면 저희가 네. 방송을 통해 나누고 이 얘기를 또 나누신 분들 중에는 또 H마트 상품권을 타실 수 있는
1: 저희가 네. 목요일까지 네. 사연을 보내주시면은요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 그 사연을 나누고 또 여러분이 심사위원이 되셔서 직접 제일 좋았던 사연 뽑아주시면 장원 되신 분께 저희가 H마트 상품권 대구로 우선해드리도록
0: 하겠습니다. 자 추억도 나누고 또 살림도 장만하는 네, 주간 베스트 이번 주 주제 여러분께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휴가 간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자 브라운 아이스
1: 벌써 1년.

0: 여러분의 멋진 휴가 계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발 여러분만 행복하게 여행 다니지 마시고
1: 저희와 함께 나눠주십시오.
0: 여러분의 여행 멋진 꿀팁들 좀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가 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말 좋은 사연 보내주신 분, 네, 한 분께는 H1 상품권 또 선물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목요일 저희 2시까지입니다.
1: 방송, 네, 네, 방송 끝날 때까지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타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타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의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이 되고요. 식사도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네, 문의전화는 917-803-7080 917-803-7080번입니다. 쉼터 콜라텍.
1: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이 품은 상위 1%의 생명력으로 오직 자연의 에너지로만 채웠습니다. 유기농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00% 원액. 제품 문의는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지친 일상을 다시 설계하자. 자연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0: 자,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저희 라디오 방송은 물론이고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 방송도 다시 이렇게 뒤로 돌려서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보시고 들을 수 있어요. 또 홈페이지 K-Radio US에 많이 오시면 다양한 뉴스 또 볼거리 또 진행자들의 사진 또 저희들 그간 지난 방송에서 가장 재밌었던 클립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들어주시고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준비하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지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1: 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가요. 저희 웹사이트에 오셔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kradio.us에 오셔서 유튜브도 보시고 또 지나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네. 챙겨 들으십시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

0: Global Housing Lender.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0: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5: 자, 저희가 프로나이즈에 벌써 1년에 취해가지고 감성적으로 까다까다 하고 있던 사이에, 야, 또 축구, 이집트가 한 골을 더 넣어가지고요.
6: 네.
5: 2대0이 됐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모스타파 지코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어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물리고 있네요.
6: 아니,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아르헨티나가 이길 거라고 다들 네. 예상하지 않았나요?
5: 신승이라고 표현하죠.
6: 네.
5: 쉽진 않지만 하여튼 이길 것이다. 어려운 승리를 거둘 것이다.
6: 이렇게 2대0으로 아직 진 건 아니지만
5: 네, 이렇게 리딩이 네. 나갈 거라고 줄이야. 예상했던 네.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6: 야.
5: 아마 지난번 주말에 있었던 카보베르데의 경기에 너무 연장까지 가는 혈투를 벌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금 회복이
6: 네.
5: 보통 아무리 대단한 선수도 한 1, 2주는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6: 어허.
5: 근데 이 토너먼트라는 게 무서운 게 그날그날 또 컨디션이 다른데
6: 그렇죠.
5: 한판 지면 그냥 끝나는 거기 때문에.
6: 그리고 또 카보베르데랑 그 경기가 보통 경기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5: 철치였다니까요.
6: 그러니까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체력 소모가 크지 않았었나 싶네요.
5: 그 여파가 고스란히 네. 지금 있지 않나
6: 아이고,
5: 싶네요.
6: 아이고.
5: 아, 우리 메시를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더 지켜봅시다. 아무튼 시간이 지금 있어요. 아직은. 자, 그러거나 말거나 저희는 지금 휴가 얘기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엔 여행 가기 전부터 사실 엄마들부터 시작해서 참 바빠요, 서로들.
6: 그러니까요. 특히 또 J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바쁩니다.
5: 여기 있습니다.
6: 엑셀 차트 쫙 열고요.
5: 네.
6: 그 안에다가 뭐 갈 호텔이며 비용이며 식당이며 거의 시간대별로 나눠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디를 가는데 그 박물관은 가격이 얼마고 몇
5: 맞아요.
6: 시까지 구경을 하다가 나와서 식당에 몇 시가 네. 야 정말 제이들의
5: 동선이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6: 그러니까요. 네, 교통편까지
5: 우버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6: 버스를
5: 버스 아니면 기차 타는 게 나은지
6: 그러니까요.
5: 여러 가지
6: 그리고 그 거기에 드는 교통비까지
5: 당연합니다.
6: 제대로 써 있더라고요.
5: 제이 화이팅!
6: 네.
5: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6: 저는 완전 T라서 그냥 저는 한 네다섯 가지 어디를 가면은 뭐하기 이 정도 딱 정해놓고 가거든요.
5: 나머진 그냥 랜덤으로 그날 즐기는 거지.
6: 저는 서너 가지 쓰는 게 제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저의 계획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계획 좀 세우지 내가. 와
5: 계획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6: 정말 제이들의 엑셀 파일을 보고 제가 정말 뒤로 넘어갔습니다.
5: 아, 그거는 네. 계획이 아니죠.
6: 그러니까요.
5: 그거는 무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계획.
6: 아니 막상 휴가를 가는 것보다 계획을 거의 뭐 2, 3주 세우던데요.
5: 그렇죠.
6: 네, 휴가를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네.
5: 우리는 심지어 여기를 가서 이쪽에서 만약에 이게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다 만듭니다.
6: 아, 피곤해.
5: 안 피곤해요.
6: 근데 저는
5: 제 옆에 있는 사람을
6: 맞아요.
5: 행복하죠.
6: 맞아요.
5: 소리예요.
6: 맞아요.
5: 근데 우리는 안 피곤하다는 거. 이런 거 하나면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불안하고 여행에 재미가 없어요.
6: 아 그러니까 제이가 옆에 하나 있으면은 참 그거는 좀 편할 것 같아요.
5: 제이 화이팅! 아,
6: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마음.
5: 제이들이요 경기하라.
6: 근데 뭐 옛날에는 계획이 어딨어요 여행에 그냥 떠나는 거죠.
5: 어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엄마가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제이 어제 아버지가 이 거 밖에 나가졌네. 그러면 그냥
6: 뭐 어디 가는지 왜 가는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5: 자고 싶네 뭐 이러면.
6: 그러니까요. 그냥 도착해서 너 어디야 이러면은 와 있는 거죠.
5: 가부장이라 그러죠. 가부장. 그냥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6: 네 그냥 가는 거예요.
5: 별도 없이
6: 네.
5: 며칠 전에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네. 이제 그런 짓들. 우리 옛날에 그 SBS에서 하던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는데 굉장히 과묵한 집안
6: 네.
5: 그런 에피소드처럼 갑자기 오 아들이 안 보여가지고 네. 아버지가 물어봐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아 군대 갔어요 아? 이런 얘기 이런 짓 그런 짓들도 있지만 그래
6: 근데 뭐 거의 휴가가 이런 수준이죠 뭐 그냥 간다 하면 간다 가는 거예요
5: 네. 그런 시절이에요. 그 시절 하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 다 기차나
6: 그렇죠. 아니면 계란,
5: 네. 아니면 시외버스나 이런 걸 타고 이제 여행을 가지만
6: 그렇죠, 그렇죠.
5: 승용차도 이제 90년대에 많이 보급이 되면서 네. 꽤 집에 승용차 있는 집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던 그런 시절이에요.
6: 근데 뭐 승용차가 있긴 있지만 또 에어컨이 없는 차들이 좀 많았잖아요.
5: 아, 믿기지 않죠.
6: 그리고 창문을 또 이제 이렇게 돌려서 그죠?
5: 에어컨이 옵셔널이었어, 옵셔널. 그러니까 굳이 비싸면 네. 안 달고. 뭔 소리요? 유리창 내리고 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차가 이렇게 양쪽으로 딱 쓰면 힘은 네. 내린 데에서 네. 이렇게 부채로 막 붙이던 이런 시절. 네. 직전하니까.
6: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다들 그랬죠 뭐. 그냥 문 열고 달리면 그게 에어컨이고 네 바람이 에어컨이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5: 또 파워버튼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네. 요리문을 내리고 올릴 때 여러분 요즘에는 한 번만 탁 누르면 그냥 쫙 끝까지 내려가잖아요.
6: 네.
5: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거기서 딱 쓰고
6: 그러니까
5: 그런 게 어딨습니까? 손잡이에 이렇게 돌리는 게 달려있었어요.
6: 열심히 돌려야죠. 저희 스마트폰 돌려야 됩니다. 할게요.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유리창을 막 돌리고 있는데 지금 3초 15가 나왔네요. 이렇게 길을 물어보려면은 딱 세워가지고 양쪽에서 저쪽에서 막 유리창을 돌려갖고 내리잖아요.
6: 네.
5: 그럼 이쪽에서도 그 반대편 유리는 내리기가 어렵잖아.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해야
6: 그렇죠.
5: 된다니까 혼자
6: 맞아,
5: 있을 때.
6: 맞아.
5: 그래서 막 돌다가
6: 맞아요.
5: 뭐 어디 가는데요? 막.
6: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5: 내비게이션이 없어.
6: 모르면 물어봐야죠.
5: 맵이라고 있어서 지도책을.
6: 종이지도. 네. 이게 책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5: 사회과부도라고 알아요? 그것처럼 이게 지도책이 있었어요, 전국지도. 네.
6: 근데 그 지도를 보는 방법도
5: 정말
6: 좀
5: 어렵죠.
6: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5: 그래서 가부장 시대였다니까. 아빠들이 그냥 권세를
6: 지도 볼 줄 아는 사람이
5: 그러니까.
6: 최고야, 그죠?
5: 군대 네. 군대 본인도 군대 안 갔다 왔으면서 아니 지도 펴갖고 그거 볼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얘 국도가 얘 80번 국도가 그래서 80번 국도 있지도 않은데 내가 80번 국도가 어디 있어? 아 이제 그랬던 시절이
6: 그 지도를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은 야 그것도 괜찮죠. 운전하시기 참 편하셨을 것 같아요.
5: 얼마나 좋아.
6: 그러니까요.
5: 핸들 놓고 그냥 내비게이션 주소 맞히면 차가 가는 세상인데 알아서.
6: 맞아요. 그냥 말만 해주나요. 운전까지 대신해주니까 요즘 세대는 정말 뭐 예전이랑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5: 그렇게 정신없이 나선 여행길에 꼭 이제 이 지도 또 길 잘못 들어갔고 아버지도 잘난 체 하다가 꼭 이제
6: 꼭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될 거를 굳이 또 안 물어본다.
5: 전라도는
6: 내가 다 알아서 간다고.
5: 답답하네. 막 이러다 가다가 여기에 나가는 데가 있었는데
6: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졌냐?
5: 경부선 입구.
6: 아 정말
5: 이러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데? 아 아니라니까! 말했어.
6: 아 그 당시에는 뭐 도착해야 도착하나 보다. 지금이야 도착 예정 시간까지 네. 다 알려주잖아요.
5: 네.
6: 그때는 뭐 도착 예정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도착해야 도착하나 보다. 네. 언제 도착해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이 막 2시간, 3시간 이렇잖아요.
5: 그러다 보면 네. 아, 우리 제이 같은 사람들은 환장할 일인데 오후 4시에 도착을 해서 네. 숙소에 들어가고 그 근처 여행을 쇼핑을 다 끝난 다음에 그 맛집에서 딱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7시인데 지금 돌아가고 있네?
6: 예전에는 제이가 힘을 못 썼을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계획대로 돌아가야 말이죠.
5: 아, 잘 네. 듣기가 어려웠는데.
6: 그러니까요.
5: 참 좋은 시상이라니까.
6: 근데 제가. 여행하면은 저는 휴게소. 이 휴게소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 옛날에 휴게소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6: 아, 그래요?
5: 소떡이 어딨어? 그냥 우동 한 그릇 먹으면 다행이고 엄청 비쌌어.
6: 아우, 지금 휴게소마다 그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그
5: 간판 메뉴가 또 있죠.
6: 그러니까요. 이 휴게소에 가면 이걸 먹어줘야 된다. 맞아요. 저길 가면 저걸 먹어줘야 된다. 야, 요즘은 정말 길도 가는 길도 그 휴가의 일부분입니다.
5: 네. 그래가지고 또 도착하면은 거 돗자리 펴고 수박 잘라 먹고.
6: 아, 맞아요.
5: 계란 오면서 남았던 거 다 까가지고.
6: 근데 휴게소 음식 중에서 뭐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5: 우리 때는 그렇게 많지도 않았다니까요. 저는 그, 갑자기 생각나네. 맥반석 오징어?
6: 아, 그렇죠. 아, 네. 맛있죠. 저는 그 버터 알 감자.
5: 알 감자 맛있어.
6: 아, 그 알 감자. 그래,
5: 그래. 알 감자
6: 그
5: 맛있어.
6: 버터로 착 구웠고 앞뒤가 그냥 거뭇거뭇 해가지고 네네. 너무 맛있잖아요.
5: 맛있죠.
6: 야, 또 침 나오네요. 먹는 얘기하니까. 네. 휴게소 맛있게 드셨던 음식들. 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5: 네, 우리 뉴그랭님도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죠. 에어컨도 없고 예, 자동문이 없었던 그 시절.
6: 맞습니다.
5: 자동문이 어딨어? 자동문이.
6: 무슨 자동문이야?
5: 자동문이 어딨어?
6: 돌려야지.
5: 포니 알아요? 포니?
6: 예전에는 그 포니 그 작은 자동차에도 뭐 4명, 5명만 탔나요? 8명, 9명 그냥 꾸기꾸기 네. 다들 그냥 타는 거죠.
5: 타고 무릎 위에 타고
6: 그럼요, 그럼요.
5: 가족이니까 막 좁고 실차감도 예전에... 없고
6: 그리고 그때는 막 이렇게 안전벨트도 열심히 매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5: 맞아요.
6: 네, 그냥 뭐 겹쳐 앉고 네. 탈 수 있을 때까지 타는 거죠. 네.
5: 맞아요. 돌리다가 팔 떨어져요 진짜. 이게 그 좋은 차는 또 이게 잘 들어가거든요.
6: 네.
5: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국민차들 있잖아요.
6: 네네.
5: 이게 중간에 서다가 아무리 돌려도 안 들어간다.
6: 빡빡해가지고.
5: 그 안에 뭐가 이렇게 막. 그
6: 걸려가지고.
5: 예를 들면 뭐 음료수 같은 거 먹다가 찐득찐득한 게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안 돌아가요.
6: 아, 어쩔 거야.
5: 그래가지고 요 얼굴이 나오긴 그렇고 거기다가 막 얼굴을 들이밀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고 이랬다니까. 아,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지 마.
6: 하덜덜덜 마라.
5: 갑자기 그 얘기 하니까 또 어지럽네. 이 얼굴이 막 거기 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웃긴 일 많았어요.
6: 그러니까요. 바닷가라도 가보자 치면 그때 당시에 막 튜브도요. 튜브 저희가 직접 불었잖아요. 어디
5: 어지러지. 한 그러니까. 두 개 불면 애들 셋인 집은 아버지가 그래서 단명했다니까? 그래서 환갑잔치를 크게 한 거야.
6: 진짜 튜브에 바람 넣는 게 보통 일이 보통 아니었어요.
5: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네. 다 입으로 그것도.
6: 얼굴 시뻘개지면서 막 어지러워가지고. 아, 맞아요. 지금 휴가하면은 이런 추억들은 없잖아요.
5: 가부장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었어야 돼요. 엄마가 안 불고.
6: 야, 지금 생각하면 옛날 참, 휴가들은 정말. 이게 정말 휴가인가?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고생길인가 싶은
5: 누구를 위한 여행인가 막 이렇게 되고
6: 그러니까요. 아,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 휴가에는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5: 지금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네. 예전에는 또 그래서 겨우겨우 바닷가에다가 또 돗자리를 치면 그 동네에 또 파이팅 넘치는 형들이 있어요. 이 형들이 또 와가지고 아따 시방 여기서 어디서 돗자리를
6: 자리세 네. 자리세 받으러 왔나요?
5: 아따 여기 처음 오셔 막 이러고 와갖고 돈 받아갔다니까 또. 아,
6: 그리고 또 사진 예전에는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니까 사진 한 장 찍으면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그 나중에 찾아봐야지 사진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게 뭐 필름이라 그러죠?
6: 네.
5: 이게 24개짜리가 있고 36개.
6: 네.
5: 나중에 48방짜리가 나와가지고.
6: 맞아요.
5: 우와, 대박! 막 이러던 시절인데.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보면 나중에 막 눈 이렇게 이상하게 뜬 거 있잖아.
6: 그러니까.
5: 그런 사진들 나와가지고.
6: 또 아이들 있으면은 진짜. 아이들은 또 막 누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바닥에 모래만 찍힌 사진. 뭐 손가락만 나온 사진. 네. 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5: 추억이지,
6: 추억입니다.
5: 추억이야.
6: 네.
5: 그걸 또 이렇게 비닐 찍 뜯는 그 앨범 있어요. 거기다가 붙이고
6: 맞아요.
5: 밑에다가 글씨 쓰고
6: 그렇죠.
5: 1996년 대천 바닷가에서
6: 사진도 많지도 않았으니까 네, 휴가 사진 하나 나오면은 또 1년치 휴가 또 사진 나온 거죠. 그게.
5: 맞아요.
6: 네.
5: 그럼 몇 개 또 건지면 그냥 와 인생 사진 진짜 어? 인생 사진.
6: 네. 그 사진은 또 저 한 장만 갖고 있는 거니까요.
5: 아 재밌다. 여행 얘기.
6: 네, 휴가는 이렇게 비싼 곳을 가서 꼭 행복한 게 아니라 이런 추억이 많은 휴가가 정말 좋은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5: 자, 오랜만에 또 아니어 스피드 웨건이 들려주는 Can't Fight This Feeling. 이놈의 기분을 싸울 순 없잖아. 이게 뭔 얘기예요?

0: 우리 메시 팬들이 많으실 텐데 아직도 지금 2대0이고요. 30분 정도 경기 여기 남았는데 화이팅을 한번 네, 보내봅니다. 네. 자, 라스트 댄스가 될 텐데 정말로 메시가 잘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해드립니다.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되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번입니다.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앤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명품 칸 거죠. 얘네들에게는 정성껏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문의 전화는 929-845-0958번입니다.
0: 자, 휴가 계획들 저희가 주간 베스트로 지금 받고 있고요. 가장 좋았던 여행들. 예를 들면 또 웃긴 얘기 중에 그, 이거 손잡이 네. 이 얘기도 또 있겠네요. 여행 다니다가 그 시절 그런 얘기들도 보내주시면 또 유력한 우리 살림장만 네. 하실 수 있는 H마트 상품권 후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아도 되니까 재미나게 보내주시면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잘 편집을 해드려요. 저희가 또 방송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냥 뭐라요? 툭 던져주시면 네, 저희가
1: 휴가에 관련된 그 네,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습니다.
0: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재밌게 편집해서 방송도 나와서 우리 한인사회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살림도 장만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묶어더블로 찬스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주간베스트에 참여 부탁드릴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0: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0: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866-566-9191, 866-566-9191.
2: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3: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4: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우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우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5: 네, 지금 월드컵 축구 한참인데, 아, 우리 그 노래 나갈 때 제가, 방송에서 우리 영아 씨한테 그 아르헨티나 질지도 모를 것 같다고 걱정을 하셔서 아르헨티나가 그래도 이런 저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한 2, 3분 간격으로 골을 두 골을 넣을 수 있는 나라라는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방송에서는 안 했지만. 근데 정말로 4분 간격으로 두 골이 지금 들어가서 2-2가 됐습니다.
6: 야, 언제 그러셨어요, 근데? 저 그런 말 들은 기억 없는데요?
5: 자, 그 다음은 그래가지고요. 아니, 분명히 맞습니다.
6: 야, 정말. 그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저력 있는 팀은 이렇게 또 다르네요. 네.
5: 3분 간격으로도 두 골을 넣으시는 나라예요.
6: 설마, 설마 4분 간격으로 하고 안 믿었는데.
5: 4분 간격. 로메로가 한 골 넣었고, 메시가 두 번째 골을 넣어서 지금 2-2가 됐고요.
6: 대단하네요.
5: 이러면 이제 기세를 또 탄다 그러죠. 기세를 타서 이러면 또 아르헨티나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6: 모르네요. 정말 기사회생, 말 그대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5: 그러나! 이집트라고 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6: 그렇죠.
5: 이 또 파라오의 이 후예들이 또 한 골을 또 집어넣으면 이 기세가 또 역전돼요.
6: 야, 궁금한데요. 네,
5: 어떻게 될지.
6: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5: 저희가 5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뭐 방송
6: 끝나기까지는 결과가
5: 나올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은 이제 월드컵 방송이 아니라 한시의 음악다방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휴가 얘기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요즘은 가족 단위로 저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꿈은 있어요. 이 알비.
6: 아, 알비라고 맞아요.
5: 뒤에 자동차 뒤에 매달고 가는 거 있죠.
6: 맞아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알비 또 알비를 직접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글램핑처럼 미리 설치되어 있는 캠핑장에 가서 그걸 빌려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5: 글램핑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돌 위에서 제가 자는 게 네. 아무리 이 매트리스 좋은 걸 가져가도 난 그게 싫어.
6: 아, 그래서 요즘엔 글램핑
5: 야영하고 이런 것들이... 거 좋긴 하거든요. 네네네. 저도 좋긴 한데 그 분위기 좋잖아요. 네. 막 귀뚜라미 소리 나고 새벽에 아침에 텐트에서 나와가지고 먹는 그 커피는
6: 머리 까치집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참 그 공기 그 막 싱그러운 그 공기를 마시면서
5: 막 흐르면서.
6: 네 새소리 들으면서 또 커피 한잔 딱 하면 정말 또 기분 좋죠.
5: 커러라도 착 가서 네. 아침에 또 존 덴버 노래 착 들으면서.
6: 근데 뭐 예전에는 캠핑이 정말 직접 텐트 다 들고 나가야 됐지만 요즘에는 글램핑 시설이 워낙 잘 돼 있고 RV도 미리 다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서 네. 캠핑하기가 정말 쉬워졌습니다. 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RV가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그 안에 샤워 시설도 있고 네. 달고 다니면서
6: 그렇죠.
5: 편안하게 하다 보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저 그런 로망은 있어요.
6: 네.
5: RV 하나 사가지고 미국 한번 이렇게 돈을
6: 못 사시더라도 캠핑장 가서 빌리시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서 못 마음이 없어서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하지
5: 맞아요.
6: 마음이 없어서 못 하냐?
5: 맞아요.
6: 네, 맞아요.
5: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유급 휴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6: 그렇죠.
5: 캠핑 간 사이에도 계속 이렇게 월급이 나올 때 얼마나 즐거워요 여행이.
6: 맞아요. 아니 어떤 분들은 휴가 갔다 왔는데 의자가 없어졌더라 책상이 없어졌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슬픈 그런 휴가입니다. 그 사이에 레이오프 된 거죠. 요즘에
5: 아 책상이 없어졌다.
6: 네, 요즘에 정말 레이오프 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경제가 좀 경제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서 네 주위 분들 중에 한 분이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5: 네.
6: 네.
5: 그런 일이 있으셨죠?
6: 네, 책상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슬픈 휴가였다고. 네, 돌아보니 그 당시에 너무너무 즐거웠지만
5: 아, 너무한다.
6: 그러니까요.
5: 그래도 그렇지. 무슨 통보도 안 주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6: 그러니까요. 너무 잔인하죠.
5: 그런 회사는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잘 되셨어요.
6: 아,
5: 네, 오히려
6: 아니, 다녀봐야. 네, 요즘에는 이렇게 뭐
5: 2주
6: 통보 주고 이런 것도 사치예요. 그 전날 줘도 다행이고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그 네. 자리에서 바로 통보받고 자신의 컴퓨터도 액세스 못하고 바로 나와야 되는 경우도
5: 여러분
6: 많습니다.
5: 이게 미국에는 네. 저도 알아보니까 그게 맞긴 맞대요.
6: 네.
5: 미국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6: 네. 아, 정없죠. 너무 정없죠.
5: 네, 네. 한국인의 어떤 그런 마음 정서상 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6: 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로 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자신의 계좌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너무 빼낼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다 차단을 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컴퓨터도 한번 접속 못하고 바로 나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5: 아, 네. IT 같은 경우에는 이해는 조금 되네요.
6: 그렇죠.
5: 얘기를 들어보니까.
6: 네.
5: 자,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여행 얘기 나오고 유림은 또 열심히 돌려갖고 내리다 보니까 한 시간이 다 지났어요. 자, 목요일까지는 주간베스트 특집에
6: 네.
5: 준비하셔서 사연 툭툭 던져주시면
6: 네.
5: 저희가 아주 예쁘고 재미나게 잘 만들어서 또 금요일날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여행 분위기 만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휴가 얘기하고 먹는 거 얘기는 언제 해도 재밌습니다.
5: 재밌죠. 자, 먼저 남은 하루 또 멀리컵과 함께 또 저희 캐러디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시 주말이 진짜 호흡으로 다가오는 네, 수요일 오후 1시 다시 찾아뵐게요. 내일도 많이 와주세요. 이성훈이었습니다.
6: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도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3: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2026년 7월 7일 화요일, 럭키 세븐이 두 번이나 겹쳐서인지 오늘 왠지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설렘이 있습니다. 자, 이건 뉴욕 뉴저지는 비가 살짝 내려서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여름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아서 마음마저 여유로워지고요. 반면에 고국사 가족들은 지금 길고 긴 장마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 뒤에 또 침통 더위가 기다린다고 하는데 같은 하늘 아래 여름이 참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는 생각도 들죠. 어디에 계시든 다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만 예쁜 게 아니더라고요. 절기로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소서이고요. 전 세계가 달콤해지는 세계 초콜릿의 날, 그리고 평화와 사랑의 날이기도 합니다. 뜨거운 더위의 시작점에서 달콤함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시의 비타민은요, 아주 달콤하고 시원하게 채워드려보려고 합니다. 무더위도 걱정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오후가 초콜릿 한 조각처럼 달콤해지기를 바라면서 김전의 두시의 비타민 출발합니다.

마음을 도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도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도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이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소리 질러! 지금 아르헨티나 경기 보시면서 역전하는 골에 소리 지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혼자 듣기 아까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 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 누르시고요. 거기 커서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옆에다가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D-I-O-U-S. K-Radio 카카오톡 채널 창이 뜨면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 하고 검색을 하시면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오기 직전에 저희도 보고 있었어요. 2대0이었잖아요. 아, 완전 지금 3대2가 된 거예요? 어마무시하네요. 자자자. 뭐요? 오늘 7월 7일은 세계 초콜릿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쁜 날, 그렇게 예쁜 또 기념일이 숨어 있었네요. 왜 하필 7월 7일일까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건 16세기 중반 카카오가 유럽에 소개된 시기를 기념하면서 시작됐다는 설입니다. 자, 처음에는 쌉싸래한 음료였던 카카오가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우리가 좋아하는 달콤한 초콜릿으로 변신한 거죠. 원래는 귀한 음료였던 카카오가 이제는 기분이 울적할 때 또 힘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물이 됐죠. 초콜릿만큼이나 달콤한 의미를 가진 날이 하나 더 있더랍니다. 바로 평화의 날인데요. 비틀즈의 드러머 링고 스타가 생일마다 Peace and Love를 외치면서 전 세계에게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저희 직원들 우와 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생각해보면 초콜릿도 그렇잖아요. 혼자 먹는 것도 좋지만 하나 드실래요? 하고 건네는 순간 더 달콤함이 배가 됩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초콜릿 한 조각처럼 끈한 말 한마디도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와,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도 이 초콜릿 한 조각씩 주고 싶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가장 달콤한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후도 당 충전, 기분 충전, 그리고 마음까지 충전하는 시간. 김전의 2시의 비타민 오늘도 달콤함으로 함께 달려볼게요.

축구 경기도 참 신나는 게임이지만 경기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3자 시선으로 봐도 참 재밌더라고요.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오후 2시 비타민. 오늘도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SR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SR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요.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150플레이스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자, 우리 매일매일 아주 애청해 주시고 있는 저희 애청자분께서 나훈아 씨의 꽃당신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올게요.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백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지금 시각이 2시 20분 37초를 지나고 있어요. 자, 이맘때 되면은 슬슬 집중력도 좀 흐릿해지고 당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초콜릿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 달콤한 초콜릿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자, 제가 찾아보니까요.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명성황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종 시절 러시아 공관 부인이 이 외교적 선물로 양과자를 바쳤는데 양과자 되게 오랜만에 듣는 말이죠. 초콜릿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서양에서 온 이 신비로운 꿈의 과자라고 표현을 했대요. 이후에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군 유입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또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최초의 진짜 국산 초콜릿은 1967년 해태제과가 출시한 나 하나 초콜릿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거나 드셔보신 분들 계실까요? 나 하나 초콜릿, 나 하나 먹고 너도 하나 먹고. 그 전까지는 초콜릿 맛을 낸 캐러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진짜 초콜릿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967년 해태제과 나 하나 초콜릿이었군요. 그 시절엔 아주 귀한 사치품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간식이 되었죠. 이왕 먹는 거 조금 더 건강하게 즐기는 팁을 드리자면 그 뒷면 성분표에서 식물성 유지 대신에 코코아 버터라는 글자만 확인하셔도 진짜 몸에 좋은 초콜릿을 고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이 오히려 뇌를 깨우고요. 또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훌륭한 건강식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 정도는 저희가 가려서 먹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0: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분이 별로였는데 김 전 DJ님의 상큼한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머나 정말요? 기분 좋아지는 방송 2시에 뵙다면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맞아요. 날이 조금 꾸물꾸물하긴 하죠. 비가 들어왔나 봐요. 자, 건강하게 초콜릿을 먹는 다섯 가지 방법. 오늘도 AI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AI야, 너 아는 거 참 많잖냐. 정확한 팩트로다가 팩트 체크하면서 초콜릿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알려줘 하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야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건강하게 초콜릿을 먹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요. 카카오 함량 70% 이상을 선택하세요. 카카오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성분이 폴리페놀 성분이 많고 설탕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서 30g 정도면 충분한데 요것이 어느 정도냐, 한 2, 3, 4 정도의 조각을 말하고요. 건강 효과를 기대한다면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한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우 맞아요.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죠. 문제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요, 식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을 더 빠르게 오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즐기면 혈당 변동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늦은 밤보다는 낮에 드세요 했어요. 그 카카오에는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도 저녁 늦게 먹으면 잠을 설칠 수 있겠죠. 아, 똑똑하네요. 뭐 문제는 늘 그래요. 다 아는데 이게 잘 어려워요. 아, 그리고요, 사람에게는 참 좋은 음식이지만 간식이지만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이면 안 됩니다. 뭐 그 정도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또 한국의 24절기 중에서 11번째 절기인 소서라더라고요. 소서. 이름만 들으면 작은 더위라길래 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과학적인 팩트로 보면 태양의 환경이 105도에 딱 위치하는 시기. 우리나라 기후상 본격적인 장마랑 찜통 더위가 제대로 시작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조금 시점이 늦었는데 이거를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에 기상청 사람들인가 하는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때 또 기상청의 그 기후가 그 일기 예보가 많이 틀려가지고 그분들 좀 많이 속상해하고 힘든 시기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참 재밌는 드라마인데 제가 굉장히 아껴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여러분도 한번 여유가 되시면은 보시기를 추천드려볼게요. 자, 아마 오늘 출근길이 좀 눅눅하고 차를 탔는데 뭔가 차 안에서 쾌쾌한 냄새도 나고 그러셨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 벌써 지친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 지치는 시기를 아주 영리하게 보내셨다는 거죠. 이때 꼭 챙겨 먹던 별미가 바로 햇밀이었는데요. 가을에 심어서 이맘때 수확하는 밀이 그 고유의 풍미도 제일 좋고 또 영양도 꽉 차 있어서 시원한 콩국수나 또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면역력을 챙겼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력 회복의 최고라는 제철 민어, 민어까지 곁들였다고 하니까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점심 메뉴 뭐 민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원한 콩국수나 따끈한 수제비 한 그릇으로 셀프 보양해 보시는 거 어떨까 또 추천드려봅니다. 사실 이때 농사로 치면 모내기를 끝내야 하는 마지막 맞이 노선이라 소서 모는 지나가는 행인도 부른다 할 정도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총력전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치열한 와중에도 선조들이 숨을 돌리던 아주 낭만적인 방식이 있었죠. 바로 솔개 그늘이라는 건데요. 하늘 높이 날아가는 솔개의 그림자만큼 정말 작고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그늘인데 농부들은 그 짧은 그늘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서 실바람 한 자락에 땀을 식히면서 고단함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또 매일 바쁘게 쏟아지는 일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랑도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늘 앞으로 가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긴 하잖아요. 하지만 맹렬한 더위 속에서도 찰나의 솔개 그늘을 찾아내서 쉬어가던 선조들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거창한 휴가보다는 지금 당장 한숨 고를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그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라디오 시간 그리고 지금 보내시는 이 순간이 쉴 새 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하루에 잠시 땀을 식혀줄 수 있는 시원한 솔개 그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르가닉 원이 6월 1일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 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까지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 등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 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밥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렘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4: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7월 7일 세계 초콜릿의 날 함께하고 계신 두시의 비타민입니다. 이 가끔 초콜릿이나 코코아 같은 거 흰 티셔츠로 쏟으면 어머나 그날 하루 정말 엉망된 기분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뜨거운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요. 오히려 찬물로 얼룩 뒷면을 충분히 헹궈주시고요. 뜨거운 물이 이렇게 우유 단백질을 굳게 만들어서 얼룩이 더 빼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찬물로 충분히 헹궈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방세제나 액체세제를 얼룩 부위에 살짝 바르고 5분 10분 정도 두었다가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서 세탁을 하면 대부분은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하네요. 주방세제는 초콜릿 속 지방 성분을 분해하는데 특히 효과적이죠. 만약에 얼룩이 이미 말라버렸다면 그때는 미지근한 물로 미지근한 물이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 불린 뒤에 세제를 사용하면 훨씬 잘 빠진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팁 하나, 얼룩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확인하기 전에는 건조기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이 열을 받으면 남아있던 얼룩이 이 섬유에 완전히 고착되어 버려서 다시는 지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하면요, 뜨거운 물 말고 찬물, 그리고 주방세제, 그리고 건조기는 마지막까지 참기. 완전히 얼룩이 빠졌다고 확인되면 그때 건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건조기에. 자,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 항낭낭 귀요미님, 기분 전환하는데 이 곡이 최고인 것 같아요. 볼빨간 사춘기 여행 신청요 해주셨어요.

7월 7일 세계 초콜릿의 날 함께한 2시의 비타민. 아, 초콜릿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은 아니지만요. 한 하루 속에서 잠시 웃을 수 있는 작은 쉼표가 되어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퇴근길이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든 혹시 초콜릿 한 조각이 생각난다면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가끔은 그런 달콤한 여유도 우리를 다시 웃게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 내일도 여러분의 하루에 기분 좋은 비타민이 되어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2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행복은요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달콤한 하루 보내세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호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뭘까요? 역시 외모라고 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론 외모 중요합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외모는 그저 얼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매도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외모에 대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외모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0: 태양의 눈, 코, 입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나 몸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 냄새, 아니면 세세한 동작, 뭐 애티튜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외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소리나 냄새 관리하라고. 실제로 식사할 때 유난히 이 쩝쩝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쑤시개 사용하실 때도 막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또 묘하게 냄새 나시는 분들. 또 그렇다고 너무 향수 진하게 뿌려서 눈살 찌푸려질 때. 에이, 그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분들 좋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총체적인 오감이 다 결국은 외모라고 할 수 있는데 오감이 다 포함된 외모가 호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당합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여성분인데 어머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방정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확 깨죠. 아니면 또 너무 얼굴이 이렇게 좀 괴팍하고 좀 뭔가 어디가 모르게 정이 안 가게 생긴 남성분인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목소리가 근사하면 예,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초래한 모습이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은은한 향이 나서 또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래서 외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잘생기고 안생기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력으로 가는 차원이라기보다 비호감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호감으로 가는 것만 안 해도 우린 충분히 반 이상은 호감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호감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여름철엔 땀도 많이 나고 자칫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쾌쾌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들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6: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6: 마지막 딱 한 모금만.
8: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남동부 사모라 친치페주에서 폭우와 돌발 홍수로 사망자가 9명까지 늘어났고 실종자도 역시 9명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지난주 3일부터 폭우로 인한 사모라강의 범람으로 사모라주 칸차마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수많은 주택들과 기반시설이 흙탕물 속에 쓸려나갔으며 일대가 진흙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비조사에 따르면 부상자가 38명, 피해 가구가 74가구, 또 피난민이 48가구가 발생을 했고요. 수해를 입은 주택도 50채가 되며 교량 한 곳과 23개의 사유지가 홍수로 파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색과 구조작업에는 15개 정부기관과 187명의 인력, 71개 기계류와 특수장비 등이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당국은 임시 대피소가 문을 열어 10가족이 입주를 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와 피해가 늘고 있으며 각종 피해 집계는 여전히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당국은 밝혔는데요. 심지어 주지사도 이번 수해에 실종자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난닝시에서 집중호우와 홍수로 최소 2명이 숨지고 5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SNS를 중심으로 저수지 붕괴설이 확산을 했지만 당국은 현재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 앞서 이날 SNS에는 저수지 제방 일부가 무너져 거센 물이 쏟아지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류량 저수지 붕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응급관리국은 저수지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시설 일부가 손상이 돼 긴급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붕괴설을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 하류에 여러 마을과 읍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를 하면서 복구를 위해 약 1억 위안, 한화로 약 225억 원의 중앙 예산을 긴급 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도로와 수리시설, 학교, 병원 등 공공인프라의 응급 복구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일명 몬순, 우기 시기로 접어들면서 폭우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몬순이 시작이 된 인도에서는 폭우 피해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난 3일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13명이 폭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당국은 폭우 피해 지역 각급 학교와 대학에 수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직장인들의 경우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으며 여행은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앞으로도 뭄바이와 주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이 된다며 적색 경고를 발령했는데요. 인구 2천만여 명인 뭄바이는 보통 6월부터 3월간 이어지는 몬순 동안 폭우 피해가 잦은 편입니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는 뭄바이가 몬순 도래 지연으로 심한 가뭄에 시달린 지 수주 만에 발생한 것인데 몬순 시기가 같은 인접국 방글라데시에서도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난민촌은 많은 가옥도 산사태로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난민촌에는 미얀마에서 당국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이슬람교도 100만여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들 난민의 대부분은 대나무 등을 이용해 언덕에 지은 임시 가옥에 살고 있어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고온과 관련된 사망 추정치가 1,029명에 달하는데 이어서 7월 초에도 고온 관련 사망자가 150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당국이 올여름 두 번째 폭염으로 규정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DMB 지역도 그동안 너무 가물어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소나기가 와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어제 늦은 저녁에는요 천둥 번개 소리가 너무 커서 살짝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늘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뭔가 한바탕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리네요.
현재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지난 주말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진 기온입니다.

내일 수요일은 흐리다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소나기 및 뇌우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습도는 오늘과 비슷하며 바람은 북동풍으로 잔잔하겠습니다. 80%의 높은 습도,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가 주를 이루겠고요. 하루 종일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주중에는 비가 올 확률이 약간 낮아져 야외 활동에 더 유리할 수 있으나 높은 습도가 지속이 되고 이동 속도가 느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또한 흐리다가 부분적으로 맑아지겠으나 역시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역시 잔잔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고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최고 기온이 9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여름철 날씨 패턴으로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뇌우가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소나기와 함께 번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역시 산발적인 소나기,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고요.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서풍으로 부는 따뜻한 바람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겠습니다.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에 늦은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 예상되고요. 7월에 흔히 볼 수 있는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지만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수하실 냉방장치 있다면 이번 주가 적기이니 미리미리 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런가요 저런가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하는 이 시간 오늘은 윤한기의 노래하는 곳에입니다. 이 곡은 미국의 가수 겸 배우인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1940년에서 50년대 당시에 많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수 중에서도 제일 많은 인기를 아니 미국 음악계 자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수 중 하나였던 바로 페리 코모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생일 6일을 앞두고 89세 9수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는데요. 페리 코모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33년 그가 고향을 떠나면서 밴드와 투어를 시작하면서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큰 기회는 1936년 트럼본 연주자 테드 윔스의 밴드에 들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 년 후 밴드가 해체가 되면서 그는 밴드를 떠났고 그 다음에 RCA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후 연속으로 노래가 히트됩니다. 특히 1945년 쇼팽의 곡을 샘플링한 곡 Till the End of Love로 미국 차트의 정상을 석권하게 됐고 또 40대 후반에 또 다른 곡으로 미국 차트에서 대성공을 이루며 수많은 곡들을 히트시킵니다. 정기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네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50년대에는 그야말로 그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 뛰어난 유머 감각이 가미된 편안하고 안정된 노래 스타일은 새로운 생활 환경에 대한 이상을 증명했고 당시 모든 TV 프로그램에서는 페리 코모 모시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73년 환갑을 훌쩍 넘긴 그는 또 한 번 노익장을 과시하게 되는데 싱어송라이터인 돈 맥클린이 1971년에 작사 작곡하고 그가 직접 부르기도 했던 And I Love You So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약 4개월간 히트 차트 상위에 랭크되며 빌보드 핫 100위에서도 29위, 이지 리스닝 차트에서는 1위에 오르는 등 영국에서는 무려 9개월간이나 히트 차트에 계속 머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곡은 I Believe in Music은 사실 미국 본토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윤한기가 노래하는 곳에라는 곡으로 개사를 해서 크게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윤한기의 노래하는 곳에의 원곡 페리 코모의 I Believe in Music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한 동생 윤복희 그늘에 가려진 윤한기. 사실 한 시대를 풍미한 대한민국 1세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그는 1959년 대한민국의 최초의 락밴드라고 할 수 있는 키보이스로 데뷔를 해 이후 장밋빛 스카프,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어떡하라고 등 여러 히트곡을 남긴 후 1986년에 발표한 웰컴 투 코리아를 마지막으로 음악 활동을 중단합니다. 국내 원맨쇼의 창시자로 북일북일쇼를 통해 4,50년대 악극단 무대를 주름잡은 희극인 아버지 윤북일과 유명 무용가인 성경자 사이에서 태어난 윤한기. 노랑극단을 이끌고 전국 각지를 떠도는 부모와 떨어져서 서울 청계천 거지촌에서 생활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먹고 살기 위해 작곡가 김희갑 씨를 찾아가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던 윤한기에게 김희갑 씨는 드럼과 노래를 가르쳤고 1959년부터 미팔군 쇼 무대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윤한기는 미팔군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하며 접했던 수많은 음악 장르를 자신만의 어법으로 흡수한 후 이미 10대에 팝이면 팝, 재즈, 스윙, 락앤롤, 소울, R&B를 거쳐서 트로트까지 섭렵을 하게 됩니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팝으로 녹여낸 세련되면서도 구수한 향기가 있는 그의 노래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1977년 연말 가요대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폐결핵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도 됐는데,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가요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직자로 보낸 30년 동안 단 하루도 음악을 떠나 산 적이 없다는 그는 얼마 전에 고단한 삶에 용기를 불어넣고 싶다며 새해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윤한기의 많은 히트곡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은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노래를 선사하는 윤한기의 노래, 명실상부한 한국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윤한기의 노래하는 곳에 들어보시겠습니다.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장기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수천 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진 소고기 가격은 12%, 체리 가격은 50% 인하하며 코카콜라 24캔 묶음 가격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낮춘 9달러 97센트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 장난감,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도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의 가격 인하 발표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월마트가 크고 과감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 다른 소매 업체들도 이 애국적인 기업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를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마트는 오랫동안 저가 정책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왔지만 최근에는 생활 물가 부담이 미국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월마트는 관세 인하와 휘발유 가격 안정 등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대책과도 맞물려 있는데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다진 소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 올라 최근 1년간 미국 식품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품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주에도 중소 육가공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 도축 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지난 5월에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 소고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획을 보류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요. 이 축산업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니 팽이잖요. 그려서 5억 달러나 지원한다고 했구먼. 그럼 그렇지. 중국에서 독사에 물린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입으로 독을 빨아낸 아내가 오히려 독에 중독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원난성 마을에 농사일을 하던 한 남성이 코브라에 손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의 손이 심하게 부었고 어지럼증과 전신 쇠약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성의 상태를 본 아내는 TV에서 본 응급처치 장면을 떠올려 곧바로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 독을 제거하려 했고 이후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아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입과 혀, 얼굴,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해 다음 날까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가족들이 아내도 독에 노출됐다고 판단을 해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부부 모두 현지 서식하는 코브라 독에 중독된 것으로 진단을 했으며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고 현재는 호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의료진은 뱀에 물렸을 때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행동은 잘못된 응급처치라고 경고를 하면서 사람의 입안 점막에는 모세혈관이 많아 독이 점막과 접촉할 시 구조자의 혈류로 빠르게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또 뱀에 물린 상처는 바늘구멍만큼 작아 독이 이미 피부 아래 조직이나 혈관으로 빠르게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입으로 빨아내는 방식으로는 독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뱀에 물렸을 때에는 환자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고 뱀의 특징을 기억을 하거나 안전거리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 의료진에게 보여주면 적절한 항독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네요. 아이고 왜 아예 먹어버리지? 솔직히 우리 입안에 균이 얼마나 많은디 겁도 없이 그것을 입으로 빨아내. 아이고 이니는 남편이 얼마나 좋으면
1: 폭까지 빨아낼까. 이 참 희한한 예편네네. 보기 드문 여자요. 이
0: 바나나 보트를 타던 40대가 목에 충격을 받은 후 하지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본국의 황당한 소식입니다. 경기 가평의 한 수상 레저 시설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하지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날 남성은 바나나 보트를 타던 중 충격을 받아 목이 한 차례 뒤로 꺾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고 후 하지 마비 증세와 함께 팔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이 돼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상 레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를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이 바나나 보트 이것이 아직까지 있네. 이 아이고 처음에 나왔을 땐 진짜 재밌었슈. 아이 근데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디 아이고 갔다가 단 보트 타다 날라가 죽겄더라고요. 이니도 재미 보려다 황천길 갈 뻔이었네. 이 조심하소.
0: 과테말라에서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19살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55세 남성을 존속 살해 및 여성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하는데 용의자 신병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과테말라 에스쿠인틀라 지방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경찰은 불법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남자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해 현장을 확인하다가 심각한 불법 수술 부작용으로 위중한 상태인 여성과 신생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산모와 신생아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두 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며 병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워낙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해 예후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상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병원으로 보낸 경찰은 산모의 아버지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위, 칼, 알코올, 솜, 손톱깎이 등 남자가 제왕절개 수술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료용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도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수술용 메스와 비슷한 모양의 칼도 있었지만 의료용품은 아니었다며 대담하게도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용해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딸의 산통이 시작된 후 즉흥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한 것으로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려던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자 아버지가 가위 등 도구들을 모아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술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정황을 입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남자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로 경찰이 남자에게 존속 살해 및 여성 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수사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 즉 딸과 손자의 생명이 걸린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이라며 살인 미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남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로서 딸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일각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국가적으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임신 후 출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1: 이 그러고 보면 말이오 나라도 못해 먹겠네. 이것저것 해줘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생리대 없어서 생리대도 대줘야 하고 애 낳기 힘든 사람 위해 제왕절개 수술도 대줘야 하고 이 지들이 좋아서 임신할 때는 원죄고 대책 없이 이 응? 마무리는 날아보고 해달라 그러고 말이오. 못 먹고 못 있는 사람들 위해 음식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아이고 이러다 나라 거덜나갔어.
0: 태국 북동부에서 지난 2일 11살 소년이 부모의 차량인 픽업 트럭을 몰고 운전을 하다가 순례길에 나선 승려들 행렬을 덮쳐 10명이 사망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입니다. 수도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무크다한주에서 온 총 35명의 승려들이 순례 중이었는데 5명의 승려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다른 3명은 병원에서 사망을 했으며 14명이 이번에 치료받고 있는데 이 중 4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승려들은 사고 약 30분 전까지 260km의 순례 여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지 구조단체가 공개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승려들이 도로변에서 한 줄로 걷던 중 픽업 트럭이 이들을 덮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현지 경찰은 소년이 현재 구금 중이며 주 아동보호경찰관이 도착을 하면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1: 아니 사고 난 지가 언젠디 아적가정 뭐하고 자빠졌디야. 아이고 그러고 본 게 애가 11살이면 아 이거 촉법 아니여 촉법. 아이고 예전엔 나이 많은 것이 유세였는디 요샌 나이 적은 게 유세네 유세요.
0: 칠레 정부가 방탄소년단 BTS 콘서트 개최를 경기장 사용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가운데 현지 팬덤 아미가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약 600명의 아미가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플라자 이탈리아에 모였는데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이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의상을 입고 보라색 풍선과 깃발을 들면서 알라메다 거리를 지나 대통령궁인 라모데나 궁까지 평화롭게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참가자는 행사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티켓값을 지불했다며 공연사의 공식 입장 발표가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고 다른 참가자는 팬인 우리에게도 칠레를 찾을 BTS에게도 무례한 일이라며 칠레는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대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칠레 체육부 산하 국립스포츠연구는 오는 10월 14일과 16일, 17일에 예정이 된 BTS의 산티아고 국립경기장 공연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기술평가 결과 360도 중앙무대 설치 등이 경기장 잔디를 손상할 것으로 판단을 했으며 설치 철거에 약 9일이 걸리는 등 복구가 지연이 되면 주요 스포츠 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 티켓이 이미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칠레 체육부 장관은 현지 공연 기획사가 공식 승인 없이 티켓을 판매했다고 해명했으며 우리는 국립경기장이 대규모 행사나 문화행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칠레 현지 공연 기획사는 장소 변경이나 일정 조정 계획, 이미 판매된 티켓 처리 방침 등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고 아미들은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칠레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는 수도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비냐 델마르와 푸에로 토먼트 등에서도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BTS를 국립경기장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대안 마련과 공연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칠레 정부는 이날 국립경기장 공연 개최를 허용을 하되 현지 공연 기획사는 무대 하중 구조, 잔디 보호 시스템, 행사 운영 계획 등 네 가지 세부 기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연 기획사가 사전 승인 없이 티켓을 판매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네요.
1: BTS 대단하시네. 이 대단요. 이 온 나라가 들썩여. 이
2: 불타오르네.

0: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대방의 한마디에 내 기분 오락가락. 그렇기에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마디 한마디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 말뿐만이 아닙니다. 날씨 갖고도 기분이 좌지우지 많이 되죠. 예, 오늘 세미엘님께서 일찌감치 카톡 보내주셨는데요.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나 음악을 듣다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인트로 부분만 들어도 벌써부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오랜만에 좀 긴 곡입니다.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처럼 틀어드리기가 좀 그래요. 예, 길어서. 자, 이번에는 우리 미셸님께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 요새 입맛이 땡기네요. 예, 그러시면서 살을 좀 빼셔야 된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송은경 씨 살 뺐다 그러는데 어떻게 빼셨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여자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저는 술을 좀 좋아한 편이었어요. 애주가였죠. 거의 뭐 하루도 안 거르고 거의 매일 마셨던 것 같은데, 특히 와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그냥 끊었어요. 이 술을 끊으니까 자연적으로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되고, 또 술이 칼로리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뭐 특별히 운동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간간이 레몬, 그 디톡스 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레몬물 좀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물도 좀 많이 마셨고, 그리고 저녁 때는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좀 줄였죠. 자연적으로 위도 좀 줄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라면 한 개는 거뜬히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라면 한 개가 버거워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살을 좀 많이 뺐습니다. 한 20파운드 뺀 것 같아요. 심지어 몰라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드셔야 돼요. 먹는 거에는 운동도 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드시는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5시나 최소한 6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걸로.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겠는데요. 자, 신청해 주신 곡 박현빈의 샤방샤방. 샤방샤방 패시고 싶으세요. 자, 이 음악 나올 때 좀 가볍게 운동하는 식으로 좀 움직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회개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축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긍정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며 나의 기쁨이 가족의 평안이고 이웃의 축복임을 마음에 품고 미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미움이 없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안 돼야. 예. 어떤 98세, 100세가 다 되신 할아버지가 나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모든 거를 통달하셨나 보다. 참 그 비결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다 죽었어. 그래서 미워할 놈이 없어. 그러더랍니다. 네, 같이 듣고 싶으신 곡 정원의 미워하지 않으리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버려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토마스 칼라일의 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골든님 10cm의 일말의 가능성 신청해 주셨어요. 날씨는 흐리지만 더위가 조금은 가신 듯한 기분이 들어 좋은 느낌입니다. 연휴의 기분에서 벗어나 새롭게 힘을 내실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6: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9: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영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나훈아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신청곡만 넣고 갑니다 하셨어요. 남자의 인생.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도 노래만 신청해 주신 분이신데요. 우리 척께서 신청해 주신 곡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는 제가 알기로는 전영의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모의 노래로 어디쯤 가고 있을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있네요. 김건모입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바로 내일이 정답자 발표 날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라라랜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역시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위주로 해서 이번에는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수와 노래 제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글쎄 정답이 뭘까? 잘 생각해보세요. 자, 첫 번째 들으시는 곡은 갓세븐이 부릅니다.

베이비 몬스터는 걸그룹이죠. 자, 들으시는 곡은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다섯 번째 곡은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곡입니다. BTS의 Fake Love.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다 아이돌 그룹이에요. 여기서 정답은 아이돌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GOT7의 딱 좋아, 그 다음에 NCT DREAM의 Chewing Gum, 그리고 Baby Monster의 춤, 또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마지막 곡 BTS의 Fake Love. 이 다섯 곡, 다섯 가수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 베이비 몬스터의 곡 들려드립니다. 좀 전에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뽀들현도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정답을 보내주시질 않았어요. 제가 오직하면 또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까? 다국적 걸그룹이죠. 한국은 3명, 일본 2명, 태국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가슴에 팍 와닿는 글을 보내주신 우리 제니님. 좋은 말 100번을 듣더라도 나쁜 말 한 번에 기분이 상하곤 한다. 누군가의 좋은 말을 해주려 노력하기보단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아자아자 하시면서 화사의 굿굿바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라사의 Good Goodbye 들려드렸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진성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안동역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0: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4: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상 소설을 지납니다. 작은 더위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만 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이웃을 돌아보며 이 지구를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은 나의 몸이 상하여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거룩하게 하소서 박상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로 행복한 이들은 말씀을 행하는 기쁨 속에서 또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은 평생 동안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의 워킹 프레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이한숙의 찬양이고요. 주의 말씀 듣고서 김성수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남궁님께서 신청하신 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최인혁과 주리의 찬양으로 2부 첫 곡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강성식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합니다.

한국 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7일 화요일 가정예배서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시편 47편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며 영광의 보좌에 임하십니다. 그를 옹위하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즐거이 외치며 찬양과 나팔 소리로 그를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경험하고 깨달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팔을 울림은 커다란 특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삶을 영위하며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또한 천군 천사와 동일하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존귀와 거룩하심이 흘러나와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과 나팔 소리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를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일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분 자체를 인정하고 높이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작은 일과 감정 속에서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과 사랑을 되새길 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염려 또한 작아질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소망교회 시온성가대 찬양이었고요. 이종미의 음성으로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서울 바합창단의 곡으로 오랫동안 고대하던 177장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와라님, 새벽부터 잡음들이 고요한 세상을 시기하나 봅니다. 경적 소리, 사람들의 소리, 찬양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새벽에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와라님은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렇게 최고의 선택을 하신 분들이시죠. 꽃비님 잘 오셨어요. 처음 오셨는데요. 명희하나님 안녕하세요. 글 올려주셨고요. 반디김님께서도 처음 글 올려주셨는데요. 평생 처음으로 방송에 가입하셨다고요. 방송은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수고하시는 명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그리고 정말 좋은 선택을 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함께하는 일일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라미님께서는 남편이 다친 기억도 없는데 허리가 불편해서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많이 했지만 정확한 진단명을 모르고 오셨다고요. 물리치료를 하고 오셨는데 물리치료만으로도 잘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만 하셨겠죠. 얼른 괜찮아지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이미님, 이번 달에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과 여건이 은혜 가운데 잘 어울려서 진행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삼바남자님께서는 사진과 함께 글을 주셨는데요. 사진은 아마존 원주민 선교를 위해 가는 시간만 2박 3일 배에서 생활하는 현장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광활한 아마존 강의 모습. 바로 멀리 브라질에서 아마존 원주민 선교 중인 따님의 이야기입니다. 긴 여정 항상 함께 하셔서 많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서 신청하신 곡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보내드릴게요. 조찬미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유해피봄님께서는 새로운 직장을 구하셨군요. 새벽 예배와 새로운 직장일 시작.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잘 적응하길 간구합니다 하셨어요. 크록스의 주님 날 보고 웃으시네 청해 주신 곡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삼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우리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실까요?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던 뉴욕 리디머 철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시죠. 우리 1세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을 보통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영어를 사용하는 2세 자녀들은 이분의 설교를 아마 안 들은 젊은이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0세가 되던 2020년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팬데믹까지 덮쳤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저 목사님을 그 육체를 병원 침대에 아주 냉정하게 묶어놓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온갖 항암치료, 소위 키모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젊은 제자들에게 강단을 다 넘겨주고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분의 왕성한 사역도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육체적인 매임 속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투병 기간 동안에 두 권의 책을 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관하여 On Death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부활을 입다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인데 원래 제목은 Hope in Times of Fear, 두려운 날에 우리가 갖게 되는 희망, 이제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두 권의 책은요, 우리말로도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건강할 때 외쳤던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던 그 무신론자들 혹은 회의론자들이 저 책을 읽으면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기독 지성인의 그 평안한 마음과 그리고 부활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확신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3년 뒤인 2023년 73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죠. 그런데 그 3년 동안 비록 몸은 병상에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지만 거기서 전한 메시지들은 전 세계,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이 매임은 복음의 퇴보를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감옥일까요? 빌립보 감옥이 아니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철저한 매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제는 사역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이 바울이 보내온 편지의 내용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인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매여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이 묶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결코 실패도 아니고 중단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진전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는 기회라고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이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원래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유럽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배 처소가 뚜렷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그 주인이 영업방해죄로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매를 엄청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몸은 지금 멍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막 그렇게 따지고 싶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밤중쯤 되어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아마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연거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망자가 얼만큼인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정말 비참한 상태인데 우리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북쪽에 그 마라카이보, 카라카스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에 산크리스토발까지 7개 도시를 우리가 축구 선교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었던 그런 땅인데, 자, 지금 지진 얘기하다가는 또 시간 다 가니까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났는지 그 쇠로 된 창고가 다 부러지고 육중한 감옥 문의 열쇠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때 다른 죄수들은 때는 이때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가 주여 우리를 이곳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게 아니었거든요. 겨우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이 아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더라면 자기의 목숨이 이제 대신 치러져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 덕분에 자기가 서바이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간수의 집에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지만 그게 결코 실패도 아니고 복음이 중단되거나 막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과 또 간수, 엘리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의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 시선을 우리에게로 한번 잠깐 돌려보십시다. 우리도 살다 보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물론 자유로운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도 이 매이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으로. 저에게도 미국 온 지 몇 년 안 돼서 그런 순간이 찾아왔었어요. 그냥 피검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 닥터 석창호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부목사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던 때인데, 오늘도 할 일이 이만큼 많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뭐 피곤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혹시 피가 남의 피랑 바뀐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내 피였어요. 그래도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닥터 석 집사님이 당시 담임이셨던 김남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강제로 한 달을 쉬어야만 했어요. 교회에 나와야 있어야 할 사람이 백팩 하나 메고,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던 책을 몇 권 넣고, 그 당시에는 동네에 여기저기 반즈앤노블 서점이 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뭐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나 지금 교회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야, 일종의 저에게는 그게 한 달 동안의 매임이었어요. 묶임이었어요. 내가 원해서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원치 않은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매여 보니까 그 묶여있는, 매여있는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든 간에 그 묶여있는 사람의 그 어색함, 황당함,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저에게만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더 크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을 아마 이민 생활 초기부터 오늘까지 오시면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보통 사람들은 아주 의심과 그리고 그 혼란에 사로잡힙니다. 왜 나를 이 광야에 홀로 두시는지요. 그런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그 크리스찬 노래의 노랫말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 좁은 곳에 이렇게 처박아 두십니까? 왜 나를 이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왜 또 재활센터에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합니까? 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이렇게 방구석에 묶여 있어야만 합니까? 원망과 그리고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만 건질 수 있는 묻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전략적으로 그곳에 배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방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방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깔려 두는 거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여러분을 그곳에 그냥 뒹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뭔가 고차원적인 히든 커리큘럼, 우리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는 그런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자유롭고 막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회짓고 다니고 그럴 때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내가 약해진 그 자리, 내가 매여있는 그 병상, 내가 묶여있는 그 고난의 현장,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혼에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일상적으로 How are you? How is everything?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물건 맡기면 또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끝낸 다음에 이분은 그 다음 대화를 이렇게 한대요. 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가게를 다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손님에게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손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타종교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손님들은 대부분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라도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예, 실은 요즘 제 아내가 아파요. 저희 집은 자녀가 나이를 꽤 먹었는데도 아직 짝을 못 찾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손님은 우리 애는 결혼을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애가 없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손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예,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세탁소 영어는 잘하는데 기도 영어는 좀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한국어로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은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또 우리 손님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우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러면 no problem. 그러면 이제 이분은 그 손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 유창한 우리말로. 그런데요, 그분은 짧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 짧은 말 뒤에 어떤 삶의 내용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지 아내가 아파요 하는 그 짧은 말 속에 그 가정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온 식구들이 겪는 그런 긴장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 말, 한국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는 못하지만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게 마음에 뭐가 공감이 되는지 이분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 인생, 선교적 삶은 꼭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ere and now.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렇다고 거기서만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은 먼 데부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 삶의 현장.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데 가서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매임과 갇힘과 답답함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게 아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6절 기억하시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런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 방기, abandon, neglect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차원 높은 섭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울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복음의 진보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도다. 아, 여기서 제일 아주 이렇게 감칠맛 나는 표현이 이 중간에 나오는 도리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도리어. 역전을 의미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30, 31 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와 수아니 조지아의 지역 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시리즈 설교의 AS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주제를 앞으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그 중간에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교우들이 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AS 시간이 오늘이 되겠습니다. 거듭남이 뭔가, 나는 거듭났는가, 아직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계속되는 또 이어지는 시리즈 설교에서 좀 더 제가 보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뒤따르는 의문입니다. 거듭남이 취소될 수 있는가입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께서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서 진지하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거듭난 사람이 그 거듭남이 취소되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가 이런 질문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한때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믿는 걸 보니 과연 거듭남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더 중요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사례는 내 거듭남이 혹시라도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질문일 겁니다. 한때 나도 뜨거웠는데 열심히 감격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지금은 믿음이 좀 식어버린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믿는 건가 스스로도 확신이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해도 되나 하는 그 의구심이 마음에 생길 때 이러다가 내 거듭남이 취소되버리는 건 혹시 아닐까? 내 거듭남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 또 하나의 사례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심각한 질문이겠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가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오래된 인간의 본성적인 무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고 내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혹은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하다는 의식.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른다는 이 세계관 아래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는 나의 신앙생활이 뜨겁고 열정적일 때는 마치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자신의 믿음이 좀 식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면 구원이 불안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주일에 가서 은혜 받고 찬양의 말씀에 막 감격하고 이러면은 내가 구원의 백성인 것 같다가 평일날 집에 와서 또 아내랑 대판 한번 하고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랑 욕하고 막 고객들한테 시달리다가 막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일도 하고 욕도 하고 이러고 돌아서 보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아닌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마음에 요동치는 상황은 구원이 무엇에 달려있기 때문일까요? 우리 자신의 선함이나 행위나 성실함에 달려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되는 충돌하는 세계관이지요.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는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함이나 성실함이나 진실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니라.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혹은 아무도 자기가 못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죠. 이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나 선행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취소되거나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성실함 여부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또한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처음 택함 받은 그 순간 아니 처음 구원 받은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기로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 때문입니다. 처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죄인처럼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그 구원을 취소키로 하신다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처음 구원할 때는 죄인이어도 불쌍히 여기시는데 나중에 구원받은 후에는 죄인의 모습을 보이면 그만 실망하셔가지고 구원을 취소시켜 버리시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실망하셔서 취소하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구원치 않으시죠. 죄인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죄 밖에는 지을 재간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는 일마다 죄요, 생각하는 것마다 죄요, 하는 말마다 죄된 말들이라는 뜻이에요. 탱자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 없듯이 죄인에게서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원래 구원 받을 때부터 우리는 의롭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 재간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 죄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일어나는 온갖 실수와 잘못과 어리석음이 게으름이 나태함이 이기적인 성품이 그대로 다 나타나지요. 그럴 때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이 구원을 취소시키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시 구원시켜 주시고 주중에 가서 또 엉망으로 살면 또 취소시켜 주시고 깜빡이는 등불처럼 전등처럼 온앤오프를 쉴 새 없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처음부터 우리는 애초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나 구원 이후에나 항상 한결같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예요. 구원을 마치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넙죽 건네주시는 축구공처럼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 공을 내게 주셨지만 이 공을 내가 안고 살아가는 건 잘 지키는 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공을 놓치면 구원도 같이 날아가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나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은 온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린 문제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신실함으로 얻어낼 수 있거나 유지할 수 있거나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던진 질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답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이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부릅니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 모든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는 길이 소개되는데 왜 유독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관이 한결같이 인간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요구된다고 말하고 그 구원을 지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그치며 노력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으니 그 구원은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두려운 소식이죠. 내가 까딱 실수하면, 내가 까딱 잘못하면, 내가 좀 게으르면, 내가 선행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그 구원이 날아가 버리니 끊임없이 자기를 다그치며 구원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종교관은 우리를 그 율법적인 삶의 방식에 묶어두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만 기쁜 소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두려운 소식이죠. 이건 마치 초등학생에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요구예요. 도저히 의롭게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의롭게 살아서 구원의 자격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절망으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마치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냐 위선적인 삶을 살도록 밖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율법주의자 위선자를 만들어낼 뿐이죠.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린 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위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참된 기쁨과 자유의 삶을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기쁜 소식인 거예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어라.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당신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믿기 힘든 기쁜 소식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간 세상의 온갖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살고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 삶과 우리 이웃과 공동체를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는데도 아마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신앙생활 하시며 처음 들은 바는 아닐 것입니다만 분명히 예전에 그렇게 배웠는데 왜 또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걸까요? 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메시지 처음 듣지 않으시잖아요. 근데서 살다 보면 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 말을 씀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경고가 아닌가 두려운 것이 첫째라면 두 번째는 현실에서 교회를 떠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떠나 방탕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도 정말 구원 받는단 말인가? 그러면 나랑 교회를 떠나지 않은 나랑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저 사람도 구원 받는다면 나도 이렇게 썬데이 모닝에 골프장 안 가고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있겠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도 생길 수 있는 의심입니다. 먼저 성경의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처럼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실격자가 된다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런 경고를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죠. 오, 나처럼 믿는 동 마는 동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런 경고 때문에 같은 기독교라 하지만 감리교나 캐톨릭에서는 두 교파의 구원관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구원이 중도에 취소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책임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은이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바로 이런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경고 때문입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차이를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로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강조점을 둔다면 감리교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책임, 자유의지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인용한 이 구절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경고의 문맥을 잘 보면 그 본문의 문맥 혹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경고는 구원을 잃어버리라는 버릴 수 있다는 경고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부름이요 꾸지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속썩이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부모가 너 이놈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말 안 들으려거든 집을 나가버려라 이놈아 널 쫓아만 내버리는 게 낫겠다 이놈아 하고 아버지가 역정을 낸다고 치죠. 그 말씀은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고 집 밖에 쫓아내겠다 이 뜻입니까? 그 뜻이라기보다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말 들어라 하는 부름이죠. 호소이죠. 그렇게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 크게 고생한다 하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리고 쫓아내버리겠다는 저주에 가까운 경고가 아니죠. 방금 읽은 본문의 바로 후문맥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해보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다 구원을 잃어버린 실격자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은혜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까? 하는 꾸지람이요 훈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경고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믿음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감리교와 달리 장로교가 이런 사례를 설명하는 방식이 이러합니다. 그런 이들은 애초부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애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마치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마치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혹은 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른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하나로 부름받은 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악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일찍이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즉 마귀에게 속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한 사람이 가롯 유다를 가리키는 말씀이니라 하는 표현이 뒤따릅니다. 가롯 유다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악을 행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린 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롯 유다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듭난 사람인 척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였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간적인 열심이 마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 것이냐 착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가 있다는 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도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예가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당신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주여 주여 하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서운 말씀을 듣는 이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조차 거듭난 것처럼 보이는 스스로마저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그런 예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마저 속이는 이들에 대해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기가 믿음 있는 양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가 교회 밖에 떠난 사람에 대한 실제 성경의 평가이죠. 두 번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지만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삼손이라 하겠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 했습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쉽게 말하면 신약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로도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한 시기를 주님을 섬기며 살았고 또 성경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도 나오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했지만 사실 인생의 대부분을 보면 그의 삶을 특징 짓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가 방탕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도 결국 그 정욕 때문에 자기의 삶을 비참하게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사사였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능력을 허락하신 것을 보면 그는 분명 택함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편 강도나 예수님의 오른편에 달렸던 삼손의 예는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믿음에 머물렀다가 지금 신앙을 떠난 이의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베푸셨다면 그 은혜가 취소되지 않고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의 삶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교우들 가정에 장례 요청을 받는데 그 가족이 한때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그 후에 교회를 떠났다가 세상을 떠난 가족에 대한 장례 요청도 받고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의 장례 요청도 받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의 99.9%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과연 병상에서 그가 한 몇 마디의 그 고백에 의거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장례식장에서 그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의 능력으로 우주의 끝도 관측하지 못하는데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끝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며 감히 측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면 그보다 더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편 강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떠난 이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에 구원과 상관없는 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사람이 원래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는데 지금 잠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경우일까요? 그건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판단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알곡을 쭉정이로 여겨서 뽑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0: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군사시설 80여 곳을 타격하고 원유 제재 면제도 철회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 AI 산업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사모대출 시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막대한 투자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련 금융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이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인력난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 대형 은행들이 결제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결제망 확보를 통해 수수료 수익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규제 당국과 소상공인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공공부문 전문가를 영입하며 미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부 국방 분야 AI 활용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이어진 갈등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나토 수장이 미국 의존도를 낮춘 지속가능한 나토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계기로 유럽이 자체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멕시코 국적 남성이 숨졌습니다. FBI가 사건 경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일주일 새 아이스 관련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에 이른바 스탑워크법 대학교육 제한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인종과 젠더 관련 강의와 토론을 제한한 조치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BC 방송이 미 연방통신위원회 프로그램 조사에 반발하며 정부가 언론 편집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송사 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쿠바가 유엔에서 미국의 경제 봉쇄를 집단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봉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한 가운데 양국 간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철퇴를 가했고 이란은 그에 맞선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옆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한 시점에 미국이 대이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으로 반미 결집을 도모한 이란도 일정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지수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6일에서 7일 상선 세척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란에 대해 8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정밀 유도무기를 활용해 이란의 방공시스템과 지휘통제망, 해안 레이더기지, 대한미사일 전력,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에 배치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소형정 60여 척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군의 이러한 부당한 공격은 휴전을 명백하고 위험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며 항행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부사령부 전력은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이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6일 밤과 7일 오전 사이 공격한 상선 세척이 카타르 국적 LNG 운반선 알 레카트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조선 웨디안호,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 사이프러스 프로스페리티호였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발표가 있기 약 4시간 30분 앞서 대이란 공격 개시를 알린 X의 게시물에서 이란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위험하며 전투 중단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 발표 직후 이란의 언론들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게슘섬에서 6차례, 시리크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시리크의 타헤로이 부두 일대에 발사체 6발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란 공습 개시 2시간 전에 미국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도 없던 일로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면제하기로 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보름여 만에 되돌린 것으로 양해각서 체제에서 이란이 누려온 핵심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로 한 겁니다. 미 해외자산통제국의 조치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피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시점에 대이란 공습과 제재 면제 철회가 단행돼 주목됩니다. 튀르키예는 이란과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물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게 다가간 상황에서 강도 높은 공세로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존재감을 보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카라에 도착한 직후 나토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아 실망했다며 나토 정상들과의 대면을 앞두고 군기를 잡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미군의 공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미국의 조항 위반에 따른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앞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을 위한 이슬라마바드 MOU를 위반한 조치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4개월여 만에 치르며 반미 결집을 계기로 삼아온 터라 미국의 공세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원유 제재 면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이란의 단비 역할을 한 터라 이란의 고강도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란의 반격에 따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밝지 않았던 양측의 후속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비핵화 쟁점을 60일간의 후속 협상 테이블로 돌려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하는 일이 연 이틀 이어졌습니다. 7일 오전 뉴욕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이 휘어지는 구조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주변 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7일 오전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주요 기둥 두 개가 휘어지는 구조 이상이 발생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건물에는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7일 오전 7시 57분쯤 건물 상층부에서 벽돌이 떨어진다는 911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21층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하중 지지 기둥 두 개가 휘어졌고 바닥이 처지면서 여러 곳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사장 근로자들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측 장비가 현재도 구조물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At about 8 a.m. FDNY received reports that bricks were falling from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on East 42nd Street between 2nd and 3rd Avenue. And first responders have found structural issues on the 21st floor. So this is where two structural columns have buckled at this time. Additionally, multiple cracks and sagging floors were found at the 21st floor. Now, luckily, there have been no injuries to report at this time. All workers are accounted for. The building has been evacuated. A number of tall buildings in the area are also being evacuated at this time. A school with about 400 children has also been evacuated. And as a result of all of this, most of 42nd Street and 43rd Street between 1st and 3rd Avenues have been shut down to pedestrians and to vehicles. And all of this is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our top priority right now is the safety of those who live in this area, the safety of those who work in this area, and DOB inspectors and engineers are on site working quickly to secure the site as well as that surrounding area.
1: 주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0스트리트부터 45스트리트까지 퍼스트 에비뉴와 서드 에비뉴 사이에 약 5개 블록을 건물 붕괴 위험이나 대형 재난 상황에서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통제 구역인 동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주변 사무실과 호텔, 학교 등 인근 건물 7곳도 예방 차원에서 전면 대피 조치했으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물은 기존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존 22층 건물 위에 11층을 증축하는 공사가 최근에 마무리된 상태였으며 당국은 증축으로 늘어난 하중이 21층 구조물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의 존 에스포치토 국장은 건물이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며 철골 구조물에 이어서 건물 전체가 붕괴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구역이 붕괴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욕시 건물국 DOB와 시공사 구조 기술자들은 건물의 움직임이 안전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21층에 임시 지지대와 철골 보강 구조물을 설치해 하중을 분산시키는 긴급 안정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둥이 휘어진 정확한 원인과 구조 손상 범위, 도로 통제 해제 및 대피 주민들의 복귀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앞으로 AI 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에서 사무대출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랙록의 리서치 부문 책임자 장 보뱅은 7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변혁기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런 변화 속에서 세계는 레버리지를 늘려야 할 것이라며 대출 증가는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지만 AI 및 글로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업들의 자본 수요가 막대해지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보뱅은 이런 상황은 사모대출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이며 사모대출 분야는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미국 6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자본 지출이 약 8,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던 2025년보다도 80%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뱅은 현재 AI 번역은 전례 없는 현상으로 2001년 닷컴 버블이나 2008년 주택시장 위기와 비교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 열풍이 워낙 강해 경제 전반에 걸쳐 자본이 AI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면서 AI 이외의 부분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뱅은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AI 이외의 부문은 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AI의 혜택을 받는 소규모 기업들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분야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라디오 모닝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4: 703-354-1950. 703-354-1950.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문배술.
7: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8: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9: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5일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0: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올해 후보자는 개인 152명과 단체 12곳 등 모두 164명입니다. 뉴욕 지역에서는 강석희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 지회장, 김민선 미주한인 이민사 박물관장, 이에스더 뉴욕한인회 이사장, 최영수 시민참여센터 변호사가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보훈활동과 한인 이민사 보존, 지역사회 발전, 시민 권익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역할과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5일 기념식을 열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은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재외동포청장 표창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상자는 활동 기간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와 공익성, 지속적인 봉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됩니다. 공개 검증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사실관계 확인과 후보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자가 확정되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재외동포청이 안내한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 내 반도체 숙련 인력 부족으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미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는 미 국립 과학재단과 함께 컨설팅사 맥킨지가 작성한 반도체 산업 전국 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를 7일 공동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에서 2023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계, 소재, 첨단 패키징 부문에 발표된 3,9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이 기간 약 18만 9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직군별로는 공정과 설계 엔지니어가 10만 4,300명으로 가장 많이 필요하고 장비 운용 기술직 7만 2,400명, 소프트웨어 개발자 1만 1,800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공급 가능한 인력은 엔지니어 1만 6,300명, 기술직 8,900명, 개발자 5,800명에 그쳐 직군별 공백은 엔지니어가 8만 8,000명으로 가장 크고 기술직 6만 3,500명, 개발자 6,0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030년까지 최대 15만 7,00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수요가 가장 집중될 지역으로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아이다호가 꼽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비롯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반도체 패키징 단지, 마이크론의 뉴욕 메모리 공장,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몰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의 첨단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들 프로젝트가 인력난 때문에 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인력 수요의 약 74%가 제조 관련 직군에 몰려 있으며 조사에 응한 기업의 약 4분의 3이 엔지니어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엔지니어링 졸업생 가운데 반도체 업계로 유입되는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인공지능 같은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맥킨지의 테일러 라운드트리 파트너는 충분한 인재풀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며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업계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자금 지원, 반도체 관련 교육과정 확대, 조기 진로교육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라 국립과학재단은 2027년까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2억 달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이처럼 인력난에 발목을 잡히는 배경에는 구조적인 원가

0: 격차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맥킨지의 또 다른 보고서 반도체 전략적 공급망의 새 지도 그리기에 따르면 40만 장 웨이퍼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설비를 제외한 건설비는 미국, 유럽이 대만의 최소 2배에 달합니다. 착공부터 초기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도 대만, 중국은 12개월에서 16개월인 반면 미국, 유럽은 통상 24개월이 걸립니다. 인건비 역시 대만과 미국 간 원가 차이의 약 50%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이 중 4분의 3은 미국의 높은 임금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정부 보조금이 이런 격차를 상쇄하는 핵심 변수라며 독일이 TSMC 자회사인 ESMC에 투자액의 절반가량을 지원한 사례처럼 웨이퍼당 보조금이 명확할수록 격차 완화 효과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1: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2: 진짜? 프론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1: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2: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 준비는 프론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프론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4: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한때 강한 소나기와 돌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다소 후덥지근하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성 비가 자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기상변화에 대비하시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셉 아운 레바돈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운 레바논 대통령이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레바논의 정상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레바논 남부를 거점으로 삼는 헤즈볼라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나 휴전협정 등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군사자산을 비롯한 레바논 내 표적물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말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이 서명한 종전 양해각서 1조에는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전선에서 교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공격을 봉쇄한다는 명분으로 북부 국경과 접한 레바논 남부에 부대를 여전히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MOU에서 자국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레바논 공격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조만간 만나 레바논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미 중재로 며칠간 회담을 가진 끝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쟁을 중단하기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 해리 왕자가 엘튼 존 등 유명인들이 불법 취재를 이유로 영국 데일리메일 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런던 고등법원은 7일 해리 왕자와 엘튼 존 등 원고 7명이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 ANL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들과의 격렬한 법정 공방 속에서 해리 왕자가 제기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송이었습니다. 해리 왕자 등은 ANL이 사설 탐정과 프리랜서 기자,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음성 사서함을 불법 도청하고 유선 전화를 감청했으며 신분을 속여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 발행사인 ALN은 자사 기자들이 친구나 지인의 제보, 기존 보도나 다른 언론사의 기사 인용 등 합법적 취재를 통해 기사를 작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원고 7명 모두 ANL 소속 매체들이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정보가 사적인 내용이고 그 출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기사들이 불법적으로 취재됐다는 점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는 허용될 수 없는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원고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도 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ANL은 재판부는 기자들의 취재 방식에 대한 증언이 정직했다고 인정했다며 성실하게 일해온 기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지만 오늘 판결로 그들의 결백이 입증됐다고 환영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데일리 메일 측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날 결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영국 타블로이드 언론의 변화를 자신의 사명으로 꼽으면서 2019년부터 소송을 여러 건 제기해온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메릴랜드주 의회가 다음 달 특별회기를 열고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의석 확대를 위한 선거구 개편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정치적 권력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2: 메릴랜드 주의회 지도부는 7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특별회기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회기는 민주당이 올해 초 추진했다가 무산된 선거구 개편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전역에서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정당별 선거구 재편 경쟁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메릴랜드 주의회는 이번 특별회기에서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3일 총선에서 헌법 개정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 8석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주 연방 하원 의석은 민주당 7석, 공화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화당 소속 앤디 해리스 의원이 유일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의회 지도부는 아직 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메릴랜드 주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선거구 지도와 관련한 주 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선거구가 공화당의 앤디 해리스 의원 지역구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려 했다며 해당 지도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주민투표에서도 승인될 경우 주의회는 새 헌법 규정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 적용될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슬린 페냐 멜릭 메릴랜드 주하원 의장은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에는 변화하는 법률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회기는 최근 법원 판결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헌법 개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특별회기를 민주당의 권력 확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스틴 레디 메릴랜드 주 상원 공화당 원내부 대표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한 명은 수십만 명의 메릴랜드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회기는 그들의 목소리를 없애고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석을 하나 더 안겨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획정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공화당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민주당도 여러 주에서 자체적인 선거구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말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의 적용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화당은 남부 여러 주에서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권법은 흑인 등 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권과 정치적 대표성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핵심 연방법입니다. 공화당은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통해 올해 연방 하원에서 최대 10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도 올해 초 민주당이 8개의 연방 하원 의석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기 쉬운 선거구 지도를 추진했지만 빌 퍼거슨 상원 의장이 사법부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원에서 처리를 보류해 무산됐습니다. 한편 웨스모 주지사는 선거구 재획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으며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가 다시 모여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한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회기 결과는 메릴랜드 연방하원 의석 구도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 재획정 논쟁과 2028년 연방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쿠바는 7일 유엔 총회에서 자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무역 봉쇄를 무자비한 범죄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토론에 참석해 미 정부는 쿠바를 상대로 거의 70년간 다차원적이고 비재래식 전쟁을 벌여왔으며 특히 지난 7개월간 더욱 잔혹하고 가혹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미국의 제재가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 처벌에 해당한다며 이 무자비한 범죄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유엔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의 봉쇄로 쿠바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8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수치에는 지난 2월 미국의 연료 봉쇄로 인한 영향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최근 미국과 진행된 외교 협상과 관련해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며 미국이 쿠바를 패배한 적국이나 식민지처럼 취급하는 한 앞으로도 진전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의 봉쇄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쿠바에 존재하는 유일한 금수 조치는 현 정권이 자국민의 머리 위에 들이우고 있는 단두대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엔 총회는 1992년 이후 매년 미국의 쿠바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해왔습니다. 이날 결의안 채택을 위한 토론 개최 여부를 두고 벌인 표결에서 찬성 136표, 반대 9표, 기권 40표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은 대부분 쿠바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지만 그동안 결의안을 매년 지지해줬던 독일과 캐나다는 기권표를 던지며 이전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현재 쿠바는 미국의 봉쇄로 연료 부족이 심화하면서 대규모 정전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민생난을 겪고 있습니다. 폭우를 동반한 강력한 폭풍이 뉴저지를 강타하면서 곳곳에서 침수와 건물 붕괴,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구조대와 복구 인력이 밤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주말부터 이어진 강한 폭풍과 집중호우로 뉴저지 전역에서 침수와 건물 붕괴,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지역사회가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몬머스 카운티와 버겐 카운티 등이었습니다. 해안 도시 아즈버리 파크에서는 도심 레이크 에비뉴와 오션 에비뉴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도로에 고립됐고 주민들은 차량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션 타운십에서는 루트 35 인근 BJ 홀세일 클럽 매장 일부 지붕이 어제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는 직원과 고객 등 30명 안팎이 있었으며 일부 직원은 잔해에 잠시 갇혔지만 구조대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몬머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량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구조견과 드론을 투입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근 셔윈, 윌리엄스 건물에서도 지붕 일부가 무너졌지만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폭우는 도로와 의료시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수시설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급류성 침수가 발생했고 저지슈어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는 응급실과 로비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진료와 응급의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침수 차량 구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몬머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고수위 구조 차량을 동원해서 물에 갇힌 운전자들을 구조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도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 파라무스에서는 강풍으로 대형 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주택과 차량을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전이 장시간 이어지자 파라무스 시장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전력 복구와 잔해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의 여파로 수천 가구가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뉴저지 트랜짓은 폭우로 인한 철도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몽클레어 분턴 노선 운행을 평소와 다른 조정된 평일 일정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지연 가능성이 있어서 승객들에게 출발 전에 반드시 운행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주정부도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비상관리국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구 작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과 지방정부는 추가 강우 가능성에 대비해 침수 지역과 끊어진 전선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등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엔트로픽이 공공부문 담당 베테랑을 영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위험기업 지정과 뒤이은 소송전, AI 모델 수출 통제 등 그간 이어온 불편한 관계에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20년 이상 연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담당을 맡았던 트리사 칼스는 7일 SNS 링크드인을 통해 엔트로픽에 글로벌 공공부문 총괄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칼슨 총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방정부 담당 부사장을 지냈고 이후 아마존 웹서비스로 자리를 옮겨 10년간 공공부문 사업을 구축 운영했습니다. 특히 2013년 아마존 웹서비스가 IBM을 제치고 CIA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은 한국 부산시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 협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분야 움직임을 다루는 전문 매체 패드스쿱은 칼슨 총괄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진영 모두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슨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당대 최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정부 업무가 그 혜택을 받게 되고 시민들은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며 미국이 동맹 민주주의 파트너와 함께 발휘하는 AI 리더십은 업무 수행 방식과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방식의 미래를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와 동맹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AI 모델과 도구를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당초 미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AI 모델이었지만 AI 모델 활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최상위 모델 클로드 미토스5와 페이블5를 내놨다가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들 모델에 외국인의 접속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18일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엔트로픽과 CEO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니라며 엔트로픽이 지금껏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고 언급한 뒤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군사시설 80여 곳을 타격하고 원유 제재 면제도 철회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 AI 산업 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사모대출 시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막대한 투자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련 금융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이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인력난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 대형 은행들이 결제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결제망 확보를 통해 수수료 수익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규제 당국과 소상공인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공공부문 전문가를 영입하며 미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부 국방 분야 AI 활용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이어진 갈등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나토 수장이 미국 의존도를 낮춘 지속가능한 나토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계기로 유럽이 자체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멕시코 국적 남성이 숨졌습니다. FBI가 사건 경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일주일 새 아이스 관련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에 이른바 스탑워크법 대학교육 제한 조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인종과 젠더 관련 강의와 토론을 제한한 조치가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BC 방송이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조사에 반발하며 정부가 언론 편집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방송사 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쿠바가 유엔에서 미국의 경제 봉쇄를 집단 처벌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봉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한 가운데 양국 간 해묵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자치구가 전직 행정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금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전 비즈니스 관리자 데이비드 로렌조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24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 세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주민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자치구에서 진행한 법적 대응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자치구가 전직 비즈니스 관리자를 상대로 벌여온 공금 환수 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24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의 나스타 판사는 지난 6월 24일 로렌조에게 24만 달러 이상을 자치구에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공자금의 적법한 집행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로렌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비즈니스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 미사용 병가와 휴가 수당을 자신에게 추가 보상 형태로 승인해 지급받았습니다. 수정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로렌조가 승인받은 금액이 총 27만 6,334달러 85센트에 달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사용 병가 수당은 8만 1,226달러 65센트, 미사용 휴가 수당은 19만 5,108달러 20센트입니다. 그간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이런 지급이 뉴저지주 법령과 뉴저지주 감사실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공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이미 지급된 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반환금뿐 아니라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폴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공공자금을 지키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전직 공무원 개인에 대한 환수 명령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과 공직자의 보상 체계가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금 환수 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며 소송의 향후 절차나 추가 쟁점은 이후 법적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자치구는 납세자의 세금이 온전히 회수될 때까지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 법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 요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7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 빌리 레이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요원의 신상 공개 여부는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법무부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요원들의 이름과 직책, 자택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풀턴 카운티 선관위는 법무부의 요청은 정치적인 탄압이며 선거관리 요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측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 요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며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가 민사소송에서 1억 4,8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문제는 현직 대통령 지지 여부나 부정선거와는 상관없으며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설령 법무부 주장대로 2020년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 직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법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 1월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수사관은 분석관 260명을 투입해 선거 기록 708점을 분석 중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선거 조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오픈 AI의 신형 인공지능 모델 GPT-5.6의 전면 출시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악시오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로이터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오픈 AI가 추가 테스트와 정부 당국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GPT-5.6을 광범위하게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미국 상무부 산하 AI 표준 혁신 센터가 진행했습니다. 오픈 AI는 앞서 지난달 정부 승인을 받은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GPT-5.6을 단계적으로 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오픈 AI는 이런 방식이 선호하는 출시 형태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출시 지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AI 개발사들이 적용 대상 프론티어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공개하기에 앞서 최대 30일간 미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첨단 AI 모델 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군이나 정보기관이 이 기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잠재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제한 조치는 앞서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와 페이블에 부과됐던 규제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AI 모델의 시장 출시를 사안별로 실시간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재외국민 사망 사건이 한미 공조 수사 끝에 해결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7월 7일 맨해튼 총영사관에서 메인주 포틀랜드 경찰서 형사 엔젤코 나피알로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나피알로 형사는 지난 2015년 메인주 포틀랜드 해안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변사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문조회와 DNA 분석, 인터폴 공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비영리기관 DNA도 프로젝트가 법 유전계 보수사 기법을 이용 후에 한국계 가능성을 찾아냈고 미 국무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 한국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총영사관은 이후 국내 유가족 확인과 연락, 사망 통보, 안장 절차 지원까지 사건의 마무리를 도왔습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11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형사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한미 기간 간 긴밀한 국제공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동산교회가 지난 5일 뉴저지 리틀페리에서 새 성전 건축 기공 감사 예배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인사와 성도들이 함께 새 성전 건축의 시작을 축하했으며 시공을 맡은 얼반 건설의 리차드 정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윤명호 담임 목사는 새 성전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담임 목사와 교계 지도자, 시공사와 설계 관계자들이 함께 첫삽을 뜨며 공사의 안전과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습니다. 시공을 맡은 얼반 건설은 다년간의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견고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동산교회는 새 성전이 예배와 교육,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세계의 선교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정보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구직자와 경력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뿐 아니라 더 나은 직장을 원하는 재직자, 청년, 시니어, 이민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의료, 간호보조,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용접, 사무행정 등등 현재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과정은 교육비 전액 지원은 물론이고 자격증 취득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취업 상담, 구인 기업 연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영어가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ELS 프로그램도 연계합니다. 프로그램은 메릴랜드 전역의 아메리칸 잡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 99, 시험누수가 금, 토, 일, 3일간 4불 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렘쉘 6불 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 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벤쿠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마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나토를 강조하며 유럽의 안보 자립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와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자 미국의 동맹 경시 리스크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 대응체제 구축을 본격화할 계기로 삼는 모양새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리터 사무총장은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군 현대화를 끌어낸 것을 짐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다며 그가 나토를 위해 하는 일은 매우 좋은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이젠하워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이루려고 했던 목표, 즉 미국과 유럽 간 국방비 부담을 균등하게 만드는 일을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나토 31개 회원국은 지난 2년간 신규 방위 프로그램과 국방 투자에 총 2,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상회의 기간 추가 투자와 신규 사업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지속가능한 나토를 강조하면서 더 강한 나토 안에서 더 강한 유럽으로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나토 탈퇴와 유럽 주둔 미군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불만을 달래려는 듯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과거처럼 당연하지 않다는 점, 특히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인식해 유럽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터 총장은 나토의 국방비 증액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협력도 언급됐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 10억 명을 러시아 위협, 중국의 대규모 군비 증강,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협력으로부터 지키는 게 동맹의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군사작전에 충분히 기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유럽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유럽을 대규모 군사작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지 않았다면 장대한 분노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루마니아가 미군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자국 최대 민간공항을 폐쇄했고 지난 겨울 유럽 각지 비행장에서는 최대 5천 대의 항공기 운영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8천 건이 넘는 강제 퇴거가 집행됐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저렴한 주택 부족이 이어지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학생 노숙 문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5: 뉴욕시의 강제 퇴거가 COVID-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면서 주거 불안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강제 퇴거를 집행하는 뉴욕시 마샬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8,072건의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약 1,345가구가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1,482건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강제 퇴거는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내려진 뒤 뉴욕시 마샬이 실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퇴거 소송이 제기됐다고 모두 강제 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건수가 늘어난 것은 주거 불안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계속 오르는 임대료를 꼽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임금 상승 속도보다 임대료 상승폭이 더 커지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은 아동과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동권익단체인 시민아동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자료와 교육 관련 조사

0: 주택 공급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어 구조적인 주택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료 체납 지원, 세입자 법률 지원,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뉴욕시가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의 미래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대학 저축계좌 지원금을 기존보다 10배 늘립니다. 미 최대 규모의 보편적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이번 확대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대학 저축계좌 지원금을 $1,000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2027 회계연도 시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기존 학생 한 명당 $100였던 지원 규모를 10배 늘린 겁니다. 시는 약 5,300만 달러를 투입해서 기존 NYC Kids Rise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NYC Kids Rise 프로그램은 2017년 퀸즈에서 시범 시작됐으며 2021년부터는 시 전체 공립 유치원생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말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고 시 예산에 반영되면서 확정됐으며 새 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학생들이 향후 대학이나 직업 훈련 과정에 진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되는 형태이며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과 직업 교육 비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줄리 매닌 의장은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자라며 교육 기회 확대와 경제적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가정의 소득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참여 대상 학생들 계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34만 명이 넘는 학생 계좌가 개설됐으며 약 5,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이 적립된 바 있습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대학과 직업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해 멕시코 국적 남성이 숨졌다고 ICE가 8일 밝혔습니다. ICE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발생했습니다.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가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했지만 아라우호가 요원들의 구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ICE는 아라우호가 차량을 이용해 요원을 향해 돌진하는 등 차량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고 이에 요원이 정당 방위를 위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받은 아라우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연방수사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두 번째 ICE 관련 총격 사건입니다. 앞서 지난 2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도 ICE 요원이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던 용의자가 요원을 향해 돌진했다고 판단해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현장을 벗어났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한때 강한 소나기와 돌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다소 후덥지근하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동부 지역은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성 비가 자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기상 변화에 대비하시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새 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6: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6: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SNS를 통해 조직된 이른바 틱톡 집결 행사로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에서 대규모 소동이 발생해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밤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발보아 반도 일대에는 온라인에서 확산한 플래시몹 형태의 집결을 보고 수천 명의 청소년과 젊은 층이 몰렸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이미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으며 밤이 되면서 대규모 군중이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데 이어 곳곳에서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폭죽과 폭발물을 던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고 시 당국은 밝혔습니다. 뉴포트 비치시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단시간에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을 뉴포트 부두 일대로 불러 모았다며 군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도로를 막고 긴급 차량의 접근을 방해했으며 경찰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있는 밀집 지역을 향해 폭죽과 발사체를 던지는 위험한 행동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연휴 기간 모두 40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체포된 6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10건을 포함해 모두 102건의 긴급 출동에 대응했으며 부상자 44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외상 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시 당국은 수개월에 걸쳐 독립기념일 안전대책을 준비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7개 지역 사법기관과 뉴포트비치 경찰 소속 경찰관 350여 명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에는 경찰이 기마대를 동원해 군중을 통제하는 모습도 확산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SNS를 통해 대규모 인파를 모으는 테이크 오버 행사가 잇따르면서 치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5월 미성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법률 집행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정월 대보름을 소재로 활용한 그래픽 노블이 미국 만화계에서 권위 있는 시상식인 합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포브스는 7일 김현숙, 라이언 에스트라다 작가의 그래픽 노블 굿올드 패션드 코리안 스피릿 그래픽 노블이 2026년 합의상 최고의 청소년 책 부문 후보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만화는 1980년대 주인공 헤이와 남자친구 기우, 탈춤 동아리 친구들이 시골에서 정월 대보름을 보내려다가 생기는 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김현숙, 라이언 에스트라다는 전작 비밀 독서 동아리로도 2021년 아이스너상 후보에 오른 부부 작가입니다. 애니메이션 연의 편지는 최고의 각색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조현아 작가의 동명 웹툰을 바탕으로 네이버 웹툰 산하 스튜디오 N이 제작한 것으로 10월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올해의 디지털 책 부문에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재되는 일상 만화 넵 코믹스가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세로형 디지털 만화 형식인 웹툰이 이 부분에 또다시 후보로 올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합의상은 미국 만화가 하비 커즈먼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된 상으로 미국 만화계에서는 아이스너상, 리고상과 함께 3대 만화상으로 꼽힙니다. 국내 만화 가운데에선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 김금숙 작가의 프리상을 받았고 네이버 웹툰 로어 올림푸스가 2021년에서 2023년 연속 수상의 화제가 됐습니다. 최종 수상작은 10월 9일 열리는 뉴욕 코믹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연방 항소법원이 대학에서 인종과 젠더 관련 교육을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이른바 스탑워크법 핵심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8일 2대1의 의견으로 플로리다주의 개인의 자유법 가운데 공립대학과 대학 교수의 인종 젠더 관련 강의와 의견 표명을 제한하는 조항이 미수정원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주정부가 교수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교수의 발언을 국가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릿 그랜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플로리다는 교수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교수의 발언은 곧 국가의 발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며 주정부가 대학 강의실에서 인기 없는 사상을 배제할 권한을 주장하는 건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력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사상이 유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의 제동을 건 겁니다. 2022년 제정된 이 법은 학교와 대학, 직장에서 인종과 성별 문제를 교육하거나 논의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를 반각성 정책의 핵심 입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같은 항소법원은 지난해 직장 내 교육을 제한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연방지방법원이 대학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도록 내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시민권 단체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다시 승소한 셈입니다. 원고인 플로리다 A&M대 법학전문대학원 르로이 퍼넬 교수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인종차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자유롭게 배우고 토론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승인한 사고방식만 허용하려는 시도를 막아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흑인 민권단체인 법률방어기금은 플로리다주가 흑인과 성소수자의 역사와 경험을 검열하려고 한 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플로리다 지부도 대학은 정부 검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기반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면 고등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활용했습니다. 한편 디센티스 주지사 측과 제임스 어스마이어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2: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시험는 수박 개당 5불 99, 체리 파운드당 3불 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 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 99, 양념 LA 갈비 파운드당 16불 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5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굉장히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4: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참.
3: 703-354-1950 703-354

0: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배경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NN 방송은 미군 지휘부가 공격 대상 정보가 10년 이상 오래됐다는 경고를 알고도 작전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오폭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이란 전 첫날 발생한 이란 미나부 여학교 공습 참사는 미군 지휘부가 표적 정보를 심각하게 오래됐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 공격을 강행한 결과였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대이란 공습을 시작하기 전에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표적 관련 정보를 모두 최신 상태로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대상 목록에 포함된 상당수 표적 정보는 10년 이상 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피격된 미나부 여학교 옆에 위치했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시설 정보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전쟁 초기 신속하게 공격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가 오래됐다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학교 우폭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CNN이 확인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2013년에는 미나부 여학교와 혁명 수비대 시설이 같은 부지에 있었지만 2016년 촬영 사진에서는 학교를 기지와 분리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2월 위성 사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수십 명이 활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란 전 개전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이란의 미나부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공습을 받아 이 학교에 다니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CNN은 미군 자체 초기 조사 결과 혁명수비대 시설을 겨냥한 공격 과정에서 인접한 미나부 학교가 함께 폭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군은 해당 조사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군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민간인 사상 사건 중의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 초기 미나부 학교 공습에 대해서 이란이 한 짓이라며 미군의 책임을 부인했지만 지난달에는 취재진에 관련 질문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전쟁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해당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서 밝힌 것처럼 미국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리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표적 선정 과정에 대한 CNN 질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이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철퇴를 가했고 이란은 그에 맞선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옆나라 튀르키예를 방문한 시점에 미국이 대이란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으로 반미 결집을 도모한 이란도 일정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지수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6일에서 7일 상선 세척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서 이란에 대해 80개가 넘는 표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정밀 유도무기를 활용해 이란의 방공시스템과 지휘통제망, 해안 레이더기지, 대한미사일 전력,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에 배치된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 소속 소형정 60여 척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상선 공격 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부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란군의 이러한 부당한 공격은 휴전을 명백하고 위험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며 항행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부사령부 전력은 이란이 합의 내용을 준수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이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6일 밤과 7일 오전 사이 공격한 상선 세척이 카타르 국적 LNG 운반선 알 레카트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조선 웨디안호,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 사이프러스 프로스페리티호였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 발표가 있기 약 4시간 30분 앞서 대이란 공격 개시를 알린 X의 게시물에서 이란의 공격은 정당화될 수 없고 위험하며 전투 중단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1년에 강력한 공습을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의 공습 발표 직후 이란의 언론들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잇따라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게슘섬에서 6차례, 시리크에서 7차례 폭발음이 들렸으며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 매체를 인용해 시리크의 타헤로이 부두 일대에 발사체 6발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이란 공습 개시 2시간 전에 미국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도 없던 일로 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면제하기로 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보름여 만에 되돌린 것으로 양해각서 체제에서 이란이 누려온 핵심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로 한 겁니다. 미 해외자산통제국의 조치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유조선 피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 시점에 대이란 공습과 제재 면제 철회가 단행돼 주목됩니다. 튀르키예는 이란과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물리적으로 비교적 가깝게 다가간 상황에서 강도 높은 공세로 이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존재감을 보인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앙카라에 도착한 직후 나토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아 실망했다며 나토 정상들과의 대면을 앞두고 군기를 잡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당장 반발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이날 미군의 공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란은 미국의 조항 위반에 따른 결과를 엄중히 경고하며 국익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앞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을 위한 이슬라마바드 MOU를 위반한 조치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이익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4개월여 만에 치르며 반미 결집을 계기로 삼아온 터라 미국의 공세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원유 제재 면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던 이란의 단비 역할을 한 터라 이란의 고강도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란의 반격에 따라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전망이 밝지 않았던 양측의 후속 협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하면서 합의가 쉽지 않은 비핵화 쟁점을 60일간의 후속 협상 테이블로 돌려 최종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달 말에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미국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이란이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해 반격하는 일이 연 이틀 이어졌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잘 회복되지 않는 만성질환을 양한방 통합치료로 실제 임상에서 입증해온 공로로 LA시장 캐런 베스가 직접 수여한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s를 받은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신경 과학자이시자 치매 연구로 노벨상 수상하신 스탠퍼드 이대 교수 토마스 슈도프 박사는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열린 IABS 퇴행성 뇌신경 국제 포럼에서 치매는 인류에게 가장 슬프고 잔혹한 일이다. 치매는 현대의학에서는 아직까지 백신도 없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 치매 예방은 현대의학에만 의존하기보다 양한방 통합의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침으로 잠자는 뇌세포를 깨운다는 뇌신경 전문 한의사로 오래전부터 꾸준히 치매 예방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혈관 문제, 수면 부족, 만성염증과 노화 이런 요인들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즉, 치매는 어느 날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 뇌의 만성 질환입니다. 치매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혈압과 혈당 문제, 뇌혈류 저하, 수면 부족, 만성 염증이 오랜 시간 쌓이면서 뇌 기능이 떨어져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방도 한 가지로는 부족합니다. 혈압과 혈당 같은 위험 요인은 현대의학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뇌와 혈관, 수면, 전신 회복 환경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는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5에서 2배까지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는 치매 위험이 약 1.2에서 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고혈압 두 가지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 치매 위험이 두세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고 미세순환 장애로 뇌에 보호하는 혈뇌장벽 BBB 기능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 노폐물이 쌓이면서 신경세포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다방면으로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여 치매 위협을 줄이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세순환, 뇌혈장벽, blood-brain barrier, 보호, 뇌 기능 회복 환경 개선은 양한방 통합의학이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뇌 건강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12월 8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페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심심해? 그리고 문을 빈다. 그러니까 운이 없이 빈다는 거야?
5: 유선상으로 내가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나는 유선상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상이라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심각한 빈혈증에 걸렸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아, 오늘 두 분을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아, 세바시 시조세 강연자이기도 하고 대표 강연자 분이시기도 하고 제게는 또 개인적으로는 스승 같은 강연자 분들입니다.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님, PYH 박영우 대표님입니다.
7: 네, 반갑습니다.
6: 이 두 분이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또 흥미롭게도 함께 쓰셨어요. 네. 우리 인생이 꼬인 게 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언어 때문이다.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언어 잘못 쓴다고 우리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성공하고 이런 게 사실일까요?
7: 네, 그게 오늘 이제 나눠볼 메인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네. 박영우 대표하고 깊이 고민하면서 책을 썼던 굉장히 중요한 사연과 배경이기도 합니다. 아, 예. 언어라는 게 이제 이따도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이 생각을 이렇게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렇게 가난해지고 미천하고 천박해지는 이유가 생각을 담아내는 언어가 천박해지고 미천하고 그리고 1년 전에 내가 썼던 언어하고 지금 이렇게 언어를 비교해보면 언어가 이렇게 틀에 박혀 있으면 우리 사고도 틀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인다는 건 여러 가지 근본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 틀에 박힌 언어를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복잡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동일한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6: 틀에 박힌 것을 깬다라는 의미로 보면 우리 또 박영호 대표께서는 또 틀 깨는 전문가 아니십니까?
7: 네.
6: 이 우리가 언어 때문에 못 살고 있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에 동의를 굉장히 하시겠네요.
4: 아, 저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곧 언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찌 보면은, 인생이 표현되는, 삶이 표현되는 것들이 다 언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천박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입에 아예 그냥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 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천박하다는 표현이 뭐 나는 높고 너는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몰상식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도가 어느 정도 일정 기준이 넘으면 욕이라고 하죠.
6: 그렇죠.
4: 그걸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이제 2010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발표하는 현장이었는데 쓰는 단어들이 다 그래요. Beautiful, Fantastic, Gorgeous, Awesome 뭐 이런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런 단어를 쓰는 사람이니까 저런 제품을 만들 수 있구나.
6: 긍정의 가치를 담은 언어를 쓰니까.
4: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접속사도 달라요. 왜 하필이면 코로나가 이때 온 거야. 내가 지금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6: 하필이면.
4: 왜 하필이면 내가 지금 사업하려는데 IMF가 왔지? 왜 하필이면 내가 집 샀는데, 응? 물가가 오르고 뭐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가 보면 그런데 그러나 불구하고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반전을 시키는 언어를 자꾸 쓰는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반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접속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언어 습관이라는 게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거의 증명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7: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 10분이나 이렇게 잠깐 얘기해보면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언어에 담겨있는 인격이나 품격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언격이 인격을 결정한다. 언어를 바꿔야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쓰고 있는 언어를 안 바꾸고 틀에 박히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계속 꼬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언어를 바꾸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수긍이 굉장히 가고 또 이 두 분께서는 그거를 사실은 잘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내가 하는 일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을 하심으로써 뭔가 좀 사회에 어떤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킨 네. 두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뭐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7: 네.
6: 대표님이시고 교수님이지만 부르는 그 퍼스널 브랜딩 따로 있잖아요.
7: 네.
6: 한번 소개해 주세요. 모르는 분들 위해서. 유영만 교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7: 한양대학에 정교수만 2,000명 정도 있거든요. 대학교수. 그러면 이제 교수 그러면 사회적으로 통념이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겠구나. 뭐 이런 이제 통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수 이렇게 하는 거에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보다 제 이름 앞에다가 이렇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6: 있어 보이죠. 지식생태학자.
7: 또 이렇게 지식동태학자로 바뀌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이 생태계에서 무수한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까 그 이유와 원리를 연구한 다음에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갖고 있는 통념들을 깨부수는 그 아이디어의 원천을 저는 이제 생태계에서 많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연구하기보다 사람을 연구해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파리, 곤충, 모기, 뭐 참새, 뭐 잡초 이런 생명체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이유와 원리와 방식을 연구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이런 쪽으로 이제 관점을 계속 바꾸면 아 지식생태학자 유형만은 그냥 평범한 대학 교수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간접적인 느낌을 좀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지식생태학자 유형만 이렇게.
6: 이 브랜드로 책도, 네, 책도 많이 쓰셨고 이게 몇 번째 책입니까?
7: 박용호 대표하고 공제이긴 하지만 이제 저의 이제 95번째,
6: 95번째.
7: 책이기도 합니다. 예.
6: 100번째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박용호, 네, 대표님 하면 또 관점 디자이너라는, 네,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4: 아, 제가 이제 기자라는 생활도 해보고 이제 기자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홍보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어의 어원을 봤더니 널브롱 알리에포거든요. 아, 저 사람들은 넓게 알리는 거에 굉장히, 네, 중요한 방점을 찍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표현 중에 적확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기자 시절에 적확하다고 썼는데 자꾸 정확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확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다로 고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이 책 챕터에도 있지만 언어의 결핍. 아는 단어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게 그 단어 세트 안에 없으면 사전이라도 찾아보면 좋은데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들이 많습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심심해? 뭐 이러고, 예, 뭐 무운을 빈다. 그러니까 운이옥빛 빛나는 거야. 뭐 이렇게 이게 진짜 말장난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그렇게 하는, 네, 경우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왜 저렇게 언어에 결핍이 생기고 생각 사고가 깊어지지 않을까? 보면은 우리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 유래, 디스커버트 오리지널은 그런 습관이 몸에 안배 있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듯해도 이거를 진짜 적재적소에 적확하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맞아요, 통념으로 있던 그 단어에 대한 자기의 스키마, 내재적 해석체계에 의해서 그걸 고드렛게밖에 활용을 못하다는 거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홍보라는 게 맞나?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관점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그 궁극의 목적은 사람 관점 바꿔서 내 생각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직업 자체를 관점 디자이너라는 걸로 타이틀을 다시 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6: 네. 이제 언어를 디자인하라라고 이 제목을 다셨잖아요. 네. 언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언어라고 표현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말을 바꾼다 그러면 뭔가 관계적 측면에 뭐 상처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 이런 걸 좀 많이 더 생각하는데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7: 그러니까 그 언어에 보면 말씀 언자에 말씀 언자가 있잖아요. 그 차이도 또 있더라고요. 언과 어의, 언 다르고 어 다르다 그런 책도 있듯이. 예, 그래서 그 언어라는 매개체, 도구 또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에서 그 말의 의미를 담아내는 그 가장 중요한 도구가 이제 언어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려면 그 말을 근간이 되는 언어를 바꾸는 게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박용우 대표가 늘 강조하는데,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 뭐, 그거 한번 우리 좀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4: 언어에 따라서 생각의 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담는 도구로서의 언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질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4.5일제 근무를 하면서 대표님이 이렇게 써갖고 오신 거예요. 4.5일제, 적격 실시, 뭐.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걸까?
6: 약간 어떤 회사가 4.5일제를, 네네, 실시할 때. 네네네.
4: 4.5일제.
6: 전격 실시, 이렇게.
4: 한 번 와, 그러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봤지만, 이렇게 기업인이 입장에서, 기업인 입장과 거기에 일을 하는 구성원들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크루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카카오 오블리트 같은 경우는. 근데 배민 같은 경우는 구성원, 구성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해요. 어떤 사람 가족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똑같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성원이라고 불렀을 때, 크루라고 불렀을 때, 가족이라고 불렀을 때, 그냥 직원이라고 불렀을 때가 생각이 다 달라져요.
6: 애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4: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족복들이 많이 쓰는 거. 네. 참 그런 단어에 의해서 인식이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인식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4.5일제 근무를 한다는 걸 발표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아,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셔라. 4.5일제 근무라면은 금요일 날 1시 퇴근 이제 하는 거니까 5시간씩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20시간이잖아요. 4주 치면은. 20시간은 평균 임금을 곱해보면 이제 또 그게 돈이 얼마 액수가 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베푸는 건데 아무렇지 않게 베풀면 사람들은 그냥 걸린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이렇게 바꿨어요. 회사는 여러분에게 금요일 오후 5시간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소중하게 써주십시오. 직원들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6: 그러네요.
4: 고마워해요.
6: 조금 더 감성적이고 네. 따뜻하고 네. 의미가 달라지네요.
4: 회사가 우리를 배려하는구나, 우리를 위해주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전격 실시 그러면 아 제도가 시행되는구나. 이 단어에 의해서, 이 문장에 의해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김봉진 의장도 이렇게 정약용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이제 그 기부를 할 때 얘기를 했었어요. 재물을 숨겨둔다고 얘기를 해요. 기부를. 정 선생님은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둔다. 문민선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김봉진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약용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100억 원이라는 돈을 어려우신 분들 마음속에 숨겨두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캬!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갑자기 가치가 확 바뀐 거죠. 기자분들이 받아들인 건,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른데, 똑같이 100억을 내고도 어떤 사람은 천억 효과가 나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내고도 아무런.
6: 안 낸 것 같은.
4: 누가 또 채무조사 한다 그랬나? 뭐 이런 느낌? 뭐 이렇게, 그게 전혀. 아. 저는 언어에 의해서 말의 가치, 그 사건의 가치, 이벤트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들을 현장에서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또 광고기도 하고, 카피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는, 어찌 보면 만나지 않은 사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제품이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인식의 안에서 뭔가를 자리 잡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면 인식 싸움에서도 지는 거죠.
7: 비슷한 생각을 조금 이렇게 덧붙이면 디즈니에 가면은 그 직원들이라고 그러지 않고 배우라고 부르더라고. 일터를 노동의 현장이라고 하지 않고 무대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제복이 있잖아요. 그 유니폼 이거를 제복이라고 하지 않고 무대 의상. 뭐 의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터에서 일하다가 조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가 나 어제 피곤하니까 조금 이렇게 무대 위에서 연기하다가 조는 배우 보셨나요?
6: 없죠.
7: 가끔 조는 배우도 있나요? 박용호 대표?
4: 있는 것 같습니다. 경무에 시달리면 NG가 나겠죠.
6: 네. 이제 편집되죠.
7: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박용우 대표가 했던 생각의 옷에 언어는 생각의 옷이다라는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할 때와 배우라고 할 때 일터를 무대라고 바꿀 때 이렇게 조금만 개념을 이렇게 생각의 옷을 이렇게 살짝 바꾸면 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도 그렇겠죠. 생각도 방식, 뭐 행동도 혁명적으로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 언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언어는 생각의 불쏘시개다.
6: 생각의 불쏘시개?
7: 네, 불쏘시개가 뭔지 아시잖아요. 불이 꺼져갈 때 막 공기를 이렇게 잘 막
6: 촉촉하게 바람을
7: 불이 막 활발 타게. 이제 하나 예를 들면요. 이제 코닥이라는 필름 회사에 그 유치원생들이 이제 견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엔지니어한테 필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엔지니어가 아주 과학자답게 공학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제가 써갖고 왔는데 필름이란 빛에 노출되면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해 화학 반응하는 물질 이렇게 이제 유치원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6: 어렵게.
7: 그럼 유치원생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까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못 알아듣는 걸 딱 직감하고 바로 필름이란 그릇이다.
6: 그래?
7: 응. 그랬더니 유치원생들이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이미지를 필름이 다 담아내니까 필름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살짝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이, 언어가 왜 불쏘시개냐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막혀 있을 때 나보다 경험이 낮고 뭐 언어 수준이 낮거나 지혜나 지식이 낮은 사람들한테도 나의 전문성을 그 사람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막 이제 지혜가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지혜로 가는 다리를 놓는 그 매개체가 저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어가 그때 막 복잡했던 생각들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막 촉매하는 거예요. 촉매제나 불쏘시개 이게 바로 저는 언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6: 생각의 옷이고 생각의 촉매제
7: 네.
6: 이게 언어이고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7: 그렇죠.
6: 지식과 네. 노하우가 있는 거군요.
7: 네.
6: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언어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입니까?
7: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이제 종합한 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A방식으로 쓸 때와 B방식으로 쓸 때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품격이나 의미나 가치,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들이 탄생하는 데는 언제냐면 언어를 여러 가지로 궁리해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장 적확한 단어가 뭘까? 그 적확한 단어를 심혈을 기울여서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서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내가 의도하는 의미나 이런 것들이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까? 아, 요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그 문장에다가 어떤 단어를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한 문장이라도 똑같은 문장이라도 엄청난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를 디자인하라는 일종의 문장의 건축인 것 같기도 해요.
6: 문장의 건축.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했다면 네. 이제 그 언어를 바꿔야 되잖아요. 언어를 네. 디자인하고. 그러면 제가 들어보면 결국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7: 그러니까 언어를 디자인하려면 네. 그 목적어가 언어잖아요. 네. 뒤에 동사가 저 디자인이고. 그럼 목적어가 부실한 사람들은 디자인 방식을 아무리 궁리를 하려고 해도 재료가 없는 거예요.
6: 재료가 없는 거죠. 네.
7: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하는데 쓰고 있는 단어의 그 풍부한 경우의 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디자인 방식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앞에 이 언어가 부실한 사람들은 디자인을 방식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디자인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6: 그러니까 아까 잠깐 이제 먼저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한자어가 많이 있는데
7: 그렇죠. 예.
6: 최근 세대는 사실 한자 공부보다는 영어를 더 많이 하는 세대라 뭐 좀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런 빈어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좀 뭔가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7: 한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빈어증이 대부분이 이제 한자잖아요.
6: 그렇죠.
7: 아까 우리 박영우 대표 심심한 사과라는데 뭘 사과를 이렇게 심심하게 하냐 이게 언론에 크게 이슈가 됐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그 유선상으로 내가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나는 유선상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항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6: 유시감은.
7: 네. 그리고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자 사고를 당해야 사고가 바뀐다. 그러면 동음이의어잖아요.
6: 그렇죠.
7: 앞에 사고와 뒤에 사고가 다른데 한자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6: 그렇죠.
7: 심각한 사고,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하면 그때 사람은 이전과 전혀 다른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시작한다. 네. 우리 구피디가 이렇게 얼굴이 사색이 된 이유는 사색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색이 됐다. 그러면 이게 한자를 모르면 그렇죠. 그냥 뭐 말장난 같이 들리지만 한자를 많이 알면 그만큼 의미의 풍부함을 더 적극하게 전달할 수 있고 다양하게 풍부하게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아주 미적분하듯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언어의 그 빈곤이 얼마나 그 절박 그 부족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6: 네. 우리 유영만 교수님은 사실 동음 이의어로 인사이트를 주는 대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박영호 대표님은 또 한자어의 우리가 몰랐던 한자어의 뜻을 가지고 또 강의를 하실 때도 많잖아요.
4: 일단은 네. 저는 그 한자 교육을 하지 말라고 했던 그 교육부 장관이 누군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을 되게 많이 원망해요. 왜 저분은 저런 결정을 했을까? 어저께 제 유튜브 그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이 한자 문화권이라고 말하는 곳들이 다시 한자를 더 많이 쓰게 되고 막 이런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저런 결정을 했을까? 저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 한자 문화권이고 영어도 라틴어 공부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도 한번 보시자고요. 세상이 한글인가요?
6: 한자어죠.
4: 시간은요?
6: 한자어죠.
4: 한자어잖아요. 분은요?
6: 분도 한자어죠.
4: 한자입니다. 다 한자인데 네. 예를 들면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의 시자가 때시자에다가 사이간자 써요.
6: 사이간자.
4: 그러면 시각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과 시각 사이를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동하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왜 인간이라고 하지?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사람 같으니까. 공간도 사이간자 쓰잖아요.
6: 그렇죠.
4: 여기가 꼭 비어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막혀있으니까 이게 스튜디오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들. 사이간자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하버드에서 30년 동안 연구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6: 그렇죠. 인간의 본뜻이죠.
4: 그렇죠. 우리가 원래 유래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서 모르니까 그냥 생각을 퉁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막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뭐 목적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러면 시간이란 대상을 동사가 해석 구조를 만들거든요. 보냈다는 걸로. 근데 한번 동사를 바꿔보면 나는 시간과 무엇을 바꿨을까? 그럼 시간의 가치가 재해석돼요. 이거는 지금 뭐하고 바꾸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우리 세바시를 보는 고객들과 우리 또 시청자들과 관계를 바꾸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시간과 무엇을 바꿨을까 되면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허송세월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목적어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 근데 문제는요. 이제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라고 그러는데 빈혈이 증세가 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몸으로 느끼잖아요.
6: 그렇죠. 어지럽고 떨어지거나.
7: 근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빈혈증에 걸렸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심각한.

0: 이런 것의 미묘한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방망이와 몽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방망이와 몽둥이? 네.
0: 어떤 걸 방망이라고 하고 어떤 걸 몽둥이라고 해요.
1: 몽둥이의 자, 대상은 네. 사람 아닌가요?
0: 박용우 대표 야구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구할 때 쓰는 게 야구 방망이잖아요.
1: 방망이. 네.
0: 그다음에 이제 빨래할 때 쓰는 거 빨래 방망이. 그러니까 방망이는 태어날 때부터 목적과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몽둥이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1: 반목적이구나.
0: 엄마가 급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것도 몽둥이가 될 수 있고 이 책도 몽둥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몽둥이는 무수한 변신을 거듭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방망이와 몽둥이의 차이.
1: 처음 알았어요.
2: 때리면 몽둥이 되는 거예요.
1: 뭐라도 집어서.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1: 네네.
0: 자, 그러면 엉덩이와 궁둥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같은 말 아닌가요? 엉덩이와 궁둥이?
0: 네.
1: 엉덩이하고, 엉덩이는 사람 것이고 궁둥이는 짐승 것인가?
0: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피디도 좀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 자, 의자에 앉았을 때, 이건 상대적 개념이에요. 깊이 앉아있으면 이 의자와 닿는 접촉 면적이 넓겠죠. 네. 살하고 네. 걸터 앉으면 이제 걸터 앉은 만큼 살이 살짝 걸때 이렇게 접촉을 하고 어쨌든 의자와 내 살이 닿는 그 접촉 부위를 궁둥이라고 해요.
1: 아 접촉 부위를 네. 궁둥이.
0: 접촉 부위 살하고 닿는 부위를 안 닿는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나머지 안 닿는 부위를 엉덩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아 그럼 두 가지 부위로 나눠져 있는
0: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주사는 엉덩이에 맞을까요? 궁둥이에 맞을까요? 주사 여기서 어디다 맞아요?
1: 엉덩이.
0: 그건 아무데나 맞아도 돼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그냥 농담 삼아서 했지만 이게 우리말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거든요. 아, 뭐 껍데기와 껍질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막 쓰고 있는 건데 그건 정말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1: 있군요.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국어사전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국어실력이 밥 먹여준다 국밥이라는 책도 있어요. 뭐 한글자 사전, 뭐 감성사전, 마음사전 이런 우리말의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비너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 괜히 얘기했다가 제 무식함.
2: 참 재미난 것은 사회와 회사도 똑같은 한자를 쓴다는 거예요.
0: 사회와 회사. 아, 회사를 뒤집으면 사회가 되는 거예요.
2: 사회를 뒤집으면 회사고 회사를 뒤집으면 사회거든요. 모일했자 모일사자 쓰거든요.
1: 그렇죠.
2: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영어로도 컴퍼니 그러면은 회사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1: 그런데
2: 그렇죠. 컴이 함께라는 뜻이고 파니가 빵이라는 뜻이에요. 브레드.
0: 빵을 같이 나누고.
2: 빵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식구라고 했잖아요.
1: 식구.
2: 네. 네? 그래서 어원을 모르면 그 영어도 어원을 알아서 우리가 버케브러리 배우잖아요. 텔레비전 그럼 멀리 떨어진 거. 텔레가 멀리 떨어졌다는 거고 비전이 본다는 거고 멀리 떨어진 거 보는 게 텔레비전이고 멀리 떨어진 거 보는 게 또 텔레스코프도 있고 네? 참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한 글자가 만들어진 이유, 그것들이 모여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걸로 표현하지, 담아내지 못했던 표현들이 있으면 그걸 또 미묘하게 바꿔가지고, 새로운 표현을 또 탄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언어가 진화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작년에 쓰는 언어와 지금 쓰는 언어가 똑같다면 당신은, 발전하지 못한 거다. 뭐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4: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5: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0: 703-989-8877 703-989-8877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N&D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D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창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단어를 모르면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모른다. 책에 우리가 이런 걸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박용호 대표가 얘기했듯이 단어가 품고 있는 사연과 배경과 독특한 어원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단어를 알면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우주를 포함하고 품고 있는데 그 단어를 모르는 것만큼 우리는 모르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면 그만큼 단어가 품고 있는 세계를 아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저는 또 언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4: 네. 그러네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언어, 즉 뭐 단어부터 시작해서 네. 언어까지 추상 수준에서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우주 하나를 모르는 거.
3: 그렇죠.
5: 네. 경영이란 말은 너무너무 쉽게 쓰잖아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도 많고. 근데 경영이란 글자를 딱 쪼개면 무슨 글자 무슨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4: 경영?
5: 경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
4: 글자로 보면. 네. 네.
5: 그럼 경이 뭘까를 알아야 되잖아요.
4: 그렇죠.
5: 경이 뭘까요? 근데 여기 성경, 불경할 때 극경 때 쓰거든요.
4: 아, 경영할 때?
5: 네. 성경, 도덕경, 불경, 뭐, 다 똑같은 경자 쓰거든요. 경이 뭘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한 어떤.
4: 진리나 원칙 같은 거.
5: 높은 말씀. 이게 경이에요. 그러면, 아, 경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럼 영은 영어로 말하면 오퍼레이션이잖아요.
4: 오퍼레이션, 운영.
5: 그 높은 말씀이 없는 오퍼레이션이 얼마나 공허하겠어요. 그러면 그 뜻을 안다면 아까 그 단어를 알면 우주를 안다고 얘기했는데 왜 저 회사는 경영이 엉망일까? 그러면 경이 없는 거네라는 진단을 금방 낼 수 있는 거죠.
3: 이렇게 통찰력이네요. 네.
5: 예, 그럼 통찰력이 또 네. 생기는 거죠.
4: 그러네요. 예. 이런 이야기가 재밌네요. 네. 무식이 탈론 잡기였지만 또 배우면 되잖아요. 운을 몰랐다고 그래도 지금부터 알면 되니까.
3: 한자가 담고 있는 그러네요. 뜻이 제대로만 알고 쓰면 그 의미들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 순간부터 행동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연속해서 네. 일어나는 것 같아요.
4: 근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읽기나 이런 우리 어휘에 대한 언어에 대한 공부보단 이렇게 지금 세바시 영상으로 보고 이 책은 안 읽고 또 이 영상만 보고 또 이렇게 딱 가름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희 책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다. 그래. 초반부에 이제 강조를 많이 해놨는데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언어를 디자인하라를 책을 가지고 세바시 유튜브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구피디가 얘기했던 대로 영상만 보고 책을 안 읽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초집중해서 몰입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는 경우는
4: 멍하니 보죠.
3: 근데 책을 읽을 때 이걸 멍하니 읽으면 여기 의미가 다가올까요?
4: 멍하니 읽을 수가 없죠.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을 때는 영상 볼 때보다는 초집중해서 몰입해서 그 텍스트에 들어있는 어휘, 저자들이 그 단어에다가 어떤 의미의 껍질을 거기다 집어넣었는지 껍질을 깨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책을 너무 안 읽다 보니까 그 F자형 읽기가 생겼대요. F. 그러니까 F처럼 위에 두 줄 읽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4: 안 읽고.
3: 그렇지. 다음 페이지 넘기고. 우에 두 서지 읽고 다음 페이지 뚝 넘어가고. 그러니까 패스트에 F자를 따가지고.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뭐.
5: 보는 거죠.
4: 마치는 거지. 뭐 책 한 권 읽었다.
3: 관람, 관망,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난독증, 텍스트 혐오증까지 생겼대요. 그러니까 아예 두 서지 읽는 것도 못 읽는 거예요. 뭐 메리안 울리프라는 그 전문가가 다시 책으로 하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간이 책 읽는 회로를 머리에다가 심는데 몇천 년 걸렸대요. 책 읽는 뇌회로. 아, 그런데 정말 문명의 위기가 온 게 뭐냐면 몇십 년 사이에 뇌회로의 책 읽는 뇌회로가 여기 지금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두꺼운 책, 500페이지는 뭐 더 이상 못 읽을 것 같고요. 조금만 두꺼워도, 아, 이건 못 읽는. 그러니까 텍스트 해석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텍스트 해석 능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개념이 없어지고, 그럼 개념이 없으니까 책이 안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의 반복인 거죠.
4: 반복이네요.
3: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봐야 되지만, 유튜브와 연결시켜서 토론도 하고, 세바시 영상 보고 막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관련된 책도 읽고, 그럼 이렇게 이제 블렌디드하게 이렇게 학습을 하면 그나마 우리가 이런 영상 시대에 그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5: 이걸 통해서 책 한 권 다 읽었네. 우리는 뭐 이제 그런 유튜버도 있어요. 우리 보시면 책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읽고
4: 알려줄게요.
5: 다 소개, 소화 다 해서 말랑말랑해서 떠 먹어 드릴게요.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얼개 파악할 수 있어요.
3: 얼개.
5: 언젠가 이렇게 그런 책이구나. 이런 우리 세바시도 마찬가지지만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저 다 알아. 뭐 이런 거랑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성경책이나 이런 거 신약과 구약으로 돼 있고 뭐 신약의 성경님은 이렇고 구약의 성경님은 이렇다. 그러면 성경책 다 읽었어 말하라고 말한 사람들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책에 뭐가 써 있는지 대충 얼게 알지만 진짜 저희가 그 행간행간 언간에 그 넣어놨던 그 뉘앙스라든지 그 작가의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다가 진짜 대박은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면 인생이 휘리릭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독서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독서는 인두 같은 한 문장을 만나기 위해 활자의 바다로 떠나는 여행이다.
3: 많이 들어본 얘기가 떠오죠.
5: 너무너무 근사한 얘기잖아요. 한 문장 갖고도 인생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좀 더 깊이 사색하고 사유의 높이를, 최진석 교수님이 사유의 높이란 말을 많이 하시는데 사유의 높이, 지적 도톰함을 갖추는 데는 리킹한다고 이렇게 핥아서는 뭐 절대 그 경지에 못 올라가요.
4: F 읽기는 안 된다.
5: F 읽기는 사유의 높이, 지적 도톰함은 아니고 그냥 사상누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걸 이제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4: 책할기.
5: 책할기. 개미할기처럼 이렇게 책을 딱 리킹한 다음에 잘 읽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4: 이 책에서도 우리 유영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독서의 목적은 쓰기까지 연결돼야 된다가 되게 아 이게 바로 진짜 우리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읽기에서 쓰기까지 연결이 돼야 우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읽고 끝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읽으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 메모하는 사람 있잖아요. 박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인두 같은 문장 딱 캐집되면 그걸 또 이렇게 직접 문장 노트에 이렇게 쓰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다 필사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게 책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에 독서의 완성은 이 책을 마지막으로 딱 덮는 순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박영호 대표하고 이 책을 썼어도 여러분들이 이 책에 빠져서 읽어야 되지만 다 읽은 다음에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책에서 읽었던 개념이나 어떤 나의 사유를 자극했던 자극자나 이런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서 반추해보고 그러면서 내 삶은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써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때 비로소 나의 사유 체계가 건축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1년에 뭐 나 300권 읽었다. 근데 그 사람 만나보면 과연 읽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쓰기로 연결되지 맞아요. 않는 읽기는 그냥 읽었다라는 자기 자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 네. 입력이 되면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는 거고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시고 나서 로스트 인터뷰라는 책이 그 테이프가 발견이 돼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는 머리에 5,000개의 컨셉이 있다. 근데 5,000개의 컨셉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해보고 저렇게 조합해보고 하면서 Everyday Discover Something New 이런 표현을 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발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거의 개념을 만들고 한 문장을 읽고 하나의 개념이 만들어진다면 그것들이 컨셉 기둥으로 컨셉 어떤 컨셉이라는 것들로 자리 잡았다가 원하는 것이 딱 내가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들이 조합되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탄생하는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의 그 사고법을 보면서 나는 몇 개의 컨셉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모수잖아요 그게. 5,000개다 그러면 5,000개를 승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의력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컨셉들, 그것들을 내가 조합해내는 능력. 전 그게 저는 그 창의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당신은 몇 개의 컨셉이 있습니까? 머릿속에. 근데 책을 읽지 않았는데 컨셉 기둥이 어떻게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읽을수록 내가 쓸 수 있는 아까 이제 교수님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그런 것들이죠. 내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쓰기 위해서 내가 뭘 갖고 이걸 해야 될까. 어떨 때는 권총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 스나이퍼 총을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관단 총을 쓰기도 하고, 뭐, 그거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있는 게 없으면 내보낼 게 없는 거죠. 그렇죠.
4: 네. 막막하죠. 들어있는 게 없으면.
3: 기고만장 법칙이라고 했어요. 기고만장. 기고. G-I-G-O. 그래서 기고라고 그러는데, G는 뭐냐면 가비지.
4: 가비지.
3: 가비지가 in. 들어가면 가비지 아웃. 그래서 기고만장 법칙이라고.
4: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3: 예. 네. 그러니까 박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창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인풋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크리에이티비티는 커넥팅 싱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싱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컨셉이. 그러니까 커넥션 할 경우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냥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책도 안 읽지, 뭐, 낯선 자국도 안 받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뭐. 그러니까 박 대표가 아까 꼰대 얘기했지만 꼰대는 입력은 고장 났는데 이게 출력만 살아 있어요. 계속.
4: 아, 꼰대 정말 아주 공감 가는 점이네요.
5: 근데 공부할 마음을 안 드니까 그래. 누가 젊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꼰대는 자기가 뭔지 모르는지 모르는지 모른대요.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꼰대래요.
4: 그래서 이 책의 2부는 이렇게 돼 사전에 만들어야 할 7가지 사전. 그 7가지 사전을 우리는 사전을 보지도 않는데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근데, 의문을 가졌었는데 네, 저는 만들어야 되네요. 네,
3: 이 책의 가장 핵심 파트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언어가 중요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뭐 꼰대가 되고 뭐 언어가 있어야 사고의 옷이. 근데 그런데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So how?
4: What? 어떻게 우리가 하라는 얘기야? 할 거냐?
3: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를 정의를 읽고 아니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어떤 경영에 대한 정의라든지 뭐 아무튼 교육에 대한 정의를 읽고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나요?
4: 없죠.
3: 없죠. 그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이게 머리의 언어로 교과서적으로 정의된 사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박 대표가 늘 얘기하는 관점을 바꾸려면 정의를 바꾸라는 거하고 똑같이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들을 한번 내 체험과 내 생각과 나의 신념으로 다시 한번 다시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4: 이건 뭐 글쓰기네요.
3: 그렇죠. 정의를 다시 바꾸는 순간 바뀐 정의대로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런 방법이 뭘까? 그래서 박 대표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아 그러면 국어 사전 말고 다른 사전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
4: 7개?
3: 7개. 그래서 예를 들면 관점을 디자인하라의 박 대표가 관점 사전.
4: 관점 사전은 관점 뭐 어떤 걸 우리가 네,
5: 관점은
4: 집어넣어야 됩니까?
5: 통념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그 마케팅이란 단어를 우리 아주 실질적인 사례로 우리 배달의 민족의 장인정 상무는 뭐라고 하냐면 고객이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써보고 나서 친한 사람들한테 써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 그것도 장인성 상무의 관점이죠.
5: 관점 사전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근데 경영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아, 우리 이게 철학이 있는 상태에서 철학을 가지고 오퍼레이션 하는 게 경영이다. 그렇게 되면 경영이 전혀 또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제가 만났던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직업을 저는 이제 그거를 관점을 디자인하는 책에서 리디파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재정의하라. 재정의를 하면 조향사라는 직업은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어요. 뭐 향을 뭐 해서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크리스토프 로다미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공기에 공간에 부유하는 공기 입자에 뭐 향기를 입혀 재조각하는 사람이다.
3: 향기 작곡가.
5: 네. 이제 그것도 이제 네. 제가 만나서 다시 물어보 다른 정의도 있냐 그랬더니 나는 1400개의 향기 음반으로 향기를 작곡하는 향기 작곡가다.
3: 그러니까 조향사와 향기 작곡가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관점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거네요. 네.
5: 똑같은 단어를 재해석해내니까 새로운 생각이 탄생하네. 근데 어느 순간에 벽에 또 딱 막혀요. 그러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요. 야, 이 단어로는 저걸 표현 담아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차라리 저 단어를 이렇게 쓰느니 이거를 새롭게 부르는 단어를 하나 만들게 그 단어가 돼요. 기존의 단어를 재해석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한계를 뚫기 위해서 새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계속되면서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진화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두는 거. 그렇죠. 글쓰기를 통해서 누적해두는 뭐, 게 관점 사전.
3: 예를 들면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정의를 하면 뭐 유형만의 관점 사전, 박용호의 관점 사전이 생기는 거죠.
4: 그렇죠.
3: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전을 뭐 자세히 소개하면 여러분이 책을 안 살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4: 일곱 가지 사전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공개해드린 건 네. 관점 사전이었고요.
3: 그다음에 저는 은유 사전을 또 여러분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사유 체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저는 은유 사전을.
4: 아, 은유.
3: 은유.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독서는 피클이다 이렇게 정의를
4: 독서는
3: 내렸어요.
4: 독서는 은유. 피클이다.
3: 은유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앞에는 반드시 추상명사가 와야 돼요. 독서, 사랑, 열정, 혁신. 모든 추상명사를 왼쪽에다 갖다 놓고.
4: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3: 그렇죠. 그죠? 쭉 갖다 놓고 그걸 추상명사를 뜻을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보면 동호반복으로 돼 있어요. 이해도 안 되게 잘. 그러면 이걸 아주 사람들한테 쉽게 설득하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추상명사 오른쪽에다 보통명사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4: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3: 있는. 보통명사는 관찰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촉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서가 피클이다. 그럼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책을 읽으면서 오이가 피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이가 피클이 될 수 있는데 피클이 원상태인 오이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4: 그렇죠. 비가역적.
3: 비가역적. 그렇죠. 비디오 뭐
4: 전문가도 많아요. 자, 아까 무식이 털어놨다가 다시 약간 좀 회복하는 네.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
3: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뭐냐. 아, 책을 읽기 전에 오이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전과 다른 혁명적인 인간으로 거듭나는 피클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바 씨, 여러분 이제 박용우 대표하고 지금 얘기하고 PD하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아까 우리 강의를 듣기 전에는 오이였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거의 피클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피클로 오이로 되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대담회를 오늘 듣고 계시는 거예요.
4: 그러네요. 네.
3: 자, 이렇게 모든 추상명사를 하루에 하나씩만 갖다 놓고 이렇게 은유법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결혼이 추상명사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결혼을 은유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결혼은 양파다. 왜 양파일까요? 양파에 딱 두는 이미지가 까도 새로운 게 나온다. 난 그런 걸로 알아들었는데 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결혼을 양파로 표현했는데 A라는 사람은 까도 새로운 게 나온 걸로 은유법을 표현한 거고
4: 최고.
3: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난다는 걸 표현한 거죠. 똑같은 결혼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결혼이라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 전문가가 아닌데 결혼에 대한 은유법 20가지만 개발하세요. 그리고 1시간 결혼에 대한 특강을 할 수 있어요. 은유법만 갖고도. 아, 그래서 저는 7가지 사전도 다 중요하지만 이 은유 사전만 우리가 계속 만들어도 말을 사람들한테 쉽게 설득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강력한 방법이 저는 은유 사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4: 저는 이렇게 7가지 사전 종류 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가치 사전.
3: 아, 가치 사전.
4: 네. 가치 사전에 대해서 하나만 네.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 책 사서 읽는 걸로 합시다.
3: 그 기업에 가면 핵심 가치라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적 어떤 행동 규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 혁신, 뭐 도전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네. 삼성 그러면 또 달리 떠오를 수 있죠. 그 기업마다 독특한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저는 예를 들면 저의 그 가치 중에 하나가 저는 도전이에요.
4: 도전.
3: 네, 도전, 열정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제가 박 대표나 구피디를 왜 좋아하냐면 굉장히 열정적이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단 눈이 동태 눈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날 때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를 판단할 때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할 때도 아, 저 사람은 굉장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열정, 도전은 내가 의사결정할 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추상명사 또 나오지만 그 추상명사 중에서 내 마음에 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단어 한 두세 개 꼽아봐. 그러면 저는 뭐 도전, 열정, 뭐 혁신 뭐 이런 거라고 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단어들 가지고 그 단어대로 하루 생각하고 그 단어대로 작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 도전에 관한 스토리도 만들고 오늘 열정적으로 살았던 스토리 만들고 그럼 스토리가 축적되면 히스토리가 되고 히스토리가 축적되면 노래 중에 마이 웨이 이런 게 생기잖아요. 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그 키워드가 뭘까? 이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치 사전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정리를 하면 아, 내 심장을 움직이는 단어 한 두세 가지 정한 다음에 그대로 그 단어를 정의를 해보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책을 쓰고 예를 들면 그대로 강의를 하고 그대로 살면 바로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4: 우리가 그런 우리 인생, 아까 말씀 표현에 의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킬 그 단어. 네, 그런 걸 솔직히 이렇게 들을 때는 그렇지 그러면서 정작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되게 많은 네, 사람들이.
3: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파이널 바퀴벌레라고 그래요. 파이널 버케비우로 해서 마지막 단어라는 단어를 여기도
4: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
3: 마지막 단어. 그래서 리처드 로티라는 철학자가 너의 마지막 단어는 뭐냐? 그럼 간디 그러면 비폭력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네, 네. 체게바라 그러면 혁명. 그 마지막 단어인 거예요. 그 마지막 단어를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그걸 가지고 철저한 인생을 치밀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4: 우리 박영호 대표님은 사실은 이 가치, 핵심 가치 이런 것도 기업 쪽에서도 많이 이게 정말 크게 성장할 기업인 가 아닌가가 이런 가치에 좌우될 정도로 어떻습니까? 이런 가치 사전을 좀 기업의 관점에서 푼다면 어떤 그러니까 필요가 있는 건가요?
5: 제가 이렇게 기업들, 수많은 기업들하고 일을 해보면서 딱 느낀 게 아, 저렇게 잘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라는 수많은 질문을 했을 거 아닙니까?
4: 그렇죠.
5: 근데 제가 아, 이렇게 염지척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회사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문화를 만들었을까? 끊임없는 질문을 해보면 참 놀라운 걸 하나 말씀드리면 김봉진 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 시험 보러 온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좋은 회사란 어떤 회사입니까? 한 줄로 답하세요. 뭐 이런 거였어요. 2,000개를 모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다 그걸 봐서 공통되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뭐 간디 그러면 뭐 비폭력 이런 식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 단어가 뭘까를 딱 뽑았더니 성장, 비전, 소통, 존중이라는 네 단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게 NG 세대랑 뭐 대화가 안 돼. 아 사람들이 성장하는 회사 입사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뭔가 그게 눈에 좀 보이고 상상이 되는 회사 좋아하는구나. 소통 잘 되는 회사 좋아하는구나. 존중받으면서 일하고 싶구나.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들을 옛날에 뭐 사원이라고 갖다 놓기도 하고. 근데 그걸 또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를 소개해서 화제가 됐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사훈 이렇게 돼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곳곳에 뭐가 써 있어요. 그렇죠.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거 써 있고, 엄마가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써 있고, 평생 직장 따위는 없다. 최고가 될 수 떠나라. 뭐 이렇게. 막 곳곳에 써 있어요. 근데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득문득 저 어웨이크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깨우는 거예요, 자기를. 아, 맞아. 그랬지. 생각을 자꾸 깨워서 가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보내는 거. 전 그게 기업에서도 그걸 잘하는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좋은 회사가 되고 국민들한테 격려받는 기업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바시를 응용하시니까 세바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뭡니까? 그 세 가지 단어가 충돌됐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밸런스 게임 하듯이 이렇게 해보면 가장 무엇이 올라오겠습니까? 이런 걸 해보면 아, 이 회사 철학이 뭔지 알겠구나. 이런 로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CVID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4: CVID.
5: 기업을 그거 보면 안다. 컬처.
4: 컬처.
5: 얘네 문화가 어떤지 보면 안다.
4: V는.
5: 비전.
4: 비전.
5: I는? 아이덴티티. 쟤는 다운 게 뭐냐. D는 디퍼런스예요.
4: 디퍼런스.
5: 그러면
4: 차별.
5: 그러면 비전이라는 단어 하나만 이제 뽑아서 얘기를 하자면 비전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비전이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합의되고 공감한 상상되는 미래라고 그래요. 그 정의를 제가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비전 없다 그러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합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 안 하니까 그걸 비전이라고 여기지조차 않는 거예요. 그냥 높은 사람이 난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공감 안 하는데 난 그거 그런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정성을 쏟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를 뽑고 그거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고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면서 그 사람의 철학이 생기고 아까 말한 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대로 진짜 실행해 내느냐는 영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경을 세우고 그걸 꾸준하게 이제 김봉진 의장은 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준히. 꾸준히란 표현을 해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배민이 잘 된 이유를 경영인 관점에서 보면 김봉진이라는 사람이 경을 잘 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꾸준히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은 꾸준히였어요. 그러니까 10년을 그렇게 해보다 보니까 10주짜리 회사가 된 거예요.
4: 그렇게 해서 7가지 사전, 우리가 네. 죽기 전에 꼭 만들어야 할 7가지 사전 중에 우리가 3가지 사전에 대한 맛보기를 네. 봤는데 꼭 한번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핵심은 나만의 주체적인 언어를 어떻게 해야 가질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3: 네.
4: 마지막으로 그걸 우리가 좀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 그걸 좀 조언 비슷한 어떤 마지막 말씀으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저는 이걸 이렇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니체 책을 읽을 때와 괴테 책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뭐 철학자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딱 보면 그 사람의 문체가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럼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을 라고 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그 안에 이렇게 쓴 문체를 딱 보면 괴테라는 사람이 그냥 막 나오잖아요.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보면 거기 니체가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음악을 들어보면 베토벤 음악인지 모차르트 음악인지 그 컬러나 스타일이 다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또 화가 그림을 보면 반고흐, 빈센트 반고흐 멀리서 그림을 저건 고흐 거네, 저건 피카소 거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멀리서 봐도 저거는 누구 거다. 그러면 오늘 이제 구피디가 질문한 건 자기만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4: 화채로 구렸기 때문에.
3: 그렇죠. 그렇죠. 자기 삶을 자기 언어로 녹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 비교해서 따라잡거나 뭐 경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산 거야, 예를 들면. 그럼 힘든 삶을 자기의 언어로 바꾼 거야. 그러면 니체가 철학자들마다 다 언어를 만들어내잖아요. 철학이 어려운 이유는 철학자들의 주요 특징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사람이 읽기 어렵게 쓰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철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럼 철학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을 고민하다가 기존의 언어로 자기 철학의 체계를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언어를 만드는 거예요, 개념을.
4: 개념을 만드는.
3: 그러니까 니체가 아모르 파티 이런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파티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5: 김현자 씨 아닌가요?
3: 뭐, 들레지, 그러면 또 아장스망,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이런 개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친구는 저런 고민을 해가지고 기존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새로운 개념을 계속 창조하는 거예요. 아까 박 대표도 언어를 계속 정의하고 창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언어를 갖는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기만의 언어의 하나의 예로 제가 예를 들면 사이 전문가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4: 네네.
3: 전문가는 많이 들어봤는데 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에 차이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전문성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가의 전문성과 융합해서 제3의 지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전문가. 이 사람이 누구냐? 기존의 개념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사이 전문가. 그래서 아예 호모 디페랑스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존에 있는 말들을 내 문제의식에 적합하게 녹여내려면 어떻게 이 개념을 조합해야 될까?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자기 고유의 언어가 탄생하는 거죠. 자기만의 언어는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익숙한 단어들을 내 문제의식에 맞게끔 자꾸 이렇게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스파크가 팍 튀면서 아! 이런 새로운 개념이 탄생을 하고 그런 개념을 딱 듣는 순간 아 저거는 누구 거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4: 우리 박영호 대표님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5: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책을 쓰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회사 자문을 하면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왜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을 단어를 배워야 될까? 버케블러리라고 뭐 3만 4천 개 유용하잖아요. 내가 3만 4천 개가 필요한가? 뭐 그게 되게 회의적이었어요. 한 번도 쓸 것 같지 않은 단어를 내가 왜 굳이 밤을 새우면서 외워야 될까?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삶과 가장 가까운 단어들, 내 삶과 가장 밀접한 단어들에 대해서 원래를 물어라.
4: 원래.
5: 근원은 진짜 원래자. 디스커버 도리즘. 왜 저 말이 생겼을까? 그러다 보면 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 그래도 저런 말이 생긴 거구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공부가 왜 휘발될까? 우린 미분적분도 풀었었고 수많은 공식도 외웠었고 또 저는 독일어를 시험을 잘 보기도 했고 근데 기자로서 독일을 갔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뭐였을까? 데어데스템뎀 디데어디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공부라는 개념이 대학 가는 거랑 맞춰져 있어요. 깨닫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외에 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깨닫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의 꼬리 물어, 질문의 꼬리를 물어서 알을 만날 때까지 가보는 거거든요. 그 알의 개수가 알을 타고 저는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유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알라는 계단을 밟아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어디부터 시작하냐? 왜? 왜 그렇지? 아. 왜 그렇지? 아. 그러면서 왜 아, 왜 아 이렇게 하면서 그 사유의 계단 올라가면서 지적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밟아서 올랐던 계단은 두툼함이 될 것이며 그 내가 한 발 한 발 올라간 그 행위는 생각의 사유의 높이가 된다. 그래서 왜 그렇지? 아, 그렇구나. 왜 그렇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람은 성장하고 괄목상대를 만든다. 아, 그래서 아주 가까운 곳에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단어를 한번 원래를 찾아보고 재해석을 해보고 나만의 단어를 만들어보면서 좀 성장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4: 자, 우리 지금까지 이 언어를 디자인하라의 저자 유용만 교수님 그리고 박영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올해 미국은 매우 뜻깊은 한 해를 맞이하고 있죠. 바로 1776년 독립선언 이후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250년 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자유는 누구에게서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라는 믿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고 원하는 책을 읽을 수도 없으며 인터넷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할 수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지요.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나라,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사회, 바로 북한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탈출해서 자유를 선택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사람들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경험한 후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미래의 지도자들입니다. 네, 그들은 미국의 독립 정신을 생각하고 또 이 미국 땅을 찾아서 미래 자유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치학자, 법학도, 치과의사 지망생, 심리학자, 인권운동가, 교육자,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탈북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시간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북한의 이야기와 이들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경험한 자유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스토리만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택한 이야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과 또 우리가 모두 꿈꾸는 기다리는 통일 한국의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지금 스튜디오에 너무나도 정말 멋진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함께 이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듣고 싶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아리랑이죠. 네, 2008년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동평양 대극장에서 공연을 한 그 아리랑, 그 곡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돌아와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아리랑 들었습니다. 네, 이 노래를, 이 곡을 들으시면서 또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고향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미국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월이 지나면서 북한에서 온 청년들을 통해서 북한의 소식과 또 오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 오늘 오신 분들이 총 9분이세요. 네, 지금 우선 1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실 네 분인데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승이라고 합니다. 평양에서 2014년 10월에 탈북을 했고 지금 방금 저희가 아리랑 노래를 들었는데 사실 저희 북한에서도 아리랑 노래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의 주제가가 아리랑 노래였고 북한 사람이라면 아리랑 노래 다 잘 알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또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탈북 과정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 10월에 탈북을 하면서 하기 전에는 북한에서 군도 복무를 했었고 북한과 중국의 무역 사업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유학생으로 중국에 유학을 하고 그때 2014년 13년 사이에 북한에서 엄청난 숙청 사건이 벌어져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과 또 거의 100명에 가까운 관리들이 이제 숙청을 당하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이제 저희 가족이 탈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0: 네, 북한 청년 리더 총회의 이현승 대표님.
1: 맞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최윤서 씨. 네, 우리 박미경 씨 소개를 해주십시오.
2: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김책시라고 국경 지역에서는 좀 안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2011년에 어머니와 함께 손잡고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2009년에 북한에서 화폐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생활고를 많이 겪으면서 그로 인해 중국으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에 온 뒤에는 사회 정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그 뒤에는 현재는 치의학대학원에 진학하여서 그 과정을 마치고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여기 미국에서 이방과 공공부방 보건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0: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금혁 대변인님, 네, 인사해 주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K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91년생이고요. 평양에서 태어났고 2010년에 베이징으로 유학을 갔다가 북한 체제의 실상과 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인권 탄압을 목격을 하고 네, 더 이상 그 체제에서 살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2년 대한민국으로 망명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아침부터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뭐 하는 청년들인지 또 앞으로 꿈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너무나도 말씀도 잘하시고 보시면은 외모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멋지세요. 네. 그 마음에 꿈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그 꿈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에너지를 제가 느끼고 아 저희가 지금 현재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목소리로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현재 북한 청년 리더 총회 이현승 대표님을 맡고 계신데요. 대표님께서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또 저희와 인터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면서 또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오늘 이 청년 9명과 함께 저희 K-Radio 스튜디오를 찾아오셨어요. 북한 청년 리더 총회 어떤 단체입니까?
1: 저희가 단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사실은 이번에가 제 4차 사회로 진행이 되고 2023년에 설립이 돼서 북한 청년 리더들을 좀 육성을 하자. 근데 취지가 저희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저는 이 독재 체제에서 언제까지 그렇게까지 지켜질 것인지 그리고 그 체제가 오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0: 네.
1: 독재 체제가 오래간 역사가 없고 또 그 북한 주민들 또 주민들 자체가 체제에 대해서 체제에 대한 본질을 알았을 때 그 체제가 변화가 되고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본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과연 우리에게 대안이 있는지 또 어떤 그 국가와 어떤 체제와 손을 잡고 북한이라는 나라의 변화를 이룰 것인지 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특히 젊은 분들의 감각이 우리가 미국에서도 공부하고요. 이렇게 한국에서도 좋은 대학들에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적 감각과 또 한국에서의 삶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그대로 북한에 네. 투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준비를 해서 우리가 꼭 북한이라는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해방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나중에 북한의 주역이 되고 그 주역들이 통일도 이뤄낼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모임을 가지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이제 탈북을 하시면 개인적인 삶에 머무를 수도 있는데 큰 꿈을 꾸시고 다시 북한을 향한 북한에서 나오셨지만 북한을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다시 그 통일 한국을 꿈꾸시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친구들도 네. 있고 또 고향에 친척들도 있고 언젠가는 고향에 가볼 수 있다는 그런 상상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
0: 네. 그렇죠. 정말 고향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오셔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하시게 됩니까?
1: 저희가 이번에 와서는 이제 미 행정부, 의회, 또 유엔, 각국의 이 외교관들, 정책 작성자들, 특히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행정부와 의회를 향해서
0: 네.
1: 북한 정책을 만들 때 우리 탈북민 또 청년 리더들의 목소리가 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0: 네.
1: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그렇군요.
1: 네,
0: 네.
1: 뭐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또 미의회, 상하원 이런 미팅들을 연속해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이제 방송 후에 지금 또 국회로 가셔가지고 미팅이 있으시죠?
1: 맞습니다. 네. 네.
0: 아무래도 미국이 현지인들이 이곳에서 북한을 향한 어떤 정책이나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정책을 그냥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실제 북한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 정말 올바른 정책이 네, 실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을 향해서 우리 이 땅에서 이현승 대표님께서 정말로 수고를 하고 계신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우리 김금혁 국민의힘 최연소 대변인이십니다. 말씀을 아까 하시는데 정말 벌써 다르시더라고요. 굉장히 말씀을 잘 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국민의힘의 최연소 대변인이 되셨습니까?
3: 일단은 최연소 대변인 타이틀은 내려놨고요.
0: 네.
3: 저보다 두 살 어린 대변인이 들어와서
0: 네,
3: 최연소에서는 그렇군요. 밀려났는데요.
0: 네. 네,
3: 여전히 이 정당 역사에서는 상당히 어린 편에 속하기는
0: 네.
3: 합니다. 사실 대변인이라는 직책을 맡게 된 이유는 아까 이현승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우리 탈북민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북한에서 겪었던 일에 대한 증언,
0: 네.
3: 그리고 그 국제사회라든가 혹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 이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염원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었는데
0: 네.
3: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까지도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제대로 된 북한 정책 혹은 제대로 된 북한 인권 정책을 만들고 그것을 현실에서 투영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국민의힘이라는 뭐 정당이라든가 혹은
0: 네.
3: 제가 정당 활동을 하기 전에는 행

0: 입학을 하셨고 이후에도 베이징으로 유학도 가셨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북한에서의 삶과 또 중국에서의 삶과 한국, 미국도 이제 좀 경험을 하시고 굉장히 여러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너무 좀 질문이 추상적이긴 한데, 네.
1: 아니요,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0: 아, 네.
1: 아, 그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생각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북한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때는 북한 유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베이징에 나갔을 때 제가 목도했던 것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배웠던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고요.
0: 네.
1: 북한에 있을 때에는 사실은 뭐 세상에 부람 없다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어떤 칭송을 받는다라는 그런 거짓 선전에
0: 네.
1: 현혹이 되어서 사실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요.
0: 그렇죠. 네.
1: 나가보니까 사실 뭐 인터넷도 그때 처음 접하게 되고 뭐 해외에서 온 친구들과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네. 나누면서 특히나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들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걸 깨닫는데 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새롭게 찾은 그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들을 꽤 오랫동안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함께 유학을 나왔던 친구들과 이런 독서 모임을 가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좀 상당히 몰두했던
0: 네.
1: 시절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그때 네. 가졌던 꿈은 사실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꿈이었고 한국에 와서도 또 미국에 와서도 그 꿈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결국 이 네 개 국가를 거치면서 하는 생각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국가로 변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단순히 이게 언제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정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0: 네.
1: 구체적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이것을 현실화시키는데 조금 더 그 시간을 좀 앞당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요즘 더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요.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철저히 통제된 사회에서 어려서부터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육을 받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되잖아요. 특히 엘리트 계층에서는 더 쉽게 이제 쉽진 않지만 유학을 가게 되면 갑자기 너무나도 또 다른 세상을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혼란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대변인님처럼 이렇게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갈립니까?
1: 사실 조금 더 뭐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예를 들어 100명 정도의 유학생이 나갔다고 했을 때
0: 네.
1: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 주체 사상이 그대로 지켜지는군요. 거의. 네.
1: 그 주체 사상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라기보다는
0: 네.
1: 이것이 허구임을 깨닫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깨닫고 북한에서
0: 네.
1: 교육받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깨닫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요.
0: 네.
1: 대부분 거기서 멈추죠.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나아가면 여러 가지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혹은
0: 그렇죠.
1: 그 포기하는 것 중에는 본인의 가족의 어떤 생명과 안전도
0: 네, 네.
1: 포함이 될 테니까요.
0: 그렇군요.
1: 네.
0: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군요. 그런데 대변인님은 그 학생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비밀 토론 모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결국 북한 당국에 발각이 되었고 체포 위기까지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활동을 했었고, 그때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뭐 두려움이 없었다거나 뭐 무섭지 않았다거나
0: 네.
1: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고요.
0: 그렇죠.
1: 굉장히 무서웠고요.
0: 네.
1: 하지만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 네.
1: 그리고 지금 생각해서 예를 들어, 다시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냐
0: 네, 네.
1: 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뭐 다양한 거창한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하게
0: 네.
1: 조금 더 내면의 어떤 그 목소리를 들려드린다면 저는 원래 좀 그런 독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1: 그리고 이 미국의 독립정신을 돌아봐도 사실 그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0: 네.
1: 굉장히 극소수였고
0: 그렇죠.
1: 당시
0: 네.
1: 그분들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대영제국에 맞서서 독립을 이뤄낼 수 있겠냐.
0: 네.
1: 이거는 달걀력 바위치기 아니냐. 이런
0: 네.
1: 여론이
0: 네.
1: 저는 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불가능 속에서 어떻게든 가능함을 찾아내서 그것을 현실로

0: 만든 사람들이 결국 이 미국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북한의 수많은 2,500만 명 중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10명만 우리가 묶어낼 수 있다면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사실 백성들이 굉장히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극소수의 리더가 틈을 내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도 그 희망을 꿈을 막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멋진 청년이 있구나. 개인의 삶을 떠나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억압받고 있는 그분들의 인권을 생각하면 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 어려움과 힘듦을 또 경험하시고 오신 우리 최윤서 씨. 네. 지금 간호사로도 북한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네. 아, 간호사. 북한의 의료 현장은 어떻습니까?
2: 네. 어떤 환경이든 다 열악하긴 한데요.
1: 네.
2: 그래서 사실 뭔가 식상한 말을 안 하고 싶지만 의료 환경은 이제 열악하다 이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간호사를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계획이.
1: 네, 그렇군요. 그래서 통일 교육 강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NK 뉴스 기고도 하시면서 활동을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네. 앞으로의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탈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회적 신분 속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은 탈북을 하신 분들을 보면 조금 이제 약간 염려가 되는 게 탈북하신 이후 남겨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사실 있거든요. 당사자들이 가장 큰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될 경우?
2: 사실 지방별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네. 계층별로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아, 네.
2: 어떤 지역에서는 타국민을 면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가족 그런 상황에서 타국민이 이제 생기면 그때는 본보기로 되게 좀 추방을 시킨다거나.
1: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2: 제가 살던 지역은 이제 사는 지역은 이제 격전 지역이다 보니까 탈북민이 워낙 많아서
1: 그렇군요. 네.
2: 사실 거기가 원래 추방되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잘 되었어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많이 있군요. 내륙 지방으로 갈수록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국경 주변에서는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그곳이 결국은 탈북을 하는 경유지가 될 수 있겠네요. 네.
2: 네. 그런 지역이더라도 가족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게 있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이제 감시를 철저하게 받고 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2: 제가 감시하는 체계가 따로 있었고 제가 어떤 물건을 팔고 사는지 또 노트북을 팔았는지 자전거를 탔는지 내가 이런 거 들어가고
1: 네.
2: 그리고 저희 집 아저씨들이 이제 어느 순간 누구 왔다가 하는 그 사무실 들려가서 원주색 나가거나
1: 네.
2: 갑자기 진술서를 써야 되거나 심지어는 거기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구타당하는 것까지
1: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탈북 의지를 심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못 산다 나가라는 거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지금 북한에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요?
2: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 과거에는 이제 뭐 굉장히 많았고
1: 네.
2: 탈북민들이 대부분 태국센터에서
1: 그렇죠. 네. 네.
2: 막 한 기수라고 하는데 한 기수에 막 70명, 100명일 때가 있었어요.
1: 네.
2: 저희 기수가 36명으로 꽤 작았어요.
1: 네. 네. 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교사님이나 또 좀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쉬웠는데 지금 예전에 들어가시던 분이 못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뭐 평양 과기대나 여러 학교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걸로도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선교사 또 뭐 NGO 단체 분들이 다 지금 묶여 있잖아요. 그만큼 훨씬 더 지금 더 차단이 되고 더 어렵다는 거죠. 네. 아, 그 다른 방법이라는 게 어떤 거를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실제 할까라는 의문을 좀 가졌는데 이제 보여지는 그런 소식들은 보기도, 영상도 실제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북한에서 실제로 지하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죠. 네. 네. 네. 아, 네. 그렇죠. 저도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총살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박미경 씨 치의학을 또 하시고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또 한국에서 이제 정착을 하시면서 아니 어떻게 이 치의학으로 진로를 정하셨습니까?
3: 제가 처음에 사회학을 진학하게 된 네. 이유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사실 적응하는 게 어려운 많이 겪었죠.
1: 아, 네.
3: 가장 크게 도움을 받았던 게 주거 지원이나
1: 네. 네. 네. 아, 네, 네.
3: 주변에서도 북한에 갈 주민들이 그 정책의 도움으로 다들 잘 적응하는 걸 보고, 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과는, 아, 내가 북한에 갈 주민이니까.
1: 네. 네.
3: 만드는 사회학 연구원이 되고 싶다라는 꿈으로 들어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북한 이탈 주민과 정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거나 경제적인 거나 일자리 교육 이런 정책은 되게 많이 논의가 되어 있고
1: 네.
3: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 이탈 주민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연구나 논의도
1: 네. 네.
3: 지원 정책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사각지대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해보면 어떨까? 좀 이런 마음,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뭐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면서도 그런 정책을 연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의료 현장에서 직접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치의학으로 다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결국은 사회학을 공부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이 치의학을 선택하신 거네요. 네.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직업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한국에서 탈북인으로서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는 위로인가요? 아니, 더 계신가요?
3: 더 추가로 치과 의사분이 계시는지.
1: 네네, 네네, 네네.
3: 네. 그래서 사실 제 3년 위에 선배님.
1: 아, 선배님이 또 계시군요.
3: 네.
1: 아, 개원도 하고 계시고, 아, 너무, 그 탈북민들은 가시면 좀 잘 해주실 것 같은데. 잘 해주셔야죠. 네네. 아, 그렇군요. 구강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치과를 검사도 하긴 하지만, 우리,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좀 그렇죠. 지금 사실 뭐 건강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는 게 힘든데 이빨까지 치료한다는 게 어려운데 아주 그 기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업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지금 네. 이제 탈북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계기로 하신 거예요?
3: 저희는 사실은 김택시라는 곳에서 네. 되게 북경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북한 정부가 말하는 그대로를 믿고 듣고 자랐고요.
1: 네.
3: 어릴 때는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너무 다행이다. 다른 나라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데
1: 네.
3: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닌가 이런 정도로 좀 무지한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시면서
1: 네.
3: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중국에 친척들이 계셔서 국경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1: 네.
3: 그래서 그때가 한 10살쯤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고
1: 아, 네.
3: 다른 말이 필요 없이 그냥 두만강 건너편에 보이는 중국의 모습을 보고 그냥 바로 깨닫게 되었고요.
1: 네.
3: 거기서 살다가 화폐 개혁을 2009년에 하게 되었는데 그때 중국 친척들에게서 받았던 도움이 이제 다 한 번에 물거품이 되어가지고
1: 아 그렇군요. 네.
3: 생활고로 좀 많이 고생을 하다가 과정에서 좀 나이 드신 할머님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1: 아, 네.
3: 그때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께 남기신 유언이 너희가 계속 여기 있으면 그리고 저 어린 너희 딸도 그냥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죽더라도 가라고 아,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1: 그러셨군요. 네.
3: 거여서 저는 그때 15살이었고
1: 네.
3: 어머니가 큰 결심을 내리셔가지고 이제 두만강에 이제 차디찬 얼음판을 어머니와 손잡고 넘었습니다.
1: 네. 아 직접 건너셨군요. 네. 네.
3: 아직도 그 눈보라가 쌩쌩 불던 그 추운 두만강의 밤이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래도 그때만 해도 건널 수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힘들죠. 그렇게 건너는 게. 네, 네.
3: 제가 올해 2011년만 해도 오신 분들이 2,000여 명 정도가 되고
1: 네.
3: 다음에 바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1: 네.
3: 점점 더 아마 강화하고
1: 네.
3: 어려운
1: 감시가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거죠.
3: 그렇죠.
1: 네. 아, 우리 또 이현승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 문제를 계속 지금 알리고 계세요. 사실 또 대한민국 내부 문제도 지금 좀 알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국제사회가 또 대한민국이 미국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어떤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4: 저희가 미국의 정치권이나 또 미국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면요. 이분들이 사실은 탈북민들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데 북한 이 지도부의 본질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못하십니다.
1: 네.
4: 그래서 특히 외교를 하셨던 분들, 북한과 협상하셨던 분들,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시각의 다른 뭐 나라들처럼 생각을 하시고 어떤 국가 간의 협약이라든지 또 국가 간의 이런 계약, 뭐 협정을 맺으면 그런 네. 것들이 지켜지라고 믿으시거든요. 또 그리고
1: 아,
4: 북한
1: 네.
4: 지도부가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북한에서 배웠던 거는 이 뭐 94년에 그 제네바 협약 때부터도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 북한은 처음부터 핵 협의를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 그렇죠.
4: 김정일도
1: 네.
4: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핵을 만들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매해 50만 배럴의 경유를 받고 그리고
1: 그렇죠. 네.
4: 공짜로 200만 킬로와트의 경수로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아 미국과는 당연히 우리가 어떤 약속도 지킬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걸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교 협상이나 이런 걸 볼 때 북한은 그런 약속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하거든요. 네. 딱 지도자의 말만 생각을 하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권력과 수단, 자원을 동원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정권이 4년에 한 번, 네. 이렇게 또 한국도 5년에 한 번 바뀌다 보니까 어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치적인 또 이 목적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협상에 응하고 이런 쪽이 많죠. 아, 그리고 네. 북한과 협상을 했을 때 아 우리는 이렇게 잘했는데 뭐 다음 정권이 못했다든지. 네. 근데 북한은 그거를 잘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강한 정권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권이면 그냥 4년을 참고 네. 강대강으로 나오다가 다음 정권에서 들어서서 또 전략을 바꾸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많이 좀 교육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경험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특히 이제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다른 스토리와 또 경험을 듣는 게 그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 평양과 또 다른 지역. 그래서 그런 지역적 차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경험들을 들으면서 그분들한테 자 이렇게 북한에서도 각 지역마다도 정보가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북한이 여러분이 아는 다는 아닐 거다 이렇게 네.
1: 얘기하고 그렇군요. 사실 그 북한의 리더십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정말 전략을 너무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이익을 잘 하고 또 사실 북한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재 정권으로 장기 집권이 지금 3대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민주 국가들은 뭐 4년, 5년마다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또 이 미국이나 한국도 정치가들이 또 북한을 이용해야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참 어렵지요.
4: 맞습니다.
1: 결국 핵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사실 북한이 핵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공식적으로
4: 원래부터는 핵이 네. 없었는데 네. 아까 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을 만드는 시간과 또 자본도 또
1: 다 되어진 거죠. 그렇죠. 네.
4: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부터 이런 그 본질을 알고 네. 강하게 했으면은 그 핵을 막을 수 있었는데 네. 문제는 이 핵을 만드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이 고생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네. 억압받고 또 노동력 착취당하고 모든 것이 지도자의 이 삶이나 지도자의 목적, 네. 지도자가 바라는 이 업적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그렇죠. 더 큰 문제죠.
1: 그렇죠. 미사일 한번 쏠 때 그 엄청난 돈이 사실 그 북한 주민들의 피잖아요. 생명줄 네, 같은 돈을 북한에... 쏟아놓는 거고.
4: 그렇죠.
1: 그렇지만 그 정권은 핵을 가져야만 정권을 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참 어렵습니다. 네. 우리 지금 김금혁 대변인님 세계 청년 리더십 행사에서 원영 월드에서 표현의 자유를 또 주제로 연설을 하셨고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연설을 또 하셨어요. 그 연설의 내용이 잠깐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원영월드에서 했었던 연설은 이제 아마 2019년으로 기억을 하고 네.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할 때 당시였고요.
1: 네.
0: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좀 국제사회의 어떤 그 메인 이슈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도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2024년에 있었던 유엔 안보리 그 회의에서 제가 했었던 연설의 주된 내용은
1: 네.
0: 사실은 이제 안보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뭐 기아 문제라든가 이런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특화된 안보에 특화된 네.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고 유엔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권위가 높은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로 논의되는 의제들이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탄도 미사일들 혹은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들여다보고 제재를 네. 하고 이런 의결을 거치는 곳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사라지고 김정은과 핵 이 두 키워드만 남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이 북한의 어떤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안보 위협들을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제가 그 연설의 말미에 한국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0: 북한의 청년들한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고, 사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겠다.
1: 네.
0: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청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기에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제가 했던 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민주주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1: 네.
0: 결국 우리가 싸워서 쟁취를 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난한 국가 혹은 어떤 독재국가에 민주주의를 선물을 해줬다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1: 네,
0: 그 나라는 다시 독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우리가 돌이키기 어려운 그런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네.
0: 결국은 북한 안에 있는 청년들이 깨어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이런 의미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0: 그 제목으로 책도 썼고요.
1: 네, 네,
0: 작년에는 책도 네, 출간을 했고, 이제 우리가 그 한국 참전용사 그 기념 공간에 가면,
1: 네,
0: 코리안 워 메모리얼이 있잖아요.
1: 네,
0: 거기
1: 네,
0: 그렇죠. 가면 써 있습니다. 그 글이 freedom is not free.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얻은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1950년 그 6.25 전쟁에서 거의 그 자유를 다 빼앗길 뻔했던 당시,
1: 그렇죠,
0: 그 절박함을 네, 우리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미군의 참전에 의해서 우리가 가까스로 그 지켜낸 자유의 가치가 요즘은 좀 많이 형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자유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또 누군가는 그런 자유가 없어서 얼마나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1: 네,
0: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1: 네, 너무 정말 정확하게 찔러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남한의 청년들은 전쟁을 겪지도 않았고 지금 단군 이래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가 거의 없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70년이 넘는 동안 전쟁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탈북하신 청년분들께서는 그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큰지, 생명과 맞바꿀 수면서까지 지킨 자유잖아요. 그 자유의 이제 중요성을 좀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이 자유의 중요성을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남한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동포분들이 이 자유의 소중함을 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누군가의 피와 생명으로 지켜진 자유지요. 네. 아, 참 마음이 여러 생각이 드는 오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박미경 이제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실 텐데요.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또 치과 진료 봉사도 하고 계시고요.
5: 네,
1: 또
5: 맞습니다.
1: 여러 가지 또 이제 사회 활동도 하시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또 미국에서 치의학과 공중보건을 이제 더 공부를 하실 계획이시죠?
5: 네.
1: 네. 이곳에서는 그러면 미국에서는 앞서 잠깐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시고 계신가요?
5: 일단 저는 미국에서는 그 예방, 구강건강 예방과
1: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5: 네. 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의료 체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네,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의료 보험 같은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구강 건강 쪽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치과는 좀 아프면 치료 받으러 네, 가는 곳이다라는 좀 그런 인식이 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사회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2019년에 여기 미국에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와서 네, 한 1년 정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처음 좀 깨달았던 게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검진, 구강 검진을 받으려고 치과를 가야 된다고. 네. 그래서 어디 아프냐, 불편하냐 했더니 아 불편해서 가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은 가야 된다. 아, 원래
1: 네, 네, 그렇죠.
5: 그런
1: 네.
5: 얘기를 해서 그때 약간 저도 처음으로 안 아파도 네. 치과를 가야 되는 거구나. 미리 가면 아픈 걸 막을 수 있구나. 그게 사실상 가장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네. 해결책이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미국의 치과 시스템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그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물의 불소화 함량을 어느 정도 포함을 네. 시키는 네. 그런 사업도 잘 되어 있고, 뭐 커뮤니티 베이스드의 그런 치과 검진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나, 직장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해서 뭐 몇 주기에 한 번씩 어디 보험 그런 혜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는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1: 네.
5: 그래서 한국 사회도 지금 계속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예방 특히나 공공보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서 이거를 한국 사회에 이제 맞게끔 접목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더 나아가서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프면 치과를 가는 곳이 아니라 네.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검진 받아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정부나 기관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최종 꿈입니다.
1: 네. 네. 그 꿈을 지금 하나씩 네. 이루어나가고 계시고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네. 박미경 앞으로 그 선생님께서 네. 북한에서 아이들에게 이빨을 치료하면서
5: 네.
1: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들을 북한 땅에서 네. 이루어나가시는 모습을 상상을 하거든요.
5: 사실 북한에서 네. 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날이 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5: 네. 여기 이현승 대표님이나 네. 이렇게 김금혁 대변인처럼
1: 네.
5: 이렇게 열심히 앞장서서 통일을 네. 이끌어 나가는 주역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날이 오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앞에서 정시하시는 분들,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5: 네.
1: 또 뒤에서 이제
5: 저희는 이제 따라가면서
1: 따라가면서 실질적으로 뭐 네.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서 이제 네. 그 일들을 하셔야죠.
5: 네. 네.
1: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 나갈 우리 통일된 북한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윤서 씨 여러 이제 통일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뉴스에 글도 기고를 하시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국제 사회에 가장 알리고 싶은 말, 현실 어떤 거를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글을 쓰시는지 어떤 내용을 알리고 싶으세요?
6: 사실 저만의 이제 특별한 어떤 알려야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1: 네.
6: 다만 저는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6: 이제 남북한이 다 똑같이 분단된 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분단이 익숙해지고 통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1: 네.
6: 많잖아요.
1: 네.
6: 같은 케이스로 이제 국제 사회에서도 북한 어떤 인권 문제에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어떤 돌아오지 않는 미아리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 사회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로 좀 눈길을 돌리는 것 같고 북한 인권 문제에 좀 관심이 도래지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조바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이 지속될 수 있게 뭐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갔는데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 또 뒤에 분들 또 이제 오셔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현생 대표님부터 우리 K-라디오 청취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또 북한에서 어떻게든 이 탈북을 꿈꾸시는 분들 자유를 꿈꾸시는 분들 또 탈북한 분들 어떤 분이든지 우리 해외 동포분들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 목소리들을 돌아가시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4: K라디오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저희 북한 탈북한 청년 리더들이 꼭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이루어내고 또 나아가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한민족 전체가 부강하고 번역하는 민족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저희가 꼭 해낼 테니까요. 저희를 잘 지켜봐 주시고 또 성심성의껏 도움을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고 꼭 반드시 우리가 이룬 목적을 꿈을 이뤄내겠습니다.
1: 네, 그리고 유튜브 하시고 인스타그램도 하시잖아요. 좀 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4: 사실 개인적인 유튜브는 이제 한국의 정치나 또 미국의 네.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
4: 예, 제가 뭐
1: 알려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4: 아니요.
1: 아니 너무나도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4: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이 보시기는 네. 또 뭐 좋아 안 하실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네. 저희가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미국, 네.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에 비춰볼
1: 그렇죠,
4: 때
1: 네.
4: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상적인 국가 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네. 존중하는 국가가 아니라고 네. 생각해서 비판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유튜버는 이제 이현승의 스모킹건으로
1: 네.
4: 유튜버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1: 이현승의 스모킹건, 네, 네 스모킹건이 완전히 그쵸, 뭐 팩트라는 거죠. 네,
4: 숨길 수 없는 증거.
1: 숨길 수 없는 네. 팩트. 뭐 보시고 판단은 직접 하시는 거죠. 네, 정보를 드리는 거고, 네, 우리 이현승 대표님의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정치, 세계 정세, 또 북한의 실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현승의 스모킹건으로 네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 김금혁 대변인도 말씀해 주십시오.
0: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2030 청년들한테 조금 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듣고 가장 깜짝 놀랐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 한국은 헬조선이다. 그리고 지능은 탈출순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자조 섞인 그런 표어들을 들으면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물론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고 누구의 행복이 더 크고 또 누구의 불행이 더 크고 자꾸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지만 실제 지옥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마치 공기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의 어떤 선물처럼 와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누리는 일상의 행복을 잊지 마시고 행복하는 법 그리고 그 자유를 잘 살아가는 법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해서 뭐 현실에 대한 비관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최윤서 씨.
7: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제 북한과 그리고 탈북 청년들의 행보를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1: 네, 박미경 우리 미래 치과 선생님. 네.
5: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이든 북한 이탈 주민이든 남북한의 문제든 계속해서 일단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의 시작은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꾸준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고등학교 때 시절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일반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1: 네.
5: 되게 시골인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도 북한 이탈 주민을 만나본 적이 없기
1: 네.
5: 때문에 되게 처음에 갔을 때는 진짜 전교생이 다 와서 저를 구경할 정도로 그런
1: 네,
5: 시골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남북한 통합이나 그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진행했던 게 있었는데 전교생을 대상으로 박미경이라는 학생을 만나기 전과 후에 혹시 그 전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했고 후에도 설문조사를 해서 북한에 대한 인식 뭐 통일에 대한 의견 이런 것이 혹시 변화가 있었는지를 제가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조사했을 때 거의 95% 이상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설문조사를 그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뭐 바로 위에서 큰 리더들이나 정치인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변화만큼 뭐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밑에서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큰 변화를 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꾸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아, 너무 꿈을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요.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정말 귀한 네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을 걸고 또 북한 땅을 떠나서 또 다시 세상을 향해서 통일 한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함께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윤서 씨가 말씀하신 북한 노래예요. 이 노래를 제가 광고 듣고 들려드리고 저는 다시 또 2부에서 우리 오늘 함께 오신 나머지 또 네 분 함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북한 청년 리더총회 이현승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 김금혁 대변인님 그리고 최윤서 박미경 우리 미국에서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출발하시는 두 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8: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9: 한 모금 아니잖아.
8: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9: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8: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0: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1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0: 네, 앞서서 우리의 북한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가사가 없어서 지금 음악만 계속 나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후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북한을 떠나서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겨서 또 생활을 하시고 이제 또 미국에서 꿈을 꾸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통일 한국을 기대하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또 멋진 청년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는 민우라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바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그리고 졸업하고 대학교에서는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0: 네,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은 권민우 씨입니다. 네,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장은숙 씨.
2: 네, 안녕하세요. 네. 백두산 근처에서 온 장은숙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한국에 대한민국에 정착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국제개발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허드슨 연구소에서 인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백두산 근처에서 태어나셨다고?
2: 네,
0: 네, 아주 좋은 곳에서 태어나셨네요.
2: 네, 백두산... 아주 추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0: 네, 백두산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나중에.
2: 네. 네.
0: 그리고 우리 네, 박철민 학생이죠. 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홍단이라는 양강도 대홍단이라는 데서 왔고요. 대홍단 감자라는 노래가 아마 유명해가지고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왔습니다. 저는 2013년에 한국에 왔고요. 이제 저번 학기에 이제 대학교를 마쳐가지고 이제 내년에 풀브라이트 예, 지원을 해서 네. 미국에 유학을 오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우리 김지향 씨.
4: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백두산의 정기를 듬뿍 받아서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김지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2년에 탈북을 했고 2016년에 중국에서 잠깐 살다가 잠깐은 아니고 한 3년 살았어요. 3년 살고 이제 한국에는 2016년에 정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두 분이 현재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할 계획이신 그런 상황이네요. 네, 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도 많이 탈북민 학생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4: 그렇게 많진 않고요. 현재까지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되게 소수로 뽑고 있고.
0: 네.
4: 네.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분이 오셨어요?
2: 네. 네. 현재 3명이요. 네. 여기 이곳에 와 있습니다.
0: 네. 그 어려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오셔서 이제 미국에서 또 공부를 하시고 앞으로 꿈을 펼쳐 나가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네, 우리 권민우 지금 씨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를 공부하고 계신데요. 평양에서는 북한의 명문대학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이 법학을 공부하게 되셨습니까?
1: 북한에서의 사회과학은 학문의 어떤 기능을 오롯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걸 제가 학문으로 배웠었습니다.
0: 네.
1: 뭐 아시다시피 모든 그 학문의 출발점이 그러니까 출발점과 결론이 주체 사상과 당의 유일 사상 체계로 귀결되는 그런 문제를 대파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북한의 어떤 그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 어쩌면 그 학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법학을 전공하면서 그러한 모순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조금 더 학문으로서 이론으로서는 배우고자 법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지금 딱 모습이요. 검사님 같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앞으로 정말 정의를 이렇게 행하실 분으로 저희가 희망을 갖고요. 북한에서 이제 평양에서 대학 생활을 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오신 경우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렇게 남한으로 오셔가지고요. 굉장히 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점들이 많으셨죠. 어떻게 경험을 하셨습니까?
1: 한국에 정착한 후에 마주했던 어떤 그 자유와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는 제게는 축복인 동시에 고대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네.
1: 예,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 즉 어떤 사회에서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어떤 출발점에 섰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에서의 대학생활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의 제3과 한국에서 대학생으로 다시 살아갈 때 네. 그때 받는 일종의 충격들이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네. 북한은 뭐 사회주의 국가가 뭐 그러하듯이 국가가 정해준 어떤 궤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실질적인 자유를 선택하고 뭐 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진다는 것, 그런 책임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살면서 네. 뭐 예컨대 뭐 1학년 때는 뭐 선수 과목, 쉬운 과목을 먼저 수강하고 네. 2학년 때는 그 과목과 연계된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1년에 어떤 대학생이라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일 텐데,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제가 듣고 싶은 과목들만 듣다 보니까 1학년 성적이 상당히 좀 저조하고 형편없던 것 같아요. 네. 뭐 속된 말로 아, 씨가 내리네, 뭐 비가 네, 내리네, 네. 뭐 이런 얘기.
0: 아, 비는 씨는 평균 성적이에요.
1: 아, 그런가요?
0: 네, 그 사실 이제 북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커리큘럼을 위해서 정해주죠, 그 길을, 진로를.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개인이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성장을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 어려움에서 그래도 잘 이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저희가, 제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북한에서의 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잖아요. 그 받는 거가 하얀 백도화지 위에 김일성 주체 사상, 그리고 충성심,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이념들을 다 채운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남한에 와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잘 이겨내셨어요. 아직도 그래도 또 겪어나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1: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겪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분단을 통해서 또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는 네. 그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분단을 네. 직접 경험하고 있고, 다른 체제에서 그 체제를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학 또는 법학, 이걸 포괄하는 사회과학을 접했던 제가 남한에서 배우는 자유와 또는 실질적인 민주화의 그런 가치가 정치학에 기본적으로 배어있는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게 어쩌면은 제가 양 국가의 지배하고 있는 두 이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복이라고도 생각하고요.
0: 네.
1: 이게 미래 통일한국에서 필요한 어떤 지도자로서의
0: 네.
1: 그 필수적인 어떤 갖춰야 할 그런 두뇌. 네. 라고나 할까요?
0: 맞습니다. 그게 정말 귀한 거예요. 네. 통일한국 말씀하셨지만 한 체제 안에서만 자란 사람은 그 통일한국에서 이해를 하면서 정책을 결정을 하고 네.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경험하지 않으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미래 리더로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내가 훈련 받고 있다.
1: 맞습니다. 네.
0: 비싼 걸음을 지금 받으면서 양육하고 자라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씨를 뿌리시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함께 응원하면서 꿈을 꾸겠습니다. 너무 맞습니다. 훌륭하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장은수 네, 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어렸을 때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하셨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2: 네, 제가 아까 태어난 곳이 백두산 근처라고 네. 말씀드렸었는데요.
0: 해산시, 근처 어디?
2: 해산시에서 해산시. 태어났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렇다 보니 밀수가 굉장히 왕성하게 거래되는 네.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밀수품을 통해서 외부 정보들, 한국 드라마, 뭐 중국 드라마, 뭐 한국 옷, 한국 밥가마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요.
0: 아, 그렇군요.
2: 그런 문물들을 통해서 정말 북한에서 가르치는 못 사는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네. 서서히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드라마와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꿈을 한켠에 가슴 한켠에 자리를 잡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 점점 나이가 차고 10대가 되면서 학교 가서 마음껏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네. 정말 컸었는데 네. 저희 집안의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0: 네.
2: 그래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봤자 내가 어른이 되어서 밥그릇을 챙길 그런 처지가 못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밀수를 해라, 밀수를 배워라 네. 라고 하셨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네. 그 마음 한켠에 학업에 대한 열망이 늘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먼저 탈북하신 고모께서 너가 한국을 오면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다 라는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의 탈북 의지를 활활 지피는 네, 그런 기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많은데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이 정말 대한민국으로 오셨어요.
2: 네.
0: 아, 정말 지금 마음껏 공부하고 계세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2: 네, 네. 맞습니다. 가끔은 정말 불평불만을 일상생활에서 네.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네. 마음을 다잡는 생각으로 아, 내가 공부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네. 하고 있는데 장학금, 꿈을 살고 있구나.
0: 네,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아, 그 어렸을 때 품었던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오면서 지금 살고 계시네요.
2: 맞습니다.
0: 마음껏 공부하세요.
2: 감사합니다. 가끔은 공부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굉장히 네. 감사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2: 아, 네.
0: 한 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다른 것들은 사실 좀 결과가 딱 100% 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2: 네.
0: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연구 활동도 하고 계세요. 네. 한국에서 탈북민 자녀들이 겪는 불확실한 미래
2: 네.
0: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연구를 하셨네요.
2: 네.
0: 네.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또 다시 좀 여쭤볼게요.
2: 알겠습니다.
0: 네, 박철민 씨 한동대학교에서 영상예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어요. 조금 약간 전공이 굉장히 좀

0: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교를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처음에는 정치 그 국제관계라는 그 전공을 하다가
1: 네.
0: 이제 영상이랑 국제관계 중에 고민하다가 이제 국제관계를 선택한 거였는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정치를 배워서 내 성향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저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영화 쪽을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재밌어가지고 힘들긴 한데 재미가 너무 있어서 영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영상을 또 이제 진로를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 영상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비욘드 유토피아라는 거 아시죠?
2: 알죠.
1: 그분도 그 목사님도 제가 저희 라디오에 초청을 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세계의 북한의 실정과 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거든요. 요즘은 또 영상 세대이기 때문에
2: 맞습니다.
1: 앞으로 어떻게 그 북한의 현실을 담을지 또 그 꿈을 담을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네. 13살 때 북한을 떠나셨어요.
0: 네.
1: 네. 그때 기억나는 북한의 기억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제가 13살 때 이제 1월 달이었어요. 추운
1: 네.
0: 겨울날이었는데 저녁 어슬어슬해지는 약간 사람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시간대였는데 딱 건너고 나서 저희 마을 앞에서 건넜어요. 제 집이 이제
1: 건넜다는 게
0: 중국으로
1: 강을 건너 두만강을 네네. 건너서 오셨어요.
0: 네네, 네, 저희 집이 두만강 바로 옆이었어가지고 저희 마을 바로 옆에 있는 그 두만강을 이제 딱 건너서 이제 저녁 그 모습, 저희 마을을 사실 저희가 마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저희 마을을 볼 기회가 잘 없는데
1: 네.
0: 중국 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딱 돌아봤는데 마지막이잖아요, 마을이. 근데 그게 좀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딱 돌아봤는데 엄청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막 동네마다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불 떼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하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막 나고
1: 네.
0: 그리고 애들이 운동장에서 막 뛰어놀고 사람들이 달구지라고 이제 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달구지도 막 지나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제가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됐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저는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뭔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1: 네.
0: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왔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1: 네.
0: 근데 결국은 건넜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걸 사진처럼 제 기억 속에 딱 새겨두고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1: 그때 정말 딱 건넌 이후 돌아보고 또 내 앞에는 미래를 향한 길이 펼쳐져 있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 싶어요. 혼자 오신 건 아니죠? 혼자 함께
0: 아, 네. 네. 그 탈북 자체는 엄마가 이제 2년 전에 미리 왔고요.
1: 아, 어머니께서
0: 저는 이제 브로커랑 둘이서 이제
1: 그렇게 오셨군요.
0: 네.
1: 네. 아, 참 잘 오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김지향 씨 지금 현재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캠퍼스의 대학원생으로 공부를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세요. 네. 화폐 개혁 이후에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으셨죠?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때 그 기억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탈북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죠?
2: 그럼요.
1: 네,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2: 지금도 이제 제 기억에 정말 선명하게 남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1: 네.
2: 그 장면은 이제 2019년 11월 30일 날 북한이 이제 화폐 개혁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엄마 심부름으로 장마당에 쌀을 사러 갔는데 정말 그 북한 화폐가 지폐가 눈꽃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샥 이렇게 날리고 있었어요.
1: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2: 네, 네. 그렇죠.
1: 그리고 네.
2: 네, 그리고 이제 돈을 가지고 갔는데 여느 때보다 많이 가지고 갔는데 쌀은 살 수 없었고.
1: 네.
2: 네, 그리고 바닥에는 이제 사람들이 버리는 지폐가 이제 수북이 나뭇잎처럼, 가랑잎처럼 쌓여가지고 네. 이제 밟고 그걸 지나가는데 뭔가 마치 제 마음도 같이 밟히는 듯한

0: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돈으로 쌀을 살 수 없는 그 현실이 되게 마음이 정말 묘했어요. 기분이. 그때가 제가 한 15살쯤 됐을 것 같아요.
1: 사춘기예요.
0: 네, 진짜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인플레이션.
1: 인플레이션.
0: 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100대 1로 이제 그 화폐 개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돈을 갖고 있으면 너무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 경제 원리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하나도 모를 때였는데,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래서 정말 베네수엘라나 막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기억이 정말 문득문득 떠올라요.
1: 그렇죠.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베네수엘라만 지금 떠올랐는데 북한에서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0: 맞습니다.
1: 그렇게 탈북을 하셔서 중국에서 계셨어요.
0: 네, 맞습니다.
1: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수년간 숨어 지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0: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그 영화를 저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막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무슨 이유로인지 제 머릿속에 딱 꽂힌 단어 이제 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갓집 개만도 못하다라는 그 대사가 딱 뇌리에 꽂혔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 영화 대사구나 그냥 그렇게 흘려보냈던 그 표현을 이제 중국에 와서 그거를 온몸으로 깨닫게
1: 그렇네요. 정말 지붕이 없는,
0: 맞습니다.
1: 지붕이 없는데 비를 그냥 맞는 상황인 거죠.
0: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상갓집을 상상을 해보시면 다들 슬픔에 잠겨서 강아지 밥을 줘야 되는 것도 있고, 비 오는 날, 강아지는 이제 밖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 밥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런 처량한 모습이 진짜 딱그 모습이 저인 것 같았어요. 네, 북한에서 이제 왔다고 이제 얘기도 못하지만 그래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제가 북한에서 온걸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은근히 그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 제가 얼마나 작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저를 생각해 준다고 한다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의 상처로 다가왔고 알게 모르게 이제 저를 업신여기는 그런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잘 살겠네 이러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은 아 너네 나라는 왜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제 앞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길에서 이제 그 경찰차 막그 사이렌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제가 그 소리에 유난히 민감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탈북을 네 번을 시도를 했습니다.
1: 북한에서
0: 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에 중국 그 땅을 딱 밟은 순간 이제 공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강제 복송이
1: 그러셨군요.
0: 세관을 통해서 복송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 그 보위부 감옥에 수감이 됐고 그곳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23일을 제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당했던 어떤 그런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계속 떠올라서 중국에서도 이제 경찰차만 보면은 북한 감옥이 자동으로 이제 연상돼서 떠올라가지고 굉장히 답답해지고 공포가 이제 정말 공포스럽고 지금도 가끔 꿈에 나타나요. 그런 장면들이.
1: 그때 10대였을겠죠?
0: 네, 제가 그때 19살? 19살에 제가 19살인가? 20살인가? 그때.
1: 그래도 북한에서 또 다시 갔다가 어떻게 또 나와서 탈출을 할수 있었네요.
0: 네, 그래도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잡혔을 당시에 제가 성인이 안 됐었어요. 성인이 안 됐었고, 그리고 저는 첩보 뭐 탐정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서인지 그런 시나리오를 내가 잡히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시나리오까지 다
1: 다 있었
0: 짜가지고 탈북을
1: 그러셨어요.
0: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잡혔을 때, 아, 뭔가 마음이 되게 차분했던 게, 아, 나는 내가 짰던 시나리오대로 가서 얘기를 하면 된다. 그리고 가면은 이제 진술을 번복하지 않고 했던 얘기를,
1: 동일하게,
0: 네, 그대로 하면은 된다. 어차피 그 사람들 증거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브로커를 불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계속 뭐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얼려도 보고 막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구하려고 집을 파셔가지고 그 돈으로 뇌물을
1: 그렇게 해서
0: 보였더라고요.
1: 나오셨군요.
0: 네.
1: 아, 참,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 다른 자유 세계에서 또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0: 맞아요. 저희 엄마는 그런 생각으로 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북한은 한번
1: 북한에서
0: 잡히면은,
1: 살려야 하니까.
0: 네,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다 사람들이 짐작은 하니까요. 그리고 여자애가 그 안에서.
1: 그렇죠,
0: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집을 파셨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나왔는데, 엄마가 집을 파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탈북을 하지 말고 좀 나가서 잘 살아보자. 왜냐면 가다가 잡히면은 또다시 이런 처지가 될 테니까 좀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엄마가 집을 파셨다고 해서 되게 또한번 마음이 내려앉았죠. 그러면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나? 나는 좀잘 살아보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화폐 개혁도 겹쳤고, 그다음에 제가 중국을 가다 잡혔다고 하니까 정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동네 분들도 제가 지나가면 손가락질하고, 어떤 할머니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침을 뱉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그런 기류가 느껴지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지고 뭔가 저를 경계하려고 하는 그런 눈빛들 때문에, 아,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탈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오늘 우리 지금 얘기를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언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
0: 네.
1: 얘기를 듣고 싶고요. 그래도 그 많은 정말 우여곡절과 험난한 길을 겪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얼굴은 너무 평안하시고 고우세요. 고생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잘 여기서 자유의 품에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니까 그 과거들을 이제 상처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또 같은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함께 또 이제 그분들을 세우는 역할들을 이제 리더로서 하시겠죠. 권민우 씨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을 이제 운영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남한과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지금 법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운영도 다를 뿐더러 그러면 이두 제도가 만약에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과 혼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법률가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하나로 만들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가장 염려가 되는 거는 어떤 거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북한이라는 어떤 국가성에 대한 해석이나 또는 그 영토에 대한 법적 판단보다 가장 근본적이고 어려운 과제는 사유재산권의 처리와 북한 주민들의 법의식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일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사유재산 즉 재산권 문제라면 북한의 토지와 그 생산 수단은 현재로서는 국가나 어떤 그 협동단체 소유이고 이거를 이제 통일 후 기존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쵸 북한 협동단체에서 각 주민들에게 점유할 수 있는 점유권 형태로 배분했던 그런 재산의 권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네. 또는 나아가서는 과거 남한 지역으로 소유주들의 그 원소유권 주장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에 네. 대한 그런 입법적 해결, 입법권자들의 의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게 큰 고도의 어떤 정밀함을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듯이 법의식의 격차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그 통제 도구로서만 인식해 왔고 지금도 인식하고 있을 텐데 이 분들에게 법이 어떤 자신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걸 각인시키고 법에 대한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법치주의 문화의 인식이 네. 다른 어떤 제도적 통합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생각보다 참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1: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권민우 씨 말고도 법을 공부하시는 탈북 청년이 있으신가요?
2: 사실 저 잘 그 부분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
1: 아마 네. 곳곳에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네. 우리 또 더 후세대들이 맞습니다. 더 많이 또 함께 공부를 하겠죠. 네. 네. 앞서서 이런 것들을 지금 미리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법적인 것들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0: 잠깐 제가 한마디 네. 해도 될까요? 네. 북한 출신, 저희 이제 고향 출신 변호사 두 분이 계세요. 지금.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제가...
0: 네.
1: 그분들이 그럼 실제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겠네요. 탈북하는 네. 과정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네.
0: 그것까지는 저도 깊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희 고향 출신 변호사 두 분이 계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이제 탈북 역사가 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점점 이제 각 요지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네. 장은숙 씨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한국에서 탈북민 자녀들이 겪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힘들고 잘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잘 극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탈북을 해서 또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3: 네. 정말 탈북민 자녀들의 경우 제가 했던 연구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탈북민 자녀들이 두 분류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 두 번째는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 제3국에서 네. 태어난 탈북민 그렇군요. 자녀입니다. 네.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의 경우에는 탈북민 정착 지원법에 따라서 대학 입학을 할 때 좀 이제 도움을 좀 받고 네. 뭐 학비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네. 네. 그래서 생활비도 지원을 받는 것들이 좀 장학금을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 태어나거나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착 지원 제도에서 좀 배제가 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1: 네.
3: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묵도를 하면서 정말 다 같은 분단의 분단이라는 그 슬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겨난 자녀들이고 똑같은 그런 탈북민 처지인데 정말 이런 제도적인 면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저도 장대한 학교 출신인데 그 대한학교를 통해서 중국에서 자라고 태어난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그런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탈북민 자녀 입장에서 그 친구들도 저희와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고 좀 더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그 언어적인 어려움을 저희보다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1: 네.
3: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찌 보면 좀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잘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그 친구들도 우리와 함께 잘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그 페이퍼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1: 네. 정책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사례가 되겠네요. 네. 생각을 못했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 중국 제3국에서 그게 다르군요. 이렇게 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북한에서 북한 탈북민이라는 것만 알아도 증명이 되면은 좀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합니다. 박철민 학생은 또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이야기를 지금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있어요.
4: 네, 이미 제작했습니다.
1: 아, 만드셨어요?
4: 네, 저번 학기에.
1: 그러면 이거를 비슷한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지금 장대현 네. 학교를, 대한학교를 나오셨고, 네, 이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4: 뭐 저희가 뭐 짜고 미리 뭐 이렇게 하고 한 것도 아니고요. 아, 네. 어쩌다 말까 주제까지 겹쳤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누나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한국 사회에서 제도적인 부분이나 이런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 또 그들이 겪는 특히 한국어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네. 나이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살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학교 진학이나 또 한국에 오면 한국어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또 따로 한국어 수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이제 좀 불리한 출발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누나랑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3국 출생 학생들이랑 네. 같이 다녔어서 뭐 옆에서 같이 봤고요. 제가 같이 친구들이니까 이제 같이 경험하고 했었던 거라서 사실 처음에는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했었어요. 다큐에서 시사적인 다큐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그 경험을 투영을 해서
1: 네.
4: 그 친구들에게 제 경험했던 걸 투영해서 한번 봐보니까 들었던 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게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1: 네.
4: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스텝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이 뭐가 필요할까? 그 다음 스텝에는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그러니까
4: 어렵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극복을 할 거예요. 그 친구들도 강한 친구들이기 네, 때문에 극복을 그렇죠. 네. 합니다. 그래서 잘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스텝은 한국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건데
1: 네.
4: 그런 뭐랄까요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탈북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정착 초기에는 되게 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 다음 적응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1: 그렇군요.
4: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 하면 좀 도움이 필요한 대상, 뭔가 어려운 사람, 뭔가 이렇게 네.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고 뭔가 같이 걸어가야 될 동료나 사회 일원으로 바라봐주는 시선이 좀 부족하다라고 네. 느꼈었어요. 그게 똑같이 그 제3국 출생 친구들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특히 그 친구들은 한국어가 네.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집중하기보다는 그걸 배제하진 않았어요. 영상 네. 내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그걸 집중하진 않고 좀 더 그 친구들의 평범한 그냥 고등학생들의 삶, 대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삶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오히려 좀 더 일상에 집중을 해서 그 친구들의 어려움은 이제 그 자연스럽게 그 영상에서 보여지게 네,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영상 다큐를 찍었던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저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새로운 거를 알게 됐어요. 제3세계 출생 탈북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미국에 이민을 오면 영어가 안 될 경우 이소를 또 이제 영어 교육을 받고 그런 모든 장애들을 극복하고 지금 2세대, 3세대들은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제3세계에서 태어난 탈북민들 또 북한에서 출생하신 분들도 동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함께 성장을 해야죠.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회와 균등하게 우리가 함께 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적은 분명히 대한민국이고 네 너무 그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같은 형제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동일하게 출발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아마 우리 동포분들은 그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지향 씨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시간이 참 너무 지금 다가가지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이 북한에 만약에 다시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북한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가르치고 싶은 거, 이건 꼭 가르치고 싶다라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0: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나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네. 내가 그리고 이제 교육자로서 어떤 걸 가장 먼저 가르치고 싶은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저의 대답은 그러니까 국가가 정해주는 너의 미래와 너의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은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감각.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교육을 받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삶의 주인은 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해진 답을 외우고 네. 이제 국가가 정해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이제 돕고 싶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교육은 이념을 바꾸는 교육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 다시 자유와 존엄을 회복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네.
1: 그 꿈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다음 방송에 네.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지금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한 문장씩만 돌아가시면서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네.
2: 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법치라는 개념은 선조의 어떤 피와 땀으로 이뤄낸 결코 주어진 것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확립하는 데 필수적인 미래 자산일 거고요. 통일을 막연한 어떤 정치적 구호로 보지 말고 우리의 먼 사천, 팔천에 억압받는 자유를 찾아주고 함께 번영하기 위한 연대의 과제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마지막 말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네. 저는 통일은 이미 탈북민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지금 오늘 와 있는 청년 리더들이 그 증거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청년 리더들이 함께 청년 리더들과 함께 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4: 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나 또 북한에서 한국으로 탈북해서 이제 오신 분들이나 어찌 보면 다른 사회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입장인데 이해가 한국에 사는 일반 한국인들보다는 충분히 탈북민들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탈북민 사회나 또 통일 문제, 한반도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북한 어린 학생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너희 삶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는 안 된다고 말해도 그 말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청소년들한테는 이제 여러분이 가진 자유와 배움의 기회가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동시에 힘든 순간이 와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통일 한국을 꿈꾸면서 함께한 권민우, 장은수, 박철민 그리고 김지향 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굉장히 좀 마음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 작은 창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과 헌신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이미 되었고 또 앞으로도 정말 크게 풍성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북한 땅에도 그 자유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께 정말 따뜻한 우리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네,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드립니다.
5: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6: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7: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의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
8: K-Radio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2020년 조지아 대선 선거관리 요원 신상 공개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공개가 부정선거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BC 방송이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프로그램 조사에 반발하며 정부가 언론 편집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송사 간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군사시설 80여 곳을 타격하고 원유 제재 면제도 철회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인공지능, AI 산업성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사모대출 시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막대한 투자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관련 금융시장도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 반도체 산업이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새로운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인력난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 대형 은행들이 결제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 결제망 확보를 통해 수수료 수익 확대를 노리고 있지만 규제 당국과 소상공인 반발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공공부문 전문가를 영입하며 미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부 국방 분야 AI 활용 확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이어진 갈등이 완화될지 주목됩니다. 나토 수장이 미국 의존도를 낮춘 지속가능한 나토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압박을 계기로 유럽이 자체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수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ABC 방송이 헌법을 언급하며 자사 프로그램 더 뷰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은 7일 ABC 방송이 연방통신위원회에 보낸 문서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가 편집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연방통신위원회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송이 뉴스 프로그램으로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고 프로그램이 선택한 적 없는 게스트에게 방송 시간을 할애하라고 강요하는 게 연방통신위원회가 앉으려는 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 지상파 방송국에 적용되는 동등시간 원칙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정치 후보자를 부를 때는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다만 뉴스 프로그램은 이 규정에서 제외해왔고 여러 토크쇼로도 면제권이 확대돼 왔습니다. 더 뷰는 ABC 방송의 장수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으로 2002년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면제권을 받은 뒤 수많은 정치인 후보가 출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텍사스주 유력 상원의원 후보인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하원의원에 출연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방통신위원회가 더 뷰의 뉴스 프로그램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신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또 낮과 심야 TV 토크쇼가 진정한 뉴스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비우호적인 프로그램에만 딴지를 걸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연방통신위원회가 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보는 낮 시간대, 심야 시간대 TV 프로그램에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 없이 일상적으로 출연하는 토크 라디오 영역은 손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통신위원회 조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201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현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BC 방송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대표 심야 방송이자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해온 지미 키멀 라이브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직접 나서 진행자의 해고를 요구했고 지난해에는 압박 속에 방송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연방통신위원회는 ABC 방송 소유 8개 지역 방송국에 면허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면허 심사에 들어갔으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뜻하는 DEI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미군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배경을 둘러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CNN 방송은 미군 지휘부가 공격 대상 정보가 10년 이상 오래됐다는 경고를 알고도 작전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오폭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은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이란 전 첫날 발생한 이란 미나부 여학교 공습 참사는 미군 지휘부가 표적 정보를 심각하게 오래됐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 공격을 강행한 결과였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대이란 공습을 시작하기 전에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표적 관련 정보를 모두 최신 상태로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대상 목록에 포함된 상당수 표적 정보는 10년 이상 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피격된 미나부 여학교 옆에 위치했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시설 정보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전쟁 초기 신속하게 공격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가 오래됐다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학교 우폭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CNN이 확인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2013년에는 미나부 여학교와 혁명 수비대 시설이 같은 부지에 있었지만 2016년 촬영 사진에서는 학교를 기지와 분리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2월 위성 사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수십 명이 활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란 전 개전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이란의 미나부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공습을 받아 이 학교에 다니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CNN은 미군 자체 초기 조사 결과 혁명수비대 시설을 겨냥한 공격 과정에서 인접한 미나브 학교가 함께 폭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군은 해당 조사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군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민간인 사상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 초기 미나브 학교 공습에 대해서 이란이 한 짓이라며 미군의 책임을 부인했지만 지난달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전쟁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해당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서 밝힌 것처럼 미국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리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표적 선정 과정에 대한 CNN 질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한국의 정월 대보름을 소재로 활용한 그래픽 노블이 미국 만화계에서 권위 있는 시상식인 합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포브스는 7일 김현숙, 라이언 에스트라다 작가의 그래픽 노블 굿올드 패션드 코리안 스피릿 그래픽 노블이 2026년 합의상 최고의 청소년 책 부문 후보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만화는 1980년대 주인공 헤이와 남자친구 기우, 탈춤 동아리 친구들이 시골에서 정월 대보름을 보내려다가 생기는 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김현숙, 라이언 에스트라다는 전작 비밀 독서 동아리로도 2021년 아이스너상 후보에 오른 부부 작가입니다. 애니메이션 연의 편지는 최고의 각색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조현아 작가의 동명 웹툰을 바탕으로 네이버 웹툰 산하 스튜디오 N이 제작한 것으로 10월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올해의 디지털 책 부문에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재되는 일상 만화 넵 코믹스가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작가의 작품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세로형 디지털 만화 형식인 웹툰이 이 부분에 또다시 후보로 올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합의상은 미국 만화가 하비 커즈먼을 기리기 위해 1988년 제정된 상으로 미국 만화계에서는 아이스너상, 리고상과 함께 3대 만화상으로 꼽힙니다. 국내 만화 가운데에선 마영신 작가의 엄마들, 김금숙 작가의 프리상을 받았고 네이버 웹툰 로어 올림푸스가 2021년에서 2023년 연속 수상의 화제가 됐습니다. 최종 수상작은 10월 9일 열리는 뉴욕 코믹콘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2: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총기를 발사해 멕시코 국적 남성이 숨졌다고 아이스가 8일 밝혔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6시 50분께 발생했습니다.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로렌소 살가도 아라우호가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했지만 아라우호가 요원들의 구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스는 아라우호가 차량을 이용해 요원을 향해 돌진하는 등 차량을 무기로 사용하려고 했고 이에 요원이 정당 방위를 위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받은 아라우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연방수사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두 번째 아이스 관련 총격 사건입니다. 앞서 지난 2일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도 아이스 요원이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던 용의자가 요원을 향해 돌진했다고 판단해 총기를 발사했습니다. 당시 용의자는 현장을 벗어났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결제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결제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정치권 등의 반발이 예상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PNC 파이낸셜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수개월 전부터 금융기술기업 피서브의 결제 시스템 인수를 위해 예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피서브는 직불카드 결제 네트워크 스타와 엑셀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현재 미 금융사는 지난 2010년 통과된 도드-프랭크법의 더반 수정 조항에 따라 외부 결제망을 이용할 때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지만 은행들은 상한선 때문에 고객에게 직불카드 결제 시 보상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자체 결제 네트워크를 확보해 상한선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피탈 원 파이낸셜이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506억 달러에 인수해 직접 결제 네트워크를 확보한 것이 자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수 논의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결제사를 인수하면 수수료 수입은 늘겠지만 의회와 규제당국, 가맹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피서브는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주가는 1년 전보다 70% 하락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8천 건이 넘는 강제 퇴거가 집행됐습니다. 치솟는 임대료와 저렴한 주택 부족이 이어지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고 학생 노숙 문제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4: 뉴욕시의 강제 퇴거가 코비드-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하면서 주거 불안이 다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강제 퇴거를 집행하는 뉴욕시 마샬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8,072건의 퇴거를 완료했습니다. 월 평균으로는 약 1,345가구가 거주지를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 1,482건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강제 퇴거는 법원의 퇴거 명령이 내려진 뒤 뉴욕시 마샬이 실제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퇴거 소송이 제기됐다고 모두 강제 퇴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 건수가 늘어난 것은 주거 불안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계속 오르는 임대료를 꼽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미국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임금 상승 속도보다 임대료 상승 폭이 더 커지면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거 불안은 아동과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동권익단체인 시민아동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자료와 교육 관련 조사에 따르면 2024-25학년도 동안 약 15만 4천 명의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이 보호시설과 임시 거처 또는 친척 지인의 집에 전전하는 등 일정 기간 노숙 또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노숙 문제 역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연합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뉴욕시의 강제 퇴거 집행 건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며 퇴거 소송 증가와 임대료 체납 지원 감소 등이 노숙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크게 밑돌고 있어 구조적인 주택난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퇴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임대료 체납 지원, 세입자 법률 지원,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레디오 성령화입니다.
3: 연방 항소법원이 대학에서 인종과 젠더 관련 교육을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이른바 스탑워크법 핵심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8일 2대1의 의견으로 플로리다주의 개인의 자유법 가운데 공립대학과 대학 교수의 인종 젠더 관련 강의와 의견 표명을 제한하는 조항이 미수정원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주정부가 교수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로 교수의 발언을 국가의 발언으로 간주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릿 그랜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플로리다는 교수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교수의 발언은 곧 국가의 발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며 주정부가 대학 강의실에서 인기 없는 사상을 배제할 권한을 주장하는 건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력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사상이 유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는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화당 소속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의 제동을 건 겁니다. 2022년 제정된 이 법은 학교와 대학, 직장에서 인종과 성별 문제를 교육하거나 논의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를 반각성 정책의 핵심 입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서 같은 항소법원은 지난해 직장 내 교육을 제한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연방지방법원이 대학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도록 내린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시민권 단체와 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이 다시 승소한 셈입니다. 원고인 플로리다 AM대 법학전문대학원 느로이 퍼넬 교수는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인종차별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자유롭게 배우고 토론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승인한 사고방식만 허용하려는 시도를 막아낸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흑인 민권단체인 법률방어기금은 플로리다주가 흑인과 성소수자의 역사와 경험을 검열하려고 한 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플로리다 지부도 대학은 정부 검열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기반해야 한다며 비판적 사고를 억압하면 고등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고 활용했습니다. 한편 디센티스 주지사 측과 제임스 어스마이어 플로리다 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 상무부가 오픈 AI의 신형 인공지능 모델 GPT-5.6의 전면 출시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 악시오스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5: 로이터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오픈 AI가 추가 테스트와 정부 당국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GPT-5.6을 광범위하게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미국 상무부 산하 AI 표준 혁신 센터가 진행했습니다. 오픈 AI는 앞서 지난달 정부 승인을 받은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GPT-5.6을 단계적으로 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시 오픈 AI는 이런 방식이 선호하는 출시 형태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출시 지연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AI 개발사들이 적용 대상 프론티어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공개하기에 앞서 최대 30일간 미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첨단 AI 모델 출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중국, 러시아 등의 군이나 정보기관이 이 기술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잠재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런 제한 조치는 앞서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와 페이블에 부과됐던 규제와 유사한 패턴입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AI 모델의 시장 출시를 사안별로 실시간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3: 미국 내 반도체 숙련 인력 부족으로 삼성전자의 텍사스 공장을 비롯한 대규모 미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미 국립과학재단과 함께 컨설팅사 맥킨지가 작성한 반도체 산업 전국 인력 현황 분석 보고서를 7일 공동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2026년에서 2023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설계, 소재, 첨단 패키징 부문에 발표된 3,9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이 기간 약 18만 9천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직군별로는 공정과 설계 엔지니어가 10만 4,300명으로 가장 많이 필요하고 장비 운용 기술직 7만 2,400명, 소프트웨어 개발자 1만 1,800명 순이었습니다. 반면 실제 공급 가능한 인력은 엔지니어 1만 6,300명, 기술직 8,900명, 개발자 5,800명에 그쳐 직군별 공백은 엔지니어가 8만 8,000명으로 가장 크고 기술직 6만 3,500명, 개발자 6,0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030년까지 최대 15만 7,000명의 인력 공백이 발생한다는 계산입니다. 수요가 가장 집중될 지역으로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아이다호가 꼽혔습니다. 이 지역에는 삼성전자의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을 비롯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반도체 패키징 단지, 마이크론의 뉴욕 메모리 공장,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가 몰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의 첨단 패키징 팹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이들 프로젝트가 인력난 때문에 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보고서는 전체 인력 수요의 약 74%가 제조 관련 직군에 몰려 있으며 조사에 응한 기업의 약 4분의 3이 엔지니어 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엔지니어링 졸업생 가운데 반도체 업계로 유입되는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 인공지능 같은 수익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맥킨지의 테일러 라운드트리 파트너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재외국민 사망 사건이 한미 공조 수사 끝에 해결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7월 7일 맨해튼 총영사관에서 메인주 포틀랜드 경찰서 형사 엔젤코 나피알로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나피알로 형사는 지난 2015년 메인주 포틀랜드 해안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변사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문조회와 DNA 분석, 인터폴 공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비영리기관 DNA 도 프로젝트가 법 유전계 보수사 기법을 이용해 한국계 가능성을 찾아냈고 미 국무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 한국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총영사관은 이후 국내 유가족 확인과 연락, 사망 통보, 안장 절차 지원까지 사건의 마무리를 도왔습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11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형사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한미 기간 간 긴밀한 국제공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동산교회가 지난 5일 뉴저지 리틀페리에서 새 성전 건축 기공 감사 예배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인사와 성도들이 함께 새 성전 건축의 시작을 축하했으며 시공을 맡은 얼반 건설의 리차드 정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윤명호 담임 목사는 새 성전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담임 목사와 교계 지도자, 시공사와 설계 관계자들이 함께 첫삽을 뜨며 공사의 안전과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습니다. 시공을 맡은 얼반 건설은 다년간의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견고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동산교회는 새 성전이 예배와 교육,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정보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구직자와 경력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뿐 아니라 더 나은 직장을 원하는 재직자, 청년, 시니어, 이민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의료, 간호보조,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용접, 사무행정 등등 현재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과정은 교육비 전액 지원은 물론이고 자격증 취득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취업 상담, 구인 기업 연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영어가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ELS 프로그램도 연계합니다. 프로그램은 메릴랜드 전역의 아메리칸 잡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고 야외 활동을 계획하신 분들은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예상됩니다. 한때 강한 소나기와 돌풍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어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며 다소 후덥지근하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7도, 섭씨 31도, 최저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동부지역은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성 비가 자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기상변화에 대비하시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8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3: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4: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5: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4: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법원이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 요원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다고 7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 빌리 레이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요원의 신상 공개 여부는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법무부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 요원들의 이름과 직책, 자택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풀턴 카운티 선관위는 법무부의 요청은 정치적인 탄압이며 선거관리 요원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패배한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측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당시 조지아주 선거관리 요원 2명의 신상을 공개하며 개표 조작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가 민사소송에서 1억 4,8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문제는 현직 대통령 지지 여부나 부정선거와는 상관없으며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설령 법무부 주장대로 2020년에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조사할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 직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법원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BI는 지난 1월 풀턴 카운티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 수사관은 분석관 260명을 투입해 선거 기록 708점을 분석 중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선거 조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자치구가 전직 행정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금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전 비즈니스 관리자 데이비드 로렌조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24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 세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주민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자치구에서 진행한 법적 대응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팰리세이즈파크 자치구가 전직 비즈니스 관리자를 상대로 벌여온 공금 환수 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24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의 나스타 판사는 지난 6월 24일 로렌조에게 24만 달러 이상을 자치구에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공자금의 적법한 집행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로렌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비즈니스 관리자로 취직하면서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 미사용 병가와 휴가 수당을 자신에게 추가 보상 형태로 승인해 지급받았습니다. 소장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로렌조가 승인받은 금액이 총 27만 6,334달러 85센트에 달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사용 병가 수당은 8만 1,226달러 65센트, 미사용 휴가 수당은 19만 5,108달러 20센트입니다. 그간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이런 지급이 뉴저지주 법령과 뉴저지주 감사실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공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이미 지급된 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반환금뿐 아니라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폴킴 시장은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공공자금을 지키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전직 공무원 개인에 대한 환수 명령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과 공직자의 보상 체계가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금 환수 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며 소송의 향후 절차나 추가 쟁점은 이후 법적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자치구는 납세자의 세금이 온전히 회수될 때까지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오는 10월 5일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포상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모두 4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공개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정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가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최종 수상자는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올해 후보자는 개인 152명과 단체 12곳 등 모두 164명입니다. 뉴욕 지역에서는 강석희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 지회장, 김민선 미주한인 이민사 박물관장, 이에스더 뉴욕한인회 이사장, 최영수 시민참여센터 변호사가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보훈활동과 한인이민사 보존, 지역사회 발전, 시민권익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역할과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5일 기념식을 열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은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재외동포청장 표창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상자는 활동 기간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와 공익성, 지속적인 봉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됩니다. 공개 검증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사실관계 확인과 후보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자가 확정되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재외동포청이 안내한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엔트로픽이 공공부문 담당 베테랑을 영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위험기업 지정과 뒤이은 소송전, AI 모델 수출 통제 등 그간 이어온 불편한 관계에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20년 이상 연방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분 담당을 맡았던 테리사 칼슨은 7일 SNS 링크드인을 통해 엔트로픽의 글로벌 공공부문 총괄로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칼슨 총괄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방정부 담당 부사장을 지냈고 이후 아마존 웹서비스로 자리를 옮겨 10년간 공공부문 사업을 구축 운영했습니다. 특히 2013년 아마존 웹서비스가 IBM을 제치고 CIA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때 이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6년은 한국 부산시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 협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분야 움직임을 다루는 전문 매체 패드스쿱은 칼슨 총괄이 공화당과 민주당 양진영 모두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슨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당대 최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정부 업무가 그 혜택을 받게 되고 시민들은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며 미국이 동맹 민주주의 파트너와 함께 발휘하는 AI 리더십은 업무 수행 방식과 정부가 국민을 섬기는 방식의 미래를 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정부와 동맹국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AI 모델과 도구를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당초 미 국방부의 기밀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AI 모델이었지만 AI 모델 활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엔트로픽은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에는 최상위 모델 클로드 미토스5와 페이블5를 내놨다가 상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들 모델에 외국인의 접속을 금지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18일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엔트로픽과 CEO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아니라며 엔트로픽이 지금껏 매우 책임감 있게 행동해왔다고 언급한 뒤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의회가 다음 달 특별회기를 열고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의석 확대를 위한 선거구 개편을 다시 추진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정치적 권력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8: 메릴랜드 주의회 지도부는 7일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 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8월 3일부터 특별회기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회기는 민주당이 올해 초 추진했다가 무산된 선거구 개편안을 다시 논의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논란은 전역에서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고 있는 정당별 선거구 재편 경쟁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메릴랜드 주의회는 이번 특별회기에서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3일 총선에서 헌법 개정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민주당이 연방 하원 의석 8석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 주 연방 하원 의석은 민주당 7석, 공화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화당 소속 앤디 해리스 의원이 유일한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의회 지도부는 아직 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년 메릴랜드 주 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선거구 지도와 관련한 주 헌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선거구가 공화당의 앤디 해리스 의원 지역구를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려 했다며 해당 지도를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오는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주민투표에서도 승인될 경우 주의회는 새 헌법 규정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 적용될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수 있게 됩니다. 조슬린 페냐 멜릭 메릴랜드 주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에는 변화하는 법률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회기는 최근 법원 판결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헌법 개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이번 특별회기를 민주당의 권력 확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스틴 레디 메릴랜드 주 상원 공화당 원내부 대표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한 명은 수십만 명의 메릴랜드 주민을 대표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회기는 그들의 목소리를 없애고 민주당의 연방 하원 의석을 하나 더 안겨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획정됩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공화당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민주당도 여러 주에서 자체적인 선거구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에 지난 4월 말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의 적용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공화당은 남부 여러 주에서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표권법은 흑인 등 소수인종 유권자의 투표권과 정치적 대표성이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핵심 연방법입니다. 공화당은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통해 올해 연방하원에서 최대 10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도 올해 초 민주당이 8개 연방하원 의석 모두를 민주당이 차지하기 쉬운 선거구 지도를 추진했지만 빌 퍼거슨 상원의장이 사법부에서 다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원에서 처리를 보류해 무산됐습니다. 한편 웨스모 주지사는 선거구 재획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으며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가 다시 모여 남은 과제를 마무리하기로 한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회기 결과는 메릴랜드 연방하원 의석 구도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선거구 재획정 논쟁과 2028년 연방선거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나토를 강조하며 유럽의 안보 자립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와 유럽 주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자 미국의 동맹 경시 리스크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 대응체제 구축을 본격화할 계기로 삼는 모양새입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리터 사무총장은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군 현대화를 끌어낸 것을 짐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한다며 그가 나토를 위해 하는 일은 매우 좋은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이젠하워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이루려고 했던 목표, 즉 미국과 유럽 간 국방비 부담을 균등하게 만드는 일을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나토 31개 회원국은 지난 2년간 신규 방위 프로그램과 국방 투자에 총 2,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정상회의 기간 추가 투자와 신규 사업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리터 총장은 지속가능한 나토를 강조하면서 더 강한 나토 안에서 더 강한 유럽으로서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나토 탈퇴와 유럽 주둔 미군 조정 가능성까지 시사하자 불만을 달래려는 듯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이 과거처럼 당연하지 않다는 점, 특히 유사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인식해 유럽의 자체 방위력 강화와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터 총장은 나토의 국방비 증액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때문만은 아니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협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의 미래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 대학 저축계좌 지원금을 기존보다 10배 늘립니다. 미 최대 규모의 보편적 학자금 저축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이번 확대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교육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6: 뉴욕시가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대학 저축계좌 지원금을 $1,000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2027 회계연도 시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기존 학생 한 명당 $100였던 지원 규모를 10배 늘린 겁니다. 시는 약 5,300만 달러를 투입해서 기존 NYC Kids Rise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NYC Kids Rise 프로그램은 2017년 퀸즈에서 시범 시작됐으며 2021년부터는 시 전체 공립 유치원생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말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고 시 예산에 반영되면서 확정됐으며 새 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학생들이 향후 대학이나 직업 훈련 과정에 진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되는 형태이며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과 직업 교육 비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줄리 매닌 의장은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자라며 교육 기회 확대와 경제적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9: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99, 아삭이 고추 파운드당 $3.99, 시험누수가 금, 토, 일, 3일간 $4.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그랜드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Igangmin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자, 저희가 3주째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국의 명품들을 찾아서 트레저 헌터 느낌으로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첫 시간 국립부여박물관, 지난 시간 국립경주박물관에 이어서 오늘은 국립김해박물관의 명품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1: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삼국시대라는 시대명, 그 다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을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좀 익숙하긴 하지만 동시대에 500여 년이 같이 있었던 나라가 가야,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부여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 뭐 사국 또는 오국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맞는데.
0: 삼국유사, 삼국사기 쓴 분들은 왜 삼국이라고 했을까요?
1: 아무래도 이제 그 마지막에 신라랑 그 어떻게 보면은 크게 뭐 쟁패를 벌였던 나라가 백제 고구려였으니까 그때 신라의 통합전쟁에 대한 기억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라, 그 다음에 이제 고려까지 연결이 됐었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김부식이라든지 이런 스님이 볼 때는 삼국이라는 아. 개념이 조금 더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그 안에 가야 부여에 대한 기록이 다 있긴 있는 거니까.
1: 그렇죠. 당연히 이제 삼국사기에서 신라 백제의 가야 역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아예 가락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강가야와 관련된 얘기들을 실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은 그 세력이 만만치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때는 가야 역시 뭐 또 잃어버린 왕국 뭐 이런 뭐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셨었던 것 같은데
0: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였고. 네. 네.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가야 역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옛 가야 지역에 국립박물관들이 몇 개 들어섰습니다. 아. 국립김해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변신을 꽤 하고 있으나 예.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야 박물관의 하나로 알려졌던 게 진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도 가야 박물관 중에 하나로서 이제 꼽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가야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큰 전기 연맹의 맹주 역할을 했던 게 김해에 있었던 금관가야이기 때문에
0: 금관가야가 김해 지역이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야를 대표하는 박물관이라고 하면은 국립 김해 박물관을 아하.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립 김해 박물관에 있는 좋네. 유물을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 신라 금관 얘기를
0: 맞습니다.
1: 했었고요. 그때 이제
0: 제가 방송 끝나고 금관가야는 왜 그것도 금관인가요?
1: 그래서 네. 아닙니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예. 말았던 기억이 예. 나는데 예.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금관가야의 금관은 무엇인가?
1: 예, 금관가야의 금관은 일단은 한자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크라운은 아닌
0: 크라운 아니다. 네, 왕관
1: 그래서
0: 아니다.
1: 관자가 관청을 뜻하는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쇠금자에 관청 관자를 써서 금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가야는 뒤에 여러 가야 뭐 아라가야 그 다음에 대가야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금관가야는 자신들을 금관가야로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0: 아 스스로 부른 명칭이 아닌가요?
1: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가락국이라고 불렀었고요. 이 금관가야라는 이름이 붙었던 배경을 찾아보니까 네. 신라가 나중에 오소경을 설치를 할 때 뭐 그러니까 뭐 중원경, 성원경, 그리고 뭐 충주, 청주 이런데 그다음에 북원은
0: 강원도 맞나요?
1: 그렇죠. 맞아요. 원주.
0: 맞나요? 네, 원주. 네,
1: 남원은
0: 아 남원 어디지?
1: 그냥 남원.
0: 아 지금 남원.
1: 지금 남원. 그다음에 예.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네. 금관경이라고 김해를 오소경의 하나로 설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금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배경, 당시 이제 그 신라에서 그 고민이 뭐였었냐면은 이 지역의 특징이 뭘까? 그렇다고 가야경 하면은 너무 옛 역사를 이렇게 다시 살리는 거니까 좀 그렇잖아요.
0: 아, 예.
1: 그런데 이 지역이 철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자를 골드로도 번역을 하지만 아이언으로도 번역을 하잖아요.
0: 쇠철. 예.
1: 쇠금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이렇게 철과 관련된 재련, 제철이 많았던 그런 공간이어서 그거를 관장하던 관청이 여기 있어서
0: 아, 예.
1: 그래서 이 지역을 금관이라고 부르자라고 했고 그 이름이 그대로 고려 때까지 이어집니다.
0: 아, 고려 때까지.
1: 그러다가 나중에 네. 이제 가야에 대한 이름들을 붙이게 되면서 이 일대는 금관과 관련된 가야니까 네. 금관가야.
0: 그러니까 철로 유명하긴 진짜 유명했나 보다.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를 얘기를 할 때 크게 이제 두 개의 키워드로 접근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야는 철의 왕국.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을 살펴보면 가야 역사 유적을 보면은 어디서든지 철로 된 유물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옛 가야 박물관과 관련된 곳, 국립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뭐 시립이든 이런 박물관을 가면은 철제 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철의 왕국 가야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갖거나 이제 역사책을 공부하다 보면 머릿속에 남는 키워드
0: 그렇죠.
1: 하나가 되고요. 네. 또 하나의 키워드는 이제 낙동강.
0: 낙동강?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섬진강도 일부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낙동강을 통해서 이제 서로 연결했던 그러니까 소국이긴 하지만 소국들이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외교적인 동맹체를 만들어서 주변의 강국이었던 뭐 백제라든지 신라의 대항을 했기 때문에 아. 이 두 개가 키워드. 그러니까 하나는 강한 군사력과 약간의 경제력.
0: 그렇죠.
1: 그런데 또 하나는 각각 작은 나라로 있으니까 큰 나라로 묶어내는 낙동강이라고 하는 어떤 통로. 아,
0: 예.
1: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예.
1: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그 국립 김해 박물관과 관련된 명품도 여기와 관련된 곳을 아하. 찾아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0: 특히 그 말씀하신 첫 번째 키워드 철로 유명했던 가야다.
1: 네,
0: 이게 오늘의 명품과도 연관이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철로 유명한 것 그리고 이제 철과 관련된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뭘까? 그래서 저 머릿속을 딱 하고 관통해 나가는 것. 야, 이거만한 게 없다. 그래서
0: 아, 그래요? 뭐 떠오른 게 있으셨군요. 예.
1: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0: 그래요?
1: 이거는 가야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이다라고 판단했던 게 바로 네. 가야 기마 인물형 토기입니다.
0: 아, 기마 인물형
1: 토기.
0: 토기.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 기마 인물형 토기.
0: 그건 토기잖아요.
1: 그렇죠.
0: 철기가 아니라.
1: 그런데 이제 저 가야 인물형 토기의 일단 쓰임새는 술잔.
0: 아, 저 술잔입니까?
1: 네, 양쪽에 잔이 있어서 양쪽에
0: 아니,
1: 이제
0: 뭐
1: 손잡이 같은 게
0: 러브샷 하는 건가요?
1: 뿔잔이에요. 그래서 저걸 예, 어떻게 마실 건가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0: 이상한데 저거.
1: 멋을 부렸으나 과연 저걸로 술을 마실 수 있는지는 조금 애매한 그런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밑에 부분을 보면은 가야의 그릇에 늘 등장하는 굿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굿받침이기 때문에 일정한 의식용 그릇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0: 굿하다 할 때 굿인가요?
1: 아니요. 굿.
0: 발굽할 때 굽.
1: 발굽할 때 굽.
0: 아,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0: 예.
1: 그 옛 그릇들은 본 몸통에 있으면은 받침이 굉장히 커요.
0: 네, 네.
1: 그래서 아예 받침만 따로 높이가 한 1m 정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그 위에다 이제 그릇을 올려놓거든요.
0: 진짜 높네.
1: 예, 그래서 그걸 붙여놓은 케이스가 있는데 저거는 이렇게 붙여놓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신라의 기마의 무령 토기는 그냥 토기였거든요.
0: 예.
1: 그냥 말이 땅을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이지만
0: 그렇죠, 그렇죠.
1: 저기는 굽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차이가 나는데
0: 네.
1: 철과 관련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유는
0: 네.
1: 저 기마 인물형 토기에 등장하는 말과 사람의 모습입니다.
0: 아, 말과 사람의 모습을 보니 아,
1: 말을 보면
0: 두르고 있는 말도 뭘 두르고 있네.
1: 그렇죠. 저게 전부 다 철갑이에요.
0: 철갑옷이군요.
1: 네. 그다음에 말 머리 부분도 확대를 해서 보면은 말 머리 위에도 이렇게 뭔가 보호하는 철로 된 것들을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인물이 앞에 뭘 들고 있잖아요.
0: 그러네요.
1: 이게 방패예요.
0: 방패 들고 있네.
1: 네, 그리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있고
0: 네.
1: 온 몸에 역시 철갑을 두르고 있어요.
0: 저 머리 위에 하나 삐죽 튀어나온 건
1: 그게 네. 투구인데 약간
0: 투구 장식?
1: 이렇게 지금 갓처럼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거.
0: 아,
1: 네,
0: 고깔 모양이구나.
1: 고깔 모양의 투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유물을 제가 이제 꼽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0: 예.
1: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어떤 유물들을 볼 때 이제 역사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국시대 떠올리는 낱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0: 뭡니까?
1: 바로 뭐냐면
0: 네.
1: 개마무사.
0: 개마무사.
1: 그렇죠.
0: 그 무슨 뜻이죠?
1: 그러니까 무사와 말 전체를 모두 갑옷으로 덮은
0: 말까지.
1: 네. 그래서 중장 기병. 기병은 기병인데 네.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전체를 갑옷으로 다 덮어가지고
0: 네.
1: 지금의 탱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를 중장 기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 그런 이미지는 좀 고구려랑 어울리는 이미지 같은데.
1: 그렇죠. 네. 그래서 고구려의 철기병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나중에 이제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거기에 5만 대군을 보냈는데 추정컨대 상당수가 철기병일 것.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개마무사일 것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0: 아, 말까지.
1: 그러니까 말하고 사람이 전부 다 완전하게 철갑을 두르면 어지간한 화살을 쏜다고 이게 안 들어가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영화 속에 보면 화살이 너무 잘 꽂혀요.
0: 예.
1: 근데 안 꽂혀요.
0: 아, 철갑을 뚫고 막 꽂히죠.
1: 잘 안 꽂혀요.
0: 그렇죠, 그렇죠.
1: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0: 예, 예.
1: 이게 잘 안 꽂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그런 부대가 이렇게 쭉 뭐 한 만약에 만 명이라 그러면
0: 예.
1: 앞으로 100, 그다음에 횡으로 100이거든요. 이 부대가 쭉 걸어오면은 진짜로 지축이 흔들립니다.
0: 그거 진짜 한 부대가 전체 그러려면 국방 예산이
1: 그러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밀어버리면 거기에 적절한 무장을 하지 못한 군대는 그걸 보는 순간 오금이 저려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0: 그렇겠네.
1: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일 먼저 고구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실제로 그래서 고구려에 있는 요동 지역에 있는 고분벽화 보면 개마무사 모양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0: 아, 예. 본 것 같아요. 예.
1: 그런데 예. 고고학적 유물로는 그러니까 발굴을 통해서는 예, 예. 개마무사와 관련된 흔적이 고구려 쪽에서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0: 뭐 실제 갑옷이라든지
1: 실제 갑옷, 그러니까 말갑옷이라든지 사람이 입었던 갑옷은 고구려 쪽에서는 거의 발견이 안 됐어요.
0: 기록에도 있고 그림에도 있는데
1: 그렇죠.
0: 실물이 안 나왔어요.
1: 네. 그건 이제 아무래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고구려의 무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유물을 보관하기 어려운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이유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북한 땅이잖아요.
0: 아직 그런 발굴이 좀
1: 그러니까
0: 미비했던...
1: 북한 지역에서 발굴이 그렇게 촘촘하게 이루어졌을까? 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안타까움은 야...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네. 오히려 이 말 갑옷이건 사람 갑옷이 네. 많이 발견되는 거는 네. 고구려가 아닌 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라고 가야까지.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갑옷의 60% 그러니까 한때는 90%였어요.
0: 예.
1: 초기에는. 예. 초기에는 90%가 가야에서 나왔어요.
0: 아, 가야에서 나왔어요?
1: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이제 신라 백제에서도 오. 좀 이렇게 발굴이 되면서, 뭐 예. 공산성에서도 발굴이 되고, 어디서 발굴이 되면서, 거기다 이제 가죽 갑옷까지 막 더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전체 점유량이 60%로 떨어졌지만,
0: 아니, 그래도 대단하지.
1: 그래도 우리가 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0: 백제 신라보다 어쨌든 작았던 나라잖아요.
1: 훨씬 작았던 네, 나라죠.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이 가야는, 어떻게 보면은, 갑옷의 나라.
0: 갑옷의 나라네.
1: 그래서 국립 김해박물관의 중요한 유물을 네. 저 토기가 아니라 갑옷으로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절제 유물로 예.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김하 인물형 토기를 명품으로 선택을 했으나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0: 안타까움이요? 어떤 안타까움이 있나요?
1: 이게 이제 약점 아닌 약점이 있는데요.
0: 예. 약점.
1: 네, 가야 김하 인물형 토기의 약점은 예. 저게 전 너무나 당연하게 김해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김해 국립박물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1: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 예. 제 기억이 잘못됐나 봐요. 저게 경주에서 본 거예요.
0: 아, 저 지금 경주에 경주 국립박물관.
1: 예, 국립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네. 구군 기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군은 이양선 선생님이라는 분의 혼데 네. 그분을 기념하는 기증관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기증을 한 660여 점을 기증을 했는데. 거기 안에 저 김하 인물형 토기가 전시가 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신라의 땅에 네. 가야를 대표하는 토기가 그러니까 가야 것 중에서 국보로 지정된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경주에 가 있는 거예요.
0: 김해 국립박물관이 없으면 몰라.
1: 그렇죠.
0: 있는데도.
1: 그렇죠.
0: 왜 그렇습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네. 찾아봤더니 이 구군 이양선 선생님이 이제 원래 이제 그 평안도 쪽에서 숭실학교에서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연 세브란스에서 공부도 하고 해갖고 이렇게 막 의술을 펼치다가 월남하셔갖고 자리를 잡은 데가 경북대학교예요.
0: 아, 경북대에 계셔요. 네. 그 이유라고.
1: 네, 그러면서 이제 유물도 수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누가 화랑에 예, 저 토기를 내놓은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내놨는데 이분이 이제 유물을 수집하는 분들은 감각적으로 일정한 역사 연구자나 고고학 연구자보다 진품인 걸 알아내는 눈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통계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보는 것과 실물을 통해서 보는 게 약간 격차가 있다고 하지만 예. 실물을 볼 때도 굉장히 탁월한 그 감시관이 생기거든요. 저거 괜찮다. 그래서 저거를 팔라 그러니까 이제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누군지 아니까. 이분이 수집간 걸 아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청화백자
0: 예.
1: 당시 청화백자는 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텐데 네. 그걸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를 이제 입수를 했어요.
0: 예, 예.
1: 입수를 해가지고 예. 이거를 나중에 그 자신이 이제 말년에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기증을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랬더니 이제 경주박물관에서 이 기증을 받으면서도 약간 떨떠름한 게 다 좋은 유물인데 저거는 가짜 같습니다.
0: 아, 그렇게 봤어요? 박물관에서?
1: 너무 새 건 거예요.
0: 아, 보존이 너무 잘 돼서.
1: 너무 잘 됐고 두 번째는 원래 어떤 유물이 나타나면은 예. 그것과 비슷한 유형의 유물이 있어야 돼요.
2: 네, 네.
1: 근데 비슷한 유형의 유물이 가야에서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2: 처음 보는 거구나.
1: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 일단은 받기는 받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막 전시관도 막 꾸미고 이럴 텐데 아, 쟤는 뭐지? 이러다가 아, 예. 거기에 이제 국립 경주박물관 관장으로 오셨던 이제 한병삼 교수님이 볼 때 저거 대단한데? 그리고 자료를 막 찾았어요.
2: 예, 예.
1: 그랬더니 가야의 영향을 받았던 일본의 나라 쪽에서 비슷한 토기 조각이 발견이 된 거예요.
2: 아.
1: 전체 모습은 아니고.
2: 예, 예.
1: 그러면 저거는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옛날 진품. 거고 그러면 저거는 신라 계통이 아니라 지금 붓받침이나 이런 걸 볼 때는 예. 가야 쪽의 그릇이 맞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논의 끝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보로 등재가 됩니다.
2: 국보로 등, 아, 그 관장님이 잘 보셨네.
1: 네, 예, 그래서 1990년대 예, 예. 국보로 등재가 돼서 예. 실제로 이양선 박사님의 컬렉션 600점이 넘는데 예. 국보로 지정된 건 저거 하나예요.
2: 아, 처음에는 약간 찬밥 신세였는데.
1: 그렇죠.
2: 저기 찐이었다.
1: 그러니까 이제 경주박물관은 그분의 뜻을 기려서 국은 기념관, 기념실을 딱 만들었죠.
2: 아.
1: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가야 쪽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김해나 뭐 이제 이런 분도 뭐 이렇게 몰랐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예. 이제 경주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저게 가야 거라는 이제 이 나온 거예요.
2: 그렇죠.
1: 그런데 예. 그 자료를 다시 쭉 찾아가서 고고학 발굴된 자료를 보니까 네. 추정컨대 예.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컨대 예. 김해 덕산리에서 거기 보면은 가야 귀족들의 고분이 있어서 발굴을 했었거든요.
2: 예.
1: 그러니까 막 좀 파묘도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2: 어.
1: 김해에서 나왔네. 덕산리에서 나왔네. 예.
2: 그래서 돌려달라?
1: 그래서 네. 처음에 경주박물관에 갔는데 거기에 심지어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출토지 미상.
2: 아, 미상?
1: 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국보로 등재할 때 아, 거기 보고서에 있었는데도 사실은 이제 이게 정확하진 않기는 아, 하죠. 왜냐면 발굴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전에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2: 예.
1: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해 쪽에서 뭐냐, 이거 실어라. 어,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경주박물관에 요청을 했고.
2: 예, 예.
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되면,
2: 우리 쪽으로
1: 어, 혹시 되면은, 예. 어, 김해박물관 국립 김해박물관도 있는데
2: 예.
1: 이쪽으로 보내주라라고 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경주박물관으로서도 난처한 게
2: 난처하지.
1: 이양선 박사님은 여기다가 기증을 했잖아요.
2: 맞죠, 예.
1: 그러니까 그 뜻을 조금 어길 수 없어서
2: 그분의 전시관이 따로 있으니까.
1: 네, 그래서 예.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은 일단은 좀 교착 상태인 걸로 추정이 되니까.
2: 이건 제가 볼 때 가야에 살았던 그. 가야인들이 하늘에서 이걸 보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어요.
1: 네. 예, 그래서 네네. 역설적으로 김해에 가면은 네네. 시내 곳곳에 엄청나게 크게 만든 저 기마 인무령 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2: 마치 경주에 보란 듯이.
1: 우리, 네. 우리 네. 여기 있다.
2: 아. 어,
1: 그러니까 왜 그 백제금동대학로가 부여시내 곳곳에 있거든요.
2: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1: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착각을 했던 이유가 네. 저게 김해에서 봤구나라고 착각을 한 게
2: 어, 그럴만하다.
1: 사실은 제가 김해 답사를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들을
2: 예.
1: 김해 박물관으로 보고 있지 않았나.
2: 아.
1: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예. 아, 이건 뭐 좀 어렵네요. 풀기가.
1: 네.
2: 예. 하지만 이제 저 토기에 있는 철갑옷.
1: 그렇습니다.
2: 철갑옷만큼은 김해 국립박물관에서 우리가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반도에서 발견된 갑옷 유적이 한 60%, 한 300벌 정도가 이제 그 가야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는데요.
2: 네.
1: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김해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물이 경주에 있었던 것처럼
2: 네.
1: 앞에서 말씀드렸던 철의 왕국 가야라는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을 찾아가 보면은 덩이새라는 게 나옵니다.
2: 덩이새?
1: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넓적해서 도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길다란 쇠 판때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2: 예.
1: 저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저거를 이제 1차 가공을 해놓은 거예요.
2: 예.
1: 저거를 조금만 다르게 가공을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끼가 되기도 하고
2: 아.
1: 창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합니다.
2: 아.
1: 그런데 저거 자체가 가공하기 편하고 들기가 편하니까 네. 지금 발굴된 자료를 보면 전부 다 10개 단위로 묶여 있어요.
2: 뭐 그 엽전 같은데?
1: 그렇죠.
2: 화폐 같은데?
1: 그렇죠.
2: 네, 화폐.
1: 이게 그러니까 아마 뭔가 네. 물건을 주고받을 때 네. 이걸 대금 형식으로 지불하지 않았을까.
2: 아.
1: 그러니까 화폐로도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2: 예, 예.
1: 그러니까 실물 화폐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야의 대성동 고분이라든지 김해의 대성동 네. 고분이라는 이런 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2: 네.
1: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를 그 유해, 그러니까 시신 밑에 이렇게 쭉 깔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야의 철을 상징하는 유물이 아닐까
2: 네.
1: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2: 네.
1: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옛 가야 지역에서 저런 그 덩이새가 1200개가 발견이 됐어요.
2: 많이 나왔는데요?
1: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가야 지역에서만 한 900점이 나왔으니까 네. 또 김해 지역에서만 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철의 왕국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았는데
2: 아, 또 뭐예요?
1: 네. 네. 네.
2: 같았는데
1: 경주에
2: 황남대총
1: 안에서만 1300개가 나왔어.
2: 아, 황남대총 하나 안에서만?
1: 하나에서만. 그리고 그 옆에 조그만 무덤이라고 하는 금관총에서만 700개.
2: 그럼 가야 통틀어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이 나왔네요.
1: 예, 그러니까 경주에 두 개 무덤에서 2000개가 나온 거예요.
2: 그럼 가야만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그렇죠.
2: 아, 그럼 이제 덩이새보다는 철갑옷이 진짜 가야의 정수다.
1: 네, 김해박물관 가면 예. 이제 그 갑옷이 이제 쫙 펼쳐져 있는데 예, 처음 예, 예. 우리를 만나는 것은 판갑옷이에요.
2: 판 갑옷이요.
1: 네, 네, 그래서 중세 유럽의 기사들이 입었을 것 같은 그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그런 갑옷. 그래서 저거 입고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갑옷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판을 만들었는데 길쭉한 판을 이어서 붙이거나 일본 같은 경우는 삼각형 판을 붙여서 이은 것, 우리나라는 네모 판을 붙여서 이은 것 이런 네. 것들로 전체 몸통을 싸고 그다음에 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보호하는 경갑이라고 그러네. 하는. 어. 그런 것들하고 이제 투구를 하나의 세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갑옷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갑옷은 굉장히 단단해서 무사의 몸을 지켜주는 데는 도움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저런 갑옷과 비슷한 것들을 말이 입는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 그러면 이제 천하무적의 무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말 갑옷도 나오나요?
1: 그렇죠. 말 갑옷도 같이 나오는데 예.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말 갑옷은 만약에 저렇게 판갑옷으로 만들면 말이 못 움직여요.
2: 너무 무겁지.
1: 그래서 머리 부분은 판갑옷과 비슷한 여러 조각의 쇠 판으로 만들었지만 몸은 비늘로 만든 보통 미늘갑옷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2: 미늘갑옷.
1: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마무사의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구려뿐만 아니라 가야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할 때 그 나라에서 특징으로 얘기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예. 유일한 것은 아니다.
2: 아, 그 나라만의 것은 아니다.
1: 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고구려만의 것이 아니었네.
1: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지 이렇게 신라 가야 싸우다 보면 뭐 쟤네들 뭐야? 쇠로? 그럼 우리도. 쟤네들 뭐야? 갑옷? 뭐 그럼 쟤네들 말에다가도 씌웠네? 그럼 우리도. 이런 개념들이 만들어질 그렇겠지. 수 있겠다라는 거를 상상해 보면은
2: 오히려 고구려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1: 그렇죠. 그렇죠. 고구려 이제 그림으로 많이 그렸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네, 전에 그 가야 고분편 우리가 할 때도 했지만 가야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기록이 너무 적다는 게 아닌가 싶은데
1: 맞습니다.
2: 그런 개마무사에 대한 내용은 기록에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1: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에 가야의 저 토기가 발견됐을 때 저게 왜 가야 토기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야에 대한 개마무사에 대한 기억,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그랬겠네.
1: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은 저 토기를 보고 아 드디어 우리가 발굴했던 여러 자료들을 증명해 줄 토기가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네. 이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 네.
1: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런 판 갑옷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기다 창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칼을 휘두른다거나 이게 너무 무겁고 말도 무거운 거예요.
2: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요.
1: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삼국 모두 한 4세기에서 5세기에는 예. 판갑옷을 다 버리고요.
2: 예.
1: 비늘 형태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짤랑짤랑하는.
2: 아 사극에서 많이 본 거.
1: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죽으로 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운신의 폭이 편한 그런 어떤 비늘갑옷 형태로 바꾸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2: 네.
1: 가야 고분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여러 모습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갑옷들의 형태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예.
1: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이제 박물관에 가면은 옛 가야의 병사들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2: 네.
1: 다만 이제 그렇다면은 가야의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을 텐데 이런 개마무사가 있었다면은
2: 그러게요.

0: 그 파괴력이 생각보다 약하고
1: 그럴 수 있겠네.
0: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구려 백제 고구려에 비해서 백제 신라 가해의 개마무사에 대한 기억들은 좀 흐릿하지 않을까 아하.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1: 예. 야.
0: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이제 가야라는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를
1: 그러네요.
0: 아우르고 네. 더불어서 또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었던 여러 특징들이 가야에도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아. 것들을 보신다면 네. 그 시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넓은 시선으로 보는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1: 야.
0: 생각이 듭니다.
1: 예. 삼국의 존재감에 가려져서 예, 우리가 좀 소홀히 했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될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가야의 기마 인문형 토기와 또 철제 갑옷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전국 곳곳을 돌며 잡지사 구독자들을 대면 접촉하고 있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겠습니다.
0: 요즘 저희 댓글창에 말이죠. 곽재식 작가를 전국 곳곳의 각종 강연 행사장에서 직접 알현했다.
1: 알현입니까? 보았다.
0: 예, 배웠다. 네, 하면서 네. 잡지사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면 이렇게 흔쾌히 또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반가워해 주셔서 참 감사했다. 네. 이런 댓글들이 반갑죠. 많은데요. 네. 잡지사의 정수와도 같은 시간이죠.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도 뚜벅뚜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8번 원소 카드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제 카드뮴 하면은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 기사 같은 데서 수은, 납, 카드뮴 이런 중금속 오염에 우리가 주의하자 이런 기사를 많이 본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예. 네. 카드뮴, 중금속. 예. 일단 맞습니다. 중금속이 뭔지도 궁금하고요.
1: 중금속, 네. 무거운 금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중금속은 뭐라고 할까요?
0: 헤비 메탈.
1: 헤비 메탈. 헤비 메탈. 중금속 영어로 헤비 메탈이라고 하고요.
0: 예, 예.
1: 헤비 메탈이라는 장르 이름도 여기에서 따와서 좀 세 보인다라고 해서 헤비 메탈이라는 장르 이름이 생긴 걸로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문제되는 중금속이라고 하면 대체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배출이 안 되고 쌓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중금속들이 몸에 아무 쓸모가 없고 좀 나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먹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땀만 흘려도 땀 속에 섞여가지고 그대로 나갈 수 있다. 뭐 금 같은 거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0: 그래요?
1: 된다면 예. 이게 조금 나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몸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0: 일시적이죠.
1: 없잖아요.
0: 일시적이죠. 예.
1: 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많겠죠.
0: 네.
1: 근데 중금속으로서 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거는 그런 배출이 잘 안 돼가지고 몸속에 계속 늦었대요. 쌓이면 언젠가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0: 그쵸.
1: 정말 몸에 해를 끼칠 만한 반응을 진짜 의미 있게 팍팍 일으키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대체로 그런 것들이 진짜로 문제가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금속들이라고 하는 거는
0: 예.
1: 대체로 그냥 소량 극소량만 몸속에 한

0: 번 들어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오랜 세월 쌓여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 그 중금속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카드뮴 편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뭐 어떤 식으로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0: 카드뮴이 몸에 쌓이면 네. 카드뮴은 일단 칼슘이 뼈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 반응 그거를 카드뮴이 여러 가지로 끼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카드뮴 중독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면 뼈가 망가집니다. 뼈가. 아. 에, 그래서 뭐 이렇게 뼈가 굽는 수도 있고요. 어. 뼈가 뭐 부서지는 수도 있습니다.
1: 구멍 나고.
0: 예, 그래서 카드뮴 중독, 그리고 카드뮴이 또 신장도 많이 좀 파괴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1: 신장이요?
0: 네, 신장. 어.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뼈입니다, 뼈. 예, 예. 그래서 카드뮴 중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심하게 일어나면 네. 사람이 되게 아프게 됩니다.
1: 그렇겠죠. 예, 예.
0: 되게 뭐 목숨을 당장 잃고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이 되게 아프게 지내게 되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1: 뼈가 아픈.
0: 예, 예. 예. 그래서 되게 고통을 많이 주는 예, 그런 증상으로 좀 악명이 높습니다.
1: 예, 예.
0: 카드뮴이, 이건 뭐,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되게 초창기에 알려졌거든요. 아, 카드뮴이 밝혀지고 나서 조금 실험하자마자 화학자들이, 아,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아, 이래가지고, 이건 조심하자. 예, 예. 먹는 용도로는 쓰지 말자. 예. 이건 좀 비교적 좀 알아냈어요. 금방. 어, 그런데, 예. 최소 1950년대, 이거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는 분들은 20세기 초, 그 이전부터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소한으로 봐도 1950년대 중반경에 일본에서 대규모 카드뮴 중독 사건이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1: 아, 일본에서?
0: 네, 한번 크게 한번 발생을 했어요.
1: 그래요.
0: 이게 일본 사회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았을 정도로 이게 한번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따이 병이라는 별명이.
1: 아, 이따이 병이요? 네,
0: 카드뮴 중독이
1: 붙어가지고. 아, 카드뮴이었구나.
0: 네, 우리나라 뭐 교과서 같은 데서도 많이 배우는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우는 건데, 네.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오염되면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쓱 하고 넘어가가지고 이거 맞아, 좀 자세히 안 배우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뭐 카드뮴을 이용하는 그런 공장에서 폐수를 되게 많이 배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환경이 오염돼서 뭐 카드뮴 중독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오해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카드뮴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공장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병의 희생자가 된 게 아닙니다.
1: 그럼 왜
0: 카드뮴하고는 별 상관없는 지역에 살던 아니 상관없진 않죠. 결국은 카드뮴이 거기 많이 왔으니까. 근데 카드뮴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별로 생각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1: 간접적인 영향인가?
0: 그렇죠.
1: 예, 예,
0: 예. 아, 이게 참 오묘한데요. 카드뮴이 있던 카드뮴 중독 사태가 크게 발생했던 이 일본의 이 지역에 광산이 좀 크게 개발이 됐었어요. 광산이.
1: 예.
0: 그래서 카드뮴을 이용해서 무슨 뭘 개발하고 뭘 뭐 복잡하게 뭘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광산에서 자연적으로 있는 돌을 캤거든요.
1: 예.
0: 돌을 캐가지고 그 돌 속에 있는 뭘 뽑아내고 그거 팔아내고 이런 거를 오래오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어, 예.
0: 그 광산이 심지어 카드뮴 장사하는 광산도 아니었어요.
1: 어,
0: 네. 네. 그런데 그 돌 속에 카드뮴이 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돌 속에 꽤나.
1: 아~
0: 근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예. 예를 들면 뭐 비가 올 때 예. 그 광산 지역에 있는 그런 공장이나 가공 이런 데서 한 폐수를 버릴 때 카드뮴이 녹아서 섞여서 나와가지고 많이 나온 거예요.
1: 물이랑 흙으로 네. 예, 들어갔겠죠.
0: 참고로 그거를 퍼마신 게 주원인은 아니라는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 그러면요.
0: 예, 이것도 참 오묘하죠, 그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 물론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그 직접적인 피해도 분명히 영향이 없진 않은데, 근데 더 큰 주력 문제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물의 영향이 흘러와가지고, 인근의 강물을 따라서 가면서, 꽤나 멀리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진짜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꽤나 먼 곳에 가가지고, 그런데 이 강물을 또 이 사람들이 많이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강물에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강물을 이 지역 사람들이 농사 짓는 데 활용을 했어요.
1: 아, 네. 야, 이게 몇 단계를 거쳐도 그렇게 그렇죠. 위험하다고?
0: 네. 그리고 참고로 이건 농사 짓는 데 활용해서 즉각적으로는 아마 문제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1: 예, 예.
0: 이거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년 동안 이걸 계속 농사를 지어서 예. 그 쌀을, 그 농작물을 계속 그 지역 사람들 먹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쌓인 거예요. 90년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카드뮴이 이렇게 몸에 많이 쌓이다니.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1: 시차가 꽤.
0: 네, 그 추적해서 조사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광산이 나왔는데 네. 그 광산에서는 우리 카드뮴 하지도 않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1: 그럼 봉변이네, 봉변 진짜.
0: 네, 그래서 카드뮴도 그렇고 다른 중금속 중독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던 뭐 비소라든가 이런 물질도 그렇고 우리가 오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런 식으로 간접 영향을 끼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그런 어떤 범인 그런 원인이 되는 곳을 찾기가 쉬운 거는 뭐 어떤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바로 폐수가 나와가지고 오염됐다 이런 게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1: 맞아요.
0: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그런 게 전형적인 환경 오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많은 환경 오염이 좀 그리고 뭐 중금속 중독의 폐해가 별 그런 형식으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지키려면 무슨 뭐 어떤 뭐 처벌과 단속을 사후에 철저히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계속 검증,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측정을 하는 걸 좀 많이 해야 돼요.
1: 예. 예.
0: 우리가 아 우리 동네에는 무슨 뭐 공장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동네 무슨 뭐 중금속 사용하는 업체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동네 농작물은 다 뭐 깔끔한 뭐 천연 아주 좋은 농작물이죠. 근데 그 지역에 땅 밑에 원래부터 그런 중금속이 좀 깔려 있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농장 생산되는 농작물은 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검증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투자를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걸 검증을 할 수 있는 거지.
1: 그러네요.
0: 그냥 뭐 자연 그대로만 산, 아, 중금속 오염 이런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 그대로 살 거야. 자연인이 돼서 살 거야. 라고 해도 내가 들어간 산에 하필이면 그런 중금속 성분이 그래, 묻혀있던 그래. 산이다라고 하면
1: 식으로든, 예, 돌고 예,
0: 그러면 예. 예, 소용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예, 뭐 사람이 굳이 개입을 안 해도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거든요.
1: 관리 체계를 만들
0: 우리가 이걸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그런 체계를 우리나라에서 꽤 잘 운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공업지역 한 군데의 문제, 어떤 회사 한 군데가 뭐 잘하고 잘못하고 잘못하면 우리가 막 건강이 나빠지고 잘하면 막 환경이 다 회복되고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갈 뿐만 아니라 예. 그런 거 당연히 관리하는 거 잘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 아, 카드뮴은 처음에 어떻게 발견됐습니까? 이 원소는?
0: 예. 카드뮴은 1817년에 독일의 슈트로마이어라는 화학자가 예.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을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돌아보면서 약국 내지는 약국에 납품하는 가게를 돌아보면서였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다가 예. 우리 주기율표를 보시면 예. 카드뮴 바로 윗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기율표에 한 줄에 있는 것끼리는 성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1: 그렇죠. 예.
0: 카드뮴 바로 윗줄에 뭐가 있지? 있는지 아십니까?
1: 뭐가 있죠?
0: 바로 윗줄에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1: 아연이요?
0: 아연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비교적 가벼울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이 많이 되는 물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연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영양제로 아연이 나오기도 한다.
1: 맞습니다. 예.
0: 그렇다 보니까 아연이 들어간 여러 가지 약재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연 들어간 그런 약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장소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시찰을 하고 보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보다 예.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분명히 뭔가 이물질 들어갔다.
1: 색깔이 이상하다.
0: 예,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슈트로마이어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 아연 말고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카드뮴이 더 거의 좀 섞여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뮴이 발견이 되었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아연하고 카드뮴이 섞여 있는 수가 많이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보면. 이건 묘하죠. 아연이라는 게 사람 몸속에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물질인데 그렇지. 영양제로도 먹는 물질인데 거기에 되게 큰일 날 것 같은 중금속이 성질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섞여 있는 수가 자연 상태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의 위협 다시 한번 이거 뭐
1: 그런
0: 관리 안 하면 안 되는
1: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0: 우리가 이거는 꾸준히 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하는 데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0: 왜 이름을 카드뮴이라고 붙였냐?
1: 예.
0: 왜 붙였냐?
1: 그죠?
0: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중에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말 정말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전설로 생각하던 역사에 나왔던 영웅 중에 페니키아 출신의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드모스.
1: 카드모스?
0: 카드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 유명한 분인가요?
0: 페니키아가, 페니키아의, 옛날 페니키아의 중심지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아, 이거 이런 얘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요거 짧게 얘기하면.
1: 어딥니까?
0: 레바논이라, 레바논.
1: 아, 레바논 쪽이에요?
0: 예, 예.
1: 그래요?
0: 그러니까 아시아예요, 아시아.
1: 예. 예,
0: 대륙으로 구분하자면. 근데 이제, 이 카드모스가, 카드모스 되게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이 카드모스 이야기 해봐도 재밌는데,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카드모스 일생도 다 진짜 기구하고 재밌는 일생인데요.
1: 알겠습니다.
0: 카드모스의 여동생이 에우로페거든요.
1: 에우로페, 알죠. 예. 황소한테 납치당한.
0: 그렇죠. 에우로페가 황소한테 납치당, 황소를 따라가다가 납치되든가. 그래서 제우스 신의 농간으로 그치, 잡혀가죠.
1: 예.
0: 그래서 에우로페가 잡혀간 곳이 어디입니까? 자, 에우로페가 잡혀간 곳을 사람들이 에우로페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1: 그러니까
0: 전설에 따르면 실제로는
1: 아, 유럽, 유럽, 유럽.
0: 네, 그래서
1: 아,
0: 유럽이에요. 그래,
1: 맞다.
0: 그래서 유럽이란 말이 생긴
1: 아,
0: 거예요.
1: 맞다, 맞다, 맞다.
0: 그래서 에우로페가 그러니까 유럽이 사실은 아시아 출신입니다. 아, 이게 참, 참 묘하죠. 레바논 출신이에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
1: 유럽의 신화에
0: 네.
1: 의하면.
0: 네, 신화에 의하면 실제로는 예, 그렇죠. 뭐 유럽이란 말이 다른 이유로 생겼을 수도 있는데
1: 예.
0: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1: 예.
0: 유럽은 아시아. 아시아 중에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레바논 출신입니다. 유럽은.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잡혀갔으니까 예. 카드모스가 예, 잡으러 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잡으러 구출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구출하러 가가지고 대모험을 펼치면서 구출하러 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까지 갔죠. 제가 알기로 구출이 아마 결국은 실패할 거예요. 구출에 실패한 김에 유럽의 그리스에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의 예로부터 유서 깊은 폴리스인 테베다.
1: 아, 테베.
0: 뭐 이런 게 신화거든요. 그래서 카드모스가 페니키아에서 아시아의 페니키아에서 유럽의 그리스 테베까지 걸쳐져 있는 되게 넓은 지역에서 활동한 영웅이자 어떤 나라의 국가의 시조이자 그리고 고대 그리스 전설에서는 이 카드모스가 페니키아에서 그리스에 이걸 전해줬다라는 걸로도 되게 신화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페니키아의 발명품으로 유럽 문화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게 뭘까요?
1: 콤파스.
0: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1: 알파벳.
0: 알파벳입니다. 유럽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알파벳으로 문자를 표기하죠. 아시아에서도 베트남 같은 데서는 알파벳으로 문자를 표기하죠.
1: 알파벳을 전수했다고?
0: 그거를 그리스에 전수하는 신화에 따르면 전수해 준 사람이 카드모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드모스에 관련된 그 이름을 딴 뭐 유적지, 장소 이런 것들이 유럽에 많이 있었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그 중에서 발견된 돌을 카드메이아라고 불렀습니다.
1: 아.
0: 예, 그런데 독일의 이 슈트로마이어가 카드메이아라는 돌에서 이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기 때문에
1: 예.
0: 카드모스의 이름을 딴 카드메이아에서 발견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카드뮴이라는 페니키아 출신의 고대 그리스 영웅의 이름을 딴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1: 예. 네, 저희가 이 코너가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알아보는 코너인데
0: 그렇죠.
1: 그럼 뭐 카드뮴은 뭐 강점이라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쓰임새가 없나요?
0: 아주 많이 있습니다.
1: 아주 많아요?
0: 아주 많이 있습니다.
1: 몸에 해로운데도
0: 카드뮴을 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많이 쓰고 있는 분야 어디일까요? 한때는 이거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확 줄었어요. 확 줄었는데도 아직도 이 용도로 많이 씁니다. 한때라는 게 20세기에 21세기 초까지도 이 용도로 정말 많이 썼습니다.
1: 사람 몸이 닿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0: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잘못하면 이게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20세기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이런 거 자꾸 만지지 마라. 그거 괜히 쓸데없이 입에다 넣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1: 그런 건 너무 많이 들어가. 동전 이런 거. 동전 입에 넣지.
0: 비슷한 방향으로 가셨는데 네. 동전을 카드뮴으로 만들지는 않겠죠.
1: 그렇죠.
0: 네. 예.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1: 아, 배터리요?
0: 네,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니켈 카드뮴 배터리, 니카드 배터리.
1: 니카드 배터리.
0: 네, 니카드 배터리의 주재료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네, 그래서 카드뮴, 니카드 배터리의 특징이 뭡니까?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널리 쓰이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잘 만든다라고
1: 리튬?
0: 하는 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지금은 제일 많이 쓰이고
1: 네.
0: 제일 널리 퍼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1: 예, 예.
0: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업체들이 세계를 누비던 이 시대가 오기 전에 20세기에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2차 전지로는 이게 최강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바로 니켈 카드뮴 배터리였습니다.
1: 아, 예.
0: 니켈 카드뮴 배터리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 누굴까요? 아, 그럼 쉽게 먼저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 스웨덴 사람이요.
0: 스웨덴 사람이요. 스웨덴 사람.
1: 아, 진짜 대단한 사람.
0: 네, 스웨덴의 발데마르 융너라는 화학자가 상당히 일찍 개발했어요. 원리 융너. 자체를 개발한 거는 1899년에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1: 네.
0: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개발이 빨리 이루어질만도 한 게 최초로 우리가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사용했던 전기를 꾸준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 되었던 초창기 전지로서 제일 유명한 전지, 이탈리아의 볼타가 만들었던 전지에서 아연을 주재료로 사용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아연편에서 그 이야기 했었죠.
1: 아~
0: 아연이 우리에게 전기 문명을 가져다 준 원소다. 예. 이런 얘기 했었는데,
1: 예.
0: 아연하고 성질이 비슷한 주기율표상에서 바로
1: 새로.
0: 한 칸 밑에 있는 게 그렇죠. 카드뮴이기 때문에, 카드뮴도 어떻게 잘 지지고 복구하면 전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1: 그러네요.
0: 배터리 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기가 쉬웠어요.
1: 예.
0: 그래서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니켈 카드뮴 배터리라고 하는 아연으로 만드는 전지하고는 원리는 좀 다른 전지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충전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전할 수 있는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는 최고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휴대용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20세기에 유행했던 거 있죠. 무슨 뭐 들고 다니면서 듣는 카세트라든가
1: 게임보이
0: 뭐 전동 공구라든가 이런 거 중에서 수많은 것들이 아니면 뭐 그냥 이 전지 중에 일반적인 AAA 전지처럼 이렇게 생겼는데도 그 충전되는 기능이 있는 이런 것들도 제품 있잖아요.
1: 아,
0: 그런 것 중에도 니카드 배터리가 많이 나왔어요.
1: 예. 근데 왜 밀려났죠?
0: 예? 해로워서? 왜냐? 해로워서?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는 무거워요, 무게가. 아, 리튬이온 워낙에 가벼우니까.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로운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1: 예.
0: 가격도 조금 더 나갔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면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꽤나 팔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예, 너무 추울 때 잘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해요. 리튬이온 배터리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못으로 두들겨가지고 구멍 뚫으면 불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그런 것도 좀 덜해요.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에서는 상당히 사용되고 있는 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인데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0: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20세기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충전되는 전자제품 같은 거 참 잘 만들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이 리튬 니켈 니카드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의 시대에 배터리도 잘 만들고 그 배터리를 잘 이용하는 전자제품도 잘 만들어가지고 크게 흥했던 나라가 일본이라고 한다면
1: 예.
0: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되게 잘 만들고 그걸 이용하는 전자제품도 잘 만들어가지고 흥한 나라가 한국이다.
1: 그러네.
0: 참고로 리튬이온 배터리도 처음 개발한 거는 이제 일본에서 먼저 개발했는데
1: 네네.
0: 우리 리튬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1: 네.
0: 우리나라가 이 공장에서 양산한 걸로는 일본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런 전환을 볼 수 있는 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이기도 합니다.
1: 배터리 말고는요?
0: 배터리 말고 굉장히 또 널리 사용되는 분야로 뭐가 있었느냐.
1: 예.
0: 이것도 과거에는
1: 과거형이네.
0: 과거에는 정말 많이 사용. 지금도 이 분야에서 좀 쓰여요.
1: 뭐 어떤?
0: 근데 분야. 이것도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뭐죠? 몸에 안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훅 줄었습니다. 아직도 쓰이긴 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분야로 뭐가 있느냐.
1: 예.
0: 옛날에는 이거 정말 애용됐습니다.
1: 아하.
0: 그리고 그 성질에 좀 이렇게 이어온 게 아직까지도 꽤 쓰이고 있는 분야도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카드뮴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1: 예.
0: 빛하고 좀 절묘하게 반응을 합니다. 빛하고.
1: 빛이요?
0: 네. 그래서 예. 일단 기본적으로 카드뮴을 이용해서 뭘 잘 만들어 놓으면
1: 네.
0: 색깔이 곱습니다. 색깔이.
1: 아, 색깔이 곱다. 네.
0: 특히나 초창기에 카드뮴으로 반응을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물질 중에서 좋은 색깔을 내는 걸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게 뭐가 있었느냐. 노랑 색깔 내는 물질을 카드뮴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카드뮴 옐로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1: 노란색 내는 원소도 있었는데.
0: 뭐 있습니다.
1: 예,
0: 지금은 그래서 노란색 물감이라고 해도 심지어 카드뮴 옐로우라고 적혀 있는 물감도 성분표 살펴보면 카드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그 색깔만 사람들이 그렇게 옐로우. 불렀던 그 색깔만 내는 거예요.
1: 예.
0: 그런 경우도 요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좀 들 수 있는데.
1: 그럼 옛날에 유명한 화가들 활동했던 때는
0: 그렇죠.
1: 그런 걸 썼겠네요.
0: 예, 모네 같은 화가가 카드뮴 옐로우를 상당히 애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 예.
0: 또 좀 널리 알려진 그림 중에는 그 뭉크라는
1: 절규
0: 화가,
1: 절규
0: 예, 예. 예, 화가의 그림 절규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절규를
1: 절규 옐링
0: 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스크림.
1: 스크림.
0: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예. 그 뭉크의 그림 절규 스크림
1: 거기 노란색 없는데?
0: 아니 자세히 보면 뒤에 이런 노을 같은 거 표현을 하면서 노란색 물감들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1: 그래요.
0: 근데 그게 노란색 없는데라 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예. 지금 그게 좀 색깔이 변질됐어요.
1: 아, 좀 우중충하잖아요.
0: 그래, 색깔이 좀 바뀌었는데, 그 성분을 분석해보면, 그것도.
1: 아, 그렇구나.
0: 예, 그것도 카드뮴을 이용한, 예, 카드뮴을 이용해서 만든 그 물질로 바른 그 물감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어떤 주장을 하시는 학자분이 한 분 계셨냐면,
1: 네.
0: 관객들이 너무 저 그림 앞에서 와가지고, 바짝 붙어가지고 그림을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입김에 있는 수분하고, 이 황화 카드뮴인가 그럴 거예요. 카드뮴 성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색깔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
1: 아하.
0: 숨 참고 봐라 뭐 이런 이야기만 하신 적 있고 막 그랬었는데
1: 예.
0: 그래서 저기에도 저기에 있는 노란 빛깔에도 사용됐던 한때는 정말 많이 쓰이던 게 카드뮴 옐로우입니다.
1: 예.
0: 아 그럼 이어지는 이야기 이거 조금은
1: 최후의 하나만
0: 벌써 최후의 하나만인가요? 이게 아까 카드뮴이 빛하고 잘 반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그렇죠.
0: 물감으로도 잘 쓰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드뮴을 잘 이용을 하면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의 영향을 전기적으로 내뿜어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느끼는 센서 같은 거 만드는데 카드뮴을 씁니다.
1: 센서.
0: 뭐 그런 거 많이 있죠.
1: 현관문 열면.
0: 뭐 요즘에는 뭐 카메라 같은 게 워낙에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예전보다 좀 많이 줄긴 했었는데
1: 네.
0: 무슨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뭐
1: 맞죠, 맞죠.
0: 자동문 같은 데 손 이렇게 하면
1: 그렇죠.
0: 손 이렇게 내밀면 네. 그 빛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그걸로 문 저절로 열리고 뭐
1: 그런 거.
0: 자칫 보다 말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거 과거에는 카드뮴 이용한 센서라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1: 네.
0: 지금도 쓰이긴 쓰여요. 근데 그건 좀 줄었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빛에 민감하게 빛하고 뭔가 반응을 해가지고 전기를 어떻게 건드려주면 대개 우리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죠? 태양 전지가 있죠.
1: 태양전지?
0: 태양광. 오, 예. 예. 태양광 전지 같은 경우에도 빛을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내뿜어주면 그 태양광 전지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태양광 전지 만들 때 카드뮴 팍팍 썼습니다.
1: 아, 과거에?
0: 예. 지금도 일부에선 쓰여요. 근데 카드뮴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오염 문제 이런 것도 싫어하고 예. 관리하기도 어렵고 법이 많다 보니까 예. 카드뮴 관련해서는. 예. 그리고 요즘엔 카드뮴 안 쓰는 방법으로도 새로운 게 막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가지고 카드뮴 훨씬 요즘 안 쓰이는 추세인데. 예. 과거에는 꽤 많이 쓰였고. 지금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서 카드뮴을 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있기는. 아. 예, 간혹 가다가. 네. 예, 그래서 태양광 쪽에 이렇게 쓰이는 게 있는데. 네. 그런데 주식 관련해서, 경제 산업 관련해서 많은 과제가 되는 걸로는. 네. 아, 이거 시간 다 돼가지고 짧게만 얘기할게요. 네, 양자점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점. 헌턴 닷이라고 하는 거.
1: 굉장한 개념 같은데.
0: QD라고 하는 거.
1: 양자점.
0: 예, 양자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이것도 좀 길게 얘기해보면 재밌는데. 진짜 단순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축약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를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 같은 거 만들 때 양자점을 잘 만들어가지고 넣어주면, 적절하게 만들어서 잘 넣어주면, 색깔을 훨씬 더 선명하게 해주는, 그리고 같은 전기로 더 밝게 만들어주는, 요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한때 이거 열풍이 한번 불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우리가 지금 하이엔드, 그러니까 최고급 텔레비전 시장에 경쟁이 되게 치열한데, 네. 더 좋은 텔레비전을 만든다라고 그렇지, 한다면, 그렇지.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많이 있었거든요. 예. 특히나 한때는 어떤 걸로도 사람들이 이 얘기 많이 했었냐면, 지금 그냥 요즘 대충 웬만한 텔레비전 봐도 그냥 괜찮잖아요. 저 정도면 옛날에 어릴 때 보던 텔레비전보다 훨씬 좋다. 이 이상으로 더 이상 좋을 필요가 뭐 있느냐. 진짜로 더 좋은 걸 원하는 정말 고급 취향인 사람은 더 좋은 텔레비전 사겠지만 이거보다 더 뭔가 색깔이 선명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1: 맞아 맞아 매번 이런, 느껴요
0: 이런 네. 의견도 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한때 많이 나왔던 이유 중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네. 미래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합니까?
1: 아, VR이요?
0: VR. 가상현실로 보면 뭐 기계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써가지고 가상현실은 뭡니까? 진짜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야 되잖아요 VR은 진짜 말 그대로 버추얼로 실제 세상하고는 차이가 안 나는 경지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아,
1: 그건 발전의 여력이 네, 많네.
0: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선명한 거를 사람들이 꿈꾸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도 뭐 배터리도 오래 가고 하려면 뭐 전기도 좀 들어야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QD, 퀀텀 답 양자점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양자점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카드뮴이 빛하고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양자점 만들 때 특히 실험실에서 실험하면서 카드뮴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에 사람들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사용하면 카드뮴을 좀 사용한다는 말이 들어간 순간 바로 규제가 훅 따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카드뮴을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아요.
1: 아...
0: 그래서 카드뮴 안 쓰는 양자점을 누가 얼마나 만드느냐, 잘 만드느냐.
1: 아...
0: 요거를 가지고 한때 경쟁이 되게 치열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요즘도 뭐 뉴스 찾아보면 이거 관련된 소식 많이 나오고.
1: 네.
0: 그래서 미래의 디스플레이 산업, 텔레비전 산업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카드뮴을 어떻게 쫓아낼 거냐.
1: 그러네. 자,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기율표. 오늘은 48번째 원서 카드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몇 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원소 오퍼너 타임인 주기율표는 이렇게 주기율표 속 원소들을 1번부터 순서대로 한 편에 하나씩 다루면서 그 원소의 일상 쓰임새를 알아보는 잡지사 최장수 코너이자 아마도 전 세계 지상파 방송에서 유례가 없을 것 같은 특별한 코너입니다. 제 너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원어타주 재생 목록이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1번부터 한번 정주행해 보시고요. 118번 원소 오간의 손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진짜 여당을 만들겠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1부에서 전당대회 출사표를 오늘 던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판 인터뷰에서 바로 만나고요. 박덕흠 국회 부의장 흠집내기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장동혁 당대표를 윤리위에 맞제소하면서 장대표를 제명하고 출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지는 노크아웃 대련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판 승부 잠시 후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연일 출마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당대표 출마 선언하신 분이 두 분인데 인천 연수구갑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출마 의견 직접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 공식 출마 선언하셨는데 오늘 많이 바쁘셨습니다. 머리도 이발도 깨끗하게 하셨는데요. 네,
3: 그렇습니다. 예.
1: 자, 당대표를 사실은 이미 한번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3: 네. 뭐 정승래 당대표 체제가 아마 다시 또 그분도 출마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예.
3: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 축구팀 이번에 남아공과 하는 걸 제가 미국에서 봤는데, 봤다가.
1: 예.
3: 그러면 홍명보 감독 너무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아, 1대0으로 치고 있는데, 오히려 수비팀을 보강하고, 공격수도 배치하지 않고,
1: 예.
3: 손흥민도 활용하지도 않고, 예.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 감독이. 아. 히딩크라면 저렇게 했을까? 저는 꼭 1대0으로 먹은 느낌이거든요. 예. 남아공 축구처럼. 지금 우리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1: 아하.
3: 즉각 감독과 이거 체제를 교체하지 않으면,
1: 예.
3: 저는 총선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청래 대표를 바라보시면서 뭐랄까 홍명보 감독을 바라보는 그런 분노를 느끼셨다.
3: 그런 심정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뭐부터 그럼 제일 먼저 바꾸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이?
3: 아니 일단 제가 오늘 2030에 대해서 예. 2030 없이 2030은 없다.
1: 아하.
3: 2030년 정권 재창출 어렵다 이것을 표현한 건데요.
1: 예.
3: 우리 정말 이 꼰대 정당.
1: 꼰대 정당.
3: 저도 이제 6.8.6이 벌써 됐습니다만.
1: 예.
3: 그렇게 20, 30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로남불을 하는 이러한 이미지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아하, 네, 그렇잖아요. 그렇군요.
3: 우리가 가장 큰 게 조국 사태로 그게 이제 계기가 된 거잖아요.
1: 예.
3: 왜 자신들의 잘못은 그냥 합리화하고 상대방만 공격을 하느냐. 잘못된 것들은 바로 우리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1: 예.
3: 그래서 우리 20, 30대의 마음을 끌어안지 않으면 이게 선거용이 아니라 우리 미래의 주역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민주당을 떠나면 어떻게 나라가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습니까?
1: 오늘 이제 출마 선언을 하실 때도 그 초반에는 이제 의원님도 함께 하시는 의원님도 소개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2030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또 사진 찍혔던 것 같습니다.
3: 네네.
1: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만의 우리 의원님만의 2030을 이해할 수 있는 뭐랄까요? 품이랄까요? 어떤 측면에서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3: 아무래도 제 아들, 딸들이 이제 지금 2030 세대 아닙니까?
1: 아, 그런가요?
3: 근데 저는 이제 아들, 딸들과 그 어렸을 때부터 항상 대화하는, 친구처럼 대화하는 아빠였다고 생각합니다.
1: 예.
3: 아, 그래서 그들의 친구들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선거 때도 많은 대화를 하면서, 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정원호 후보를 찍어야 될지 아빠 결정을 못 하겠어. 설명이 안 돼. 설득을 시켜봐.
1: 오늘 오전에 장르만 여의도에 대해서 같은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3: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따님이 민주당 후보로 선택 못 찍겠다 이런 말씀까지
3: 그렇습니다.
1: 했다.
3: 예.
1: 그랬군요. 이제 김민석 전 총리도 공식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다. 요 발언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청래 전 대표도 아니 지금 당대표가 로망이라고 말한 것 자체도 자기 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 송 대표님도 정청래 전 대표를 바라보시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신 적 있습니까?
3: 자기 정치를 다 허주 안 한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1: 예.
3: 그 말은 정청래 의원 말이 맞죠.
1: 아 그런가요?
3: 자기 정치를 다 하는데 문제는 그 자기 정치의 내용을 가지고 비판한 거잖아요. 그 자기 정치 내용이 전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같은 방향으로 일치되면서 하는 자기 정치냐. 아니면 그것과 배치되는데 자기 계파 이익을 우선했느냐. 아. 이에 대한 그 지적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아하. 그러면 비춰질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후보 등록이 되면 예. 후보들 간 토론을 통해서 검증이 될 거라고 봅니다.
1: 아, 토론을 통해서 이 자리에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지금은 그렇고.
1: 알겠습니다. 이심송심 당청 동색을 언급하셨습니다. 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3: 이재명 대통령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송영길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1: 예. 그 대통령이 유럽 순방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만찬을 했던 게 대표님이셨죠?
3: 저는 NCND입니다.
1: 긍정도 부정하지 않겠다. 두 분이 만나신 걸로 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3: 아, 그래도 뭐 그건 제가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1: 아, 그 대통령과의 대화를 했다 네. 안 했다 인정하는 것도 또 아니다.
3: 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오늘 한민수 의원이 이제 친청계로 분리되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오늘 만약에 본인,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출마선을 오늘 했다 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또 정청래 후보가 자기 정치한다 비판했을 거 아니냐. 근데 송영길 우리 의원님이나 그리고 고민정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아무도 두 사람한테 자기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 안 하고 있다. 예.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자기 정치 비판이 부당하다. 또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더군요.
3: 방향이 같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1: 아, 그런가요?
3: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네. 출발하실 때 안 했잖아요. 예. 그거 이제 귀국하실 때 한 게 아니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기자회견에서 우리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지르크에서 고생하시는 대통령에 대한 박수부터 또 중간에 올리고 했습니다.
1: 예.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3: 모르겠어요.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게 전준위에서 그 결선 투표가 아니라 선호 투표제가 도입됐다라고 해서 이게 논란인데 지금 이제 친정청련계 의원들이 이제 반대였어요. 이게 불리하다 우리에게 그런 취지로 문제를 제기. 이게 또 당원 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당원 당규 위반입니까?
3: 저도 변호사인데 네. 봤을 때 결선 과반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예. 결선 투표 등 예. 등이 붙어 있고요.
1: 아.
3: 이 결선 투표란 개념에 선호 투표제가 포괄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아, 결선 투표 안에?
3: 아,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본 투표와 통합시킨 게 선호 투표제잖아요. 왜냐하면 1등, 2등, 3등을 다 써서 예, 예. 2등을 나눠주는 방식은 어차피 결선 투표로 둘로 나눌 것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합시킨 게 선호 투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
1: 예.
3: 결선 투표 개념에 포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위원회에서 문정복 의원, 조승래 의원, 고민정 의원, 소위 친청 친문 의원들이 다 당무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의결한 게 따르면
1: 예.
3: 후보자가 당대표 3인일 때는 예. 선호투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1: 아, 선호투표는 문구가 정확히 있습니까?
3: 정확히 있습니다.
1: 아...
3: 그 제가 딱 아까 예. 보여드렸지만.
1: 예. 한번 들어주세요.
3: 아, 여기 잘 안 보이고.
1: 아, 잘 안 보이나요? 예, 예. 아무튼 이거, 문자를 보고 계시는데. 예.
3: 다 이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1: 선호투표라는.
3: 저는 이 지금 가지고 지금 고민정 의원, 조승래 문정복 의원 이를 비판하고 있는데.
1: 예.
3: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아하, 그렇군요.
3: 이게 이미 보일까 모르겠네.
1: 11차 당무위 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네. 이 선호투표라는 단어가 이미
3: 경선 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선호투표 실시.
1: 아하.라고
3: 아예
1: 정확하게
3: 딱, 네, 정확하게 문구가
1: 아하.
3: 7월 작년 7월 2일 11차 당무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 예, 예.
3: 작년 8월 2일 날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가 나왔는데.
1: 예.
3: 그때는 후보가 두 분이었기 때문에 선호 투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1: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선호 투표자가 뭐냐면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최하위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투표자에 적힌 2순위 후보에게 표를 다시 배분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3: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모든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 탈락한 그렇습니다. 최하위 후보자가 이제 그분을 찍은 분 중에 2등이라고 찍은 그 사람이 표가 더 배분되는 방식.
3: 그렇습니다.
1: 근데 그렇게 배분해도 만약에 또 과반이 안 나오면 그 다음 또 최하위 투표자를 탈락시키고 뭐 이런 방식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 안 나면 3위.
1: 3위. 그죠? 3위.
3: 3위 투표까지 나오면 다 나오게 되죠. 과반.
1: 아, 이게 3위니까.
3: 네, 이게 3명이 이제 결선에 나가는 거니까요.
1: 예.
3: 마지막 3등 후보의 2순위 투표를 나눠서 과반수가 되면 끝나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3위. 얘기를 하면 다 나올 겁니다. 그렇지, 예.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죠, 구조상. 세 명이 한 거니까.
1: 예, 예. 근데 정청 후보 측에서 왜 당헌당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게 당 지도부를 이신 분들인데, 그리고 글쎄. 다 아실 텐데, 글쎄. 심지어 아까 말씀하신 분 조승래 의원이 그 회의, 당무회에 참여했다면, 조승래 의원이 당 사무총장을 같이 이분 지도부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3: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국회에 없었는데 이 예. 당무회는 제가 받은 문건상으로는 이렇게 돼서 뭐 팩트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논쟁은 그 계엄 당일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어디 있었는가 이 논쟁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친청계 의원, 친정청론계 의원인 이성현 의원이 감기약 때문에 주무셨다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뭐였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 있었냐 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계엄 당일 CCTV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CCTV 저도 봤는데 그 국회 담장 넘는 장면이 있었고 김인석 전 총리가 그리고 국회 안에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장면도 CCTV에 공개가 됐고 들어간 장면 시간대별로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 옆에 투표 전 1초 전에 자리에 앉았다 이 얘기 이제 본인이 하면 다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관련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3: 그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예 투표에 참여 안 한 것도 아니고 바로 1초 전에 급히 달려온 것을 보면
1: 예?
3: 그 해명이 합리적이고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김민석 총리는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3: 예, 그 말은 이제 우리 동료 의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1: 예.
3: 가능한 그 사람의 해명을 선의로 해석해 주는 게 서로 동지 간의 관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3: 그렇잖아요.
1: 예, 예.
3: 아니, 지난번 전라북도도 김관영 도지사가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예. 무슨 동조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고발을 했어요, 시민단체가.
1: 맞, 기억납니다.
3: 그때 예. 이원태 후보가 계속 김관영 후보를 공격을 했고.
1: 예.
3: 근데 김관영 후보는 바로 발생하자마자 30분 후에인가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위헌정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는데.
1: 예.
3: 밑에 실무자들은 그 매뉴얼에 따라 일부 뭘 문건을 할 수가 있겠죠.
1: 공무원들은?
3: 아, 공무원들은. 예. 그냥 그 기계적 시스템 그 매뉴얼에 따라서.
1: 예.
3: 그런 걸 가지고 같은 동지인 김관영 도지사를 내란에 무슨 동조한 것처럼 모는 것은 상당히 대장동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1: 대장동 하면 또 이낙연계. 생각이
3: 그렇죠,
1: 나고.
3: 그렇죠.
1: 이낙연 전 총리가 생각이 나고.
3: 그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예. 라는 칼럼을 그 이낙연
1: 예.
3: 후보를 지지하는 무슨 지역 신문
1: 예.
3: 뭐 편집장이 쓴 거잖아요.
1: 예.
3: 그걸 이제
1: 예.
3: 조선일보가 받았으면서 확산이 된 거죠.
1: 예. 근데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서는 또 그 김보주 씨가 그 김민석 총리에 향해서 이낙연의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냐 취재 질문을 했습니다.
3: 거꾸로 거꾸로.
1: 예. 그러니까 어떤 총리 일을 하고 당대표를 한 이후에 또 당대표 한 이후에 대선주자로서의 길이 순탄치 않아 결국 안 됐지 않냐.
3: 그런
1: 결국 그 코스로 가지 않겠냐라는 취재 질문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3: 보셨어요? 김민석 후보한테 물어볼 저한테 뭐.
1: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이제 전당대회 부각된 이슈가 적통 논쟁입니다. 그러면서 송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통.
3: 적통 논쟁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1: 예.
3: 제가 이제 그때 장례식장에 정청래 후보 참석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 예.
3: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2009년 5월 23일 날 대통령 그 비극적 소식을 듣고 바로 저는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1: 예.
3: 밤을 새웠거든요. 근데 그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뭐 중국에 계셔가지고 다음날 오셨다 그래서 아 내가 잘못했다고 깨끗이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날 왔냐 그 다음날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 예.
3: 우리 모두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던 지몬미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들인데 누가 노무현의 대통령의 무슨 키즈고 뭐 적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쓰지 말자라는 취지였고
1: 예.
3: 오히려 제가 한미 FTA 이야기를 했던 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외로웠잖아요.
1: 예.
3: 그때 한미 FTA 추진할 때 우리 지지 세력이 엄청 비판했습니다.
1: 예.
3: 그러나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가 좋아서가 아니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그걸 뒷받침했거든요. 근데 당시에 정청래 후보가 제일 앞장서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오히려 그건 정책적인 문제잖아요. 적통의
1: 예.
3: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따진 게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1: 후보님께서도 이제 그래서 그런 이 취지를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외로워 보인다. 네. 가시밭길 혼자 가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은 외로워 보이십니까?
3: 그렇습니다.
1: 왜 외로워 보이십니까?
3: 너무 혼자 그걸 다 짊어지고 끙끙대고 있는데 뭔가 좀 힘을 나눠서 그거를 당이 당 같은 데서 조금 해줘서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짐을 보태고 있는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사실 인천광역시장을 안 해봤으면 이걸 몰랐을 거예요.
1: 예.
3: 제가 시장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당시 한 7조 원의 부채가 있었고
1: 예.
3: 제가 하루에 그 이자를 10억씩 물면서 아 이러다가 부도난 중소기업인들이 왜 자살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힘들었거든요.
1: 예.
3: 근데 그런 고통을 일반 시의원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권자가 된다는 것의 고통. 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느끼는 하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때 관세 25% 했을 때 예, 예. 정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우리 국가 경제가 왔다 갔다 할 그런 중대한 순간에 얼마나 고민을 하겠냐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토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 가신 거잖아요.
1: 예.
3: 이번에 캐나다 카니 총리가 TKMS한테 지금 독일한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줘버렸잖아요.
1: 예.
3: 우리 잠수함? 한화가 엄청 예. 노력을 했는데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논란이 있겠지만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토와의 그런 어떤 국가안보의 상호 무기의 상호 운영성을 높게 평가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1: 예.
3: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아, 이 유럽과의 관계를 잘 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가셨다고 보거든요.
1: 예.
3: 찬반 양론 있었습니다. 왜 가느냐에 대해서.
1: 예.
3: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결정에 그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국가 이익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1: 예.
3: 근데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인천시장을 한번 해보고 그 위기의 순간을 넘겨봤기 때문에 좀 더 절실하게 이해가 된다 이거죠.
1: 그렇군요.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고민을 너무나 이해하시기 때문에
3: 예.
1: 대표가 되시면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
3: 예, 그것도 그렇고 제가 사실 제 정치 인생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간을 경험했잖아요.
1: 예.
3: 이제 당대표 때도 그렇고 지역구도 그렇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장 잘 이해하고 뒷받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제 평론가들이
3: 네.
1: 사실은 이제 일각에서 후보님께는 드리기 죄송한스러운 단어지만 페이스 메이커다 아, 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3: 네.
1: 그 말씀에 대해 해명을 해주십시오.
3: 그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었죠. 그
1: 예.
3: 상황이. 그런데 이제
1: 예.
3: 어차피 후보로 저 출마 선언한 만큼 이제
1: 예. 예,
3: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당원에 대한 도리이고
1: 예.
3: 또 선호투표제가 도입됨으로써
1: 예.
3: 사표 방지 심리.
1: 아하.
3: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지지한 세력이 서로 싸우다가 정청래 후보가 다시 되는 거 아니냐.
1: 아하.
3: 이런 이제 걱정을 덜어준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1: 예.
3: 최선을 다해서
1: 서로
3: 하면은 오히려 3자가 싸울 때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라도.
1: 예. 예.
3: 그러면 선호 투표를 통해서 좀 더 지지가 많은 2차 투표를 많이 받은 분이 당선될 예.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런 의미에서.
3: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표 방지 심리나 뭐 분열의 그런 우려는 없어졌다. 오히려 자유롭게 세 사람 중에 누구라도 찍고.
1: 당심이 잘 반영이 되고.
3: 예. 네. 그리고 뭔가 좀 아쉬운 거는 2번을 찍어주면 되고.
1: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선호 투표제가 잘 도입됐다. 취재 말씀이십니다. 자, 근데 보안 수사권 문제 이게 지금 막판까지 큰 문제가 되긴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인석 전 총리 역시 폐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아,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게 이제 경찰 수사 정말 믿을 수 있는 것이냐, 검찰의 보안 수사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이 문제에서 당대표가 되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지.
3: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중수청이 출범이 아직 안 됐잖아요.
1: 10월 1일.
3: 예. 중수청이 출범되면 저는 많은 이제 이 경험이 많은 수사 검사들을 유인해서
1: 예.
3: 수사력을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수청을 통해서.
1: 예.
3: 지금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경찰에 관련된
1: 예.
3: 지금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1: 예.
3: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수사 그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그걸 커버를 해 보는데 보안 수사
1: 예.
3: 요구를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수사팀을
1: 예.
3: 교체해야지.
1: 아하.
3: 교체하거나 교체 요구권.
1: 아하.
3: 그다음에 징계.
1: 아하.
3: 징계 청구권.
1: 예.
3: 거부했을 때.
1: 아하.
3: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야 될 것이다. 어찌됐건 우리가 수사와 공소를 분리해단 대원칙을 세운 만큼 옆에 바람구멍을 주지 말자는 게 지금 공감대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당에.
1: 예.
3: 그래서, 일단 김민석 총리도 거의 동의한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3: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정치 그 프레임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쟁하지 말으라는 거죠. 좀 수기를 해야 될 문제잖아요.
1: 예.
3: 이게 사실 경찰한테 맡겼을 때 이러한 이번 장윤기 사건인가 이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막아낼 건지를 고민해보자는 건데
1: 예.
3: 이거 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려고 그러냐고.
1: 그러니까 선명성 경쟁인 것 같습니다.
3: 예, 그렇습니다.
1: 예. 그러니까...
3: 이미 크게 우리가 공소청, 기소청을 분리하고 공소 또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까지 하는 걸로 다 정리를 했잖아요.
1: 예.
3: 엄청난 개혁을 한 겁니다, 지금.
1: 예.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김민석 후보랑 지난 월요일 날 대화를 했을 때는 이제 차기 총선 앞도 인재 영입이라든지 굉장히 확장 전략을 많이 취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시던데
3: 예.
1: 우리 후보님 공약 보면 이제 청년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고요.
3: 예.
1: 뭐 주가 누락의 방지법, 지명직 최고인 두 명을 2030에 임명하겠다
3: 네.
1: 이런 말씀입니다.
3: 네. 그렇습니다.
1: 1년 10개월 후에 총선은 그럼 어떻게 치르실 예정이신가요? 당대표가 되시면.
3: 네. 제가 총선 승리 송영길이 주요 슬로건이 되었기 때문에
1: 예.
3: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이 정청래 당대표 처지에서 모든 걸 경선에 붙인다. 이 언뜻 보면 좋은 거 같지만은
1: 예.
3: 이 경선 자체가 형식화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더 폐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1: 예.
3: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경선의 룰과 이것의 언론조사 기관에 대한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확보돼야 되고
1: 예.
3: 예를 들어서 이제 후보를 5대 5로 뽑는다 그러면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잖아요. 1인 1표를 강조했는데 여론조사하면 샘플이 한 500 샘플 많아야 적게는 2,300 샘플로도 결정을 해버려요.
1: 예.
3: 그럼 한 예를 들어 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권리당원이.
1: 네.
3: 여론조사 500명하고 만 명이 똑같이 취급되는 거잖아요. 1인 1표라고 했는데.
1: 예.
3: 그러면 이 여론조사 기관의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로 데이터를 다 공개를 안 해요. 그 시스템 오류가 또 발생을 했어.
1: 예.
3: 전라도 같은 경우에.
1: 그래서
3: 이렇게 되면은 이 공정성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 된다면 여론조사 기관 전부 공개하고
1: 아.
3: 모든 당원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1: 예.
3: 로데이터 값 다 공개하고
1: 아.
3: 투명하게 해야 된다.
1: 예.
3: 그리고 우리 당비의 수입 지출 과정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AI를 통해서 바로바로 당원과 공유되고 정책 제안들이 피드백이 되는 그런 AI 기반의 디지털 민주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그동안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청 대표 체제에서는 어떤 거
3: 잘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불투명하잖아요.
1: 그런데 민주당이 그래도 그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던 중요한 두 축 중에 하나인
3: 네.
1: 그 전통이 있는 정당인데 그런 글쎄, 부분에 있어서 왜 네, 실수를 좀, 범했을까?
3: 네,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까지 공개하면서 투명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1: 예.
3: 우리 당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만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투표하실 분들 한 말씀 전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사실상 권위주의적이고 보수 우경화되고 있습니다.
1: 예.
3: 유럽도 거의 히틀러를 추종하는 독일 대한당이 모 지방에는 40% 이상의 득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그리고 유럽도 우경화되고 있지만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이 다카이치 선하의 자민당 정권이 개헌선을 확보했습니다. 3분의 2성. 뭐 푸틴, 뭐 시진핑, 김정은 뭐 말할 것 없이 그쪽은 이제 그런 체제였고.
1: 예.
3: 미국도 저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소중한 리버럴 민주주의, 예, 자유민주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예.
3: 이걸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경제나 정치 면에서 할 수 있는 문화 면에서 김구 주석이 꿈꾸는 아름다운 문화 강국의 나라가 지금 눈앞에 와 있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1: 예.
3: 이것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이재명 정권 4년 남은 기간을 예. 허투루 보내서

0: 예, 김주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김민영 전 의원님과 장상철 소장님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누구예요?
3: 저 아닌 줄 알았어요.
0: 법상이 아니에요.
4: 죄송합니다.
0: 자, 자 바로 직전에 송영길.
3: 아, 혼나겠다 이러다가. 예,
0: 나오셔야겠어요, 송영길. 아, 자, 송영길 의원을 뵀습니다. 아, 이제 흔들리는 당을 다시 진짜 여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제 귀에 들어왔던 얘기는 홍명보의 위기처럼 정청래의 위기다. 그래서 본인이 출마했다. 이런 말씀인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5: 저도 원래 제가 그 홍명보 전 감독을 비유를 하려고 했는데 네. 송 전 대표가 문제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위기가 안에서부터 지금 온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전당대회가 축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전직 대표가 다시 연임을 해서 또 성공을 한다면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네. 내에 집권 여당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지금 전당대 후보들이 뛰고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결국 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진짜 여당은요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여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정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 가시밭길을 가지 못하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정천희 전 대표가 연임 도전하면서 이 분란이 오지 않았나 사실 보면. 지금 고민정 의원까지 출마선언을 했는데 네 명 정도의 후보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빠지면 분란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 그게 지금 위기가 안으로부터 왔다라고 아마 송영기 전 대표가 지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자 우리 또 김정혁 전 최고는 대학 시절 송영길 전 대표 와 함께.
3: 네, 그래서 아니죠. 저는 뭐 재촉 사유가 있어서 네. 아,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기도 하고.
0: 아,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네, 친구 사이여서.
3: 네, 공평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저는 당은 다르지만 네.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니까 뭐 네. 너무 오랫동안 같이 알고 있던 친구여서 네. 친구가 잘 되길 바라고요. 아, 근데 뭐 근데 그걸 뭐 이심송심 그거는 좀 그래. 왜냐면 저는 아 왜냐면 앞으로 있잖아요. 그 저 누구 뭐 윤심이라든가 네. 뭐 이게 노심이라든가 네. 뭐 문심이라든가 이렇게 네. 대통령의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면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0: 당청 동색
6: K 라디오.
7: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8: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7: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8: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9: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0: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9: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0: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1: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어, 당청 동색은 어떠세요?
1: 당청 동색.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어떤 특정 정당만의 그 만을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를 반대한 국민들도 대변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을 예.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자꾸만 그 우리 당의 사람이다라는 것만 너무 강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예. 너무 이상주의적인

0: 이 얘기라는 건 알아요. 예. 알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안 돼요.
2: 안 돼요?
0: 예. 안 되지.
1: 예. 이중심 해야 되고 예. 당청 동색 해야 돼요.
2: 아 그래요?
1: 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 처음에 신뢰를 쌓고 여러 가지 깊숙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야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 처음부터 나는 말이야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쓴소리하고 민심 전달하고 여당 내 야당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요.
2: 견제할 거예요.
1: 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거는 집권 여당이 아니다. 그 예. 역할은 야당에게 맡겨두고 예. 일단은 1년 갓 지난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예. 호흡 맞추는 그런 당대표가 이번에 좀 나와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저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임기는 내년 말까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후년 총선이 있으니까 네. 총선 국면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일, 새로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은 정청래 대표 때문에 좀 허송세월을 보냈는데 나머지 한 1년 6개월 정도 당청이 호흡 맞춰가지고 제대로 이재명 대통령 일하게 만들고 그게 잘 되면은 총선에서 이기는 거고 네. 잘 안 되면 총선에서 심판받고 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막 갈라지고 싸우고 물론 윤석열처럼 네. 막 폭력적으로 막 멱살 잡고 모가지 비틀고 다리 비틀고 이러면은 개개야죠. 싸워야 돼. 네, 대들어야 돼.
3: 투쟁.
1: 투쟁.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 누가 더 명심에 가까웁니까? 이거 가지고 예. 싸우고 그 다음에 신뢰 쌓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얘기 하시고.
0: 아, 그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네. 뭐 맞는 말씀인 그 일부 맞는 말씀이지만 예. 제가 저희 당에서 보니까 대통령과 당대표가 아주 일심동체로 움직일 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안 물론 네. 아주 또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면 그것도 안 좋지만 예, 예. 그거 다 경험해 봤거든요. 예를 들면 뭐 대표가 다 대통령이 그 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그 찍어서 완전히 대통령 그 후보를 당대표를 만들고 놓고 보니까 예.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그냥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당이 그냥 움직이면서 눈치만 보고 당이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각을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거수기라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진짜 그 균형을 저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예, 김정 의원님.
4: 아니 잘하고 있으면 발맞춰 가는 거고 잘못하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네. 여당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 시절에 집권 여당을 향해서 비판할 때 뭐라고 했냐. 청와대 출장소냐?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왜 잘못하고 있는데 말도 못하냐라는 얘기였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방향이 옳고 또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국민들도 잘하고 있네 생각보다 이런 방향이라면 예. 여당이 함께 발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협화음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이심송심 당청 동색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 송영길 의원 무슨 소리야? 라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면 그건 맞는 방향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1년 그 동안 예. 저는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청 간의 불협화음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겠구나. 그 방향이 틀린 방향이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 다음 당대표 2년간 대표직을 역임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 거 어떤 리더십이어야 되는가를 저희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송영길 대표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2: 왜요?
1: 대통령께서 지금 국익을 위해서 지금 튀키에 가 계신데 예, 예. 지금 이때를 그냥 노려가지고
2: 출마선을 하면
1: 이게 말이 됩니까?
2: 자기 정치입니까?
1: 네 라고 한민수
2: 의원이 오늘
1: 전 비서실장이 오늘 좀 비판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방송 다녀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비판은 별로 없더라고. 근데 예를 들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
2: 그 글을 한민수 의원이 썼어요. 본인이 했어요.
1: 그러니까.
2: 만약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출마선을 했으면 또 자기 정치한다고 뭐라고 했을 텐데 아무도 고민정 의원이나
3: 아니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2: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3: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순방만 나가면
2: 뭔가를 했다.
3: 의도치 않게 네, 네. 늘 지금 이 대통령의 성과를 가렸다는 것은 네.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건 실수인데 네. 계속해서 그러면 의도가 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건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 네. 지금 원죄가 있어서 그런 거고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출마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좀 스스로들 그런 그 정청래 전 대표의 지난 1년이 그렇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됐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0: 아유, 짜치다, 짜쳐.
3: 짜치다. 내가요?
0: 아니, 그걸 갖고 뭘 싸워.
2: 내가요? 죄송해요.
3: 저는 저보고 짜치는 거. 깜짝 놀랐어.
0: 제발 저를 이렇게 했어. 왜 그래.
3: 이런 거거든.
1: 아니, 좀 억울할 건 같아. 왜 우리한테만 심하게.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만 갖고 나만 그렇게 미워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왜? 안 미워하게 생겼냐, 그거예요. 잘 사실. 여러 번 타이를 넣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지방선거가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시작하려면은 사실상 책임지고 억울하더라도 좀 연임 도전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 행간의 뜻들이 누누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고 계속해서 저기 보안수사권 폐지부터 시작해서 막 걷어차는 걸 보면서 이 결론에 이 혼란의 불씨는 누가 짚였는지 돌아보시면
1: 저는 예. 오늘 저 송영길 후보의 예. 출마 선언을 보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뭐 예. 정청래 대표 얘기는 주어는 없지만 단어는 없지만 대부분 정청래 너는 당대표 되면 안 돼. 그냥 이거예요 쭉 처음부터 맞아요. 흐름이. 예. 그 두 번째 흐름은 뭐냐면 나 그냥 전당대회 끝나고 외교부 장관 갈래 그거 같아요.
3: 에이, 전화
1: 아니 왜냐면은 그걸 느꼈어요. 오늘 마지막 질문도 계속 이제 외교 문제 이런 국제 문제 얘기하시잖아요. 전당대회 왜?
2: 아니요 계속해서요.
1: 전당대회 출마 선언문에 그 보통은 들어가지 않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 국제, 평화 막 이러한 단어들을 막 넣어요. 전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이런 단어 들어간 건 저는 보질 못했어요.
2: 아까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송영길 의원한테 네. 아 우리 의원님은 외교부 장관 같은 거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아니 전당대회 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면 됩니까?
0: 비슷해.
2: 예, 그 질문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1: 아니 근데
0: 속으로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2: 전선전 나갔어요.
1: 본인의 이제 잠재 의식 속에는 나 외교부 장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라는 것이 이 출마 선언문의 단어에 들어가서 저는 그걸 그냥 본 거다. 그래서 8월 17일 끝나면 개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두고 보시죠. 장성철 말이 맞을 거예요.
4: 아니 뭘 해도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심송심 뭐 이제 네. 이 그 키워드들보다는 2030 없이 2030 없다라는 말에 저는 확 꽂히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저희가 2030 그다음에 70대 이상의 그 남성들의 그 지지율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두가 고민하고 있고 과거에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송영길 후보도 고민정 오늘 출마했으니까 선언했으니까 고민정 후보도 또 며칠 전에 했던 김민석 전 총리도 2030 청년들에 대한 고민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거였어요. 2030 없이 2030 없다.
2: 아, 아주 좋았어요.
1: 그런데 네. 어거지로 맞아. 인위적으로 네. 그 출마 선언하는 뒤 배경으로 청년들을 그렇게 좀 세워놓는 거 그거는 좀 너무 낫지 않는 것 같아. 서 소장님이 만약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면 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2: 네.
1: 그 청년들 표정 봐봐요.
2: 밝았어요.
1: 아이 뭐 한 분은 막 이렇게 눈가 막 이렇고
3: 그 안에 더워서.
2: 더워서.
1: 소통관이 더워요?
3: 아니 소통관이 아니고 당원존이에요.
4: 당원존에서
3: 당사 당원존인데. 네.
1: 아니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 앞에다가 좀 앉혀서 네. 이 청년들 하면서 촥 해서 좀 이렇게 비추게 하고 그런 게 맞지.
3: 그 앞에도 청년들이
1: 왜 경청처럼 세워?
3: 아니 그 앞에도 청년들이 다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송영길 의원을 좋아하는 팬클럽 청년들이 뒤에 쓴 거예요. 이제 보통 퍼포먼스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같이 그래도.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원전에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2: 아, 당원전.
3: 그러니까 장소장님께서 정청래 전 대표의 각을 세웠다는 부분들이 네. 메시지는 없지만 장소에서 보면 돼요.
1: 그렇죠.
3: 당원전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전이에요. 당원 주권을 실현하겠다. 근데 정청래 전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당원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당원전을 거의 방치했어요. 그럼 진짜 이게 당원 주권이 맞는 거냐? 라는 의미에서 송영길 의원이 당원전에 가서 진짜 당원 주권 실현하겠다. 근데 그 당원이 2030의 젊은 당원으로 민주당을 세워넣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다 동의해서 온 건데 뭐. 네. 자, 좀 덥긴 했어요.
2: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호 투표제 요거 가지고 이제 정청래 의원 측에서는 정청래계 측에서는 아 이거 지금 이거 좀 당원당규 위반이다. 이거 좀 뭐 특정 후보에게 명확히는 정청래 후보에게 불리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의제기를 해서 아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고려하겠다라고 얘기한 상태거든요.
4: 네.
2: 근데 아까 송영길 의원은 오셔가지고 11일차 당무위에서 이거 결정한 사안이다 하면서 막 좀 막 사진 캡처한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더군요. 김지영 의원님.
4: 그러니까 그게 최근인가요? 11차 당무회의가?
3: 작년 전대 때.
4: 작년 전대.
2: 7월 8월.
4: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제 이제 전준위에서 발표만 했을 예. 때만 하더라도 그 모든 후보들이 그냥 환영하지 않았나요?
2: 예.
4: 정청래 대표 측에서도 환영했어요. 그런데 예. 자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나.
2: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예. 상황을 보면서 해보니까 어? 이거 이상한데?
4: 그렇죠. 뭘 약간... 지지하는 당원들의 막 문자를 받았나. 이거 우리 불리합니다.
2: 예. 예.
4: 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는데
2: 예.
4: 최고위에서 소위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막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장면은 아니었어요, 저는.
2: 그렇죠.
4: 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준이 최고위, 당무위까지 이렇게 이제 거쳐야 되는 건데, 작년에 아마 송영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2: 네,
4: 얼핏.
2: 맞아요.
4: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게 도입이 됐던 건데,
2: 네.
4: 후보가 두 명이었고, 박찬대, 정청래.
2: 네.
4: 그리고 1차에서 과반으로 끝났기 때문에,
2: 네.
4: 사실은 이 선호투표제가 뭐, 쓸 필요도, 예, 작동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2: 후보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되니까 할 수
4: 그렇죠.
2: 있다 밖에 없다.
4: 그렇죠.
2: 이런 취지
4: 그래서
2: 말씀.
4: 오늘 그 전준희, 이현희 전준희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들어있던 거다. 작년 전대 때도 적용이 됐던 건데
2: 예.
4: 두 명이어서 이게 이제 의미가 없었던 것인데 결선 투표 방법은 이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호 투표제를 결선 투표의 한 방법으로 생각을 할 건가 말 건가. 근데 이미 작년 전대 때 이게 도입이 됐던 거라서
2: 예.
4: 이 부분을 뭐 자꾸 이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전준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고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결선 투표의 한 방법으로 인정 못 한다고 한다면
2: 예.
4: 제 의결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야말로 결선 투표
2: 아, 예.
4: 그걸 최고위 거쳐서 당무위까지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니다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근데 자고 나서 마음 바뀐 건 조금 좀 그렇죠.
0: 네. 이게 그대로 가지 않겠어요?
2: 아 그대로.
0: 네. 아니 보니까 뭐 저 작년에도 그게 적용이 안 됐을 뿐이지 룰은 이미 그때 만들어졌다라고
2: 네,
0: 얘기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받아들였잖아요.
2: 네.
0: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명 지금 현재 다섯 명이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2: 예,
4: 그렇습니다.
0: 다섯 명이 출마하니까
2: 네.
0: 전준위에서 아마 예비 경선을 통해서 두 명은 탈락시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 명이 남을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다른 후보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2: 예.
0: 그럼 뭐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뭐 이 세 분이 남을 것 같고
3: 민정 의원이 손해예요.
0: 아,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2: 예.
0: 그러면 모르겠어요. 만약에 가정을 해서 뭐 1등을 누가 하든 간에 2등, 3등 중에 한 분은 뭐 김민석이나 송영길 만약에
2: 예.
0: 정청래 후보가 3등을 한다면 그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2: 예.
0: 그렇게 되면 그러면 불리하죠. 굉장히 불리한데 그러나 뭐 지금 보면 경선 룰 자체도 처음에 충청도에서 한 다음에 끝날 때 대전에서 한다. 그다음에 1인 1표제 그냥 그대로
2: 맞아요,
0: 간다.
2: 맞아요.
0: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런 전사를 몰라서 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서로 그냥 빠터를 해서
2: 네.
0: 오케이 이거는 우리 뜻대로 밀었으니까 이거는 그 결선 선호 투표제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또 아니라고 뭐 얘기를 하셔서 하여튼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2: 아름다운 게 아름답지 않아요.
0: 진행되는 것 중에서 아름다운 게 별로 없어요.
3: 아름다운 게 별로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주장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이게 당헌당규에 어긋난 행위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2: 예.
3: 그러면 본인은 당헌당규에 어긋난 상황에서 대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를 25년 7월 2일 날 11차 당무회의
2: 예.
3: 결과로 했고
2: 예.
3: 그때 의결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현재 문종복 최고위원
2: 조승래
3: 사무총장이 있어요.
2: 맞아요, 맞아요.
3: 본인들이
2: 고민정
3: 의원은 여기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뭘 한 적은 없으니까
2: 예. 예. 예.
3: 그러면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문종복 의원이나 조승래 전 사무총장은 본인들이 하면서 왜 이런 말하자면 갈등을 초래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게 당헌당규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고 민주당 당원에는 이게 25조 제4항이 있어요. 당대표 경선투표에 실시된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그리고 당규 제66조 제1항 1호에는 당대표 과반 투표자를 결정하기 위한 결선투표와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희가 정하고 최고위와 당무위는 의결을 거쳐 확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2: 예.
3: 그러면 당헌당규의 근거에서 전준희가 하는 거고 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위에서 의결한 거예요.
2: 예.
3: 뭐가 당헌당규 없나요? 그렇죠. 뭡니까?
4: 그러니까 왜 자기 부정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를테면 문제 제기한 최고위원들.
2: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김어준의 그 뉴스 공장 겸손이 힘들다 방송에 나갔는데 굉장히 인터뷰 분위기가 보셨어요? 인터뷰?
0: 아니요.
2: 안 보셨죠? 저 반대체 뭐가 이제 뼈 있는 질문도 오고 가고 뭐 그랬던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했던 장면은 이제 이성인 의원이 계엄 당일날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행적 어디 있었냐 감기약 먹고 주무셨다는데 그럼 감기약 성분은 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표결 불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 들어가는 장면에 당 CCTV 장면을 시간 단위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투표 종료 1초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옆에 자리에 착석했다까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관련 논란이 그래서 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3: 저 봤어요. 네. 영상도 봤고 네. 인터뷰도 봤는데 굉장히 긴 시간 할애를 했더라고요.
2: 맞아요.
3: 예, 김어준 씨가 김민석 전 총리에게 한 50분 정도 할애를 한 거고 영상도 겸손이 힘들다 해서 준비해서 틀어줬던
2: 맞아요.
3: 거예요.
2: 맞아요. 확보해가지고.
3: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제 김어준 씨의 어떤 판단이 좀 흔들리나?
2: 판단이?
3: 이제 김민석 대세로 가나?
2: 아.
3: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하. 왜냐면 저도 좀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게 그 김세가 이제 파리에서 예.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왔던 것이고.
2: 케이푸드.
3: 케이푸드.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민석 전 총리를 데려다가 예. 지금 이성윤 의원이 아주 대차게 사과를 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해소를 경공에서 해줬어요. 그럼 이쯤 되면 이성윤 의원은요, 사과를 해야 돼요. 예. 머리 숙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게 모르겠어요. 사과를 안 하게 되면 예. 김어준 씨가 어떻게 이걸 풀어갈지 모르겠으나 저는 김어준 씨는 정치한 사람이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2: 그러니까 결국에는.
3: 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 뭐 주판을 튕겨보고 계산서 뽑아보면.
2: 예.
3: 이제 좀 이제는 좀 이 거리를 둘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한 것 같아요.
2: 아니면 김어준의 거리 두기다.
3: 말하자면 이제 양쪽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2: 분산 포트폴리오를 짰다. 네. 그래서 세 분을 모셔서 토론까지 하겠다고 김어준 씨 얘기를 하던데.
0: 아니 근데 김어준 씨가 처음에 옛날에 낙검수에서 할 때는 그 유명한 얘기 그거잖아요. 네. 쫄지마 띠바띠바 뭐 이거.
2: 아, 예. 예.
0: 이렇게 해갖고 예, 예. 그 뒤에 이제 또 욕설까지 있는데 맞아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예. 뭐
2: 쫄지마
0: 그렇게,
2: 땡땡.
0: 예. 예, 뭐 땡땡 예. 했는데. 아, 지금 보면, 아, 쫄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등치도 커지고, 먹고 살릴 식구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쪼는구나. 아, 역시 사람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프랑스 갔다 왔잖아요. 프랑스 갔다 와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본인이 나서서 기자들이라는 게 좀 이상한 존재들인데, 뭐 내가 무슨 탈세를 했다고, 뭐 돈 빼돌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내가 보도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누가 물어봤냐고 그런 얘기를 왜 해. 그것도 예. 좀 이상하더라고요. 본인한테 뭐 기자들이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머릿속이 복잡하구나. 그 머릿속이 복잡하다는 걸 또 확인하게 되는 게 그다음에 아, 뭐 이낙연 전 대표가 당권 잡았지만 총리 출신인데 결국 그렇죠. 대선에서 실패했잖아.
2: 이낙연 길이 아니냐.
0: 예,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예. 그 앞에 내가 쫄았어라는 부분을 아하. 이렇게 또 상쇄해 주는 그런 알리바이도 만들고 아하. 그래서 아, 김어준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우리 이제 김종혁 최고께서는 이제 영화 최민식 씨의 범죄의 전쟁에서 오빠 쫄았지. 이 장면을 패러디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청원 대표님 출마선언 언제 하세요? 언론 인터뷰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3: 저는 예상컨대 후보 등록 직전에 할 것 같아요.
2: 그게 언제지 후보 등록이?
3: 16, 17일이니까 뭐 15일이나 14일 그 상간에 할 가능성이
2: 다음 주.
3: 높다.
2: 예. 다음 주.
3: 근데 제가 가만히 패턴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그 연임 대표 시절의 일정을 네. 좀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전준이 만들어 놓고 네. 나서 사퇴를 하고 그때 이재명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도 연임 도전할 때 이제 등록하러 직전에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좀 따라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좀 최대한 제일 늦게 등록 전에 할 가능성이 있다.
2: 장 소장님.
1: 오늘 인터뷰는요. 예. 그냥 안녕 정청래 미안해 정청래 나는 이제 빠질게 미안해 그렇지. 이거예요.
2: 김어준 씨의.
1: 예.
2: 바이바이.
1: 김어준 씨가 이제 정청래 대표 편을 들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 때는 다른 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프랑스 한 번 더 갈 것 같습니다. 빵집. 빵집 뭐
2: 아, 그래요?
1: 장소로.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나는 이제 뭐 신경 끊을게.
2: 손댄다.
1: 그러한 이벤트로서 오늘 김민석 후보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낙연 전 총리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도 막 이렇게 인상 쓰면서 억양 높여가면서 막 이렇게 다그치듯이 한 것이 아니라 예. 대단히 이제 나긋하게 아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는 투로 저는 들렸어요.
2: 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약간
1: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 그냥 일부러 있으시니까. 연기한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번 기회에 정청래 대표를 이제 손절했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저는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김호준 씨도 빠졌고 네. 유시민 씨도 빠졌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선거 치르냐고요.
2: 20초.
4: 그냥 김어준 씨는 자기 나름의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2: 이미 선택 끝났어요?
4: 네.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더라고요. CCTV 하면서 그냥 띄워주고 이렇게 막 이거 맞잖아. 이성윤 최고 틀렸잖아. 알려주고. 그다음에 굳이 DJ 문재인 이재명 이분들의
2: 마무리?
4: 대권 과정을 그냥 제껴두고 이낙연 총리를 꺼내므로써 그냥 들었다 놨다 했다.
2: 일단 눈놓고 때려보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고품격 토론 해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아봤다라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종종 하게 됩니다. 어떻게 답은 찾으셨나요? 이 답을 찾기 위해 하버드대학교가 무려 72년 동안 연구한 종단 연구 결과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이고, 두 번째가 평생 배우는 자세, 세 번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로 50세까지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고 계셨다면 80세까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번째가 의외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는 거였고, 여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적당한 체중 유지였습니다. 이상 일곱 가지였는데 생각외로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것이라 약간 싱겁지 않나요? 인생의 행복은 이렇듯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갖출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것입니다. 아직도 행복을 멀리서 찾으시나요? 조경수입니다. 행복이란?

0: 하버드대학교 법대 졸업생 268명, 이너시티 집단, 그러니까 도시 빈민 남성 456명, 그리고 심리학자 로이스 터먼이 1920년대부터 추적 연구한 지능지수 140 이상의 천재 소녀들 그룹인 이 터먼 여성 집단으로 여기서도 IQ가 150 이상인 천재 여성 90명. 이렇게 총 814명을 대상으로 무려 72년 동안 그들의 인생 여정을 따라 조사를 진행해온 결과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행복의 조건이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추적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로 이 책을 번역한 분에 의하면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꿋꿋하게 살아가야 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결코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또 제일 첫 번째로 꼽힌 거이기도 할 테고요. 두 번째로는 평생을 배우는 자세로 임하는 거. 아, 이 나이에 뭘 하겠어? 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세 번째는 부부 사이인데요. 매일 다투고 함께 있는 것이 힘들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과 재혼을 하던가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50을 넘어 60, 70이 됐는데 아직까지 부부 사이 그닥 나쁘지 않다면은 일단 행복하게 사시는 거라고 하네요. 여기에 술과 담배까지 안 하는 분이라면 더더욱 행복의 조건에 가까우신 분이고요. 행복의 조건 7가지 중에 마지막 두 가지가 취미 생활과 운동인데요. 반드시 운동은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렇지 814명의 연구 대상자들이 거의 80대에 접어들 때까지 그들 인생의 빛과 어두움을 따라서 무려 72년 동안 연구를 진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열정과 인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념 없이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역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노년의 행복은 재력이나 학력, IQ 등과 같은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았는가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50세에 뭐 세 가지 이하를 갖춘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고요. 네 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도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흔히 행복할 거라고 믿고 미친 듯이 추구하는 돈이나 명예, 지위, 학벌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70, 80대의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돈이나 명예, 지위, 학벌 때문이 전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복 조건 7가지를 50대에 갖추었느냐 아니었느냐로 결정이 되더라는 건데 우리 인간의 행복 조건 중 3가지는 인간관계이고요. 나머지 4가지는 결국 건강, 체력관리이니만큼 오늘부터 나의 행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6년 7월 8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엘리코 세리는 물론이고요.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창고 703-354-1950
1: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날씨 이야기. 중국 남서부 쯔촨성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9일 전에 지진이 있었던 곳에서 또다시 비슷한 규모로 일어난 지진인데요. 현지 주민들은 오전 10시경 지진이 발생한 당시 앞서 오전 6시경에 있었던 지진보다 더 강한 진동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번 지진 전후로 인근에서 규모 3.2에서 3.8의 여진도 수차례 관측됐다고 합니다. 지방당국이 비상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두 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174가구의 주택이 손상을 입고 도로 곳곳에서 낙석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 지역은 지난달 29일에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 당시 13명이 부상을 입었고 주민 196명이 긴급 대피했었습니다. 쓰촨성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의 경계에 위치한 대표적인 지진 다발 지역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국 남부 광시장쪽 자치구에서는 태풍 영향으로 발생한 홍수로 뱀 양식장이 파손되면서 코브라를 포함한 뱀 약 900마리가 탈출을 해 당국과 주민들이 긴급 포획 작업에 나섰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집중호우로 뱀 양식장이 침수되면서 사육 중이던 뱀 800에서 900마리가 주변으로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홍수로 양식장이 파손되면서 뱀이 탈출했다며, 심지어 주민 한 명이 뱀에게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합니다. 탈출한 뱀은 코브라와 킹넷, 스네이크, 물뱀 등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홍수는 태풍 영향으로 광시 일대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헝저우에서는 저수지 제방 일부가 유실이 되면서 저지대가 침수가 됐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 뱀 양식장의 뱀이 주변으로 흩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지 주민들은 침수 지역에 고립이 된 일부 주민이 뱀에게 물렸지만 제때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확산을 하자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포획대를 꾸려 뱀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광시는 중국 최대의 뱀 사육지 가운데 하나로 현지에서는 한약재와 가죽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뱀을 대규모로 사육해왔으며, 전성기 기준으로 볼 때 이 지역의 뱀 사육 규모는 약 2천만 마리로 전국의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기 미국 뉴저지에서도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 대형 매장의 천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뉴저지 모머스 카운티 오션 타운십에 위치한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인 BJ 클럽의 지붕 일부가 붕괴됐다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사고 당시 매장 안에는 27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 2명이 무너진 건물 안에 일시적으로 갇혔지만 경찰과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탈출을 해 무사히 건물 밖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매장 천장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으면서 폭포수처럼 쏟아진 빗물에 진열대와 쇼핑객들이 쓸려가는 긴박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한때 최고의 인기 BJ 홀세일 매장이 이 일로 인해 더더욱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합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BJ는 아무나 멤버가 될 수 없었고 BJ 멤버들을 부러워한 적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뭐 굳이 BJ를 가지 않아도 많은 용량의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리턴도 너무 쉽게 되는 코스코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심지어 게스까지도 코스코의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더위가 시작한다는 소서가 바로 어제였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D&B 지역은 찜통 같은 무더위가 물러나고 한풀 꺾인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흐리고 우중충한 아침을 지나 곳곳에 안개도 끼었었는데요. 북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80대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주 폭염 이후 오늘은 7월 기준으로 꽤 쾌적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 오후가 되면서 하늘이 맑아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81도, 섭씨 27도이고요. 자외선 지수는 8로 꽤 높은 편입니다. 오늘 밤은 비교적 평온한 날씨 되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계절에 맞는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남풍이 불면서 열대성 기류가 유입이 돼 밤새 매우 습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고요.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한랭전선이 접근하면서 산발적인 소나기와 뇌우 발생 가능성 다시 높아지겠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날씨로 인해 대기가 다소 강해지면서 일부 뇌우는 강하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기상 예측센터는 DMB 지역을 5단계 중 1단계인 약간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고요. 돌풍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중간 정도에서 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습도는 97%까지 올라가겠고요. 바람은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찬 공기 전선이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또다시 변덕스러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소나기와 천둥번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폭풍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같은 지역에 폭풍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서는 폭우 주의가 필요하고요. 기온은 따뜻하고 습하며 최고 기온은 85도 중반에서 후반까지 오르다가 오후 늦게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선선한 불금이 되겠네요. 오늘과 같은 날씨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랭전선이 마침내 이 지역을 통과하지만 특히 오전에 소나기나 천둥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는 토요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습도가 점차 낮아지고 기온도 계절에 맞는 수준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후 최고 기온은 일반적으로 70도 후반에서 80도 중반에 이르러 훨씬 쾌적한 주말 마무리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름과 햇볕이 섞인 전형적인 여름 날씨에 오후에는 국지적으로 소나기나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기온은 8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요. 주 초반에 비해 습도가 눈에 띄게 낮아져 장기 예보 중 가장 쾌적한 날씨 되겠으나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 차에 있는 에어컨 작동이 잘 되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3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김성호입니다. 회상.

결성이 된 이들은 첫 앨범인 Lost in Love를 발매하기 이전 이들의 본국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발표한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들이 세계 시장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역시 1979년에 발매한 Lost in Love입니다. 이들의 첫 앨범에서는 Lost in Love 외에도 All of Our Love, Every Woman in the World 등이 크게 인기를 얻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락밴드가 미국의 차트에서 한 앨범에서 세 곡이나 크게 상위 랭크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에어서플라이의 음악성은 아름다운 사랑의 선율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으로 완벽한 화음과 상쾌한 사운드, 오스트레일리아의 방대한 대지에서 풍겨나오는 듯한 훈훈한 내음 등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울려 정감 있는 사운드로 펼쳐지는데 이들의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보이스 컬러는 어떤 그룹도 흉내낼 수 없는 서정성이 곁들여 있습니다. 1981년 두 번째 앨범인 The One That You Love는 두 명의 멤버를 더 추가하면서 7인조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연주를 좀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멤버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예상대로 빅히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 곡은 차트의 정상에까지 올라 에어서플라이와 인기를 더욱 확대시키게 됩니다. 깨끗한 감정으로 멀리서 부르는 사랑의 손길처럼 소녀의 부드럽고 상냥한 마음 가득 같은 이 곡은 이지 리스닝의 대표적인 노래로 알려졌는데 이들의 노래는 우리나라의 팝스 팬들에게도 폭넓은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으시는 이 곡, 바로 이 앨범에서 두 번째로 히트되었던 Here I Am도 역시 예전의 히트곡들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발라드한 하모니가 특징인데요. 차트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여 에어서플라이의 다섯 번째 히트곡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싱글이 차트에서 채 사라지기도 전에 세 번째 싱글인 Sweet Dreams가 차트에 등장을 하면서 팬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이 곡 역시 예전의 노래들과 마찬가지인 슬로우 발라드의 상쾌한 사운드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81년도 아메리칸 뮤직상의 그룹 부문 대상을 받았으며 이를 증명이나 하듯 락큰롤의 황제죠. 로드 스튜어트는 자신의 공연 때마다 이들을 초청을 해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5월 3일과 4일 양일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내한 공연을 가져 최신곡뿐만 아니라 데뷔 초부터 히트했던 모든 곡을 연주하기도 했던 에어서플라이. 한결같이 슬로우 발라드의 달콤한 러브송을 테마로 담고 있고요. 화음의 곱고 로맨틱한 분위기는 마치 봄과 가을 같은 우수를 낳게 하고 백사운드로 깔리는 잔잔한 백코러스는 미풍이 흔들리듯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해줍니다. 누구나 다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와 팝 음악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들려준 사랑과 노래의 공급자들. 또한 음악의 공급자라는 이름으로 80년대의 팝 뮤직을 사로잡은 그룹 에어서플라이의 Lost in Love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버지니아는 매년 투표하는 몇 안 되는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께 투표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버지니아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오는 11월 4일 화요일 주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그리고 100명의 의원을 선출할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버지니아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선거일은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vote.virginia.gov를 방문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 계획을 세우세요.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말레이시아의 한 호텔에서 중국 국기를 걸지 않았다며 직원에게 항의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국기들이 월드컵 본선 진출국들의 국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누리꾼들의 일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업차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한 중국인 남성이 호텔 조식 레스토랑에 수십 개국의 국기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왜 중국 국기는 없느냐며 호텔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당황한 직원에게 중국 힘든 돈 벌고 싶으면 중국 국기 걸러야지 말이야 말이야 라고 요구를 했으며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은 현재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식당에 걸린 국기들이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48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중국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며 모든 국가가 중국을 특별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반감을 사는 원인이라는 비판과 함께 14억 인구로 월드컵에 나갈 팀 하나 만들지 못한 국가 축구를 탓하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남자 축구의 국제축구연맹 랭킹은 91위로 잠비아보다 낮고 바레인보다 간신히 앞선 수준으로 막대한 투자에도 반복이 되는 중국 축구의 부진은 내부에서도 오랜 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축구 마니아로 알려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지난 4월 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로봇을 축구 대표팀에 합류시킬 수는 없는겨? 라는 뼈있는 농담을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네요. 큰 게 말이오. 전쟁은 인의 전술로 뭐 재미 좀 봤을랑가 모르겠는디. 아이 축구는 인간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게 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참석한 튀키예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 정상회의에는 월드컵 축구 16강전에서 승리한 벨기에의 바르트 더 베버르 총리도 참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튀키예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벨기에의 승리에 대한 축하라면서 패배한 쪽도 이 자리에 있다. 공교롭게도 그쪽은 나토의 최대 파트너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가 미국의 패배를 언짢아 할까봐 걱정되느냐라는 질문에 총리는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에 다소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는 평판이 있는데 이런 패배는 뼈아프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를 자극할 생각은 없다는 듯이 내가 먼저 그 이야기를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며 다만 그가 뭔가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이고 잔뜩 쫄았구먼. 이 국가 정상이 말이오. 그까 축구 하나 쳤다고 정상회의에서 신경질 내면 안 되죠. 밴댕이 소갈 딱지도 아니고 말이오. 그리고 그니는 골프 좋아요. 이. 10년간 미군을 돕고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이민세관 단속국인 ICE에 체포가 된 뒤 숨진 아프가니스탄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숨진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41살 모하메도 나지르 팍티아왈의 사인이 알러지 반응으로 인한 사고사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아이스 구금 도중 50여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사로 확인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대부분 자연사나 자살로 종결이 됐었다고 합니다. 사망 진단서에 따르면 그는 체포 후 다음 날 확인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약물 부작용 반응을 겪었고 아나필락시스가 이어지면서 천식이 악화돼 숨지게 됐다고 하는데 진단서는 메스암페인의 독성, 심장 질환, 흡연 등을 부차적인 요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다만 유족들은 그가 메스암페타인
이른바 필로폰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어떤 물질로 인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났고 어떻게 그의 몸에 들어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당국은 1차 부검 보고서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연방 상원 의원은 국토안보부에 부검 보고서 공개를 요청할 것이라며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은폐의 냄새가 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201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 특수부대와 함께 10년간 복무를 했고 2021년 미군 철수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미국에 입국을 해 망명을 신청했으며 미국에서는 빵집과 시장에서 일해왔었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에도 망명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아이스 요원들은 텍사스주 리처드슨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으며 그가 푸드스탬프 사기 및 절도 혐의가 있다는 점을 들어 추방 대상으로 삼았지만 두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큰 게 한마디로 토사구팽이 되어버렸단 말 아니오, 시방이? 미국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사람을 말이오. 대대손손 지대로 된 미국 놈들도 전장에 안 갈라고 하는데 인위는 갔단 말 아니오. 그것도 10년씩이나. 그런데 그깟 푸드스탬프 절도 의심 혐의가 있다고 사람을 죽여? 이?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니라 여그 미국이 문제요. 이. 이러다 국민들한테도 왕따 당하는 수가 있다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인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발언을 하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6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에서 단기 석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들을 공격한 데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80여 개 표적을 공급을 했고 이에 공습했고 이에 이란도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시설 85곳을 보복 타격했다고 합니다. 선임 분석가 말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몇 주간 불안했던 종전 합의에 이제까지 가장 심각한 균열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도 주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면서 유럽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네요. 이니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문제네. 이 문제요. 아니 워치게 이니 좀 입 좀 다물게 할 수는 없는겨. 아이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돌라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 행렬이 이라크 시아파 성지 나자프로 옮겨진 가운데 이라크 준군사조직인 인민동원군 230만 명 이상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는 소식입니다. 테헤란과 쿰에서 며칠간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린 뒤 하메네이의 시신은 지난 어젯밤 이라크에 도착을 했으며 이라크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현지 장례식이 진행이 됐다. 합니다. 현재 수많은 이라크 조문객들도 장례 행렬에 참석하기 위해 나자프 거리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하메네이와 가족들의 관을 실은 차량이 이맘 알리 성지로 향하는 동안 수많은 인파가 행렬을 애워싸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성지에서는 고인과 유족을 위한 기도도 이어졌는데요. 이라크 정부의 승인을 받은 준군사조직 연합체인 PMF는 이란 국영방송을 통해 이라크 전역에서 조문객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어 현재 참가 인원인 230만 명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장례 행렬은 나자프 시내 약 6km 구간을 이동할 예정이며 나자프는 메카와 메디아와 이어
시아파 이슬람에서 세 번째로 성스러운 도시로 대규모 종교 행사가 자주 열리는 술래지입니다. 한편 이라크 최고 권위인 시아파 성직자인 알리 알시스타니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지에서는 그의 불참이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90대의 고령과 섭씨 45도에 달하는 폭염 등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네요. 아이고, 이러다 이거 제2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르헨티나 고르도바주에서 비행 교육 중이던 교관이 상공에서 경비행기 문을 열고 투신을 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22세의 여학생도 함께 탑승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시 교관은 비행기 조종권을 학생에게 넘겨준 직후 헤드폰을 벗고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을 정리했으며 이어 안전벨트를 풀고 갑자기 비행기 문을 열어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조종권을 잡은 학생은 다행히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비행기를 활주로에 착륙시켰다고 하는데 해당 학생은 이미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착륙 직후 극심한 정신적 쇼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은 처음에 교관이 장난을 치는 것이거나 별도의 안전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학생의 신고를 받은 해당 기관은 즉시 다른 비행기를 타고 수색에 나섰고 약 15분에서 20분간 상공을 비행한 끝에 추락 지점에 정확한 좌표를 찾아 당국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온 교관은 평소 단정하고 밝은 모습으로 동료 및 학생들과 유대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비행학교 측은 유족들의 진술을 인용해 그가 지난주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의 이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속 300km를 달리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 내린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전문적인 비행을 하는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할 줄 몰랐다며 더욱 안타까워했다고 하네요. 죽자고 작정하는 놈이 누구 눈치 보는 거 봐시오. 그나저나 애는 없는가 모르겠네. 죽은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서도 한마디로 미친놈 아닌 다음에야 거그가 어디라고 뛰어내리긴. 아니 죽을라면 지 혼자 죽던가 하지. 아 옆에 탄 여학생은 또 뭐여?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평균 수치가 지난 50년 사이 절반 이상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972년부터 2019년까지 남성의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54%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 분석은 이스라엘, 미국, 브라질, 핀란드, 덴마크의 남성 11만 8,593명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 6건을 종합한 분석이라고 합니다. 각 연구는 최소 3차례 이상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했다고 하는데 개별 연구 6건 모두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료를 합산해도 감소폭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고 감소세는 2000년 이후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이스라엘 히브리대 공중보건 전문가 교수는 남성 생식 건강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총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50% 넘게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매년 1% 이상 줄어든 셈이어서 우연이나 통계 오류로 보기 어려운 뚜렷한 흐름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은 정자 생산과 성적 기능뿐 아니라 근육량, 골밀도, 기분, 에너지 수준, 대사에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비만과 당뇨병 증가가 테스토스테론 감소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체지방이 많으면 지방 조직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더 많이 전환이 돼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임퍼리얼 칼린지 런던의 생식내 분비학 전문가 교수 또한 남성 생식 건강이 장기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환경 요인이 추가로 영향을 주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테스토스테론 보충제 남용에도 경고장을 내놨는데요.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면 오히려 정자 생산이 억제될 수 있다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그런 사례를 봤다고 합니다. 아니 뭐요? 먹으라는 거요? 말라는 거요? 아니 어쨌든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기가 죽는다는 건 맞다는 말 아뇨? 괜히 어깃장 놓지 마시고 나이 들면 약으로도 안 되니까 힘 좋을 때 여자들한테 잘하시고 나이 들어서는 그저 같이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고 그렇다고 여자분들 너무 큰소리 치지 마시고 사이좋게 서로 위해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것이 또 이 행복의 조건 아니고시오. 아휴, 그렇게 잘하는 나는 왜 못하고 있는겨.

0: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송은경의 라라랜드는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스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리고 또 오늘 퀴즈 정답자 발표 날이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잠시만요.
1: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026년 7월 8일 오늘은 한 주간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입니다. 라라랜드 1부는 물론이고요. 2부 라라랜드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도와주는 분들이죠.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란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도 역시 도와주고 계십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 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밤이. 밤이. 글쎄, 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바꾸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몇 개월 만이십니까? 본인도 저 밤인데요.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리베란테의 서툰 고백 신청해 주셨는데 그동안 잘 계셨던 거죠? 어디 다녀오셨나요? 궁금합니다. 저 이 곡 처음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떡하면 좋죠? 이야, 너무 노래가 근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곡을 어떻게 제가 여태까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툰 고백. 굉장히 젊은 친구들인데 와, 목소리며 가사며 멜로디며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자주 선곡을 해야겠는데요. 바미님 오랜만에 카톡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런 숨은 곡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다음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믿음의 중앙에 서 있길 기원하며 감사의 기도 또 올리셨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말 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사랑이 있네요. 부모의 정이 그리운 사람도 세상의 정이 그리운 사람도 모두 한결같은 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듣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사랑을 품고 나누는 사람은 절대로 악을 행치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말 중에 그 중에서 제일은 하나님과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를. 아유, 복별님. 철 드셨어? 이 남자들은 철 들면 안 되는데. 아, 그걸 벌써 아셨단 말이죠. 복별님, 부모님 너무 행복하신 분 같았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그런데 저희 나이 때도 부모님께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 잘 못해요. 어색하고.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듣고 자라질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부터도 저희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엄마 사랑해 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쑥스러워서. 괜히 오히려 더 틱틱거리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주 이쁘고 귀여운 애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툭툭 때리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주 기겁을 하는데 그게 저희 아버지의 표현이세요. 근데 맞는 아이들은 싫죠. 또 그 모습을 본 어머니들은 좋겠어요. 우리 윗사대 분들은 그렇게 또 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막 강제적으로 막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지 잘합니다. 아유, 기분 좋죠. 자녀들한테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 나도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한다. 마음에 품고 있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닌 다음에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라는 말도 꼭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정의 사랑 신청해 주셨네요.

이번에 기다리던 또 카톡이 왔네요. 우리 윌리엄님의 이민사인데요. LA에서 볼티모어까지의 대륙 횡단했던 저와 와이프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글을 주셨습니다. 라스베가스 후버댐을 거쳐 우린 그랜드캐니언 사우스 림으로 향했습니다. 4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요. 그랜드캐니언 사우스 림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그랜드캐니언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입니다. 해발 약 2100m에 위치해 있으며 웅장한 협곡과 붉은 암벽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이 된 지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 림에는 매더 포인트, 또 야바파이 포인트, 호피 포인트, 데저트 뷰 등 아름다운 전망대가 있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장대한 협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출과 일몰은 붉고 황금빛으로 물드는 협곡의 모습이 매우 매우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문계획센터, 셔틀버스, 산책로, 박물관,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트레일 로드는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과 사우스 카이바브 트레일 요 두 군데가 있고요. 짧은 산책부터 본격적인 하이킹까지 정말 다양한 코스가 있어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캐니언 사우스림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자연의 위대함과 지구의 오랜 역사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방문하면 오래도록 잊기 어려운 감동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야바파이 로지 국립공원 내에서 가장 유명한 큰 숙소 중 하나로 방문자 센터와 가까워 이동이 편리합니다. 오, 이 야바파이 로지가 그렇군요.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고요. 일부 객실은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바파이 로지에서 1박 2일 예정으로 짐을 풀고 저녁 식사 후 로지 주위 가까운 사우스 림을 따라 산책을 하며 정말 웅장한 협곡과 붙은 암벽들이 여러 형태와 색깔로 지는 해 석양과 변화무쌍해지는 것을 생전 처음으로 경험을 하면서 무슨 천지창조가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거대한 지구의 한 부분을 보는 듯한 너무나 장광이고 웅대한 환상적인 느낌으로 로지에서 그렇게 돌아와 로비에 앉아서 디카페 커피와 함께 저희는 더 한참 동안 그랜드캐니언 사우스 림에서만 볼 수 있었던 아주 멀리 보이는 해가 지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방으로 돌아와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상, 일출과 협곡으로 이어지는 트레일을 따라 하이킹을 하기로 하고 일찍 잠을 취했습니다. 라라랜드 청취자분들도 그랜드캐니언을 다녀오시길 정말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직접 경험하고 봐야 실감이 더 많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밤사이 새벽에 잠이 깨져서 일어나 보니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잠을 청할 수 없는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은 To be continue. 아, 궁금하네요. 뭐죠? 아,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또 그랜드 캐니언을 갑니까? 혹시 뭘 잘못 드신 건 아닌가요? 궁금한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붉은 노을 신청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랜드 캐니언 가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겉만 보고 온 것 같아요. 아, 저희 아이들과 올여름 한번 가볼까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우리 윌리엄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 이문서의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붉은 노을.

김명옥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군요. 요즘 월드컵 축구 구경으로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시야에서 멀어졌지만 축구 경기 시청이 참 재미있네요. 하시면서 오늘 신청곡은 바램입니다. 누구의 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크크 하셨습니다. 이 바램 노래는 원래 노사연 씨 곡이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도 이 노래를 불렀고 다른 가수들 몇 명이서 그 리메이크 해갖고 불렀거든요. 그럼 오늘은 오리지널 곡 노사연의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사연의 바램.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0: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 1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가수이든 노래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자, 지난주부터 내린 퀴즈는 딱 두 분만이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뽀돌현도님과 연민님 두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야, 이 어느 분에게 드려야 할지 제가 고민이 너무나 많이 되는 거 있죠. 사실 정확한 정답은 두 분 다 예, 맞게 보내주긴 하셨는데 사실 연민님이 더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답을 보내주시기는 했어요. 자, 먼저 어떤 퀴즈였는지 다 같이 들어볼까요? 첫 번째 곡은 갓세븐이 부르는 딱 좋아.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BTS의 Fake Love 들려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랄랄라 퀴즈 정답은 7인조 아이들 그룹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제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뽀들현도님이 퀴즈는 제일 먼저 항상 정답을 보내주시는데 희한하게 이번 주만 저 한 두 번 틀리셨어요. 그래서 맞추면 이번에는 뽀들현도님을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먹었는데 오늘 연미님이 좀 전에 카톡을 보내주셨네요. 정답을.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연미님하고 뽀들현대님 두 분에게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정답자를 발표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날로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퀴즈를 새롭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랄랄라 퀴즈 정답은 7인조 아이들 그룹이었고요. 우리 뽀들현도님 그리고 연미님 두 분에게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도 역시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 방송 들으시면서 퀴즈 나도 한번 내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아이디어 주시는 분에게도 역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척이라는 분이 내주신 퀴즈인데요. 성함이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 척 이름을 좀 바꿔주시던가. 자, 이분에게도 저희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중에 속해 있었던 우리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는 곡은요,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박지현의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

이번에는 우리 영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글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밖에도 다른 글도 주셨는데, 와, 이건 조금 길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다음에 시간을 내서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폭풍이 있었기에 평온한 삶에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고, 가끔 심하게 흔들리는 삶의 위기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 또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나를 공격해준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더 너그러운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때로 잠들지 못하는 인생의 계시를 주셔서 잠들었던 영혼을 깨워주셨고 한숨과 눈물도 주셨지만 그로 인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도 배웠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지혜 주소서. 무엇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엇이 나에게 발생하지 않음을 감사하게 하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편리한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어도 세어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의 화산 속에 들러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게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의 속삭임이 내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를 내 심장에 심어 주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만 2시간 빨리 가는 건가요? 와, 벌써 2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가네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이죠. 옴니화재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연미님과 또 우리 이현도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랄랄라 퀴즈는 월요일 정답자 발표와 함께 새 퀴즈 내드리고 있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쉽죠? 떠나기가 싫으네요. 자,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pay-off amount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무력 충돌이 장기전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동전쟁 여파를 반영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췄습니다. 다만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 대표팀 선수 폴라린 발로건의 퇴장 판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ABC 방송의 갈등이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전국적인 정치 행보에 나섭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결제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결제 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맨해튼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고층 건물 구조 이상으로 대규모 대피와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긴급 보강 작업으로 추가 붕괴 위험은 낮아졌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기둥 교체 등 상당한 규모의 보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기 말랑이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위험한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확산되면서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관광부터 K-뷰티, 게임, 공포 콘텐츠, BTS까지 다양한 K-컬처를 한자리에 즐길 수 있는 여름 문화 캠페인 It's Time for K-Culture 2026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배우 윤여정 씨가 미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뉴저지 주민 상당수가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반영하면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3명 중에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 프로축구 챔피언 고담 FC가 오는 2028년부터 뉴욕시 최초의 축구 전용 구장을 홈으로 사용합니다. 메릴랜드주 의회가 다음 달 특별회기를 열고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측의 최근 무력 공방이 휴전 종식 및 전면전 재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이란에 대한 공격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몇 척을 공격했고 우리는 그들을 더 세게 때렸다며 이날 밤 추가 공격 가능성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우리는 장기전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자리에서 어젯밤에 그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가했고 아마도 오늘 밤 다시 강력히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공습이 재개되더라도 단기간일 것이라고 언급한 셈입니다. 지난 6일에서 7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 미국의 7일 대응 공습 및 이란의 8일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이 이어지면서 양측이 진행 중인 종전 양해각서의 후속 협상이 차질을 빚 있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며 그것은 석유를 포함해 모든 것을 더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란의 새 지도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 2주간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밝힌 뒤에 이란과 합의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그냥 일을 끝내도록 하자며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란 지도부를 쓰레기, 지긋지긋한 사람들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종전 MOU가 끝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이유로 미국이 자국의 공습을 가한 것이 종전 양해각서를 통째로 위반한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8일 X에 이란과 미국 사이의 양해각서는 초기부터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며 미국이 선의를 보여주는 징후가 전무했기 때문에 철저히 의무 대 의무라는 명확한 메커니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양해각서 제5조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이란에 있음을 명시했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이 조항에 역행했으며 일방적인 조치, 원유 제재 부활과 호전적인 공격으로 사실상 합의의 틀을 통째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세척을 공격한 이란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방공망과 지휘 통제 시설, 해안 레이더 기지, 대함 미사일 전력,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 소형정 등 80개가 넘는 표적을 정밀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 재무부 해외 자산 통제국은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 85곳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중동전쟁 여파를 반영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추었습니다. 다만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제통화기금이 이란 전쟁 여파가 여전하다고 판단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소폭 낮췄습니다. IMF는 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3.0%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1월 3.3%에서 4월 3.1%로 내린 데 이어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보다 0.2% 상향 조정한 3.4%로 내다봤습니다. IMF는 이번 세계 경제 전망의 부재를 전쟁과 기술의 역류 속 세계 경제로 표현하며 이러한 소폭의 성장 둔화는 중동 전쟁의 영향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보급 덕분에 가속화된 글로벌 기술 사이클의 수요 주도적 모멘텀에 의해 부분적으로 상쇄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영향은 각국의 전쟁 노출 정도와 기술 가치 공급망 내의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IMF는 또한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4월에 비해 더 균형 잡혀 있지만 여전히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중동 분쟁 재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연장 및 공급망 추가 위협, 물가 상승, 금융 여건 부담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전망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재개가 7월 중순 시작돼 내년 3월까지 상황이 대체로 전쟁 전후로 회복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번 세계 경제 전망은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지난 4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3%, 내년 2.2%로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올해 0.9%, 내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은 올해 0.6%, 내년에 0.7%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으며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월보다 소폭 오른 4.6%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중동 및 중앙아시아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0.7%로 급격히 떨어진 뒤 내년에는 6.5%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에너지 생산 및 운송 차질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라크와 쿠웨이트, 카타르는 올해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뒤 내년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백악관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대표팀 간판 선수 폴라린 발로건의 퇴장 처분이 번복된 과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논란을 의심스러운 심판 탓으로 돌렸습니다. 앤드루 줄리아니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 사무국장은 8일 미 국무부 주관으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신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승부 조작으로 조사받은 심판이 있었다는 점과 발로건 퇴장 결정에 절차가 잘못 적용됐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줄리아니 국장은 이 심판이 분명히 비정상적인 레드카드를 발부한 일로 조사받았다는 점을 우리는 매우 강한 의심을 갖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발로건은 지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32강전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브라질 출신 하파엘 클라우스 심판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16강전 출전이 금지됐지만 국제축구연맹이 이를 1년간 유예해 16강 벨기에전에 출전했습니다. 미국은 이 경기에서 1-4로 져 탈락했습니다. 줄리아니 국장은 클라우스 심판이 승부 조작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게 아니라 참고인 진술을 했을 뿐이라는 브라질 기자의 반박에 하지만 그는 승부 조작 수사와 관련돼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사에선 비정상적 레드카드가 문제로 제기됐다며 그가 수사 대상이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대상과 유사했다. 따라서 그는 수사와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니 국장은 클라우스 심판의 이런 이력에 발로건의 퇴장 레드카드 결정 과정에서 비디오 판독이 잘못 운영됐다는 점까지 더하면 매우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VAR에서 슬로모션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는 그것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줄리아니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발로건 퇴장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정확한 의사결정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줄리아니 국장은 우리는 30년 동안 친구였고 그는 내 멘토였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는 비공개로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아들입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줄리아니 국장은 발로건의 퇴장 당일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이를 뒤집을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인판티노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10: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오전, 어제 오전이죠. 맨해튼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37층 고층 건물에 구조 이상이 발생해서 대규모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옛 화이자 본사 건물을 주거용 고급 아파트로 전환하는 공사 현장에서 21층 철제 구조 기둥 2개가 휘어지고 균열과 바닥 처짐 현상까지 발생했는데 긴급 보강 작업으로 추가 붕괴 위험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기둥 교체 등 상당한 규모의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성용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맨하튼 미드타운 한복판에서 발생한 고층 건물 구조 이상으로 대규모 대피와 도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물은 235 이스트 42 스트릿에 위치한 옛 화이자 글로벌 본사 건물로 현재 1600가구 규모의 고급 임대 아파트로 전환하는 대형 재개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7일 오전 8시쯤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에 출동했고 21층에서 철제 구조 기둥 2개가 심하게 휘어진 상태를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층에서 여러 개의 균열과 바닥 처짐 현상도 확인했습니다. 건물 주변에는 즉시 비상 대응이 내려졌고 공사 현장 인력뿐 아니라 인근 건물 주민과 근무자들도 대피했습니다. 대피 대상에는 인근 학교와 호텔, 외교시설 등이 포함됐으며 맞은편에 위치한 이스라엘 영사관도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건물관리감독기관은 밤새 구조 안전을 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손상 부위 아래에 임시 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긴급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 장기적으로는 훨씬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조공학 전문가들은 휘어진 기둥은 단순 보강으로 끝나기 어렵고 기존 기둥을 제거한 뒤 새 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고 원인을 둘러싸고는 건물 중측 공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메트로 로프트의 창업자 네이선 버머는 언론 인터뷰에서 건물 상층부 약 15개 층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추가된 하중이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건물 전체 구조에는 문제가 없으며 전체 구조의 95%는 건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기록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안전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뉴욕시는 건물 안전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 42스트리트 일대 일부를 보행자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동결 구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당국은 추가 안전점검과 보수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현장 주변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1: 인기 말랑이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위험한 소셜미디어 챌린지가 확산되면서 부모와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소방당국은 최근 니두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스퀴시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며 심각한 화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소 카운티 소방서장실의 마이클 우타로 소방감찰관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결국은 다치게 될 것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롱아일랜드 프로럴 파크에 사는 4살과 8살 자매가 지난 7월 2일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화상을 입은 사건 이후에 나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두 아이는 전자레인지에서 장난감을 꺼내는 순간 내부 젤이 폭발하듯 터지면서 뜨거운 내용물이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4살 아이는 다리와 팔, 얼굴 등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었고 두 자매는 나소 대학병원 화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장난감 내부에 젤이 가열되면 매우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 있으며 물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고 피부에 달라붙어 화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장난감은 어린이와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입고된 지 몇 시간 만에 품절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롱아일랜드 윌리스턴 파크의 한 장난감 매장은 인기가 높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 가족당 구매 수량을 제한할 정도입니다. 온라인에는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더 부드럽고 쉽게 만질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9살 소년이 가열된 장난감이 터지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뉴욕주 나소카운티 소방국의 우타로 소방감찰관은 단순한 인터넷 유행을 따라한 행동이 아이들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부 스퀴시 장난감에는 고온 상태에서 사용하지 말고 전자레인지나 다른 방식으로 가열하지 말라는 주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온라인 체인지를 따라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장난감 사용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1.09% 내린 52,348.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28% 내린 7,482.7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2% 오른 25,870.6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발언하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 장애 전문 변호사

0: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로 흐린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에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85도, 섭씨 2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흐리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73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로 때때로 소나기 내리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나타냅니다. 워싱턴 일원의 대기질 지수는 현재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인봉사센터 KCS가 청소년들의 흡연과 전자담배, 마리화나 사용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부모들이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녀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 및 전자담배 사용 현안을 비롯해 마리화나에 대한 올바른 정보, 니코틴 중독이 청소년의 뇌 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자녀의 행동 변화와 위험 신호, 흡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화법도 소개됩니다. 워크숍은 오는 7월 28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는 사전 예약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석자에게는 소정의 기프트카드가 제공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917-285-4164 또는 718-939-6137로 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한 번의 신청으로 재산세 관련 주요 지원 프로그램 세 가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테이엔지, 앵커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고령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며 뉴저지에 거주하면서 본인 명의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입니다. 또 연소득이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PAS1 신청서 한 장으로 스테이엔지 앵커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1월 2일까지입니다. 스테이엔지는 납부한 재산세의 5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지원금은 먼저 시니어 프리즈와 앵커 프로그램 혜택을 계산한 뒤 부족한 금액을 스테이엔지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뉴저지 주택 소유자들은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재산세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메릴랜드 디파트먼트 오브 에이징을 통해서 시니어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고립감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공동 식사 프로그램입니다. 메릴랜드 전역에 190곳이 넘는 시니어 센터와 커뮤니티 시설에서 평일 점심을 제공하며 60세 이상 주민이면 대부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뿐 아니라 건강 강좌, 운동 프로그램, 친목 도모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 사회적 교류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0: 둘째는 가정 식사 배달 서비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외출이 어려운 시니어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집까지 배달해줍니다. 배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안부를 확인하는 역할도 함께하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의 에어리아 에이전시 온 에이징 또는 메릴랜드 억세스 포인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령과 건강 상태, 거주 환경 등을 확인한 뒤에 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3: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4: 뱅크오프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상하는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4: 703-354-1950 703-354-1950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9: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8: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여자 프로축구 챔피언 고담 FC가 오는 2028년부터 뉴욕시 최초의 축구 전용 구장을 홈으로 사용합니다. 뉴욕시는 여자 축구 저변을 넓히고 누구나 축구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미국 여자 프로축구 NWSL 디펜딩 챔피언인 고담 FC가 오는 2028년부터 퀸즈 윌레츠 포인트에 건설 중인 에티하드 파크를 새로운 홈구장으로 사용합니다. 뉴욕시와 뉴욕주, 고담 FC, 뉴욕시티 FC는 7일 이번 협약을 통해 뉴욕 최초의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여자 프로축구 시대를 열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에티하드 파크는 2027년 개장 예정인 2만 5천석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뉴욕시티 FC가 먼저 입주한 뒤 2028년부터 고담 FC가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뉴욕시는 약 300만 명의 시민이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철도를 이용해 75분 안에 경기장을 찾을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람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발표가 축구를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2: Today's announcement builds on the work we have already done to make soccer more accessible and affordable for all New Yorkers. And it is an investment in our young female athletes who are too often overlooked.
11: 뉴욕시는 올해 고담 FC의 경기 입장권 1,000장을 5달러에 판매하는 등 시민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했고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과 공공 축구 시설도 늘려왔습니다. 또 이번 홈구장 이전으로 퀸스와 브롱스 등에서 축구를 즐기는 어린 선수들이 가까운 곳에서 세계 정상급 여자 축구를 직접 관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티하드 파크는 미국 최초의 전기 기반 야외 스포츠 경기장으로 건설되며 MLS와 NWSL 경기뿐 아니라 국제 경기와 대형 공연, 2028년 LA 올림픽 축구 경기 개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는 여자 선수들이 최고의 시설과 더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뉴욕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 This is all about giving the women what they have deserved all along. They have always deserved first rate. They deserve the pay. They deserve the facilities. They deserve the fans. And we're going to be delivering that right here in New York. And so I wanted to say how proud I am to be part of this. Here in New York, we believe in soccer.
11: 고담 FC는 이번 이전이 단순한 홈구장 변경을 넘어 세계적인 여자 축구 클럽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프로젝트가 여자 축구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뉴욕을 세계적인 축구 도시로 만드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4: 뉴욕의 무더운 여름을 한국 문화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7월 8일부터 8월 22일까지 여름 대표 문화 캠페인 It's Time for K-Culture 2026을 개최했는데요. 행사 시작을 하루 앞둔 7일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이번 행사의 전반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5: 지난 2023년에 처음 선을 보인 이 프로젝트는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한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를 소개해온 문화원의 대표적인 연례 행사인데요. 참고로 지난 2024년에는 저희가 농심과 함께 협업을 해서 한강라면을 테마로 좀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고요. 그리고 2025년에는 저희 K-뷰티를 스페셜 컨셉으로 진행해서 현지 미디어와 평가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선보이는 2026년 프로젝트는 이제 좀 단순히 관람하는 전시 쪽틀을 넘어서 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인들이 무더운 여름날을 어떻게 즐기고 극복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대규모 몰입형 페스티벌로 기획을 했습니다.
14: 올해로 네 번째 시즌을 맞은 이번 캠페인은 관광, K-뷰티, 게임, 영화 등 다양한 한국 콘텐츠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방문객들이 한국의 여름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문화원은 비행이나 여권 없이 지하철만 타고 한국으로 떠나는 여름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문화원 건물 전체를 하나의 한국 여행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행사 주제는 One Building and Race Korea입니다. 방문객들은 먼저 K-관광존에서 서울, 부산, 제주 등 한국의 대표 여행지를 만나고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K-뷰티존에서는 아모레 퍼시픽과 함께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 선케어 제품과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K-콘텐츠 체험 공간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대형 LED 미디어월에서는 한국 공포 영화를 소재로 한 아나몰픽 호러 콘텐츠가 펼쳐지고 학교를 배경으로 한 좀비 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한국형 공포 콘텐츠 속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여름 문화인 K-PC방 체험 공간이 마련됩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 뉴욕센터와 함께 스마일 게이트, 국내 인디게임 기업들이 참여해 실제 PC방 분위기를 재현하고 다양한 게임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농심과 협력해서 컵라면과 한국 스낵도 선보이며 더운 여름 시원한 에어컨 날에 게임과 간식을 즐기는 한국식 여가 문화를 소개합니다. 무더운 여름 8월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5: 공포 영화나 스릴러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보통 남양특집이라고 해서 무서운 것을 보면서 좀 더위를 날려버리는 문화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전통 문화로 좀 해석을 하고 여기에서도 남양특집 상영회를 기획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8월에 저희 극장에서 심리 스릴러부터 좀비 코미디 영화까지 총 4편의 영화를 선보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 8월 초에 저희가 1층 공간에서 특별한 팝업 이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BTS 모두들 너무나 잘 아시고 지금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이 인기가 있는 보이그룹인데 BTS가 뉴저지에서 해당 시기에 공연을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3일 동안 저희가 1층 공간을 전면 교체를 해서 BTS 아미마당이라는 프로젝트를 또 선보입니다.
14: 8월 6일부터 21일까지는 한국 공포 문화를 소개하는 심야 영화 프로그램 나비앙 미드나잇 스크림 인 NY가 개최됩니다. 상영작은 살목지, 장화홍련, 곡성, 좀비딸 등 총 4편으로 심리 공포부터 오컬트, 미스터리, 블랙 코미디까지 한국 장르 영화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8월 1일에서 3일까지는 BTS 더 시티 뉴욕 아미 마당 행사가 열려서 방탄소년단 팬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욕센터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처음으로 함께 선보이는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이정미 원장은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관광, 뷰티, 게임, 음식,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뉴욕 시민들이 한국의 여름을 직접 여행하고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전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K-뷰티 체험과 스낵존 프로그램은 지정된 특별 행사 기간에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 상당수가 기본적인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식 빈곤율은 10%지만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반영하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은 3명 중에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6: 뉴저지에서 주거비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법률서비스 산하 빈곤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뉴저지 주민 약 309만 명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질적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뉴저지 전체 주민의 약 33.1%로 주민 3명 가운데 1명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공식 빈곤 기준인 연방빈곤선을 적용하면 빈곤층은 약 85만 9천 명, 전체 주민의 9.2%로 집계됩니다. 연구진은 이처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뉴저지의 높은 생활비를 꼽았습니다. 현재 연방빈곤 기준은 지역별 주거비와 물가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연방 기준으로 3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기준은 연 2만 $5,273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 방 2개짜리 아파트의 연간 중간 임대료만 약 2만 $2,620에 달해 주거비를 내고 나면 식료품비와 교통비, 의료비와 보육비 등 필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뉴저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연방 빈곤선의 약 3배 수준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도 생활비가 높은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에 이어 세 번째로 비용 부담이 큰 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동과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두드러졌습니다. 보고서는 뉴저지 아동 가운데 약 82만 3천 명, 전체 아동의 40.8%가 실질 빈곤 기준 이하 가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기준으로는 약 23만 6천 명만 빈곤층으로 집계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층도 약 58만 5천 명이 실질적인 경제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방 기준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16만 2천 명 수준입니다. 또 고정된 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이 주거비와 의료비 상승으로 더 큰 부담을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뉴저지처럼 생활비가 높은 지역에서는 단순한 연방 빈곤선만으로 주민들의 경제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실제 생활비를 반영한 새로운 지원 기준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합니다.
14: 미 대형 은행들이 결제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결제 업체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 당국과 정치권, 소상공인의 반발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실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1: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의 대형 금융사들이 결제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결제 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정치권 등의 반발이 예상돼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PNC 파이낸셜 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수개월 전부터 금융기술기업 피서브의 결제 시스템 인수를 위해 예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피서브는 직불카드 결제 네트워크 스타와 엑셀을 보유한 업체입니다. 현재 미 금융사는 지난 2010년 통과된 도드 프랭크법의 더반 수정 조항에 따라 외부 결제망을 이용할 때 가맹점 수수료 상한선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 해도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지만 은행들은 상한선 때문에 고객에게 직불카드 결제 시 보상이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자체 결제 네트워크를 확보해 상한선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피탈 원 파이낸셜이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506억 달러에 인수해 직접 결제 네트워크를 확보한 것이 자극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은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인수 논의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결제사를 인수하면 수수료 수입은 늘겠지만 의회와 규제당국, 가맹점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피서브는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주가는 1년 전보다 70% 하락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4: 한국 배우 윤여정이 미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 연예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8일 발표한 제78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배우 윤여정이 미니 앤솔로지 시리즈 또는 영화 최우수 여우조연상 부문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2021년 영화 미나리로 한국 최초 오스카상을 받았으며 이번에 에미상까지 수상하게 되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7: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신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날 물건 하나씩 있으세요? 빛바랜 스티커 사진첩, 서랍 구석에 박혀있는 폴더폰, 혹은 이민 올 때 이삿짐 박스 밑바닥에 실어온 2000년대 가요 CD 같은 거 말이죠. 기억하시나요? 128MB짜리 껌통 모양 MP3 플레이어에 어떤 노래를 넣을까 밤새 고민하는 그 밤을 내 미니 홈피 방문자 수 투데이 1을 올리기 위해서 애타게 파도타기 하던 그 시절을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저희는 피처폰 자판이 닳도록 문자 글자 수 80자를 꽉 채워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서툴고 하찮았지만 그래서 더 뜨겁고 낭만 가득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촉촉해진 감성 그대로 오늘 저녁은 타임머신을 한번 타볼까 합니다. 2000년대 그 시절 우리가 가장 뜨겁게 사랑했고 치열하게 도토리를 구걸했던 그때 시절로 말이죠. 본격 추억 소환 방송 응답하라 2000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감성으로 오늘 퇴근길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잠자던 아날로그 감성을 툭 깨워줄 남자 DJ 제이든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놀아볼까요? 여기는 K-Play DMB입니다.

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제이든의 K-Play DMB. 정말 엄청난 노래죠. 프리스타일의 Y로 첫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제 목소리가 조금을 낯설고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면요. K-Radio의 저녁 6시 새 코너, 앞으로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퇴근길을 책임질 새로운 친구 DJ 제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빛바랜 스티커, 사진 첩, 폴더폰, 옛날 가요, CD 같은 것들, MP3 플레이어, 뭐 요런 것들, 졸업앨범까지. 참 신기하게도 그런 물건들을 이제 오랜만에 들여다보면 그때 그 시절의 냄새와 공기와 한꺼번에 훅 밀려오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추억이 아련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공중전화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걸려고 공중전화에 가면 이미 본인들 약간 썸녀 혹은 그 썸남 애인에게 전화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도 썸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썸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뒤에는 이제 한두 명이 또 전화를 하려고 줄을 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눈치도 보고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웃기죠? 그때 그 시절에는 이제 덴버 껌이라는 게 유행했었어요. 껌을 씹고 난 다음에 그 뭐 판박이라고 하나요? 그 타투처럼 스티커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동전으로 긁었던 그런 스티커가 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통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책, 공책 이런 곳에다가 이제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예, 자기 개성을 표현했던 아 되게 창피하다. 그때 그 시절은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제 연락이 오려면 삐삐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삐삐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기기였는데요. 이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전화번호로밖에 의사전달이 안 되니까 뭔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삐삐번호 메시지 코드가 있었거든요. 저는 삐삐 없었습니다. 저는 약간 어렸을 때였어요. 예를 들면은 100이 돌아와. 백이죠. 2626. 2626이라서 약속 장소로 갈게. 7676. 착륙이라든 도착했다는 뜻이고요. 어 귀엽다. 그리고 820. 빨리 와. 820. 0288. 열이 펄펄. 너가 좋아서 열이 펄펄 난다. 우! 닭살. 911. 긴급 출동해라. 뭐 큰일 났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게 521000045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52만넷5. 그러니까 이거 빨리 발음하면 52만넷5. 우드 맞나요? 우리 맞나요? 아, 민망한데 이거 진짜 있었던 거예요. 5825. 아, 오빠 미워. 5121. 오늘 기일. 오늘은 너희 제삿날. 오. 486. 사랑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떻게 486이 사랑해가 됐냐면 글자의 획수를 이제 숫자로 표현했고요. 응용편이 012486. 영원히 사랑해.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퀴즈. 러브는 삐삐 번호로 뭐였을까요? 러브. 네,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픈톡 열렸는데 많은 분들 되게 내향적인가 봐요. 아니면 누가 말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가? 굉장히 아무래도 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네, 다른 분들도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은요. 우리끼리 제대로 라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이름하여 응답하라 2000. 라떼는 말이야. 카세트 테이프 늘어날 때까지 들었어. 라고 하는 아날로그 감성부터 미니홈피 도토리 선물에 전 재산을 탕진하던 시절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장 찬란하고 웃겼던 그 시절 추억들을 공유해 주세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K-Play DMV 놀자. 재미있게 신나게 노는 시간이에요. 그냥 편하게 들어서
오셔서 들으시고 얘기하시고 놀다가 가시면 됩니다. 신청곡 사연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없이 이거저거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을요 제가 까먹고 있었는데 AM으로도 방송이 돼요. 1310 그러니까 저희 동네만 아니, 저희 동네라고 하니까 조금 약간 소외된 그런 게 아니라요. DC 메일랜드 버지니아 어제 그 어떤 분이 볼티모어는 DMV 아니라던데요 라고 하는데 저희는 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DMV에 볼티모어도 있으니까 1310이 거기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사실 솔직히 다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라도 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어머니께 뭐 네, 들려드릴 수도 있고 오늘 또 어머니께 들려드린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말을 또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요. 또 한 줄 메시지 코너가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 나 이런 거 했다. 뭐 자랑거리. 지금 어떤 모습으로 라디오 함께 하고 계시는지 다 좋습니다. 짧게 한 줄로 쓱 적어가지고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그 오프닝에 관련된 테마 사연도 있지만요. 주머니 속에 음악 하나가 있어요. 주머니 속에 음악 하나. 여러분의 그 정말 뭐 행복했던, 슬펐던, 좋았던 모든 그런 기억들에 담긴 노래 소개시켜주는 코너. 제가 약간 어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노래를 라디오에서 듣다 보면 너무 좋은 노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차에서 내리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그 바이브를 느끼면서 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또 좋은 노래 알게 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노래 저희한테 좋은 노래 여러분들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연 보내는 곳은요. K-Radio DC 네, 그 카카오톡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그 오픈톡 네, K-Radio 검색하면 바로 나오니까 그것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 스레드 열려 있습니다. K-Radio DMB 그리고 K-Play DMB 열려 있으니까 아무거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다. 이거 하지 말랬는데. 조심해야겠다. 네, 오늘 방송은요, 노래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노래를 살짝 들려드리면 여러분이 뭔지 맞추는 그런 코너예요. 되게 재밌게 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00년도 뭐, 그때쯤 노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네,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맞춰주세요. 오늘, 이분은요, 또, 티력이 굉장히 센 분이 오십니다. 통통 튀는 분, 고민 상담을 하는데 뭔가 해결을 원하시는 분, 고민이지만 뭐가 해결, 약간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분이 고민 상담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노래 두 개를 섞어서 부를 건데, 그 노래에 대해서 맞추는 그런 또 재밌는 게임을 할 거고요. 랭킹 토크, 또 오늘 라떼에 관련된 또 랭킹 토크 시간이 있으니까 이따가 차차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방송 듣는 법 kradio.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방송 듣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유튜브 버튼은 방송 듣는 버튼이 아니에요. 헷갈리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네, 익명사연은 저희 오픈 라디오로 올리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메시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나 승리했어요 코너 항상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퇴근길에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 서서 사진 찍다가 친구 전화 놓쳤어요. 저 잘한 거 맞죠? 밀린 빨래도 다 돌리고 건조기 열었는데 뽀송뽀송한 냄새 덕분에 하루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맞아요. 그 빨래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열어야 될 타이밍에 못 열면 빨래 그 꿉꿉한 냄새 그거 너무
큰맘 먹고 헬스장 등록하고 왔습니다. 3개월 버텨서 앞자리 숫자를 바꿔볼게요. 라고. 화이팅!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제가 이거를 조언해드릴 입장은 아니어서. 그 헬스장은 약간 저희가 돈을 축적하는 곳, 저장하는 곳, 은행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찾진 못한다. 친구랑 번개로 인스턴트 라면집에서 라면 먹고 있어요. 이 시간 이 감성 라디오까지 완전 완벽합니다. 아, 요즘에 또 인스턴트 라면집 많이 생기잖아요.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편하게 넣어가지고 맛있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고민만 하던 미용실 드디어 다녀왔어요. 다들 인생 머리라고 난리네요. 아, 미용실 자기 스타일의 미용실 잡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괜찮은 미용실에서 이 사람 괜찮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유명해진 거야. 그래서 그분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머리를 하려면 또 예약을 또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심정. 대학교 때의 시련의 마음을 달래려 레디오 헤드의 크립 무한반복을 들었었죠. 이 노래 들으면 바로 그때로 돌아가죠. 라고 하면서 코코몽님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라디오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이 신청곡으로 듣던 노래가 레디오 헤드의 크립이었어요. 보통 근데 이런 거는 남자분들이 좀 많이 신청해 주시던데 예, 남자의 노래 그런 느낌. 예. 자 그러면은 저희 사연이 또 들어왔네요. 삶은 뭘까요? 사랑님의 사연입니다. 삶은 계란이라는 말도 있고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고 삶은 감사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삶은 타이밍이라는 말도 있고요.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고 삶은 버티는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삶은 여행이라고도 하고 삶은 결국 마음먹기 나름이라고도 하죠. 저는 요즘 삶은 비밀번호 찾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내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저것 입력해봐도 틀렸다고 나오고 가끔은 너무 많이 틀려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삶에는 비밀번호 꼭 한 번에 맞춰야 되는 규칙은 없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되고 잠깐 멈춰 있어도 되고 누군가에게 힌트를 얻어도 되는 거니까요. 정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틀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중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힘내고 잘하고 있다고 한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힘이 팍팍 날아갈 것 같아요. 힘내고 잘하고 있어.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유나의 비밀번호 486 그리고 아까 전에 코코몽님이 신청하신 노래 Radio Head의 Creep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코코몽님이 3707 거꾸로 뒤집어서 러브 비슷했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었는데 V가 아니네. V가 살짝 애매하긴 해요. 정답은요? 러브의 정답은 어디였지? 신청곡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0: TMV.
1: Jaden의 K-Play TMV 돌아왔습니다. 아, 그 노래가 또 조금 많이 처지는 것 같아서 자체로 약간 예, 이렇게 조절했으니까 이해 바라고요. 자, 노래 사연 계속 만나볼까요? 자, 지금 일주일 동안 야식 끊기 성공, 눈 딱 감고 치킨 6 넘기는 제 자신 아주 칭찬합니다. 그 시간대가 있어요. 이 치킨이 딱 그 완전 이건 치킨 입에 넣어야 되는 그 시간, 새벽 한 2시에서 3시? 진짜 위험한 그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좀 빨리 지나쳐야 돼요. 뭐 딴 걸로 물, 도토리묵, 두부. 저 왜 그런 표정 지으세요? 도토리묵 살 안 찌지 않나요? 그죠? 네. 이따가 뭐 그 다이어트 대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방 불 다 꺼놓고 시원한 캔 맥주 하나 뜯으면서 라디오 집중하고 있습니다. 와, 제 소확행 타임입니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그 라디오라는 게 집중하면서 또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책 읽으면서 밤에 불 끄고 라디오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그 드렸던 퀴즈. 러브는 1052였습니다. 1052를 써보시면요. 1052 이렇게 글자 써보시잖아요. 그러면 1이 약간 L 느낌, 0은 0 느낌, 5 느낌. 그 다음에 로마 숫자 5가 이제 V. 네, V. 그리고 숫자 2, 알파벳 발음을 이제 영어로 하면 2니까 러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표정 짓지 마세요, 자꾸. 아무튼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은 네, 이렇게 그 지금 라디오 어떤 분은 귀 그 뭔가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혹시 다른 분도 그렇게 되시면은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리면은 아마 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이따가 모니터 한번 해주시고요. 2000년 대학 졸업 작품회를 한창 준비 중이던 때 캘리포니아 사는 남친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롱딜을 하느라고 졸업 전시회는 엉망진창으로 했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네요. 그때 뱅기값으로 버린 돈이 에휴. 그 후론 롱디 안 하겠다 다짐했건만 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롱디 하는 거 아니신가? 약간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또 이제 남자친구가 롱디가 사실 저도 약간 현실적인 사람이라 롱디가 어떻게 하지? 롱디가 이제 뭐 다시 다들 아시겠지만 또 그래도 설명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롱 디스턴스 먼 거리에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을 칭하는데요. 그 힘들잖아요.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또 싸웠을 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뭔가 싸웠을 때 얼굴 보고 풀고 이래야 되는데 롱디 하는 사람들 하여튼 되게 화이팅입니다. 네. 신청곡 다짐 이따가 또 틀어드리도록 하고요. 제이든 DJ님 오늘 오프닝 듣는데 눈물 날 뻔했어요. 저 2000년도 초반에 버지니아로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일주일에 유일한 낙이 주말에 한인마트 구석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 가서 한국 예능이랑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테이프 앞부분 테이프가 씹혀서 비디오 플레이어가 고장나는 바람에 반납을 이틀 늦게 했거든요. 연체료가 빌리는 값보다 더 나와서 눈물을 머금고 냈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그 시절 매너 아시죠? 비디오 테이프는 대감와서 반납해 주세요라고 스티커 붙었던 거. 그거 안 감고 그냥 반납했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한 소리 들었던 서러운 추억이 떠오릅니다. 아, 맞아요. 그 비디오 테이프 옛날에 그 자동차 모양도 있었고 호랑이 모양도 있었고 그 기계가 있어요. 그 감는 기계. 얼마였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집에 하나씩 필수였는데 저희는 없었고요. 그때 빌려보신 게 혹시 뭐 엑스맨이나 뭐 야인시대 이런 거 아닌가요? 연체료 아까워서 밤새 잠 안 자고 이제 그 눈 충혈돼서 보던 그 시절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저희 방송 사실 청취자분들이 연령층이 다양해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듣다가 오늘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며 쿠팡이며 뭐 아마존 프라임이며 그 요즘에 편하게 보시는 그런 한국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다 비디오로 빌려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가 나오면 그거를 녹화를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사본들을 이제 빌려주시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되게 다 좀 약간 네, 민망한데 그게 이제 플레이어 비디오 플레이 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직사각형으로 생겨가지고 검은색 거기다 이제 비디오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보는 건데 그 한인 비디오 가게 항상 있었거든요. 2불, 3불 이런 정도. 이거는 뭐 공감하시네요. 다행이다. 자, 타자왕님이요. 오늘 주제 대박이네요. 저는 2000년도 고등학교 때 시절에요. 그 당시 짱이었던 가로 보는 폰이랑 슬라이드 폰 쓰던 세대입니다. 그때는 문자 한 건당 딱 80자 제한이 있어서 80자 넘으면 요금이 두 개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 싸매고 띄어쓰기 다 무시하면서 글자 수 맞췄잖아요. 오늘 뭐해? 나 친구랑 있는데 이따가 시간 되면 커피나 한 잔 고? 이런 식으로. 특히 수업 시간에 책상 밑으로 폰 숨겨놓고 안 보고 치는 타자 기술. 다들 한 번씩 써보지 않았나요? 탑 자판 안 보고도 백발백중으로 고백 문자 보내던 그때 그 시절에 손가락 감각이 오늘 퇴근길 핸들을 잡으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 타자 맞아요. 이제 80자 맞추려고 그리고를 긁고 축하해를 축하 줄여 쓰던 게 이제 예전 Y2K Y2K가 뭐냐면요. 2000년도 사람들을 Y2K라고 합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천지인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핸드폰 요즘에는 이제 키보드가 QWER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 키보드랑 같잖아요. 근데 옛날엔 천지인 문자 시스템이 지금도 뭐 설정하면 할 수 있는데 되게 편리하게 문자치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지인 쓰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키보드 치는 것보다 아마 빠르게 치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막 한 손으로도 칠 수 있게 됐거든요. 신기하죠. 자, 제이든 DJ, 저 오늘 고백 하나 할게요. 제 하드디스크 구석에 아직 폴더폰 시절 백업해둔 사진이랑 싸이월드 미니홈피 캡처본이 있거든요. 캡처를? 오늘 오프닝 듣다가 오랜만에 열었는데, 와, 진짜 이불 킥하다가 침대에 부술 뻔 했습니다. 사진 속 제 머리는 왜 죄다 눈을 가리는 샤기 컷에 울프컷인지. 그리고 다이어리는 왜 그렇게 세상 아련한 척을 했는지, 내가 눈물을 흘린다는 건 그만큼 아프다는 것. 이런 글들을 제 손으로 썼더라고요. 도토리는 또 왜 그렇게 열심히 사가지고 부금을 바꿨는지, 그 시절 제 도토리 다 가져간 프리스타일, 아까 틀었죠? 버즈 오빠들, 제 지갑 돌려내세요. 아, 오마이갓. 음악만이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제가 그 돈 아깝지 않게 미니홈피 갬성 제대로 충전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만큼은 창피하지 말고 우리 모두 흑역사를 사랑해 줍시다. 자, 오늘 오프닝의 껌통 모양 MP3 얘기 듣고 소름 돋아서 신호대기 중에 문자 보내요. 맞아요. 그때는 용량이 128메가 커버짜 256메가 이랬거든요. 지금 막 몇 테라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 지금 몇 테라 나오는 거 보면 진짜 기겁하겠다. 노래 한 곡에 대충 한 4, 5메가 하니까 폰에 노래를 한 30곡밖에 못 넣었어요. 그거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등하교 할 때 들을 최정예 선발곡
30곡을 뽑으려고 컴퓨터 앞에서 1시간 동안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최신곡 하나 넣으려면 기존에 있던 최애곡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지워야 했으며 그때 또 메모리 부족하다고 뜨면 괜히 서럽고 그랬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수천만 곡을 들으면서도 그때만큼 한 곡 한 곡 소중하게 무한반복으로 듣지는 않은 것 같아 조금 씁쓸하기도 하네요. 아, 이 사연은 좀 띵하네요. 진짜 그랬어요. 용량이 작으니까 옛날에 저희가 그 CD를 좀 구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CD를 구워서 파는 애들도 있었어요. 학교에. CD를 뭐 그때 당시는 MP3 플레이어가 많이 없었으니까 CD로 노래를 들으면 한 20곡 들어갔나? 그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반에서 그 CD 굽는 애 있으면 인기 많고 그랬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그 여러분들 그 당장 뭐 하고 계신지, 저녁은 뭐 드시는지, 차가 막히는지 이제 편하게 툭툭 던져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재밌는 이야기니까요. 자. 그러면요. 저희, 재미있는 또 사연이 왔는데 사연하기 전에 저희가 좋은 또 코너를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만 알고 싶은 주머니 속에 쏙 숨겨둔 노래 하나쯤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함께할 주머니 속의 음악 하나는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노래를 그 시절의 애틋한 이야기와 함께 꺼내어 듣는 시간입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푹 빠지게 된 노래도 좋고요. 누군가가 유독 떠오르는 노래도 좋습니다. 혹은 평소에 난 이 노래를 이런 계기로 참 좋아하게 됐어 라는 아주 사소한 사연도 좋아요. 저 여러분들의 보물상자 같은 노래를 엿보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주머니가 예쁜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꽉꽉 채워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이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유독 회사에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꽉 막힌 도로 위에서의 앞차의 빨간 후미등만 멍하게 보고 있는데 불현듯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라디오를 끄고 무심코 제 플레이리스트를 틀었는데 첫 곡으로 선우정아의 도망가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망가자 라는 첫 소절을 듣는데 마치 누군가가 조수석에 타서 제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았어요.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그냥 훌쩍 떠나자는 그 가사가 참 묘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이 노래는 제 주머니 속 가장 든든한 피로 회복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버텨낸 분들과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고속도로 꽉 막혀있을 때 이제 후미등 보고 있으면 정말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지잖아요. 답답해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차 안의 공기도 답답한데 노래 가사가 이제 꽉 막힌 속을 뚫어주는 것 같아서 왜 울컥하는지 좀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해요. 예, 가끔은 이제 완벽한 해결책보다 도망가자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더 크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 말씀처럼 누군가 옆에서 어깨를 가만히 토닥토닥 거리는 것 같은 곡이라서 오늘 하루 무거운 책임감 짊어지시고 우리 묵묵히 버텨낸 청취자분들이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따가 모든 걱정을 좀 넣어두고 온전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이드님 반갑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노래는요 아주 발랄한 곡이에요. 저는 매일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반려견과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데요. 어느 날 걷다가 우연히 셔플로 이 노래가 재생됐어요.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쫑쫑쫑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아 이게 진짜 행복이지 싶더라고요. 대단한 성공이나 거창한 이벤트가 없어도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는 이 평범한 저녁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운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곡입니다. 혹시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며 집으로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경쾌한 에너지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라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안 들어봤는데 이런 거 좋아요. 예. 일단은 뭔가 이분은 표현이 되게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약간 뭔가 세상이 아름답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있는 그런 느낌의 분이에요. 노래에 맞춰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쫑쫑쫑이라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이런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동심 같은 거 뭔가 이 아름다운 마음을 좀 파괴하지 않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원래 그 노래가 갑자기 막 랜덤하게 돌다가 이 노래 뭐지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옛날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래 듣다가 너무 좋으면 그 집에 도착했는데도 안 내리고 그 끝까지 들 때가 있어요. 강아지와 함께 날씨 좋은 날 걸으면 이제 기분이가 또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곡 들려드리고요. 저도 강아지 말고 신나는 이제 게스트 맞이를 한번 할 준비를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선우 정화의 도망가자 그리고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즉흥으로 또 할 또 프로그램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노는 시간을 조금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2000년도 노래 좀 듣고 마치기 코너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그 이어폰 끼실 수 있으면은 여기 안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네. 네, 한번 틀어볼게요. 1초 한번 들려드리고 2초씩 들려드릴 거니까 아시면은 빨리 저요 하고 소리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노래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노래예요. 자, 아시는 분 있나요? 자, 두 번, 모르네, 이 노래를. 자, 정답은 유키스의 만만한이에요. 살짝 늦었어요. 자, 두 번째 노래.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귀 한번 쫑긋 한번 집중하시고 자, 갑니다. 꼬북치님 바로 맞췄네요, 역시. 네. 자, 두 번째. 과연 이 노래 모른다고요?
1: SG 워너비. 뭐였지?
0: SG 워너비.
1: 뭐였지?
0: 오, 꼬북치님 맞추셨고요, 역시. 네. 자, 세 번째 노래 나갑니다. 과연 이 노래 굉장히 많이 근데 이거 노래를 너무 잘 안다고 하는 것도 너무 아리랑이요? 아리랑 아니었군요. 네. 이 노래는 티아라와 조신성의 TTL Time to Love 노래도 되게 약간 옛날 노래 자 네 번째 노래 나갑니다. 이거 노래
1: 성인식
0: 맞아요. 누구죠?
1: 박지윤?
0: 정답! 이야. 박지윤의 성인식 맞습니다. 춤을 다 아시네요? 티티의 소리님 맞추셨고요.
1: 씨야 사랑의 인사.
0: 맞아요. 그때 당시 진짜 씨야 유명했는데. 맞아요. 사랑의 인사 맞췄습니다. 자, 다음 노래 나갑니다. 이 노래가
1: 자전거 풍경?
0: 자전거 풍경 아니고요. 너에게 난 정답은 너에게 난 나에게 난 자전거 풍경 아니고 자전거 탄 풍경. 자, 다음 노래 나갑니다. 옛날 좀 요런 효과음들이 딩딩딩딩딩 그죠 사랑의 배터리 홍진경 홍진경 자 다음 노래 들어볼까요? MC몽의 아이스크림 맞아요. 오늘도 들었어요. 이런 우연이? 다음 문제 나가요. 약간 요런 SG 워너비와 바이브의 이은 세 글자 M2M이라고 한 명 더 있었어요. 네, 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 동서남북 뭐죠? 이거 뮤직비디오 굉장히 슬픈데? 정답은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거 명곡이다. 자, 이렇게.
1: 네. 까만 안경 나오나
0: 오늘은 또 준비를 못했어요. 이렇게 10개
2: 네, 함께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 그, 이따가 잠깐 저희 목소리 들려준 또 우리 또 스타분 계시잖아요. 이따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2부를 또 시작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2부 빨리 하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내가 아파트 말고 주택에 사는데 2층에 살거든? 근데 내가 라면을 사려고 물을 끓여놓고 문을 살짝 열고 집 앞 아래 슈퍼에 갔다 왔어요. 라면 사가지고 올라오는데 문이 진심 활짝 열려있는 거 있죠? 누가 헐 누가 들어갔나 싶어가지고 완전 쫄아가지고 3초 동안 문 앞에 있다가 들고 있던 핸드폰 귀에 대고 들어가면서 깡패 흉내를 하면서 통화하는 척하면서
1: 야 이 자식아 열독벌 안 하냐? 어? 조직이 네 생각보다 만만해? 이러면서 막 크게 소리를 내고 어 그래 형님은 잘 계시고 어 그래 나야 뭐 학교에서 잠복하느라 힘들다 이랬거든요. 갑자기 화장실 문이 팍 열리더니 언니가 쪼개면서 나오더라고요.
0: 어떤 애가 발표를 하는데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요? 이랬는데 오늘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혼잣말로 없어 라고 했는데 그때 하필 조용해서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다들 막 웃고 쪽팔려서 죽을 뻔.
1: 나 고딩 때 남친이랑 키스하는데 얘가 처음이라 내 뒤통수를 안 받쳐주는 거 있죠? 근데 이게 격해지는 겁니다. 머리는 막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목에 힘 주니까 너무 힘든 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심 그 순간 떨어지는 상상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셀프로 뒷목 잡고 했어요. 어휴, 지나가다 본 사람 없겠지. 얼마나 이상하게 봤을까. 이렇게 잠 안 와서 이것저것 생각할 때마다 이때 장면이 생각나요.
0: 택시 아저씨가 택시 아저씨가 성경 메들리를 들으시는데 과속을 엄청 해요. 주 예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으신 마음을 이해하는데 저는 지금 가고 싶지 않아요.
1: 오늘 진짜 완전 힙하게 입고 병원에 갔어요. 간호사가 나보고 김개녀님 수액 있으시네요 이러길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좀 힙하게 입고 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수액 있으시다고 수액 맞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이불킥.
0: 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도 텅 비었고 3일 머리 안 감고 자다 일어난 꼴로 치킨을 받았는데요. 치킨 배달원이 노숙자가 주인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간 것 같다고 신고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안 와. 안 와.
1: 나 오늘 안녕 자기 학교에서 불렀는데 우리 반에 안경 쓴 애가 개 정색하면서 뭐? 안경잡이?
0: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닉네임 피치입니다.
0: 아, 피치님. 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또 피치님과 함께 이 부분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분이 사실 그 티력이 굉장히 강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에너지를 엄청 쏟아부는 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 제 주위에서요 에너지가 강한 분들이 많은데 이상하게 마이크만 앞에 서면 다들 이렇게 수줍은 소녀가 돼요. 이분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옛날 추억 라떼 시절 저희 그 응답하라 피치피치 응답하라 2000에 대해서 이제 2000 2000 좀 하니까 이거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하면 또 저희 세대잖아요. 약간 아까 전에 저한테 오시면서 삐삐가 뭐니?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1: 나는 삐삐는 아니다.
0: 저도 아니거든요. 저희 형들, 저희 약간 친척형 이런 분들이 또 삐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지. 그 삐삐와 시티폰 또 이제 있었고 플립폰, 폴더폰, 애니콜, 뭐 가로번호폰. 옛날에 어떤 핸드폰을 갖고 계셨어요?
1: 저는 네. 위로 슬라이드해서 열리는 폰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근데 그 사실 옛날 폰이 느낌이 뭐 그게 있었어요. 약간 소리가 나.
1: 그 착 네. 올라갈 때 착 내려올 때 착 하는 그 감이 있었죠.
0: 맞아요.
1: 요즘은 없지만.
0: 요즘에 그 저희가 이제 탱크폰이 이분이 하는 말이 어떤 분이 탱크폰이 원조였는데 TTL, 아 TTL 폰이라고 옛날에 있었다고 우리 집 고딩이 폴더폰 보더니 원시인이 아마 이제 이분은 이제 나이가 이제 본인 이제 그 자녀겠죠? 우리 집 고딩이 폴더폰 보더니 원시인이 뭔 유물 발견한 듯 쳐다보더라라고 알로베라님이 그리고 이제 핸드폰 어떤 거는 옆에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힌대요. 와 소리 좋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 앱이라고 있었고요. 목에 거는 또 그런 것도 있고 전자사전 또 공부하라고 이제 부모님이 사주셨으나 실제로는 이제 몰래 다운받은 만화책 텍스트 하나 아니면 미니 게임하고 하드보드지 필통 초등학교 중학생 때 하드보드지 사다가 직접 칼로 자르고 양면 테이프 붙여서 만들던 수제 필통 겉면에 이제 좋아하는 가수나 사진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거 이쪽은 아니에요?
1: 아닙니다.
0: 필통을 이게 꾸미고
1: 그때는 네. 그 초등학교라고 안 하고 국민학교라고 했죠?
0: 저는 모르는
1: 저는 초등학교 네. 시절입니다.
0: 아 그러니까요. 그때는 약간 그 다이어리도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1: 맞아요. 저는 네.
0: 브로마이드지
1: 그때 G.O.D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0: 아 또 G.O.D 팬이신가 보다.
1: 네.
0: 누굴 제일 좋아했어요?
1: 저는 네. 지금은 다섯 명 다 좋아하질 않아서.
0: 누가 그 저기 2PM 광고했던 코비오 이거 뭐, 무슨 말씀이시지? 그리고 이제
1: 롤리팝 폴더폰.
0: 아, 예. 빅뱅 21 롤리팝 폴더폰 맞아요. 그때 롤리 그거 아세요?
1: 네.
0: 그리고 막 되게 예쁜 폰도 있었잖아요.
1: 전
0: 프라다 폰.
1: 저는 그 예. 친구들이 스카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색깔이 이뻤어요.
0: 약간 하늘색이었나?
1: 하늘색,
0: 회색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미스터 K와 와와걸.
1: 전 미스터 K는 기억이 네. 나네요.
0: 그리고 이제 스타킹을 스타더 이건 뭐지? 스타킹 백팩? 잔스포츠? 잔스포츠는 알아요. 디지몬 다마고치. 하이테크 볼펜. 하이테크 볼펜 알아요?
1: 모릅니다.
0: 문방구에서 제일 좋은 펜이었어요. 이게 일본에서 만든 거라서 메드 인 재팬이 크게 써 있고
1: 아마도 그럼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되게 얇은 펜. 기분이 좋아 그걸 쓰면. 그게 되게 비싼 펜이었거든요.
1: 저는 얼마 전에 네. 창고에 있던 제 컴퓨터를 찾았는데
0: 옛날
1: 그
0: 컴퓨터?
1: 안에 아주 옛날 컴퓨터.
0: 진짜?
1: 10년 된 컴퓨터.
0: 그게 돌아가요?
1: 아, 돌아는 갑니다.
0: 신기하네.
1: 근데 멋있었어요. 그 안에 네. 예전에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은 소리바다. 노래가 있더라고요.
0: 소리바다 맞아요. 소리바다라고 지금은 이제
1: 없죠.
0: 없는데 옛날에 그 다운받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
1: 요즘은 멜론 아직도
0: 맞아.
1: 있죠.
0: 멜론, 네 맞아요. 멜론으로 듣는 그런 느낌으로 버디 세이클럽 타자 칠 때 소리나게 키보드 쾅쾅 치며 뭐야 이거. 그리고 I Love School이라고 사실 한국이 먼저 페이스북 같은 걸 먼저 만들었어요. 2000년 초반에 초등학교 동창 찾기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1: 전 라이코스 했었어요. 라이코스.
0: 라이코스. 제가 처음으로 그 인터넷 통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1: 인터넷 동호회요?
0: 통신이라고 했어요.
1: 통신.
0: 통신을 하면 모르는 사람이랑 매치가 되는 거예요.
1: 채팅이네요.
0: 채팅으로 얼마나 설레고 막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랬겠어요. 그런 것들 되게 신기했거든요. 지금은 아마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 랜덤으로 대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1: 요즘에도 네. 있긴 있죠.
0: 근데 그런 거 앱이잖아요, 그런 거. 뭔 말인지 알죠?
1: 랜덤이긴 한데 네. 그때는 이제 그 음성으로만 했다면 지금은 영상으로.
0: 영상으로. 아, 그 본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1: 네, 저도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0: 신기하긴 하네. 혹시 그거 해보신 분 있으면 후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리고 피치님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그 게스트분 오시면은 약간 여러 가지 뭐 자기소개 이런 걸 좀 준비해서 이제 작성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빽빽히 작성해 주셨어요. 알아보는 시간.
1: 그런 건가요?
0: 네? 네?
1: 저만 그런 건가요?
0: 너무 빽빽히 잘 좋았어요, 좋았어요. 잘 작성해 주셨겠죠. 아우 말도 좋던데. 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피치님이고요. 4월 23일 그리고 이제 그 꼬북치님이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 무슨 폰이죠 이게? 코비폰. 너무 이쁘다. 2PM 코비폰 너무 귀여운데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저기 채팅에도 올려주세요. 네. 궁금해하시니까. 네. 오, 와우 성실해 피치 칭찬해라고 하시는데 뭐 했어요?
1: 제가 뭐 했나요?
0: 그러니까 자, 4월 23일 생일이고요. ENTJ. 네, ENTJ예요. 저도 ENTJ인데 그리고 O형. 나의 특별한 능력 혹은 개인기, 한글판 롤챔 성대묘사. 여러분도 혹시 그 심슨 아세요? 심슨?
1: 그건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0: 심슨 안 할 거예요?
1: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0: 나 그거 너무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죠. 롤챔. 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그러네. 롤을 안 하면은 모를 텐데요.
0: 네.
1: 애쉬 성대묘사 하겠습니다.
0: 애쉬. 네.
1: 화살한 발로 세상을 병정해주지. 미간에 꽂아주지.
0: 오, 좀 비슷한 느낌 있어요. 또 딴 거 없나요?
1: 행운은 멍청이를 싫어하는 법이지.
0: 아, 애쉬가 좀 더 같다. 뭔가 비슷한 거.
1: 이거는 미포고요.
0: 알겠습니다. 그 게임 캐릭터, 예, 롤 캐릭터. 예, 자기소개 빽빽히 한 거 칭찬한다고. 잘했다고. 네네. 관심 분야는 댄스 퍼포먼스 그리고 뷰티 게임 이렇게 있고요. 주변 친구들이 말하는 나의 실제 성격은 걸크러쉬.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먹으면 해, 애매한 건 싫어, 효율충.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굉장히 ENTJ적인 대문자 빵빵빵빵.
1: 그쵸.
0: 이런 느낌. 그리고 최근에 돈값 했다라고 생각하는 소확행 소비 아이템이 개문 밑에 붙이는 자석이래요.
1: 네.
0: 그게 뭐예요?
1: 그 저희 집 발코니에 네. 저희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밖에다가 볼일을 볼 수 있게 해놓은 개문이 작게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그 잘 안 붙어요. 근데 아주 고민하다가 이제 자석을 아주 스트롱한 자석을
0: 네.
1: 아마존에서 구입해서 잘 붙어가지고 볼 때마다 우리 강아지 나오다 들어올 때마다
0: 귀엽다.
1: 그렇게 뿌듯해요.
0: 아 그런 거 있지. 내가 이렇게
1: 너무
0: 했는데
1: 뿌듯합니다.
0: 누가 이제 잘 써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1: 그 소리가 네. 착 하면서 붙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지금 약간 채팅 난리 났어요. 피치 잘하신당 연예인이다 막 느낌표하고 좋습니다. 내 카톡 프로필 배경 화면이나 상태 메시지 적은 거는 다시 또 다이어트. 이분이 진짜 많이 살이 빠졌거든요. 엄청 막 깜짝 놀랐어요. 인생 영화나 드라마 혹은 최근에 몰입했던 게 멋진 신세계, 지금은 내일도 출근. 멋진 신세계는 또 다른 건가요?
1: 멋진 신세계는
0: 네.
1: 그 이제 타임슬립 영혼 체인지 뭐 그런 건데.
0: 영혼 체인지는 좀 굉장히 많잖아요, 또.
1: 많은데 네. 이제 내가 나로 체인지 되는 느낌인 거예요.
0: 내가 나로
1: 조선 시대에 살고 있던 내가 현대에 살고 있던 나로. 제가 드라마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아까 전에 그 네. 비디오 빌려서 보던 네, 시대에도
0: 뭐,
1: 저는
0: 뭐 봤어요?
1: 여인천하.
0: 아, 매?
1: 여인천하도 보고 그때 천생연분.
0: 천생연분 맞아, 재밌었어요.
1: 엑스맨도 보고. 그 볼 수 있는 건 다 봤습니다.
0: 좋아요. 요즘 플레이리스트에서 무한 반복 중인 최애 노래 캐치 캐치. 한번 한 소절 들려줄 수 있나요?
1: 캐치 캐치를요?
0: 네. 일본 노래인가요, 이거?
1: 이거 모르세요?
0: 저는 좀.
1: 네. 그 이준 아시나요?
0: 이준? 이준 알아요, 알아요.
1: 네, 이준이 쳐서 네. 굉장히.
0: 아, 그 최애나? 아, 저 그 네, 좋아해.
1: 네네, 그거.
0: 좋아해, 나 너무 좋아해.
1: 근데 이거를 제가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그 표정 연기가 어떻게... 또 대박이잖아요, 그거.
1: 그거는 네. 제가 못 살 것 네. 같은데.
0: 익명으로 또 메시지가 왔는데, 제발 다이어트 비결, 제발요, 피치님이라고 했어요.
1: 다이어트 비결이요. 네. 힘들죠.
0: 그냥 안 먹는 건가요?
1: 체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Catch my heart 이렇게
1: 저기, 누가 불러주셨나요?
0: 익명을 불러주셨어요. 여기 네, 채팅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거나 에너지를 얻는 나만의 취미가 강하지 않고 뒹굴기. 아 너무 귀엽네.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나 날씨, 그리고 그 이유가 가을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요즘에는 좀 가을에 대한 그 정확한 그 날이 없는 것 같아요.
1: 한 너무. 하루 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1: 여름, 여름, 여름 하다가 딱 여름, 하루 가을이고 여름, 여름, 그다음 바로 겨울, 겨울인 것 같아요.
0: 그거 나 들어봤네. 월, 화, 수, 뭐 금, 토, 날 이렇게 네. 빨리 간다고. 그런 느낌. 요즘 일상에서 가장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만의 단골 스팟이 곱창 이야기. 내일 당장 일주일의 휴가가 비행기가 표가 생긴다면 LA. 이유는요?
1: 너무 좋아요. 날씨 너무 좋고 습하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여기 요즘 너무 습하잖아요.
0: 맞아. 맞아요. 맞아요.
1: 비가 오거나 네. 너무 덥거나.
0: 네.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연예인. 정말 게임을 좋아하시나 봐요. 페이커 말씀하셨고요.
1: 네.
0: 나의 레드 플래그라고 했을 때 가치 관 불투명, 미래 둘 불투명, 두더없이 말함, 일머리 없음, 허세킹, 완전 ENTJ 딱 네. 딱이다. 네. 저희가 오늘 밤 저희가 항상 어제도 물어봤었는데 오늘 밤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마지막으로 먹을 소울푸드 연어 초밥. 아 맛있겠다.
1: 너무 좋아합니다.
0: 연어 초밥은 뭐 언제 먹어도 맛있는 거라서. 그리고 2조 원에 내가 당첨됐다면 건물을 사고 남은 돈은 투자 이렇게. 그리고요 요즘에 머릿속에 가장 큰 관심사나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은요. 뼈말라 되어 보기. 아, 엄청 또 이쪽으로 몰입하고 계시는구나. 인생을 바꿨거나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문장은 없음.
1: 없습니다.
0: 야, 테토녀가 아닌가 이게 완전. 타임머신이 아니면은 있다면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것도 없음. 이불킥 모먼트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1: 저는
0: 지금 뭐죠?
1: 평생 네. 애고 싶습니다. 아.
0: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나의 향수, 향수 싫어함.
1: 저야 인위적인 네. 향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애인이 여사친, 남사친 허용 범위는요. 깻잎 떼어주기, 조수석 턱승, 낮 시간 커피, 단둘이 식사, 밤늦은 통화 30분 이상, 단둘이 단술, 새벽 술자리, 단둘이 영화관 다 안 된다고.
1: 용서할 수 없어요.
0: 용서할 수 없어요. 초능력을 갖게 된 당신,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순간이동 있고 투시 및 미래예지, 완벽한 독심술, 시간 되돌리기, 동물, 식물, 통역기, 하루 동안 투명인간, 절대 블로불사, 100% 마이다스의 손, 수면 패스, 만능 소환술 나와라, 칼로리 제로 마법, 호감도 마스터 중에서 투시 및 미래예지를 다음 로또 번호나 당장 폭등할 주식 차트가 눈에 보여. 단! 당첨금의 90%는 세금 기부로 날아가요. 내가 먹는 건 10%. 그래도. 좋습니다. 자, 오늘의 점해추는요?
1: 제가 뭐라고 네, 썼었는데? 냉면의 고기. 맞아요. 오늘 아, 좀
0: 어제,
1: 더워서 냉면. 고기 냉면의 고기.
0: 냉면을 못 먹었어. 배불러가지고.
1: 네. 고기를 조금 먹었어야죠.
0: 아, 그런 또 방법이. 자, 여러분들에게 깜짝 질문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 오신 피치님이 이런 적도 있었어요. 나는 7년 전에 치아를 하나를 잃었습니다. 7년 전에 왜 잃었을까요? 자 오늘의 질문이에요. 맞히신 분들 제 선물 나갑니다. 나는 7년 전 치아를 잃었는데 피치님은 네, 왜 잃었을까 나오기 때문에 네.
1: 치아를 하나 잃은 겁니다.
0: 네, 하나.
1: 치아를 잃었다고 하면은 마치 네. 제가 지금 트위를 끼고 있는 것처럼.
0: 저희 오늘 회사 파이낸스 팀 매니저님한테 2조 받으면 뭐 할 거냐 물어봤는데 투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써도 다 못 쓸 거래요. 그래서 그냥 S8, S&P 500에는 안 넣으려고요. 그냥 펑펑 쓸 거예요. 아. 꼬북진이 넘어져서라고 했는데
1: 아닙니다.
0: 예, 한번 맞춰주시고
1: 넌센스 아닙니다.
0: 네, 저희 그 노래 한번 듣고 오죠. 아까 전에 그 누가 그 신청해 주셨는데 조성모의 다짐. 아 이거 진짜 옛날 노래.
1: 너무
0: 기억나세요?
1: 좋아요. 초록매실.
0: 초록매실 소녀. 네, 듣고 오겠습니다. 조성모가 부릅니다. 다짐.

0: 라떼 흑역사로 달립니다. 라떼 시절엔 말이야 라떼 이즈 홀스. 자, 그 시절 라디오 사연 게시판을 눈물로 채웠고 실제로 뉴스 기사까지 났던 우리들의 진한 이불킥 이야기입니다. 이름하여 그 시절 라디오 사연 단골 폭발 라떼 연애 이불킥 탑 10.
1: 10위 공중전화 카드 자석 긁기 꼼수 부리다가 들통난 순간. 90년대 초중반 돈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중전화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선을 자석으로 쓱쓱 긁으면 잔액이 부활한다는 해괴한 도시 전설이 돌았죠. 좋아하는 애한테 전화 걸어서 폼 잡고 통화하다가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부정 사용 카드입니다. 경고음 뜨거나 전화기 먹통돼서 삐 소리만 날 때의 굴욕. 이거 해보신 분 솔직히 있죠?
0: 자, 9위입니다. 삐삐 음성 사섬 0번 털려서 3자 되면 당하기. 그 시절 집착 있는 연인들이 필수 코스 애인 삐삐 번호 누르고 비밀 번호 초기 설정값인 0000이나 1234 혹은 생일 눌러서 음성 사소함 몰래 퉁쳐 듣기. 그러다 비번 바꾼 거 걸려서 대판 싸우거나 낯선 이성의 음성 듣고 3자 되면 파국으로 치달았던 90년대 현실 잔혹사입니다.
1: 8위 집전화 더블타임 시도하다가 아버님께 딱 걸리기. 휴대폰 없던 시절 그녀의 방에 연결된 유선전화와 거실통화를 동시에 수화기를 들면 3자통화가 되던 구조였죠. 밤 11시에 눈치 보며 속삭이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중중한 기침소리.
2: 헉!
1: 밤이 깊었는데 느기야! 하는 순간 심장마비 올 뻔했던 숨막히는 실화.
0: 7위 길보드 차트. 맞아요. 불법 길거리 테러로 고백 비디오 구하기. 어? 리아 신승훈 전남의 신곡 나오면 길거리에 리어카 쫙 깔아놓고 불법 복제 테이프 팔던 일명 길보드 차트 시절. 거기서 리어카 아저씨한테 제일 잘 나가는 발라드 짬뽕해 주는 거 주세요 라고 해서 고백용으로 썸녀 줬는데 테이프

0: 5위 대학가 미팅의 국룰 소지품 고르기 삐삐번호 바꾸기 사기극 신촌이나 대학가 카페에 모여서 테이블 위에 각자 소지품 던지던 미팅 마음에 안 드는 파트너가 내 삐삐를 고르자 차마 대놓고 거절을 못하고 제 삐삐가 고장나서 번호가 바뀌었어요 라고 엉뚱한 번호 가르쳐줬다가 다음날 미팅 주선자에게 등짝 찢어지게 욕먹던 찌질했던 실화
1: 4위 도서대여점 순정만화 가상남주 빙의 가사쓰기 90년대 후반 하이텔, 천리안 PC통신 감성 충만하던 시절 도서대여점에서 오디션이나 풀하우스 같은 순정만화 빌려보고 과몰입해서 그때 시절 유행하던 그룹 H.O.T나 잭스키스 발라드 가사를 내 싸이월드나 다이어리에 내가 쓴 시처럼 올렸다가 친구한테 오글 토네이도로 평생 놀림당했던 흑역사
0: 3위입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파도타기 하다가 최근 방문자 족적 남긴 대참사 2000년대 초반 헤어진 전남친 전 여자친구 미니홈피 몰래 염탐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초기 싸이월드에는 누가 내 홈피에 몇시 몇 분에 방문했는지 실시간 아이디가 다 남는 치명적인 기능이나 앱이 한때 있었습니다. 몰래 훔쳐보다가 방문 기록 딱 걸려서 구차함으로 끝판왕으로 낙인 찍혔던 이불킥의 바이블.
1: 2위 미니홈피 BGM 무음모드 대작전 실패 헤어지고 나서 내 슬픈 감정을 세상에 알리려고 토이의 좋은 사람이나 프리스타일의 Y를 도토리를 주고 사서 대문에 깔아둠. 그래놓고 친구가 너 괜찮냐? 물어보면 어? 나 미니홈피 다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어. 하며 쿨한 척 연기했으나 알고 보니 스피커 볼륨 만땅으로 켜져 있어서 다 들통났던 연출 뽀록의 순간.
0: 자, 대망의 1위는요. 1996년에서 9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마카레나 붐입니다. 당시 뉴스에도 나왔죠. 전 국민이 라카페 야유회 대학 축제만 가면 줄 맞춰서 서서 춤을 췄는데 썸녀한테 멋부리려고 골반을 너무 격렬하게 터나다가 바지 가랑이가 찌릿이 찢어지거나 구두굽이 부러져서 맨발로 쫓겨났던 그 시절 라카페 청춘들의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실화기면 라떼 연애 이불킥 탑10 읽어봤는데요.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 공감 가는 게 있나요? 어떤 것들은 1위 마카레나는 사실 저 제 세대 때도 아니어가지고 아, 근데 그 마카레나 춤이 되게 유행했던 건 알고 있어요. 요즘에 뭐 르세라핌이 새로 나오는 분팔라? 거기 노래도 그게 좀 약간 비슷하게 나오고 예, 그거를 다시 리메이크를 했 그쪽 노래를 써서 합법적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떤 거 한번 10위부터 어떤 게 제일 공감이 되나요?
1: 저는 전부 다 제 네. 시절이 아닌 것 같습니다.
0: 일단은 10위가 뭐 공중전화 카드에 있었고 삐삐 음성 없고 그 다음에 더블타임 아 이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전화가 있는데 그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아빠가 몰래 듣고 있어. 저 여자친구인데 그런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길보드 차트는 약간 리어카로 그 노래 같은 거 틀고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뭐 거기서 유행해가지고 뭐 지금은 멜론 차트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유행하고 유행이 올라가고 그랬던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종이 비행기 뭐 이런 거는 저도 삐삐 그 저도 미팅은 안 해봐가지고. 뭐 미팅을 공로해가지고 소지품 고르기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응답하라 이런 거 거기서 막 나오잖아요. 이거
1: 맞아요.
0: 사람들이 뭐 4명 나와가지고 나의 소지품을 준 다음에 근데
1: 아, 머리핀 같은 거
0: 생각을 해보세요.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날 뭘 고를지 이거를 이제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계산도 많이 해야 되고 제일 멀리 앉으면은 왠지 그 소지품을 일부러 막 노출시켜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공개를 해보자 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되게 스릴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0: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 둘이 나가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룰이.
1: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죠.
0: 밥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근데 여기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못 만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좀 아쉬울 수 있는. 좀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싸이월드는 해보셨어요?
1: 해봤습니다. 아주 잠깐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없어졌죠.
0: 맞아요. 저도 좀 그쪽에 그 옛날 싸이월드 시절에는 좀 사진들을 좀 많이 찍어서 올렸는데
1: 나는 눈물을 흘린다. 별.
0: 그리고 그런 거 있었어요. 약간 좀 옛날 시절이라 좀 찌질했는데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제 친구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좀 바보 같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글을 썼죠. 오늘 나는 멋있는 사람. 나는 멋있는 사람인데 흰색으로 써서 안 보여. 긁어야지만 보여. 그냥 찌질함이 급한 그런 느낌.
1: 그건 이제 창고에 거의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0: 아, 옛날에 그런 그 감성이 있었다고요. 아무튼 네, 그렇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알아봤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옛날 생각도 나고 뭐
1: 저는 버디버디를 네.
0: 버디버디. 버디버디도 약간 아이디 되게 이상하게 쓴 거 그랬었잖아요.
1: 맞아요. 네. 저는 딸기우유였던 것 같아요.
0: 딸기우유? 네. 이름이?
1: 아이디가 딸기우유인데 그 우유를 네. 그때는
0: 아 약간 그 이상하게
1: 그 한자 들어가면 나오는 네.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우유랑 유가 있죠.
0: 맞아. 약간 특이하게 약간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그 후에는 MSN으로 바뀌었죠.
0: 맞아요. MSN으로 가서 이제 약간 뜨르릉 뜨르릉 하면서 이런 게 있었고 미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 AOL이 또 유행을 맞아요. 해가지고 그 누가 들어오면 그 문 닫는 소리가 나요. 끼 가득고 뜨근 뜨근 이렇게 문 닫는 소리. 예, 누가 들어오면 로그인 접속하면은 그래서 누가 접속했나 이렇게 보고 그 MSN이라는 메신저도 오른쪽 밑에 누가 접속했나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카톡으로 보자면 카톡은 누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1: 안 나오죠.
0: 근데 그런 게 나와가지고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친구가 이제 접속을 하면 괜히 또 뭐 설레고 이랬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 후엔 네이트온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이트온도 좀 재밌게 좀 봤고요. 제가 오늘 그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빠르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요즘 집보로 다니는 중인데요. 너무 피곤해요. 어플리케이션 내고도 컨트랙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조급하고 힘드네요. 이사해야 되는 날은 다가오는데 말이죠. 잘 되라고 응원해 주세요.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맨날 들어봤던 원 리퍼블릭의 카운팅 스타즈를 틀어주세요. 이 노래를 들으면 미국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이런 거 좀 좋습니다. 아니맘. 미국 처음 왔을 때 뭐 생각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1: 그때는
0: 네.
1: 기름값이 굉장히 쌌어요.
0: 아, 맞아. 그래가지고 저 기억나요.
1: 1불도 안 됐습니다.
0: 그래서 막 그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1불씩 빌리고 다녔어요. 차는 좋은 건데 기름이 없어가지고
1: 1갤런씩만 넣고 다니는 건가요?
0: 뭘 1불씩 빌려다녀가지고 내가 저렇게도 가능하구나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그 친구는 뭐 지금은 뭐 예, 엄두도 안 되죠. 지금 1불 가지고 어떻게 그죠?
1: 지금 그때는 또 5불로 짜장면도 먹을 수 있었어요.
0: 5불로 짜장면이요? 와
1: 있었습니다.
0: 대박이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는 건데 예, 또 이렇게 좋은 재밌는 거 또 듣고 오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저희 그 아까 전에 신청곡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맞아요. 그 오늘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1: 있습니다.
0: 어떤 노래죠?
1: OST인데요. 네. 옛날에 아주 유행했던
0: 드라마나 드라마죠. 영화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맞아요.
1: 옛날 드라마를 요즘에 네. 또 다시 정중해서 보는 것도 많고요. 성균관 스캔들에 네. 찾았다.
0: 옛날에 드라마 이때 굉장히 좀 많았어요. 막 그 요즘 시대인데 뭐 조선으로 가서 그런 느낌 아닌가요?
1: 그거는 옥탑방 왕세자
0: 이거 아닌
1: 것 같습니다.
0: 안 봐가지고 네.
1: 옛날 조선 시대를 네. 배경으로 해서 그 여자가 남장을 하고 성균관에 들어가는.
0: 아, 여자가 남장을 한 거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JYJ의 찾았다 노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요, 번외 코너인데, 그, 여러분들과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예요. 예를 들어, 이름나야, 이거 아는데, 라는 코너입니다. 이거 아는데. 어떤 노래의 가사를 전혀 다른 노래 음에 얹어서 부르면, 뇌에서 인지 부조화가 나와서 아는 노래인데도 엄청 헷갈리거든요. 듣는 청취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메시지나 DM으로 정답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노래 시작합니다.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헤이!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모르시겠어요? 근데 줄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그냥 진짜 이상해. 너의 넓고만 남친은 자, 이거는 뭐냐면요. 10cm, 봄이 좋냐, 그리고 빅뱅의 뱅뱅뱅. 요런 코너예요. 예. 요런 느낌으로. 아, 어떤 분들 굉장히 킹받으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은, 어떤 거를 해버리지? 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시만요. Oh, come on, baby, heart beating tonight. 지금 너에게로 가까이 난 다가갈 거야. I've been waiting, you make me crazy.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너무 어려운가 봐. 다들 못 맞추시네.
1: 아. 혹시 네. 노래를 잘 하지 못해서 못 맞추는 건 아닐까?
0: 아닌데요.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너무 잘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신화의 Only One.
1: 아, 제가 그 노래를 모릅니다. 그
0: G.O.D의 하늘색 풍선.
1: 아.
0: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깜짝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그 또 이분을 모셨으니까, 예, 굉장히 또 티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0: 자, 고민 상담 코너입니다. 첫 번째 고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 어젯밤에 사고 쳤어요. 반년 전에 헤어진 전남친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인스타 스토리를 몰래 훔쳐봤거든요. 근데 요즘 인스타는 누가 봤는지 방문 기록이 다 남잖아요. 새벽 3시에 본 계정으로 조회한 게 빼박 밝혀졌습니다. 전 남친이 저를 얼마나 구차하고 찌질하게 볼까요? 창피해서 지구를 떠나고 싶어요. 저 어떡하죠? 자, 오늘 또 우리 또 티가 강하신 그 우리 그 피치님이 오셨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인스타는 또 스토리가 또 보이거든요. 이게
1: 아 스토리를 본 거군요.
0: 네, 스토리를 봤는데 방문 기록이 남는 거야. 아직도 친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일단 그게 문제 네. 아닐까요?
0: 친구가 돼 있는데 그 미련이 있는 거지 아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 생각엔 일단 미련이 남았으면 다가가야죠.
0: 아 그래도 좀 약간
1: 미련이 안 남을 만큼 직진해야 합니다. 지구를 떠나고 싶은데 그냥 정말 떠나야지 될 만큼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 잊을 수 있어요. 잊고 싶다면. 그리고 혹시 알아요? 남자친구도 아직 못 잊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0: 생각보다 굉장히 예, 공감을 잘해주시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이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이에요. 상사 잔소리도 이제 진저리가 나고 당장 사표 던지고 나가고 싶은데 막상 대책 없이 퇴사했다가 다음 달 카드값 못 내고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무서워서 아 이거 진짜 예, 꼭 참고 있어요. 이 지옥 같은 회사 계속 다녀야 할까요? 아이고 직장인의 영원한 숙제죠. 아침마다 눈뜨기 싫은 마음 제가 격하게 공감합니다. 피치님이라면 어떻게 당장 사표 쓰시라고 할 건가요?
1: 아니요. 너무 나약한 소리 같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도서장 끌려가는 기분인데요. 돈 벌려면 가야죠.
0: 돈 들어오는 거 보면 또 이제 또 힘나서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길게 봤을 때 나이, 워라벨, 뭐죠? 워라벨이? 워크
1: 라이프 밸런스.
0: 예. 그게 좀 잘 맞아야 되는데 길게 봤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해먹겠다.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나이 그 뭐랄까 치명적이게 다가온다 하면은 조금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이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0: 네, 내일 정상 출근하세요. 자,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약속만 잡으면 꼭 15분, 20분 늦게 나타나요. 화를 내면 코리안 타임 이러면서 능청스럽게 넘어가는데 땡볕에서 기다리는 저는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서 매번 킹받습니다. 친한 친구인데 이거 가지고 손절 고민하는 제가 속 좁은 걸까요? 라고 합니다. 여름에 밖에서 10분만 서 있어도 땀이 한 바가지인데 정말 화가 나죠. 이거 이해해줘야 됐나요?
1: 제가 얼마 전에 네. DJ님께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죠. 코리안 타임이.
0: 아, 왜냐면 그때는 제가 이제 밥을 같이 먹을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밥 안 드셨다고 해서 저는 빨리 이제 먹고 나오는 미안합니다.
1: 네. 하지만 전 이해 못 합니다.
0: 네. 뭐를요?
1: 늦는 거요?
0: 늦는 거, 이분들. 네. 그렇죠. 이게, 그럼 어떻게, 뭐 손절해야 되나요?
1: 저는 안 맞으면 손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0: 친한 친구라는데? 괜찮아요?
1: 아니, 친한 네. 친구라서 이게 허용이 가능하면은 이렇게 사연을 올리지 않았겠죠.
0: 그것도 맞는 말이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자, 주변에서 다들 주식이다 재테크다 난리인데 저는 은행 예금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경제 뉴스 좀 보라고 하면 용어도 어렵고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서 5분 만에 꺼버립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노후에 거지 되는 거 아닌가 덜컥 겁이 나요. 요즘 경제 너무 어렵죠.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픈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공부하셔야죠.
0: 무슨
1: 공부하셔야죠.
0: 무슨 의미?
1: 재테크 공부를 하셔야
0: 재테크
1: 됩니다.
0: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된다고?
1: 정말 거지됩니다. 대신 네. 이상한 투자는 하지 말고 안전하고 그런
0: 안전하고,
1: 투자를 네. 공부해서 당장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제가 그거 그 장동민 님인가요? 그 장동민 씨가 인스타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하루에 한 시간만 한대요. 몰아서 주식 네, 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약간 마음이 좀 급하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또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이나 재테크나 내가 좀 모르면은 안 하고 차라리 딴 걸로 이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eally nice girl,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분과 일주일째 연락 중인데요. 오, 선톡은 오는데 한번 답장이 끊기면 기본 4시간 뒤에 답장이 와요. 물어보면 맨날 일이 바빠서 못 봤다는데 진짜 바쁜 걸까요? 선톡이 먼저 오는 거 보면 어장관리는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네, 진짜 바쁜 걸까요?
1: 바쁠 수도 있죠. 저는 일단 일이 먼저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일이 많으면 핸드폰을 보지 않아요. 봤어도 나중에 대답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한테 너무 조급하면은 네. 본인만 애달고 힘듭니다.
0: 역시 쌉티라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30분 늦게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사연자도 15분 늦게 도착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소개팅 일주일 정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으면, 일이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연락하긴 합니다. 네, 특히 남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이거.
1: 그런가요?
0: 네, 좀 약간 안타까워서 저는. 근데 이게 소개팅이라는 게 소개팅을 받잖아요. 그럼 이게 책임감이 좀 있는 게 없잖아요. 어마인지 아시죠? 그런 게 있어서.
1: 그렇지만 손톱은 계속 오는데요.
0: 그러니까 손톱 오는 거는 뭐 그래도 손톱 안 오는 것보다는
1: 이게 답장만 기다리기보다는 네. 스스로 뭔가 할 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취미생활이나 뭐.
0: 말 이쁘게 오면은 답 오면 괜찮대요. 말 이쁘게 그러면은 근데 그분이 좀 이쁘게 할지는 모르겠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우리 피치님과 함께한 하루였는데 오늘 방송 어떠셨을까 합니다.
1: 저는 굉장히 네. 재미있었습니다.
0: 그래요. 오늘 아까 전에 저희 퀴즈 주신 거 있잖아요. 이빨 왜 부서졌는지 맞나요, 그거?
1: 네, 치아가 네. 없는
0: 치아가
1: 사연.
0: 없는. 네, 치아가 하나 왜 없는 사연이라고 했었는데 정답은 뭐죠?
1: 제가 무는 힘이 굉장히 강해서 치아 하나가 네. 금이 쫄아락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네. 그 뒤로는 턱 보톡스를 계속 맞아야 해요. 남은 이는 지켜야 하니까요.
0: 오늘도 예, 남은 이를 지키기 위하길 바라겠고요. 예.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릴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1: 이제 막 시작했죠? K라디오. 네.
0: 많이 K플레이 DMB.
1: 네. K플레이 DMB.
0: 맞습니다.
1: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
0: 네.
1: 주변에 재밌다고 많이 해 주시고
0: 네.
1: 연예인 하나 나온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0: 그런가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 또 다음에도 또 보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놀러 오시길 바랄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에너지가 넘치는 피치님 듣기만 해도 여름이 또 시원하지 않나요? 피치님 보내드리면서 피치님의 신청곡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동방신기가 부릅니다. 주문.

0: 6절 응답하라 라떼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삐삐부터 공중전화 카드 그리고 미니홈피 추억까지 소환하면서 스튜디오가 아주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잠시나마 고단한 하루 끝에 찬란했던 젊은 날의 나를 만나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사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는 스마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요. 비 오는 날 밤새워 쓰던 손편지 한 장, 삐삐 사서함에 남겨두던 설레는 숨소리 같은 아날로그의 온도는 여전히 우리 가슴 속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퇴근길 차 안에서 옛날 기억 속 소중한 노래를 한 곡 흥얼거리면서 가볍게 하루를 털어내는 건 어떨까요? 안전운전하시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고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오늘도 잘...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잡지사 7월호 여섯 번째 페이지. 수요일이 되면 택배 아저씨만큼 기다려지는 과학 아저씨죠. 숭실사이보다 환경안전과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2: 반갑습니다.
3: 네. 네.
2: 여러분, 어쩌면 진짜 로켓 배송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주산업 뉴스에 우주택배 이런 말이 많이 보여서 오늘 곽지식 작가와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최근 상장을 해서 화제였는데 이제 스타폴이라는 우주 캡슐도 시험 발사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이걸 이제 우주 택배 상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이 가능해지는 건지 그 원리를 좀 알고 싶은데요. 스타폴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3: 스타폴, 우주에서 지구로 화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비의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타라고 하면 이제 별이고, 네. fall이라고 하면 이제 떨어진다, 떨어진 것, 이런 걸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2: 우주에서 택배를 떨어뜨린다.
3: 네, 그래서 이제 스타폴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거는 좀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우리나라 이제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라라. 이게 스타폴인데.
2: 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3: 너무나 아쉽다.
2: 노래 가사에 들어간다고.
3: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2: 아, 예, 예, 예.
3: 우주에서 지구로 뭔가를 보내는 방법, 지구 밖에 있는 뭔가를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방법으로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주선에 태워서 그 물건을 갖고 내려오는 방법이죠.
2: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지금 우주에 우리가 가장 자주 뭔가 들락날락 하는 데는 역시 ISS, 국제우주정거장인데,
2: 네.
3: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를 가지고 온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 실험을 한 어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온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 하는 간단한 실험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이상한 지구에 있는 어떤 소재나 지구에 있는 어떤 심지어 생명체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우주 공간상에다가 놔뒀을 때 한 달쯤 놔두면 어떻게 변하는가, 버틸 수 있는가, 망하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실험 하거든요.
2: 네.
3: 그럼 정밀 조사를 하려면 지구로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3: 그러면 지금은 지구로 그런 거를 들고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우주 정거장에 임무를 수행한 그 우주인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올 때 돌아올 때 그것도 좀 들고 내려오세요라고 하면 아 그 이건 좀 택배까지 해야 돼요, 저 우주 비행사인데, 그럼 그것도 임무입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들고 내려오는 그 방법을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2: 네.
3: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아깝잖아요. 기회도 별로 없고
2: 시간도 많이 걸리고.
3: 네, 우주 비행사가 올 때 들고 와야 되는데 그때를 맞춰서 온다라는 게 이제 기회도 많지 않거니와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주 비행사들이 타는 우주선이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고 좋게 만든 거잖아요.
2: 그렇죠.
3: 네.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타는 우주선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타고 간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2: 네.
3: 자기가 타고 간 걸 그대로 안 타고 내려오는 수는 많습니다. 자기가 타고 간 우주선은 우주 정거장에다 세워놓고 딴 사람이 타고 갔다가 세워놓은 거를 주차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주선시켜놨다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잡아타고 내려오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누군가는 타고 그거를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많이 갖춰진 아주 좋은 장치라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화물을 배송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는 너무 좀 아깝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배송 전용으로 사람은 타지 않고 물건만 실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본 장치로 대단히 특별히 뛰어난 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비상탈출 기능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우주에서 뭐 어떤 뛰어난 뭐 이런 우주 항해를 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우주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지상에 원하는 위치까지 그냥 잘 내려오다가 중간에 방향 좀 잡고 낙하산 펼쳐가지고 곱게 내려오는 그 기능만 갖고 있는 튼튼한 통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주에서 뭔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타폴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4: 아, 그래요? 근데 떨어뜨리는 통도 보통 통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3: 보통 통은 아니고요. 네. 통을 잘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단 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열도 잘 견뎌